0: 월드 피행본부?
1: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0: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1: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2: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1: 알았어!
3: 월드

0: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가자.
1: 공주야! 잡았다!
2: 공주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1: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공주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2: 그래, 맞아, 공주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1: 영원한 친구?
0: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먹 발사!
1: 어? 어?

0: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1: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0: 뭐야?
1: 슈퍼꽁지! 박스 테이프 발사!
0: 어?
1: 슈퍼꽁지 스핀!
0: 뭐가 이렇게 빨라?
1: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2: 알았어!
1: 월드 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 로봇! 파워 부스터! 액션! 이야! 이번엔 네가 혼날 차례야, 골든보이! 월드 로봇! 던지기!
3: 찾았다!
4: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1: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5: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6: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1: 봉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4: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7: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의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5: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7: 솔라는 강력한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1: 아틀란티스?
5: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8: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 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4: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9: 네, 사령관님.
3: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1: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5: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3: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우와, 멋지다.
5: 저기야, 그쪽.
1: 어?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6: 여기야! 어서와!
0: 저게 뭐지?
1: 바위가 마르네!
6: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1: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1: 어? 응? 네가 솔라야?
0: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6: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와!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어?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 본부를 고치려면 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내 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2: 됐어, 완벽하게 찾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2: 어,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아, 어서 잡아야 해.
2: 멈춰, 도망치지 마.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3: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0: 솔라의 발이랑 다리 말이야.
1: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2: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0: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3: 뭐? 정말이야?
0: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3: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0: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4: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0: 뭐? 아까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4: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2: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4: 저건 영혼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5: 우와!
4: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오래는 못 버텨.
2: 맥스!
1: 들여보내줘.
6: 알았어요.
4: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0: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줘. 잠깐.
4: 아니,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에.
7: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호기, 스핀!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4: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7: 뭐? 널 던지라고?
4: 날 믿어. 믿고 던져.
7: 알았어. 섀도우 스핀!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4: 솔라빔 발사!
7: 우와!
0: 눈보라가 사라졌어.
2: 이게 바로 태양신 솔라의 힘이.
3: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0: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2: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볼이야.
3: 우와,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4: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생수 라이브 중이야. 가을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길 겸 지금 라이딩하러 왔어요.
1: 자전거 한다더니 전기 자전거 끌고 나면 어떻게 라이딩 한다며.
0: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재밌는 거를 혼자 하면은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자, 저희의 회원들이 지금 지하철로 오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원래 시작은 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름하여 펜수 라이딩 클럽 PRC 창단했습니다! 저기 지나장님께서 그런 회원 모집할 거거든요. 우리 PRC 회원을 모집하겠니? 오늘도 저는 갑니다! 강찬 선생님, 라이딩 클럽 하실래요? 밖에서 라이딩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전기자전거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밟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가요.
2: 천천히 와, 천천히.
0: 안녕. 저기 라이딩 클럽 들어오실래요? 네, 늦어버렸습니다. 오, 여기 뷰 보세요, 뷰. 와, 리버 뷰.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 아, 자, 그런데 지금 비상상태입니다, 비상상태. 연료가 떨어졌어요. 주유소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딩 중이야. 라이딩 하려면 주유소 가야 돼요. 뭐야? 아니, 그렇게 그 힘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저 보세요, 저. 우와, 펭귄 파워. 아! 어, 주유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자, 여러분. 저희 라이딩 클럽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중간에 주유를 잘해줘야지요. 지금 그 연료가 떨어졌어, 연료가 떨어졌어.
1: 지금 달린 지 5분밖에 안 되지 않았어?
0: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연비가 안 좋아요. 저기 라이더마다 연비가 다르거든요. 그 제 연비 맞추세요. 맛있게 주유하고 가겠습니다. 고급류가 있습니다, 고급류. 오, 라이더다, 라이더. 마침 잘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더세요?
3: 맞아요.
0: 어, 저도 라이더인데 잠깐 저 여기서 합석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야, 반갑다, 반갑다. 라이딩 중이셨나요?
3: 맞아요.
0: 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4: 근데? 뭐가 합격이죠?
0: 제 라이딩 클럽으로 들어오시죠. 제 라이딩 클럽은 한 달에 한 번 모이고요. 회식을 해요. 그래서 회비가 있어요. 30만 원.
4: 30만 원?
0: 네.
4: 안 들어가요.
0: 왜요?
4: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0: 그럼 얼마 정도 내는데요?
4: 모임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0: 200명?
4: 모임 운영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어요. 다 모아서 내 15만 원만 모아지면 됩니다.
0: 오, 잠깐만, 가만있어 봐. 그 자전거가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십니까?
4: 저는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0: 400만 원?
5: 저 850만 원이?
6: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0: 놀라 다 빠져버렸어요. 자, 구경 좀 하겠습니다.
5: 그냥 예뻐서 사긴 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벼워요, 생각.
0: 뭐야? 아니, 이렇게 가볍다고? 아니, 이거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예요.
5: 이거 떨어뜨리면 이제 펭수가 인수.
4: 펭수 인수.
0: 오, 자, 안전운전 하세요.
4: 안녕.
0: 안녕. 자, 이게 진짜 주유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주유 된 것 같으니까요. 자, 다음 스팟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라이더다. 안녕하세요.

0: 아니, 아 누군가니? 아니, 손님 여기 왜 계세요?
1: 지하철 소리 때문에 안 들려. 뭐라고?
0: 손님, 왜 뭐 하세요?
1: 난 그냥 있는데 뭐 하세요?
0: 저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1: 저도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0: 어머! 야, 라이딩 하고 계셨구나. 잠깐만. 근데 라이딩, 아,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왜 혼자 왜 2인용 라이드를 하세요?
1: 이것밖에 없었어요.
0: 아, 렌탈 하셨구나.
1: 오늘 제대로 라이더네요.

0: 저 완전 라이더죠.
1: 그 헤맨 씨 잘 보호해주겠다.
0: 예, 정확히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요.
1: 와, 정수리.
0: 중요하지. 예, 맞아요. 정수리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좀 그 얘기나 좀 나누시죠.
1: Let's go.
0: Let's go.
1: 어디로 가?
0: 그 저분이 저랑 같이 또 챌린지를 했잖아요.
1: 그치, 그치.
0: 아, 너무 감사했어요.
1: 아, 너무 이거. 재밌었지?
0: 너무 재밌었어.
1: 그 챌린지.
0: 네.
1: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알아?
0: 진짜요? 왜요?
1: 나한테는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요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0: 언니.
1: 나 가서 하고 싶다 그랬어.
0: 아, 그랬구나.
1: 나도 챌린지 받고 싶었거든? 분명 우리 약속했거든? 이 영상 자료 다 남아있죠?
2: 저 보컬 챌린지 있는데
0: 그거 저 연습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렛츠고.
0: 오케이, 렛츠고.
2: 감사합니다.
0: 영수이 화이팅. 선배님 챌린지를 봤어요.
1: 어.
0: 근데 그거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만요.
1: 조나단이 한 거 봤니?
0: 어? 아직 못 봤는데.
1: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용기 모두 닫아버리고
0: 내 안에 음악을 또 좋아요. 그럼 저도 그거 할래요 지금.
1: 아니 아니.
0: 어, 뭐야.
1: 아니 지금은 안 돼.
0: 왜 지금은 안 돼요?
1: 포맷이 따로 있어.
0: 아, 포맷이 있다.
1: 네.
0: 저도 기필코 포맷이 하겠습니다.
1: 아싸, 이게 내 소원이었어.
0: 저기 그 원래 보통 좀 이렇게 라이딩을 좀 하시나 봐요.
1: 어, 진짜 나 평소에 진짜 한 번도 안 해.
0: 근데 왜 오늘 굳이 나오셔갖고.
3: 펭수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지.
0: 아, 또 그 소식이 거기까지 갔군요. 제가 그 라이딩 클럽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1: 아, 라이딩 클럽을 만들었어?
0: 예.
1: 클럽 멤버가 누구누구야?
0: 영케이.
1: 예? 난 아직 얘기 안.
0: 아이고.
1: 왜?
0: 아이, 배터리 다 됐니 이거? 왜 빨리 타! 가자!
1: 펭수도 같이 밟아줄 거지?
0: 밟아! 가자!
1: 어디서 반말이야?
0: 가자! 운전 뭐해?
1: 무거워!
0: 아니 선배님, 아이! 달려!
1: 펭수야 무거워!
0: 달려! 와! 와, 이거 재밌네 이거!
1: 재밌다 이거!
3: 이야...
0: 와, 좋다 이거.
1: 아, 근데 진짜 날 풀리고 자전거 타니까 너무 좋다
0: 진짜. 와, 이제 가을이 와요.
1: 야경 봐봐 펭수야. 펭수야, 근데 야경 본다고 안 밟지 말고
0: 지금 엄청 열심히 밟고 있어요.
1: 멈춰 자꾸.
0: 아, 이게 내가 안 밟으면 바로 티가 날
1: 바로 티가 나.
0: 와,
1: 이야,
0: 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1: 저 뭐야 저게?
0: 암벽이야?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어, 저 구경하자요.
1: 자, 잠깐 멈출 거야.
0: 하겠습니다. 아,
1: 쉬지 마.
0: 됐다. 뒤차 있으세요.
1: 밟기도 내가 밟고 브레이크도 내가 브레이크하고 턱도 내가 하고.
0: 근데 그럼 선배님 이거 할 줄 알아요? 해본 적 있어요?
1: 나 이거 몇 번 해봤어.
0: 진짜로?
1: 어. 재밌는데 위에서 네. 떨어지면 좀 아프긴 해.
0: 저 떨어지면 아픈 수준이라고요?
1: 그래도 나 잘 살아있잖아. 나 건강해.
0: 그럼 선배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1: 같이 가야지.
0: 같이 가죠.
1: 갈 땐 가더라도. 같이 가야지.
0: 같이 가야지.
3: 비가 내리고
0: 난 절대 안 돼.
1: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 선생님 계신가요?
4: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여기 얼마예요?
4: 여기는 무료입니다.
1: 여기 무료예요?
4: 네.
1: 아무나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4: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연습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장비를 갖고 오셔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0: 아이고,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1: 펭수 신발이랑 다른 거 아니야, 펭수? 이거 클라이밍화 아니야, 이거?
4: 신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 신발이 문제가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4: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1: 이거라뇨.
0: 이거라뇨.
1: 이거라뇨.
4: 이분이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1: 펭수 자전거도 타고요. 많은 걸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0: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선배님은 두 번이나 해보셨대요.
1: 아니,
0: 고수의 냄새가 난다.
1: 발냄새야 이거.
0: 이 클라이밍 운동에 네. 그 장점이 있나요?
4: 아, 일단 첫 번째로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0: 됩니다. 아, 또 이렇게 성취감에 또 오는 그렇죠. 그 자존감.
4: 네, 맞습니다.
5: 그래서 이렇게 다 좋은 점만 있으면 회원 뺏기는 거 아니에요?
0: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점은 저희가 더 많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임 때마다 회식을 한다 말씀드렸죠?
1: 우리 회식을 해요? 이 얘기 처음 듣는데?
0: 아, 처음 하는 거니까요.
1: 방금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0: 아니, no. 그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계세요.
1: 회식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0: 회식비는
1: 어디서 나오는 거야?
0: 어디서 나와요.
1: 어디서 나오냐고.
0: 그거는 이제 올라가시고
1: 내 지갑 아니지?
0: 아우, 뭐 지갑에만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통장이도 있고. 무섭겠다. 근데 아래서 보니까 좀 무섭다.
1: 꽤 높은데요.
0: 이게 몇 메다예요?
4: 6메다 정도 돼요.
0: 와, 6미터. 네. 와, 내가 세계야.
1: 네, 해볼게.
0: 선배님 화이팅! 아유. 오, 올라간다! 오!
6: 괜찮아, 나한텐 줄이 있으니까.
0: 이야, 오! 선배님, 와, 다리가 후들거려요. 어머! 어머, 다리 후들거려. 힘내라!
1: 무거워!
0: 자, 올라가세요!
1: 우와, 터치! 손 놓을게요! 아, 나 이렇게 처음 내려가 봐! 아, 버지점핑! 아, 버지점핑! 야, 재밌다!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0: 아니, 선배님 무서워서 그냥 후딱 찍고 오신 것 같은데요? 바로 올라가자마자 내려갈게요! 아, 하고 내려오시던데요?
1: 야, 내려오는 게 진짜. 도파민이 미쳤어.
0: 아, 그래요? 근데 이 클럽이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짧네요. 잘 올라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가시죠.
1: 이제는 라이딩 좀 하는
0: 이제
1: 거야?
0: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1: 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0: 혜민이 빨리 가요.
1: 아, 알았어.
0: 무슨 소리야?
1: 형제, 이거 뭐야?
0: 어디서 나는 소리죠?
1: 음악 뭐야?
0: 뭐야?
1: 와요?
0: 아니, 오늘 무슨 파티가 있나 봐요.
1: 아니,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도 가자, 형수야.
0: 아니, 우리 라이딩이라요.
1: 그러니까 라이딩하고 클럽도 있잖아. 라이딩, 클럽.
0: 그래요? 어머! 나도 모르게.
1: 가자. 뭐야, 이거. 가운데로 가! 펜스야, 가운데로 오래!
0: 어머! 어머! 가만히 있자!

0: 아, 끝나네? 끝날 줄 알았는데?
1: 쪼! 쪼! 쪼! 어디까지?
2: 아,
1: 선생님. 이제 바로 라이딩을 하고 싶은데.
0: 너무 신명났어.
1: 좀만 쉬다가요. 아, 더. 아니, 춤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0: 아, 그래도 그게 있지. 그 짬바가 있지.
1: 그 어떤 댄스 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0: 아, 없지.
1: 또 밴드 선배님으로서 제 노래 어땠었습니까?
0: 일단 신명나.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모닝콜로 좋은 노래?
1: 진짜로? 오, 모닝콜로 좋은 노래면 진짜 좋은 노래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선배님에게 모닝콜 지금 녹음할 기회 드릴게요. 오, 근데 노래를 까먹었어요. 잠깐만. 저도 그 모닝콜 좀 녹음해도 될까요? 샷다도어?
0: 샷다도어?
1: 네. 문 닫아 이거예요?
0: 문 닫아?
1: 문 닫아? 그러면 굿나잇 노래로 할게요.
0: 오케이.
1: 부탁드립니다. So I shut the door the other

0: 와, 근데 진짜.
1: 잠 질러하다가 와! 때문에 깨겠다.
0: 아니, 선생님. 예.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내 직업이야.
0: 아니, 나는, 아, 그걸 알고 들어도. 야, 이거 콘서트 무조건 가야겠네요.
1: 형수야, 이거 라이딩 클럽 맞니?
0: 아, 그럼요. 제가.
1: 룰 좀 알려주라.
0: 그럴라 했어요.
1: 룰 좀 알려줘, 제발.
0: 이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각자 회비가 있어요.
1: 회비가 있어?
0: 예. 클럽장은 사실은, 그,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그래서 클럽장은 회비가 없고요. 회원들은 인당 30만원씩만 가져오시면 되세요.
1: 먹기는 먹고?
0: 당연하죠.
1: 병수야.
0: 예.
1: 악수 한번 하자.
0: 아, 역시!
1: 즐거웠다!
0: 아니야, 아니야!
1: 즐거웠어!
0: 왜? 왜요? 아니, 같이 가야죠.
1: 아니, 혼자.
0: 아니, 잠깐만요.
1: 아, 나 반납해야 돼, 이거.
0: 자, 알았어.
1: 아니, 20, 아니야.
0: 25만원!
1: 25? 아, 이게 딜이 가능한 거였어?
0: 자.
1: 아,
0: 알았어. 아, 20만!
1: 20만원?
0: 20만원!
1: 오케이, 안녕.
0: 아, 10만원! 5만원! 아, 은편!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4: 성교육!
3: 아, 드디어 저희가 학창 시절에도 안 받아본 성교육을요, 벌써 네 번째로 받고 있습니다. 뭐 배운 대로 집에서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5: 일단 집에 가서, 자, 네. 여기 앉아봐. 지금부터 성교육 할 거야.
3: 아, 불편해. 불편해.
5: 이러면 우리 집 애들은 다 정색할 텐데.
3: 네네네.
5: 아,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6: 대화하면서. 네, 저도 이제 아직은 저희 애들이 만으로는 1살, 3살 이렇게 둘인데, 그냥 저 혼자 조기교육을 받은 부모로서.

0: 약간 이렇게 너네 엄마 지식인이야? 뭐 편하게 커. 알아서
1: 그럼,
0: 엄마가
1: 다 알려줄 다르네.
2: 자신감이 생기죠.
0: 또 이런 느낌?
2: 네. 자신감이 생기죠. 은지 씨 뭐
3: 지난 시간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랬었죠. 1, 2회를 또 다시 다 봤어요.
0: 다 봤어요?
3: 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야 잘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2: 네. 네. 아니 근데 정규 씨 오셔서 훨씬 더 텐션도 좋아지고.
3: 맞아, 맞아.
2: 미안해요. 정태 씨가 그러고 가세요. 미안해요. 아니 미안해요.
0: 괜찮아요 언니.
3: 정태 씨 네. 요즘 육아 하실 때 제가 과자 하나씩 이렇게 네,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2: 저희 엄마도 이제 성교육 프로그램 한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하시고 또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너랑 딱이다. 네, 정말 잘 만났다. 딸한테 해도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잘 만났다 이런 게.
3: 아 뭔가 교육적이니까.
4: 아 뭐 저희는 편하긴 한데 우리 천문가 쌤들은 조금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5: 아 맞아요. 계속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밖에 나가서 좀. 행동 거지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고를 하더라고.
6: 사실 저도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 요즘처럼 성범죄나 뭐 교제 폭력 이렇게 문제 많을 때는 정말 더 필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가 오늘 어떤 주제인지 힌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이거예요. 이거.
3: 어머 목소리 왜
4: 대화가 아닐까 이런 건가?
2: 대화.
4: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2: 일부러 그렇게 하네.
3: 아니 형님
4: 하나 둘 셋 그냥 괜히 그렇게 하고 싶네. 예.
3: 아무래도 이 지금
7: 아, 잠깐만요. 네. 이거 그 확성기가 혹시 입은 이렇게 따고 맞는 거 아니에요?
2: 이 느낌이 있다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8: 뽀뽀해줘.
9: 뽀뽀뽀, 귀 뽀뽀, 발 뽀뽀, 손 뽀뽀, 막 겨드랑이 뽀뽀.
2: 아, 그렇게 따지면 난 2,000번이지.
4: 아유, 나는 거의.
10: 영화 볼랑 안 들려야지.
11: 왜 뽀뽀할 때 왜 입을 벌쩍 벌려?
6: 삼촌 좀 안아줘. 삼촌 여기 좀 뽀뽀 좀 해.
5: 저는 싫다고 하면 정말 안 하는 게 맞다.
2: 정말 촉촉해지는 거다. 정규 씨 촉촉해졌어.
0: 어머머머.
2: 그쵸?
5: 네.
2: 진짜 놀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뽀뽀해도 될까요? 뽀뽀죠. 그러니까 일단 뽀뽀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우리 국민 노래가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 그럼요.
12: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2: 뽀뽀하면 무조건 이 노래 나오는 거
3: 같아요.
7: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뽀뽀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뽀뽀가 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좀 가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엄마가 돈 벌러 갈 때 뽀뽀뽀 아빠가 늦잠 자도 뽀뽀뽀 이런 식으로
2: 아빠가 늦잠 많이 자요?
0: 오늘도 그냥 냅다 자고 있더라고.
2: 계속 자고 있어.
0: 내가 오늘 몇 시 일찍 간다고 했는데도.
2: 자 저희가 오늘 주제에 맞게 집집마다 뽀뽀를 하는 영상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아이들이 나올 거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저희 둘째 딸인데 진짜 애교가 많아요. 먼저 자기가 해요 저렇게. 엄마 힘난다고. 어머, 어머,
3: 어머.
0: 야,
3: 무슨 일이야.
2: 너무 행복하시겠다.
3: 옛날 비디오 아니에요?
2: 벤틀리에요, 윌리엄이에요?
7: 윌리엄.
13: 나도 안 될까? 알았어.
2: 잘 안 해준다.
13: 키스.
2: 아이고.
13: 뽀뽀해줘. 머리 드세요? 해 드세요?
0: 집에 가슴 펴야 됐어. 너무 건조해.
14: 태도야. 엄마 뽀뽀.
2: 둘째, 우리 셋째.
14: 엄마 뽀뽀.
2: 뽀뽀해주세요. 카메라만 보면 돼요. 엄마한테 뽀뽀 안 하고 이제
14: 뽀뽀해주세요. 아예.
3: 결국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6: 구걸을 하네.
14: 뽀뽀해줘.
3: 뽀뽀해줘.
2: 안 해주면 어때? 내가 하면
3: 되지. 너무 귀엽다 이게.
2: 이제 우유는 해주겠지.
14: 엄마 한번 뽀뽀해줘.
3: 아 이미 입술이 나와있네.
2: 이렇게 뽀뽀하게 된 귀여운 입술이다.
3: 아우 이뻐라.
2: 뭐야 갑자기.
7: 이것까지 왜 찍었어요.
2: 표정 봐. 아니 제작진 봐. 거북목 좀 봐. 저 표정 봐.

0: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1: 굉장히 아니, 긴장하고 있는데.
2: 싸워가지고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0: 아, 진짜요? 제가
2: EBS가 뽀뽀해야 된대. 숙제해야 된대. 숙제. 네, 숙제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 근데 뽀뽀하는 거 보니까, 아, 근데 행복하네요. 우리 집도 우리 집이나 남의 집 뽀뽀도 행복하고.
3: 너무 이제 다른 집 뽀뽀까지 보니까. 네. 촉촉해지는 기분?
4: 아~ 너무 촉촉해. 반전은 선생님 때. 아, 딸들이 막 선생님한테 뽀뽀.
5: 연출입니다, 연출.
0: 아, 얼굴에, 얼굴에 꿀이 빨랐어요?
5: 네,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2: 오늘도 이 뽀뽀를 심층 분석을 해보기 전에 고백 타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자녀와 뽀뽀를 몇 번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거 저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이거 모두 가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1: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2: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1: 우와, 50번?
2: 정말 다양하게 와, 숫자가 50번? 나왔어요.
3: 50번. 네, 아니, 진짜 한 번 할 때 저희는 계속 진짜 쭉쭉쭉쭉쭉 하는 거 아시죠?
2: 아, 그거 빼고 해야지.
3: 아, 그거 빼야 돼.
2: 아, 그렇게 따지면 난 2,000번이지. 아, 아유, 나 또 2,000번이야. 아, 나 5만 원 빼고 바꾼 건데.
0: 100만 번. 오늘, 아, 그러면 난리 나죠.
2: 아, 진짜? 아유. 그걸 또 서로 안 밀리려고 또 여기서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1: 아, 진짜?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이 정도.
2: 어, 0회, 5회, 뭐 2회 나왔는데 일단 정규 시내가 5회에서 6회. 네. 여기서는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0: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갈 때.
3: 나갈 때.
0: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학교를 보내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3: 직전에.
0: 예. 예를 들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올 때.
3: 어, 네 번.
0: 자기 전에.
3: 다섯 번.
2: 야, 근데 진짜 네. 너무 자연스럽게 뽀뽀가 생활에 네. 묻어 있네요.
0: 맞아요.
3: 근데 왜 이렇게 정규 씨를.
2: 안 좋아. 표정이 아직도 안 좋아.
0: 뭐 제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6: 전 솔직히 거짓말 했어요.
0: 꺼지라고요?
6: 아니, 거짓말 했다고.
2: 아니,
6: 꺼지라고, EBS에서.
0: 아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았었어가지고.
6: 아니, 조금 펌핑 했어요.
2: 하고 싶다구나.
6: 하루에 다섯 번 정도였으면 나름 바람이었는데.
0: 제가 형님 눈빛에 일단 자신감 있잖아요. 형님 지금 눈빛에 자신감이 없어요.
6: 남자 둘이 좀 귀여워요.
2: 그러니까. 아니 진짜 우리 쌤 씨는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또 아이들이 엄청나게 뽀뽀를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서운할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줄어서.
6: 어렸을 때 뭐 축축 빨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네. 예, 그랬는데 그냥 집투 나서 그래요.
2: 집투 나서 인정합니다.
6: 근데 네. 교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보다 심한 사람도 있네요.
1: 저는 얼굴을 못 보니까.
3: 그렇지.
1: 같이 안 사니까 다
3: 동의가 없으니까.
6: 그럼 제가 뭐가 돼요? 같이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3: 저희도 아직 애기들이 많이 어리다 보니까 엄마 엄마 하면서 엄청 앵기는 그러니까. 아직 단계라서 저희는 뭐 사실 뭐 볼 뽀뽀, 입 뽀뽀뿐만 아니라 뭐 코 뽀뽀, 귀 뽀뽀, 발 뽀뽀, 손 뽀뽀, 막 겨드랑이 뽀뽀.
0: 진짜로?
3: 진짜 온몸 뽀뽀 다.
0: 아이 진짜.
3: 아이 진짜 진짜.
6: 겨드랑이 뽀뽀가 좀.
3: 아니 이게 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신랑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지혜 언니랑
2: 제가
3: 한번 해보고
2: 겨드랑이 오픈해드려요.
6: 겨드랑이 오픈해드려요. 손 들었어.
0: 아니, 저 아니에요?
3: 괜찮아요.
0: 아, 저 아니에요?
3: 괜찮아요. 괜찮아요. 귀 뽀뽀는 이렇게.
2: 아 유리.
3: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 뽀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겨드랑이 뽀뽀 이렇게 진짜 몸을 온몸 이것저것을 같이 막 부비는 그런 스킨십을 진짜 하고 있어요.
2: 그러면은 남편 우리 종태 씨랑도 그 정도로 하시는 거죠?
3: 아, 무슨 그런 말씀을 갑자기 기분 되게
6: 좋았는데. 종태 씨한테 배당도 하는 거예요?
2: 어우 막 이래 털 들어와요. 안 돼요. 아니 안 돼 안 돼요. 자 이번에는요 뽀뽀 대상자가 네. 배우자입니다.
0: 오.
2: 자, 나는 하루에 배우자 뽀뽀를 평균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써주시면 되고 뭐 여기서 진짜 뭐 이미지 관리하려고 막 또 이렇게 쓰시면 야. 저희가 다 잡아내거든요.
3: 맞아.
2: 네, 와, 잡아내기 때문에 솔직하게
1: 1년 평균도 괜찮아.
6: 1년 평균?
2: 1년 평균.
6: 그거 조금 계산하기도 쉬울 텐데.
2: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짜잔.
3: 오, 오. 마음이 많이 통하네.
2: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와.
0: 교수님.
2: 야. 야 역시. 역시. 달라. 교수님은 달라. 자 이렇게 지금 제로 0이 나오신 분들이 꽤 있고 또 정규 씨는 지금 네. 2회 정도 말씀하셨고 쌤 씨는 0.0003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0: 뭐 기록인가요?
6: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평균?
2: 아예 안 하진 않고.
6: 아예 안 하는 거 아니고.
3: 아니면 이게 넘어지다 살짝 닿는 그런 거 아니죠? 아 실수.
6: 여기 뭐 묻었을 때.
0: 저는 사실 이제 2회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이라고 쓴 게 아내가 기분 좋으면 좀 더 해줘요.
6: 지금

0: 결혼한 지 얼마 됐죠?
1: 12년 차.
2: 오래됐는데 차이가 진짜 좋네요. 교수님은 근데 진짜 사회가 나오셨어요. 이거
3: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질 때 또 만날 때 자기 전에 하면 정말 좋죠. 부부간에는.
2: 아니 교수님은 실제로 몇 번 하시냐고요?
3: 저는 안 하죠.
2: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
3: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자주 하고 싶긴 해요.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2: 아 괜히 뽀뽀하면 또 막 왜 이래 막 이럴까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나 혼자 상상을 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스피하고 약간 그렇게 된 원인도 있지 않나.
4: 맞아. 우리가 괜히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2: 그러니까.
4: 하지 마라 이렇게 막.
2: 그러니까.
1: 저도 뽀뽀를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2: 한때.
1: 네, 근데 이게 뽀뽀를 하려고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2: 어색하면 다행이죠. 갑자기 가면 놀래요. 왜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참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0: 근데 스킨십은 꼭 딥한 게 아니어도 살만 되고 있으면 좋잖아요.
3: 이 스킨십을 통해서 사실 그 정말 효과가 있는 게 애착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친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좀 안고 싶고 외롭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스킨십을 많이 할수록 뭐 정서적인 안정감도 훨씬 더 높아지고.
0: 근데 제가 조금 슬픈 게 대부분 애들은 엄마랑 스킨십도 많이 좋아하게 되거든요.
2: 아빠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두 쌤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차별을 당하세요?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하나요?
5: 아무래도 주 양육자가 엄마니까 이제 엄마를 훨씬 애들이 좋아하는 건 맞아요. 특히 뽀뽀 같은 거는 이제 엄마한테는 더 많이 하고 저한테는 이제 해달라고 하면 이제 그때 해주는 정도고 대신에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해요. 뭐 목욕할 때도 많이 닦아주고 머리도 말려주고 로션 같은 거 발라주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거나 엄마는 좀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몸놀이를 제가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저를 또 찾기도 하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남자 둘인데 맨날 몸싸움하고 나도 아빠랑 침대에 던지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왜 이 애들은 엄마랑도 스킨십하는 게 좋아할 건지 난 정말 이해 안 가요.
2: 어쨌든 부모 자녀 간의 뽀뽀는 사실 뭐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연인들끼리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뭐 우리는 뭐 봐도 괜찮지만 아이들은 좀 놀랄 것 같긴 해요. 처음 보는 장면일 때.
1: 아, 몰라. 쭈쭈쭈쭈쭈쭈.
2: 그래. 어, 진짜 얼굴 빨개졌어. 아.
3: 엄마 아빠.
4: 왜?
0: 아니 갑자기 아랫입술로 왜?
5: 왜 갑자기?
6: 아. 아빠도 큰 고비다. 엄마 몰라.
0: 아이들 진짜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나 봐, 아이들이.
7: 너 부끄럽구나.
3: 이상해.
6: 왜 이상해 보여?
3: 그냥 이상해.
6: 근데 수빈이랑 아빠랑 가끔 저렇게 할 때도 많잖아.
3: 이상해.
8: 뭐한 거야?
0: 어머.
2: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또 눈을 가려.
3: 예지랑 예지랑.
9: 남자 여자가 뽀뽀를 왜 이렇게 길게 해요?
8: 길게 뽀뽀는 종류가 있겠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남녀의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이 엄마, 뽀뽀.
3: 엄마도 우리 아빠랑
0: 할 수 있어?
3: 나 기다리는데.
7: 은율이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안아주는 거. 본 적 있어?
4: 아니요. 그냥 뽀뽀하는 것 같아.
7: 안 해서
4: 없는데. 이렇게
7: 그거.
3: 근데 왜 뽀뽀는 왜 저렇게 안 하고 이런데?
8: 너무 사랑하고 예쁘고
3: 근데
8: 귀엽고 하니까 막 여기도 하고 막
4: 왜 뽀뽀할 때 왜 입을 벌쩍 벌려?
0: 아, 그치. 애들이 이해가 안 가지. 뽀뽀는 이렇게 했는데 입을 왜 벌리냐.
8: 어른들이 하는 키스? 어른들이 하는 뽀뽀? 응.

0: 그게 무슨 말이야?
1: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당황하지 계속.
2: 나중에 커서 엄마가 알려줄까?
0: 네? 아니 지금 당장
3: 뭐. 우리 집
2: 지금 당장?
4: 지금 당장? 당장. 당연히.
2: 그 키스를 할 때 입을 벌리냐 그리고 이 여기저기를 하냐 요때 참 난감하네요. 대답하기가.
5: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이제 얘가 부끄러워하는 거 보고 얘가 좀 컸구나.
1: 본능적으로 알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6: 그러면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5: 글쎄, 먹고는
1: 아니요. 우리 세대도 힘든데 할머니 많이 힘드시지. 우리 세대도 힘든데.
7: 입술과 볼 차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나요? 그냥 많이 사랑해서? 너무 좋으면 저렇게 뭐 진하게?
0: 결혼하면 저렇게 해도 돼?
2: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이면 뽀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는 거야.
1: 이야. 진짜 사귀고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2: 맞아. 너 1학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뽀뽀도 해봤어?
0: 1학년 때 나왔어.
2: 1학년 때 했어? 2학년 때 했어? 응. 얘 뽀뽀를 했다고? 어디다가 했는데?
0: 볼에
2: 뽀뽀했어?
0: 남친이 먼저 했더라.
2: 그때 기분이 어땠어?
0: 나 안 했어.
2: 당황했어?
0: 근데 한 30초만 그 정도 했다는데.
1: 여성 쇼하지 마.
4: 야, 분란이 일어난다.
1: 동생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엄마 손을 걷었어. 엄마 당황했어.
4: 지금 엄마 더우신 거야.
1: 알게 된 사실을.
6: 은율이는 뽀뽀 많이 해봤어? 해봤어? 누구랑?
1: 어? 와.
8: 엄마! 와. 뭐야?
1: 아니, A, B, C 세 명이나?
6: 됐어. 뽀뽀는 왜 하는 것 같아?
0: 이뻐서.
6: 이뻐서? 아빠는? 왜? 아빠는 왜 이렇게 자꾸?
0: 냄새가 너무 지독해.
4: 아유, 아빠 속상해.
1: 부모라면 지금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좀 있지 않나요?
4: 그렇죠. 사실 이제 요즘은 또 이 드라마나 영화가 진해요.
1: 진해요. 우리 옛날보다는 좀 진해졌어.
4: 옛날에는 그냥 이제 뭐 그냥.
9: 사실 드라마의 꽃이 키스씬이잖아요. 그거 보려고 이제 보는 건데, 애기들 있으면은 이제 막, 호기심 딱 집어가?
1: 그리고 갑자기 리모컨 되게 찾게 되는.
9: 그니까.
10: 저도 실제로 아이랑 이제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식당에서 타이타닉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씬을 애들이 이렇게 넋놓고 보고 있는데 식당에 이렇게 돌릴 수도 없고 저는 이제 그럴 때 너무 반응 안 하는 것도 혹은 막 호들갑스럽게 막 반응하는 것도 사실 모두 다 지양해야 되고
11: 저는 우리 아이는 다 컸잖아요. 둘이 왜 TV를 보고 있는데 배드신이 너무 진하게 나오고 그러면 쟤랑 나랑 이렇게 숨소리도 안 내고 있어요.
4: 괜히 식은땀 나잖아요.
11: 사실 우리가 성을 좀 유난히 이렇게 부끄럽고 숨겨야 되고 왜 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로 좀 받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채널을 막 급히 돌리거나 너무 당황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숨어서 해야 되는구나 몰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당황하지 않고 보고 숨을 잘 호흡을 관리하면서
1: 어색해. 교수님이 어색해하시는 거 교수님 어색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지금 많이 어색하신 거 같은데.

0: 먼저 답을 받아봤습니다.
1: 링 모양이 진짜 다 달라요.
2: 진짜.
0: 네. 어, 이거밖에 볼게요. 뽀뽀는 쭉, 키스는 왔다 갔다 이리저리 정신옥미 혼비백산 하는 거야.
2: 이거는 딱 읽자마자 은지 씨.
0: 아니, 혼비백산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 정규 씨 같은데.
1: 정규 씨예요?
0: 혼비백산이?
3: 접니다.
2: 어, 그래요? 네. 아, 혼비백산이
0: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2: 어마어마한 진도가 보여요. 그래서. 어,
3: 거기 뭔가 다 네. 느껴져 있죠.
2: 막 쫙 진도가 나가는 느낌.
3: 네, 네, 네.
0: 키스는 친밀함이 왔다 갔다 하고 침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3: 오, 딱 네. 봐도. 네. 아니 이미 입술 자국에 아주 그냥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4: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0: 뭐 왔다 갔다 하니까.
3: 아,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네. 전투가 되니까.
0: 어, 요 옆에 이제 뽀뽀가 인사하는 방.

0: 방법 하나인데 키스가 사랑하는 표현이고요.
1: 쌤형이에요.
0: 사랑화법 같아요. 아~
1: 쌤형이에요. 딱 보아요. 쌤형이에요.
2: 쌤이에요?
3: 지났어요.
4: 굉장히 좋아서.
5: 현금 너무 잘 쓴다.
2: 그러니까요. 아,
3: 감사합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뽀뽀가 인사할 때 많이 하거든요. 거의 성인 될 때까지 아빠랑 뽀뽀 인사했거든요. 그 영어를 할 때 뽀뽀나 키스는 이런 그 나눔 차이가 없어요. 편안한 관계면 뽀뽀는 뭐 그렇게 이상한 느낌 없어요.
0: 약간 인사의 개념, 친밀한 인사.
3: 호주에서 그 어미 놀러 오면 우리 애들은 할머니한테 키스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한국 사회에 약간 그쵸. 이렇게 뺐으니까.
0: 할머니한테.
3: 근데 우리 약간 소원할 때 많아요.
6: 나라마다도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뽀뽀는 친한 사람들한테 반가움 혹은 사랑을 좀 표현하는 가벼운 입맞춤 정도로 얘기를 하고 키스도 원래 같은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좀 더 특별한 감정을 담아서 입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7: 네, 저는 만약에 청소년이라면 조금 다른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가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지만 조금 더 다른 성행동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보통 이제 여자들은 키스까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남자들은 키스했으면 이제부터라고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 나오면 애들끼리도 좀 쉽게 얘기가 되겠죠.
0: 사실은 스킨십 같은 경우는 뭐 집안 분위기나 자녀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집집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하고 있는지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자, 지안이만 톡 떨어주시고요.
9: 사랑의 표현이.
0: 강아지가 생겼다. 강아지
8: 사이 동생이 자꾸 저한테 맨날 뽀뽀를 해가지고 얘 좀 지겨워졌습니다. 다리도 뽀뽀해가지고 너무 싫어요.
0: 아이고 동생이 엄청 너무 좋아하네.
9: 이리 와봐.

0: 아, 적극화.
1: 확실히 유아반 애들이
2: 유아반 많이 하죠.
3: 응? 또 뭐지?
4: 너무 괜찮아.
0: 손 들어봐 네 번. 하준이 일로 하준이 여기.
1: 두
0: 번이네.
5: 초등 반은 이제 저
6: 영도 있어요. 초등 반은. 초등학교 가면 진짜 달라지더라고.
1: 맞아 맞아.
0: 원아, 원이 한번 손 들어볼까? 원이는 뽀뽀를 하고 민준이 일어나서 씩씩하게 얘기해볼까?
3: 그럼 엄마가 뽀뽀를 쳐라.
0: 하루에 뽀뽀를 한 번도 안 해드리고 있어요?
7: 네,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0: 한 달?
7: 한 달에 한 번?
1: 한 달에 한 번도 처음 번.
6: 제일 안 하는 친구와 제일 많이 하는 친구가.

0: 있어.
1: 아니 아니 아니잖아. 한발짝 가고
2: 이제 1년이 안 보인다 이제.
1: 한발짝 다가와도 되니? 난 안 돼.
0: 엄청 가까워지고 있어.
3: 표정이 밝아.
4: 확실히 스킨십 많이 하는 애가 네. 경계가 더 짧죠.
3: 아, 그런 거구나.
5: 근데 이제 아빠 옆에 뭐 한 번 더 주실까?
6: 아, 한 번 더 주세요.

0: 친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
1: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엄청 친하지는 않다 보니까 다가오면 좀 부담스러웠어요.
2: 다가가도 될까?
3: 어.
2: 다가가도 될까?
3: 어.
4: 친동생이래,
3: 친동생.
5: 저 뽀뽀한다는 동생이에요.
2: 동생이 그만하고 이 친구도 그만하고 그래, 맞아요. 근데 막 뽀뽀해, 동생이 너무.
6: 제일 좋아.
2: 뽀뽀할 때.
6: 야, 어떻게 형이 저렇게 좋지?
4: 그니까. 아,
7: 그런 애들 있어요.
8: 엄마, 아빠는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근데, 동생은 좀 하지 말랬는데도 계속 뽀뽀를 해가지고.
4: 근데, 누군가는 막 뽀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는 약간 부담스러워 한다. 이러면, 이제 한쪽은 조금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9: 그렇죠. 네. 솔직히 우리 집도 초랑 애들이랑 이렇게 경계가 좀 달라요. 우리 애들은 자꾸 나를 경계 치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꼭 물어보거든요.
4: 해도 돼?
9: 뽀뽀 해도 돼? 안 돼.
4: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9: 그럼, 팔에 할까? 손에 할까?
4: 어디다?
9: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정수리에 해도 될까? 정수리 이렇게 내밀어. 여기서 뽀뽀하라고.
4: 겨우 내준 게 정수리구나.
9: 그러니까. 아이고.
10: 경계에 대한 되게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교육에서 되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경계 교육인데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안전거리랑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안전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이거인데 이게 침해되면 되게 좀 불편해지고 사이가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거죠. 얼마나 타인의 경계를 잘 존중해주는가 그리고 내 경계를 얼마나 좀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경험, 경계를 지켜주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좀 많이 받아보는가 이런 것들이 성교육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이제 뽀뽀를 많이 한다고 좋고 뭐 다정한 가족도 아니고 또 성교육을 잘하는 가족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뽀뽀를 좀 적게 하고 많이 하는 건 그 집의 문화일 수도 있고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경계를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11: 좀 뒤늦게 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이제 애기 너무 귀여우니까 반스 팬티 속으로 손 넣어.
4: 그거 엉덩이를 막
11: 언니 있어요. 아시죠?
4: 아니 진짜
11: 멈출 수가 없어.
4: 아니 그냥 찹쌀떡처럼 그냥
11: 아니 이게 진짜 뭐 두바이 뭐 쫀득쿠키 이런 거 필요 없어. 애기 엉덩이 말랑말랑말랑.
10: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그럴 수 있고 집에서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밖에 나가서 이제 엄마 가슴을 만지려고 한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11: 맞아.
10: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계 교육 측면에서 팬티 속은 사적인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수용복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수용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는 개인적인 부위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고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시거나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도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게 된다. 그게 이제 이런 교육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9: 뭐 엄마 아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4: 맞아요.
9: 엄마 아빠 있을 때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믿을 만한 성인 그냥 의사 선생님이어도 그거 안 된다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11: 같이 있을 때나 전문.
12: 중요하다.
5: 그리고 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나 엉덩이 좀 만져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고.
4: 아니 예. 근데 교수님 저희도 자존심이 있고 얘네가 싫은 뉘앙스 하면 저희도 안 만져도 됩니다.
5: 당연히 그렇죠.
4: 국어랑 저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뭐 자꾸 만져도 괜찮습니다.
10: 아니 이랬는데 막 국어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4: 아니야 남편 거 만지든가 뭐. 그건 전 안 만지고 싶네요. 난 우리 와니 거 좀 만져볼게요.
9: 근데 애들이 스킨십 하기 싫어서 몸은 지렁처럼 막 이렇게 빼고 막 무섭게 뭐 정색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절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 비언어적인 네. 표현이 있잖아요.
11: 정색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4: 오, 진짜 싫은.
11: 근데 너무 귀여워서 더 하고 싶을 것 같아.
4: 근데 귀여운데 진짜 싫은 것 같아. 진짜 싫은 것 같아. 진짜 싫은 것 같아.
9: 그럴 때 그냥 살짝.
5: 물어본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연습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no means no.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수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yes means yes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가 아니면 다 no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 자, 오늘 우리 세 분이 잠깐 이제 어린이가 한번 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엄마가 뽀뽀하고 싶은 시그널을 보냈는데 나는 하고 싶다. 자, 하나, 둘, 셋.
1: 아니, 잠깐만.
2: 이상해.
1: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2: 잠깐만.
0: 인생에서 모자이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2: 죄송한데, 아니, 개그우먼이에요?
3: 엄마의 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0: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 어린이는 엄마, 아빠랑 뽀뽀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 너무 하기 싫은데 자꾸 강요한다.
3: 아하. 아, 이런 기분. 아,
0: 그렇게 많았어요.
3: 아, 이런 기분.
0: 바로 거절스, 거절스. 아, 코를 후빈다.
3: 눈을 회피.
0: 눈을 회피하고.
2: 이거 빼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3: 엄마 이쪽으로.
0: 약사 우리 쌤씨는요? 하나, 둘, 셋. 단호하게 X.
3: 이거까지.
0: 싫어, 우까지. 코를 후빈다.
3: 그리고 눈을 회피.
0: 단호하게 X.
3: 이거까지.
0: 싫어, 우까지.
4: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3: 정확하게. 정확하게.
5: 눈을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비언어적 사인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상대랑 대화를 할 때 상대랑 눈을 마주치잖아요.
0: 네.
5: 근데 아이가 눈을 피하거나 딴 데를 보거나 딴 청을 피운다 이러면 그것도 비언어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4: 근데 사실 동의를 받아들이는 데는 눈치도 좀 있어야 돼요.
5: 맞아요.
4: 그러니까 걔한테 관심이 있고 걔를 봐야만 동의인지 아닌지 알지. 아빠가 왜 하자고 그러고 다른데 신경 쓰고 왜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못 알아채죠.
0: 세상에 저희 남편처럼 눈치가 없을까요?
2: 아이고.
0: 갑자기.
3: 나도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고 눈치도 한 명
0: 그래요, 있어요. 아니, 진짜 아이가 기겁을 하고 하지마, 아빠 하지마 하는데도 막 그래서 야, 진짜 아니, 오빠 진짜 싫다는데 하지마. 그러니까, 아니, 귀엽잖아. 이러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거?
5: 그래서 저도 아빠지만 자주 그러긴 하지만 원치 않는데 막 놀려주는 것 같은 스킨십. 싫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억지로 짓궂게 하는 그런 스킨십은 정말로 별로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게 나중에 이게 내가 진짜 좋아서 이러는 건지 정말 괴롭히려고 이러는 건지 아이 입장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져서 저는 싫다고 하면 정말 안 하는 게 맞다. 네, 확실히 안 하는 게 맞다.
0: 이것만 짧게 쇼츠를 해서 저희 남편을 조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서.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뽀뽀 전도사이자 찬양론자 정규 씨네 집인데요. 진짜 얼마나 촉촉한 가족인지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정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진짜 이쁜 우리 첫째 딸내미 제 아내와 그리고
0: 맞아,
6: 저희 딸 둘이 있어요.
7: 사랑해 자기를.
8: 자기야 사랑해.
0: 여긴 정말 아내 사랑도 어마어마하네요.
7: 아빠 뽀뽀해 주고 가야지.
3: 그냥 막 뽀뽀를 마중을 나가네. 여기까지 나와야 돼.
6: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뽀뽀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 카메라처럼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 사랑하는 딸들을 만나러 가시죠.
0: 챌린지 같이.
6: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9: 지금 진리랑 자유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6: 진짜 일어나자마자
9: 기습 뽀뽀를 한번 제가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0: 어머, 애들이 다 준비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것처럼.
8: 뽀뽀!
6: 저기 순서예요. 입, 볼, 이마.
0: 패키지네.
1: 세수 하고 나왔죠?
6: 아, 세수 안 했어요, 저 때.
8: 뽀뽀. 뽀뽀.
0: 어머, 너무 예쁘다. 야, 근데 저렇게 아빠한테 착하다.
3: 세상을 다 가졌어.
0: 진짜 위너다, 위너.
8: 도전도 바르고 나와. 성공.
6: 준비됐습니까?
10: 네.
6: 됐어요?
10: 네.
6: 소리가 작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0: 네.
6: 끝!
8: 가자.
6: 저희가 같이 운동도 많이 해요.
8: 할 수 있어요.
7: 뛴다, 뛴다, 뛴다. 아빠 뒤로 따라와.
8: 저거 있다.
7: 좋았어.

0: 우와.
1: 근데 아빠가 진짜 잘 놀아주니
2: 진짜 잘 놀아주시네.
1: 역시 다르네요. 네.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3: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 좀 안아줘. 아빠 좀 안아줘. 뽀뽀하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뽀뽀하면 힘이 날 것 같은데?
1: 저 땅범벅인데! 거절해도 돼, 얘들아!
4: 안 돼!
1: 세상에. 진짜 애들 어떡해.
5: 힘난다.
1: 나트륨 그리고... 과다 섭취야.
6: 근데 맛이 좀 이상해. 맛이 좀 그래. 짜지. 기름이랑 그렇지.
5: 왜 이렇게 웃기지?
7: 너는 책을 읽거라. 응? 아빠는 먹을 테니.
1: 어머.
5: 아, 잘했구나.
8: 채팅 말린 것 같아.
7: 잘생겼지?
8: 너무 커진 것 같아.
5: 동그라니. 동그라.
7: 진짜 맛있다.
8: 필터한 것 같아. 필터한 것 같아.
5: 나도 나왔습니다.
6: 이건 조금 그래요. 한번 좀 심했어요.
5: 아, 고민하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아,
6: 좀 그래. 너무 입술이 많이 묻어가지고. 네.
1: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의사 표현을.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하네.
4: 야, 너도 만만치 않거든, 지금?
6: 왜 하기 싫었어?
8: 너무 더러운 것 같아. 결혼하기 싫어.
6: 싫었구나.
1: 그렇지.
6: 아, 근데 진짜 이번 영상 보면서 정규 씨를 또 다시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이들을 잘 놀아주고 하면. 근데 그쪽은 제가 봐도 좀 심했어요.
5: 아니, 제가 봐도 좀
6: 심했어. 어떻게 거기다 해.
1: 불쾌했어요.
6: 그래.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와 뽀뽀하기. 나는 몇 살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 둘, 셋. 짜잔. 자, 일단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비슷하게 쓰셨어요. 9세에서 11세, 요때를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쌤씨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5: 아, 죽을 때까지 뽀뽀를 안 받겠다?
6: 받겠다.
4: 안 받겠다.
6: 너무 조롱하시는 거 아니에요?
4: 정규씨. 재밌죠, 여기? 너무 재밌어요.
9: 인사로 뽀뽀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 차이일 수도 그러네요. 있겠지만, 전 그냥 인사로 뽀뽀하는 게 죽을 때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6: 아, 그래요. 자, 우리 정규씨는 결혼 시작까지, 아, 이것도 좀 슬프다, 마음이. 야.
10: 버진로드를 걷잖아요. 그때 걸을 때, 이제 남편들. 사위에게 손을 건네주기 전에
6: 눈 촉촉해지는 거 봐봐. 눈물 촉촉해지는 거 봐. 정규 씨 촉촉해졌어. 눈. 그렇죠. 예. 진짜 눈물 나. 아, 저는 결혼식만 가도 눈물이 나요.
10: 맞아. 그래서 그때 까지? 예 하고 예 슬프네요.
6: 나도 눈물 나. 나도 따라와 봐라.
9: 이 프로그램에 네. 앞으로 갈 길만은 벌써
1: 아니, 어제 딸이 시집가 상상하니까. 네. 오, 그러네.
6: 우미 근데 24살까지 뽀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나한테 좀 뽀뽀도 해주고 데이트도 하고 하지 않을까?
6: 남자친구 생기고 이러면.
1: 그쵸.
6: 네, 저도 비슷했어요.
1: 그니까.
11: 저는 그 세 분이 이렇게 적으신 걸 보고 꿈도 참 야무지다.
6: 유경험자시거든요.
11: 예, 아마 결혼식장까지는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작별 키스 정도 받을 수 있겠지? 아,
4: 작별 키스. 아, 더 슬퍼. 그
9: 뭐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요. 금방 외로워지니까.
6: 벌써 슬퍼 보여. 벌써 슬퍼.
12: 원래 어렸을 때야 이제 신체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스킨십도 더 많고. 근데 이제 점점 자조 기능이 좋아지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적으로도 분리가 오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점점 분리가 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고학년 되면 스킨십도 줄어들고 또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이런 경계 의식, 이런 자기 정체성.

0: 이런 것들이 확연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는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립을 하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희도 이제 2차 성징 시작되면서 가슴 몸무게 생기고 하면 정말 살짝만 닿아도
2: 그러니까.
1: 정말 찌릿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몸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뭔가 그런 아빠의 되지.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아빠가 엄마보다 좀 단단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계기가 그렇죠. 됐던 것 같기도 해요.
2: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놀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눈맞춤, 다정한 대화, 뭐 보드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신체가 닿진 않지만 네. 계속 친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혹은 뭐 산책도 좋지만 안 하려고 할 거고요.
3: 안 나간다고 그러면.
2: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의 기질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청소년기일 때는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왜 시련과 극복이 있는 프로그램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1: 국토대장정 같은?
2: 예, 그렇죠. 뭐 지리산 종주, 뭐 혹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순례, 뭐 걸어오기, 혹은 마라톤 뛰기 뭐 이런 걸 하면 이 아이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노련함, 혹은 뭐 이런 것들 좀 존경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유대를 좀 가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자, 전 지금부터 마라톤 준비해야겠네요. 알아서 연습하고, 살도 빼고, 이거 지금.
3: 더 빠지겠어요.
4: 러닝클럽 하나 잡고.
5: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과 좀 이렇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3: 아이돌 댄스.
5: 댄스 연습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 아이돌, 애들 좋아하니까, 네. 아이돌.
5: 네. 그러니까.
2: 사실. 동의하지 않을 때 거절하는 법이 참 어려워요.
5: 네.
2: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연습을 시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거절의 연습을 해야 그 연습은 부모가 받아줘야 제일 안전하죠.
5: 네.
2: 그래서 하면 나중에 싫다 좋다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4: 약간 문화적인 부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글쎄요.
3: 그러니까.
4: 그러니까 그거 약간 거절하기 힘든 그 문화 있다 보니까
5: 맞아요,
4: 어렸을
5: 맞아요.
4: 때부터 해야지 조금 익숙하면 나중에 컸을 때 큰 도움이 네. 될 거예요.
1: 거절하면 맞아요. 좀 약간 나쁜 그런
3: 문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미안한 네. 그런 게 있었어요.
0: 문화에서는 네. 아무래도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1: 맞아요.
0: 되고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다. 이런 어떤 내재된 문화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힘들어서 우물쭈물하거나 화를 내면서 거절을 하는데 많이 하면 웃으면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3: 우리는 아이들도 어른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1: 오, 네. 완전 반성했어요.
3: 네. 자, 오늘 클로징을 좀 특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은근히 처음엔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잘 어울리신데요? 네, 섹시해요, 섹시. 섹시.
1: 아, 웃겨요.
6: 은근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1: 잘 어울려요?
6: 아니, 근데.
3: 정기 씨는 원래 있을 것 같은데요.
6: 아, 누나는 딱 봐도 지금 시술을 했어, 지금.
3: 필러 많이 맞았어.
6: 필러 많이 맞았어.
3: 필러 많이 맞아가지고, 예. 네. 자, 오늘 끝으로 소감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죠.
1: 내가 내 아이 존중해 주는 만큼 우리 아이가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6: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3: 네.
6: 거절할 경우 확실하게 거절하자.
3: 노!
6: 네.
2: 호프할 시간 있을 때 많이 하세요.
3: 너무 와닿는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중한 내 몸 깨끗하게 입니다.
7: 오늘은 샤워했는데 한 2분 컷?
3: 2분?
7: 지금 들어가자마자 나오니까
3: 너
7: 뭐 했어? 뭐 까먹었어? 아니, 끝났대.
3: 아, 진짜
7: 느낌이
3: 진짜
7: 같아. 초코 때문에
3: 진짜
7: 약간
8: 떨어져. 아, 완전 동생.
1: 진짜 여기는 내가 너 진짜 갔다 와. 자기 건 또 보기 싫어하면서 자기 거 확인해달라고.
3: 맞아. 왜 그러는 거죠?
2: 이 냄새는 남한테 전달되는 지 명함 같은 거야.
3: 여기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줘야지 하면서도 좀 입이 떼지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네, 마을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의 성기입니다. 또 아빠 나 씻겨줘 빨리.
7: 아주 여기 부분과 중요한데 이 피니스.
3: 땀을 왜 이렇게 많이 나?
7: 이 프로그램 봐. EBS의 부모사촌 성결. 네.
9: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0: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1: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2: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1: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2: 네?
11: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2: 와.
11: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2: 어떻게?
11: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1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3: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4: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3: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6: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0: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9: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0: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6: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줄레이.
0: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예, 엄마 따라
0: 예? 혼? 네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 되셨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0: 물이 올라 있습니다.
1: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3: 한나무에서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4: 아, 아내보다 더 이뻐.
5: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채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6: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7: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8: 인사돌 스위스 푸모커가 획득.
5: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9: 대한민국 최초 여성 조리 기능장 이순옥의 맛깔난 한식 레시피. 돼지고기와 참치의 조합을 뒤흔들 신흥 강자의 등장. 오징어와 함께 끓여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오징어 김치찌개부터 한식 밥상에 빠지면 섭할 김치 반찬. 들기름의 달달 볶아 새콤하면서 고소한 묵은지 들기름 볶음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체육의 복덩이 광이고요.
11: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10: 야,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과 이번 주 함께 할 텐데요. 선생님, 이 김치찌개가 이렇게 무한대로 변신할 수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 네.
10: 자, 오징어 김치찌개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11: 네. 자, 오늘 오징어 김치찌개는요.
10: 네.
11: 우선 김치가 좀 준비가 돼 있고요.
10: 네.
11: 예, 그다음에 제철 맞은 고구마 순도 준비되어 있고,
10: 네.
11: 그다음에 홍고추, 청고추, 그다음에 대파가 있고요.
10: 네.
11: 오늘의 주인공인 오징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 네, 오징어가 들어간 게 참 특별한데요.
11: 네. 그리고 이제 육수는
10: 네.
11: 그냥 다시마로 깔끔하게
10: 네.
11: 다시마 육수를 준비했고요.
10: 네.
11: 양념은 이제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10: 네.
11: 후추, 생강즙, 그다음에 그 마늘 다진 거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10: 네, 김치에 양념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양념 재료가 굉장히 간소하네요.
11: 네.
10: 입맛 살리는데 시원한 국물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11: 네.
10: 자, 본격적으로 오징어 김치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오징어 김치찌개
11: 네.
10: 시작해볼 텐데요. 아, 진짜 선생님.
11: 네.
10: 이, 저희가 김치찌개를 많이 먹어봤지만 이 오징어 김치찌개는 저는 처음 먹어봐요.
11: 네, 네, 대부분 이제 김치찌개 하면은 제일 만만한 게 돼지고기,
10: 맞아요.
11: 삼겹살, 그다음에
10: 참치.
11: 참치. 그런데 네. 오늘 이제 지금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요거에 오징어가 또 제철이거든요.
10: 네.
11: 그래서 오징어가 들어가면 그 감칠맛 있죠.
10: 네.
11: 그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감칠맛이 나는데
10: 네.
11: 우선 손질이 중요하니까요.
10: 네.
11: 손질은 이제 소금으로 비벼서 이런 뭐 내장 같은 건 다 떼주시고요.
10: 네.
11: 오늘은 다리도 그냥 사용할 거고요.
10: 네.
11: 그다음에 이제 칼집을 내주시는데
10: 네.
11: 칼집을 내주는 이유는요. 이 세포가 한쪽에 있는 방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10: 예.
11: 일단 길이로 칼집을 큼직하게 내주셔도 되고 조금 잔잔하게 내주셔도 되고
10: 네.
11: 이렇게 해서 길이로 뭐 한 0.5cm, 1cm 폭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10: 먹기 좋은 크기로.
11: 네.
10: 자, 확실히 또 선생님께서는 이런 설명도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요리 수업을 듣는
11: 예.
10: 그런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도
11: 네.
10: 들어요.
11: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길이로 잘라요.
10: 길이로.
11: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자르게 되면요.
10: 예.
11: 이제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10: 네.
11: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10: 예.
11: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10: 아, 그 결대로?
11: 이렇게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끊어주세요.
10: 두 번 정도에?
11: 예. 그러면 이게 꼬글꼬글 말리니까 이렇게 해서.
10: 예.
11: 이런 식으로 한 두 번 정도. 그러면은 칼집이 들어가서 연하고
10: 예? 예, 양, 나중에 그 잘 배고 간도 예, 잘 배고요.
11: 꽃무늬로 이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10: 그러게요. 이 예. 오징어는 손질하기 나름이더라고요.
11: 예,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제가 그냥 이쪽에 귀쪽 이거는 이제 촉수라 그래요.
10: 네.
11: 머리가 아니에요. 방향을 조절할 때 쓰는 건데
10: 네.
11: 이거는 그냥 칼집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주시고 다리도요. 이렇게 오징어 다리 몇 개인지 아세요?
10: 오징어 다리 10개요.
11: 어머 잘하시네. 낙지는요?
10: 낙지 7개요. 아, 8개.
11: 네. 오징어하고 낙지는 다리가 차이가 있어요.
10: 예.
11: 오징어는 10개.
10: 예.
11: 낙지는 8개. 같은 연체류라도 이렇게 틀리는데 다리는 예. 하나로 하면은 조금 이거 크기가 안 맞아요.
10: 예.
11: 그래서 한 2개씩 잘라세요.
10: 2개씩.
11: 그럼 이제 10개니까 5개가 나오겠죠?
10: 네, 5등분 되겠죠?
11: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네. 먼저 손질해 주시고요.
10: 자, 오징어 맛있게 손질이 됐고요. 이제는 채소를 손질해 봐야 될 텐데요.
11: 요새 고구마 순이 많이 나오죠?
10: 자, 고구마 순은
11: 가을철의 제철인데, 요거는 예. 굉장히 섬유소도 많고, 입에 넣으면은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데, 한 4cm 정도로
10: 예.
11: 예, 이렇게 잘라서.
10: 요거 데치셨나 봐요?
11: 예, 이거 삶은 거예요.
10: 요거
11: 예.
10: 얼마나 삶아주면 돼요, 선생님?
11: 끓는 물에다가 이제 요새 다 손질한 게 나오는데,
10: 예.
11: 집에서 하실 때는 끓는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10: 5분 정도?
11: 예, 그리고 이제 얘 쓸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것부터 쓸어야죠.
10: 그럴까요?
11: 이걸 쓸으면 또 지저분해지잖아요.
10: 맞아요, 맞아요.
11: 예, 그래서. 자, 대파는.
10: 네.
11: 자, 이렇게 어슷.
10: 어슷 썰고.
11: 예, 어슷 썰어서 한 3cm 정도? 예.
10: 큼직큼직하게.
11: 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3cm 예. 정도로 해주시고.
10: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이 찌개가 땡길 때는
11: 네.
10: 이 김치찌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11: 네.
10: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자, 오늘은 정말 시원하고. 칼칼하고.
11: 예.
10: 예.
11: 근데 국물이요.
10: 예.
11: 아주 감칠맛이 있어요.
10: 아, 그렇겠네요.
11: 예. 우리가 오징어, 무 넣고 오징어 찌개를 하면
10: 예.
11: 시원한 맛이 있죠?
10: 네.
11: 근데 이건 묵은지가 들어가서 시원한 맛하고 감칠맛하고 같이.
10: 그러게요.
11: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슷 썰어서 해주시는데
10: 네?
11: 좀 씨가 많으면
10: 좀
11: 조금
10: 털고.
11: 털어서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10: 네.
11: 닦아내고요.
10: 자, 한번 닦아내고.
11: 네. 이제 자. 맨 마지막에.
10: 네.
11: 김치를 썰을 거예요. 그래서 묵은지예요. 속은 많이 털어내지 마시고
10: 네.
11: 조금 남겨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 밑둥도 그냥 넣으세요.
10: 아, 요것도요? 선생님,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게
11: 네.
10: 저희도 이제 묵은지를 이제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11: 네.
10: 이 보관을 좀 잘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얗게 껴있는 것도 있고
11: 네.
10: 엄마가

0: 물을 이렇게 많이 씻으시던데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면 물에 한번 씻는 것도 좋겠죠.
1: 예, 씻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 요 묵은지는 너무 쓴맛이 나면은 예? 그 물에다 한번 살랑살랑 씻으시고 이 김치찌개 넣는 건 좀 큼직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0: 자, 이러면 재료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 무엇보다 이제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예. 양념장이
1: 양념장을
0: 또 중요하죠.
1: 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0: 자, 양념장.
1: 뭐 김치 자체 좀 간이 돼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요즘은 짠 것도 싫어하시고 더 네. 싱겁게 드시는 거니까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좀 칼칼하죠.
0: 맞아요.
1: 네, 고춧가루 넣으시고 오늘은 여기다가 네. 액젓으로 이거 까나리 액젓이거든요.
0: 네. 네,
1: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좀 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 양이긴 하지만
0: 네.
1: 식성에 따라서 어느 집은 해서 이걸 여기 있는 양대로 다 넣었더니 짜다 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그거는 양념은 집에서 가미를 해서 쓰시는
0: 맞아요.
1: 게 좋아요.
0: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감하시고 네. 선생님, 이 김치찌개 끓일 때도 이 김치찌개를 뭔가 좀 걸쭉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좀 가볍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오늘은 약간 가벼운 느낌인데 좀 걸쭉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1: 여기다가 뭐 고추장
0: 넣...
1: 예, 고추장을 넣으면 네.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좀 텁텁한데
0: 네.
1: 오늘은 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주 시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시원하게.
1: 예. 예.
0: 예.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0: 네.
1: 양념이 혼합이 돼서 아주 좋거든요.
0: 네.
1: 예, 그럼 한번 좀 끓여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보글보글 한번.
1: 네.
0: 자, 이제 네. 끓여보겠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이제 냄비를 조금 센 불에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거 다시마를요.
0: 네.
1: 그냥 안 끓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끓여도 되고, 아니면 물에다 급할 땐 담가 놓으시면.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다시마의 그 아주 감칠맛,
0: 네.
1: 그 맛성분이 우러나는데, 이렇게 해서.
0: 선생님, 뭐 다시마 우릴 시간도 없이 갑자기 끓여야 되면 혹시 쌀뜨물도 괜찮아요?
1: 아우, 어떻게 그 방법도 생각하셨어요?
0: 아닌데 매번 이제 그 이야기 나와서 혹시 네네.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1: 쌀뜨물로 하게 되면
0: 네.
1: 쌀뜨물에 전분이 있잖아요.
0: 네?
1: 쌀 씻으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전분이 구수한 맛도 내주면서 농도도
0: 예.
1: 약간 그 전분이잖아요.
0: 예?
1: 쌀이 끈기가 있으니까 그게 촉촉하게 이게 부드럽게 더 됩니다. 걸쭉하게.
0: 오.
1: 자, 그러면 요 육수 물에다가
0: 예?
1: 이제 우선 찌개라고 하면은 좀 오랫동안 끓여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뭐 여기 지나치게 뭐 기름에 볶거나 이런 것보다 오늘은 이 해산물이 들어가서 시원해야 돼요.
0: 예.
1: 그래서 우선 요거
0: 자,
1: 김치,
0: 볶음김치.
1: 예.
0: 묵은지부터
1: 묵은지부터 넣으시고요. 우선은 이게 좀 익어야지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요거
0: 자, 고구마순.
1: 고구마순.
0: 네.
1: 고구마순 이래서 밥에다 톡톡 나중에 좀 비벼 먹어도
0: 네.
1: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일단 어렵지 않아요. 이래서 툭 끓이세요. 지금은 이제 여기 끓을 때까지는 한 15분?
0: 15분 정도.
1: 예, 15분 정도 끓여야 네. 될 것 같습니다.
0: 자, 15분 정도 한번
1: 네.
0: 끓여볼게요.
1: 네. 지금 뭐 김이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예.
0: 자,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국물이 빨개요?
1: 조금 더 끓고 있는데요. 국물이 왜 빨가냐 하면 김치 자체에 아까
0: 아,
1: 그 양념이 예. 있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어서 여기 어느 정도 김치가 노글노글해져야
0: 그러게요.
1: 돼요.
0: 예. 부들부들.
1: 예. 아까 그 고구마 줄기도 약간 아까는 푸른색이었는데
0: 네.
1: 지금 약간 그
0: 연하게
1: 예. 갈색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끓으면은요 이제 맛을 전체적으로
0: 네.
1: 이제 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0: 그럴까요?
1: 제가 이걸 좀 넣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게 많이 들어가서 또 강할 수도 있어요 맛이.
0: 예.
1: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래 놓고 색깔은 찌개니까 약간 또 불그스름한 게 좋겠죠.
0: 네. 네,
1: 이렇게 넣어서
0: 네.
1: 오징어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0: 오.
1: 이제 청고추, 홍고추 좀 넣어주시고.
0: 자, 맞아요, 선생님.
1: 대파 뜯으시고.
0: 이 오징어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주 잠깐 넣고 잠깐
1: 네.
0: 익혀야 된다고.
1: 네.
0: 너무 길게 하면 질겨진다는 얘기예요.
1: 오래 끓이면은 얘가 이제 단백질이
0: 예.
1: 아까 같이 이렇게 말리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질겨져요. 연체동물은 다 그래요. 낙지나 문어나 주꾸미나.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이런 파도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음식이.
0: 네.
1: 그러니까 너무 얘는 안 끓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가장자리 여기 있으니까 끓잖아요.
0: 끓을 때.
1: 예. 끓을 때 오징어를 넣으시고요.
0: 맨 마지막 단계에.
1: 예. 맨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0: 네.
1: 얘가 말릴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0: 그래서 그럼 오징어 들어간 다음에 한 시간 한 몇 초 정도.
1: 오징어는 말리기만 하면 돼요.
0: 말리기만.
1: 네.
0: 그리고 하얀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수에서 이거 김치하고
0: 예?
1: 다 끓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0: 아.
1: 예, 예. 그래서 칼집을 내면은
0: 예.
1: 이런 식으로.
0: 그러게요.
1: 다리는 뭐 칼집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0: 네?
1: 이제 오래 안 끓이셔도 돼요.
0: 자, 오징어가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다
1: 네.
0: 익은 거죠?
1: 네네.
0: 자,

0: 믿어볼까요?
1: 예.
0: 김치찌개는 건더기 풍성해야 돼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떠먹기도 하지만 예. 예, 밥으로 쓱쓱 비벼먹기도 하고.
2: 맞아요.
1: 근데 이제 김치가 우선 맛있어야지 찌개가 맛있죠.
0: 그러게요, 그러게요. 김치가. 예. 오늘은 저희가 이 김치찌개를 조금 더 가볍게 예, 너무 예. 뭐 텁텁하지 않게 조금 끓여봤는데 오히려 시원하고 개운할 것 같아요.
1: 네. 이게 그냥 김치찌개가 풍성하게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 한국 사람이 최애의 음식이면 김치찌개죠.
0: 맞죠.
1: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넣고요.
0: 이 중간중간 칼집 사이로 이렇게 양념이라든가 간이 잘 뱄을 것 같아요.
1: 잘 뱄어요.
0: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얼큰하고 개운한 오징어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오징어 김치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껍질 벗긴 오징어는 몸통에 칼집을 낸 뒤 반으로 썰어 다시 칼집 내주고 촉수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징어 다리는 두 개씩 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삶은 고구마 줄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썬 뒤 묵은지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하나리 액젓, 다진 마늘, 후춧가루, 생강즙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다시마 물, 묵은지, 고구마 줄기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양념을 넣고 끓이다가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넣은 뒤 오징어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렇게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끓여줘야 부드러워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징어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김치 반찬이 오래 먹어도 물리지 않고 맛있는데요.
1: 네.
0: 특히 이 묵은지 볶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 네.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선생님,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예. 오늘 재료는요. 일단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니까 네. 묵은지가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김치찌개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아주 맛을 내주는 멸치인데
0: 맞아요.
1: 새 멸치 준비됐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 홍고추, 청고추, 그다음에 양파 준비가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물하고요.
0: 예.
1: 그다음에 그 들기름 볶을 거니까 들기름하고
0: 네.
1: 양념으로 마늘채, 그다음에 고명으로
0: 예.
1: 통들깨, 그다음에 설탕 조금 준비됐고요.
0: 예.
1: 이 옆에는 지금
0: 쌀뜨물이요.
1: 쌀뜨물. 예, 예. 네, 쌀뜨물이 왜 준비된지 궁금하시죠?
0: 어,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국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 왜 준비가 되는지는 선생님 비결은
1: 네.
0: 요리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새콤한 입맛 당기는 밥반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묵은지 들기름 볶음.
1: 네.
0: 한번 먹어볼게요.
1: 네. 네, 우선요,
0: 예.
1: 묵은지를
0: 예?
1: 물에다 담궈야 돼요.
0: 아까 네?
1: 쌀뜨물, 궁금했던 쌀뜨물.
0: 아!
1: 여기다가 담그는 이유는요,
0: 예.
1: 지금 이제 묵은지라도 보관을 잘해도 아무래도 군내라고 그러죠? 약간.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텁텁한
0: 예.
1: 냄새. 그게 쌀뜨물에 들어가면 오늘은 이제 이거를 좀 맑게 볶을 거거든요.
0: 네?
1: 고춧가루 없이 볶을 거라서 요거를 쌀뜨물에다가 이제 넣어주세요. 좀
0: 아~
1: 넣어서 요거를 이제 씻어주시면서 그 군내가
0: 예.
1: 쌀뜨물로, 쌀뜨물도 이제 전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전분에서 이게 쏟아져, 이렇게 빠지게끔 이제 담가 놓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리를, 음식을 하시면
0: 예.
1: 맛이 기가 막혀요. 군내도 안 나고.
0: 아, 그럴 것 같아요.
1: 예, 예.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양파를 좀 넣을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채썰어 주시는데
0: 네.
1: 뭐 굵게 채를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생양파도 먹잖아요. 먹는데 생양파가
0: 네.
1: 너무 들어가면 이제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르셔서
0: 네.
1: 이렇게 손으로 떨어뜨려요. 이렇게 해야지
0: 나달나달.
1: 볶을 때 그렇죠. 볶을 때 열이 잘 전도가 돼요.
0: 아, 맞아요. 뭉쳐 있으면요.
1: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0: 예.
1: 조금 이게 이제 어떤 거는 익고 어떤 건 안 익고 그렇죠.
0: 맞아요.
1: 이것도 지금은 지혜예요.
0: 어허.
1: 네. 여기다가 좀 놓겠습니다. 그거 빼주세요.
0: 네.
1: 이렇게 해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홍고추하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냥 예. 쓰실 때
0: 네.
1: 그냥 고명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 그러게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채를 이게 다 모든 게 채를 쓸어 갈 거라서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0: 네.
1: 뭐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예. 해서 한 같은 크기로 이따가 이제 저걸 썰을 건데
0: 예.
1: 김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채를 쓰는데
0: 네.
1: 이렇게 그냥 채를 썰으시면 돼요. 이거와 네. 같이.
0: 예.
1: 예. 그래서 뭐 가늘게 굵게 상관없이
0: 예.
1: 그냥 이렇게 해서 고명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고명으로 준비해 주시고.
1: 예. 그래서 붉은색. 그죠? 이제 이렇게 파란색.
0: 예. 근데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채소가 양파랑 그냥 고추밖에 없잖아요.
1: 네.
0: 너무 간단한데.
1: 네.
0: 저는 이제 이 양파가 들어가서.
1: 예.
0: 혹시나 모르게 김치의 어떤 신맛이라든가, 아, 좀 짠맛, 신맛들을 예. 좀 담아줄 것 같아요.
1: 어우, 그럼요. 예. 양파는 단맛이 있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래서 신맛이나 짠맛에 단맛이 들어가면 그 맛이 감소가 돼요.
0: 그쵸,
1: 짠맛도, 예, 감소가 되고 신맛도 없어지는데.
0: 네.
1: 생으로 넣는 것보다는 약간 익혀서 하시는 게 훨씬 그게 그 당분이 들어가서 음식의
0: 예?
1: 맛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볶을 수가 있고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김치를 썰어볼까요?
0: 김치 썰어볼까요?
1: 네.
0: 저희가 아까 이 쌀뜨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뒀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0: 네.
1: 자, 그랬더니
0: 깔끔하게.
1: 네, 이렇게 해서 좀 뭐 또 어느 분은 쌀뜨물이니까 아깝다.
0: 예.
1: 그러면 이거는 김치국 끓여도 돼요.
0: 그러게요,
1: 어차피
0: 그러게요.
1: 여기서
0: 예.
1: 나온 건데요.
0: 네.
1: 뭐 예. 자, 이렇게 해서 드시고.
0: 네, 혹시나 모를 저희가 군내를 잡기
1: 예.
0: 위해서.
1: 이래 놓고 지금 이게 모든 게 채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것도 채를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0: 채를.
1: 예, 이렇게 한 5cm 정도로 이렇게 해서.
0: 묵은지는 또 이런 식으로 예, 또 요리해 먹으면.
1: 이런 식으로
0: 크기를
1: 0.2cm 정도
0: 예.
1: 뭐 너무 잔잔하게 안 해도 되고 예.
0: 네.
1: 그 정도 되죠? 예.
0: 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묵은지의 그 향 있잖아요.
1: 네.
0: 먹음직스러운 향.
1: 네.
0: 그 향만 남았어요.
1: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다
0: 예.
1: 솜씨가 있고 양념이 좋아도
0: 네?
1: 이제 식재료가 좋아야 돼요.
0: 아, 맞아요.
1: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요거는요.
0: 네.
1: 유기농으로 작년에 농사진 거를 제가 좀 가져와서
0: 네.
1: 이제 양념 세게 안 해서 아삭거리고 아주 맛있어요.
0: 사실 이렇게 묵은지는 물에 씻어서
1: 예.
0: 그냥 이렇게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거든요.
1: 예.
0: 선생님,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1: 아, 이 다음에는 이제 볶아야죠. 이제 볶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0: 네.
1: 뭐냐면은 저 멸치를 볶아야 돼요.
0: 새멸치.
1: 예, 예. 멸치에는 우리가
0: 네.
1: 새멸치, 중멸치, 대멸치 뭐 이렇게 있는데
0: 네?
1: 새멸치는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0: 그
1: 작을 셋자.
0: 작을 셋.
1: 네, 그래서 요거하고 김치하고 하면은 감칠맛도 있고 맛있거든요.
0: 맞아요. 감칠맛도 나고
1: 네.
0: 그리고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멸치에.
1: 네, 네, 네.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거를 볶아주시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말려서 우리가 비린내 나는 거는 햇볕 이렇게 팬에다가
0: 네?
1: 날려주면 비린내가 없어지거든요.
0: 예,
1: 그래서 비린내도 되고 살균 효과도 있어요.
0: 예. 이럴 때 멸치 넣어서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그리고 팬을 달궈서 해야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게 잘 볶아지죠.
0: 네.
1: 오래 볶지 않아도 돼요. 날리는 정도.
0: 아, 한김 날리는 정도?
1: 네, 비린내가 날아가는 정도로 해주시면
0: 네.
1: 어차피 김치하고 또 볶아야 되거든요.
0: 네?
1: 그죠? 예, 됐습니다.
0: 아, 소리가 지금
1: 예, 따다다다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따다다
0: 바삭한 소리가 나요.
1: 예, 자, 바삭바삭해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놓으시고
0: 멸치의 감칠맛 나는 향.
1: 예, 예, 여기다가
0: 예.
1: 기름 주세요.
0: 자,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1: 예.
0: 오늘.
1: 예, 들기름을 넣으세요.
0: 네.
1: 여기 조금 들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하고요. 우선 양파를 좀 넣어주시면
0: 네.
1: 양파가 좀 단맛도 나고 아삭거리니까
0: 미리 먼저 볶아주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같이
0: 네.
1: 예. 묵은지하고 볶으시면 돼요. 요거는 뭐 이게 먼저 들어갔다 해서 음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서
0: 네.
1: 예. 넣고
0: 양파랑 양파 먼저 살짝 넣고
1: 예.
0: 그다음에 묵은지 바로 들어갈게요.
1: 여기서 이제 또 당분도 이렇게 있어서 단맛이 나니까요.
0: 예.
1: 그래서
0: 이때 불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1: 강불로 하세요.
0: 강불로?
1: 네.
0: 오, 확실히 들기름 들어가서는 선생님.
1: 냄새 좋죠?
0: 아주 고소한 향이 그냥 엄청나요.
1: 예, 예. 그랬더니 지금 양파가 투명하게 됐어요.
0: 맞아요. 이제
1: 생긴. 양파가 투명하게 됐고
0: 네?
1: 또 여기서 들기름 향이 스며들면서 그런 어떤 그 잡내?
0: 예.
1: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됐고
0: 예.
1: 그리고 김치 볶음이니까 너무 푹 물러도 안 돼요.
0: 아, 맞아요.
1: 네, 이렇게 준 상태에서
0: 네.
1: 물 반 컵 정도만 넣다
0: 네.
1: 주세요.
0: 가운데 네. 다 넣을게요.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물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1: 이 아무래도 김치는 양파보다는 굉장히 질기잖아요. 네. 그 식감이 좋으니까 고기에 조금 물이 들어가서 또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0: 근데 멸치는 언제 넣을까요?
1: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넣으세요.
0: 아, 물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겨서 넣어볼게요. 네,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볶아지면서도 네. 물도 나오고 뭐 첨석도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볶아서 넣게 되면은 네. 멸치가 물이 덜 스며들으니까 또 이제 그 맛있는 물이 네. 여기 같이 어우러져 있죠.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 청고추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넣어주실래요? 예. 이제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0: 자, 다 넣을까요?
1: 예. 약간 그, 분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통 들게.
0: 통 들게. 예.
1: 이렇게 해서 살짝.
0: 그리고.
1: 예. 색깔도 아주 좋고요.
0: 그러게요.
1: 예. 이제 거의.
0: 다 돼가고 있죠?
1: 예, 수분 증발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 넣어주실래요?
0: 자.
1: 반에서 후를.
0: 네.
1: 이렇게 해서.
0: 양파도 색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맛있는 양념이 잘 뱉고.
1: 네. 네,
0: 묵은 김치도 굉장히 또 씹는 식감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졌어요.
1: 예, 예. 그래서. 예. 이 통깨 같은 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0: 네.
1: 예, 근데 우리가 오늘은 들기름을 넣기 때문에 예. 제가 고명을 참깨도 안 하고, 통 들깨를 했습니다.
0: 그 아까 초반에는 이제 물도 넣고 했을 때는 네. 뭐, 아, 볶음인데 왜 이렇게 수분이 있지 싶었는데 지금은 네.
1: 하나도
0: 아주 그냥
1: 없어요.
0: 예. 자, 이 정도까지 저희가 볶아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1: 예, 다 됐습니다. 예.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완성돼서 준비해 볼게요.
1: 예.
0: 이야. 저희가 늘 먹던 사실 이 묵은지 볶음인데 이 김치 볶음인데. 아니 오늘은 정말 다른 느낌이에요.
1: 예.
0: 예.
1: 아주 인류 음식 요리 같잖아요.
0: 그렇죠. 이 들기름도 들어가고 그리고 양파도 들어가고 그리고 예. 또 새멸치가 들어가서 그런지
1: 그 맛이
0: 예.
1: 예. 감칠맛이 그냥 나면서
0: 사실 뭐 특별한 재료 아니거든요. 새멸치.
1: 예.
0: 냉동실 뒤져보면
1: 있고. 근데 이제 큰멸치, 중멸치 정도 같으면은
0: 예.
1: 이게 조금 약간 뜰분 맛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김치하고 이렇게 어우러서 먹어야 되니까 그냥 새멸치로
0: 네. 응?
1: 그럼 애기들 좀 잘 먹을 수 있고요.
0: 네네.
1: 아유, 근사하게.
0: 아,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정말 이 감칠맛 나는 향이 대단하고 예. 고소한 향이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묵은지 들기름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쌀뜨물에 묵은지를 넣어 30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묵은지를 쌀뜨물에 담가 놓으면 특유의 군내를 없앨 수 있어요. 양파는 채 썰고 홍고추, 풋고추는 반 갈라 실을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묵은지도 굵게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팬에 새멸치를 넣어 살짝 볶아내줍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채 썬 양파를 넣어 볶다가 묵은지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물과 새멸치를 넣어 볶다가 풋고추, 홍고추, 설탕, 통들깨를 넣어 볶아줍니다. 채 썬 마늘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부추를 양껏 넣어 향긋함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매콤한 부추 짜박이부터 짭조름한 양념에 조물조물 무친 밥도둑 깻잎 순무침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3: 청담을 누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5: 어 그럼요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5: 당연히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5: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수술비나 항암치료비도 걱정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5: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4: 암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5: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5: 어머머, 8회?
4: 암수술이나 항암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5: 우와, 대단하네.
4: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7: 미드웨이 upon the journey of a life, I found myself within a forest dark. For the straightforward pathway had been lost.

0: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4: 이 어린 아이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3: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5: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

0: 척박한 땅이 품은 황금빛 풍요를 만나고 걸음마다 달라지는 무스탕의 비경위를 걷습니다. 제가 처음 네팔을 찾은 건 2022년 세계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이후 히말라야의 매력에 푹 빠져 안나푸르나 서킷과 베이스캠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아직 가보지 못해 더 궁금한 곳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도 오지로 손꼽히는 땅, 무스탕입니다. 600여 년 동안 네팔 중북부 고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30여 년 전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땅. 안나푸르나와 다올라기리산 뒤편 중국 티베트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무스탕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꿈의 성지입니다. 포카라에서 무스탕 관문 마을 카그베니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제가 도착한 날엔 거센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않아 선택의 여지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산길, 연일 내린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히말라야는 6월부터 우기에 접어들어 9월까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1: 확실히 은둔의 왕국답게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차가 큰 돌 때문에 후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후진을 하고 있어요.
0: 어디선가 굴러온 바위가 도로를 막아섰습니다. 차량 위로 떨어졌다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2: 지금 여기가 몬순 시즌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밀어볼까요, 절로? 네. 우리 한 네다섯 명이 밀면 밀릴 것 같은데?
0: 저를 비롯한 제작진과 앞차 일행이 힘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힘껏 밀어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2: 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 딱 3명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0: 바위와 씨름하고 있는 사이 차량 한 대가 더 왔나 봅니다. 두세 명 더 힘을 보태자 요지부덩이던 바위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3: 원래 돌을 없앨라 했는데 옆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예상치 못한 바위의 출현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덕분에 무스탕으로 가는 길에서 즐거운 에피소드 하나를 얻어갑니다.
2: 세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다 좋은 히말라야의 물이니까.
3: 처음부터 쉽지가 않네요.
0: 시시각각 달라지는 창밖 풍경도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긴 이동 시간.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어퍼 무스탕 트레킹의 출발지 카그베니에 도착했습니다.
3: 네, 장장 한 7시간, 8시간을 걸려가지고

0: 지금 카트만두에서 여기 까그벤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1: 한여름이지만 서늘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2: 여기가 지금 해발 2800m거든요. 아, 춥습니다. 7월인데도 춥네, 추워.
3: 야, 좋은데요? 커요, 커. 다른 쪽 롯지들보다는 폭도 그렇고, 침구도 두껍고, 아, 좋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나무지?
1: 내일이면 드디어 무스탕을 만날 수 있겠죠? 설렘으로 가득한 밤이 깊어갑니다.

0: 히말라야 경사면에 위치한 무스탕은 높은 산맥으로 몬순의 영향을 덜 받아 우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적게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스탕에도 돌발적인 폭우가 잦아지기 시작했답니다.
1: 이게 다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지금.
2: 옛날에는 여기 사는데요. 지금은 네. 휩쓸려 다 가져가는 거예요.
0: 작년 8월 마을을 휩쓸고 간 홍수가 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흙을 지지해줄 나무가 부족하고 전통 가옥이 비에 취약해 피해가 더 컸다는데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사용해 집을 짓는 주민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기후변화가 이 오지 마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3: 옛날 흔적이 있구나. 제가 있는 곳은 까그벤입니다. 까그는 중심지, 벤이는 물이 합류되는 지점을 뜻하는데 무스탕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0: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다름 아닌 주민 집이더라고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 감사합니다. 담요밭.
4: 이 높은 데서 보니까 이 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설명이 됩니다. 강줄기들의 합류 지점.
0: 무스탕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젖줄, 칼리간다키강과 종강입니다. 칼리간다키강은 무스탕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4: 여기 칼리간다키 강 상류로 쭉 올라가면 이제 무스탕 지역이 나타납니다.
0: 까그베니를 기점으로 북쪽을 어퍼 무스탕, 남쪽을 로어 무스탕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무스탕이라고 알려진 지역은 어퍼 무스탕을 뜻합니다. 이제 마을 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려 하는데요. 티베트 불탑, 초르텐과 마니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니차는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여섯 글자, 옴마니 판메홈이 새겨진 불교 도구인데요. 마니차를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으로 여깁니다.
4: 민속촌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자, 이거는 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유령 먹는 자라고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옆에 항상 캔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을 이런 이 유령을 먹는 이 캐니가 다 막아주는 역할이죠.
0: 무스탕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든 사물에 영적인 기운이 깃들었다고 믿는 애니미즘을 숭상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선 캐니 같은 정신적 의지처가 필요했을 겁니다.
4: 이것도 이제 캐니 문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티벳 불교와는 연관이 없는 건데 옛날부터 토속적으로 있었던 신앙이랑 티벳 불교가 합쳐져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0: 티베트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원시 신앙은 이들의 일상 속에서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골목을 따라 걷다 귀여운 송아지를 만났습니다. 곁에 있는 건 어미소겠죠?
3: 밀크.
2: 쭉쭉.
4: 이거 다리를 안 묶으면 다리로 이렇게 때린다고.
2: 다리.
5: 따르냐?
4: 예.
5: 어디 암사다 뭐 대시 남들이나 보면.
0: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스탕 사람들에게 소는 가장 귀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4: 엄청 많이 나와. 짜면
0: 먹거리가 단조로운 이곳에서 우유부터 고기까지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딱 필요한 만큼만 우유를 짜고 송아지가 먹을 몫은 꼭 남겨둔다고 합니다.
2: 엄마한테 말해 왔나 나래.
5: 네, 그렇죠. 강조해 또.
2: 내가 어제 엄마 죽을 일 나라.
5: 돌아가면 좋나? 엄마 어떻게?
2: 아, 와, 천억기도 하고.
5: 고무기도 또. 아침에도 이거. 자랑서 고무지 또 통도해.
0: 무스탕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는 사이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아,
3: 팀스펌이?
0: 아. 외국인이 어퍼모스탕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3: 팀스 퍼밋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매년 1,000명만 올 수 있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여정을 함께할 팀을 꾸려야 하죠.
3: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여정에 같이 하게 되는 저희 팀원들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부를 맡아주실 거고 포터, 그다음 가이드, 그다음에 저 우리 감독님들이랑 함께 무스탕 여정 출발해 보시죠.
0: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보리수확이 한창인 땅계 마을을 들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땅계까지 걸어서 이동할 경우 꼬박 이틀이 걸린다는 말에 차에 올랐습니다. 땅계로 가기 위해선 칼리간다키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시기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 건너기로 했습니다. 무스탕 지리에 빠삭한 가이드 소남 씨의 추천은 차랑마을. 확실히 강폭이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유속이 빨라 차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멀리 농사할 때 사용하는 트랙터 한 대가 강을 건너옵니다.
3: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랙터를 타고서 요 정도 지금 한 200m는 넘어 보이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저 지금 옛날에 시골에서 경운기는 타봤는데 트랙터는 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도 아주 생소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짐을 다 싣고 막 출발하려던 찰나 트럭 한 대가 곁에 멈춰섭니다. 이분들도 강을 건너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침 트랙터 짐칸에 여유가 있어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옮겨도 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3: 쌀, 라면, 물, 맥주, 가스, 야채 뭐 진짜 다 있습니다. 다. 포카라에서 사와서 네. 강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시는 건데 네. 못 갈 뻔한 거를 저희랑 같이 이제 또 가시게 된 거네요.
5: 네.
3: 아, 좋아, 좋아.
5: 감사합니다.
3: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아, 길고 길었던 대기. 아이고.
2: 전화할!
6: 보살이
7: 마술을
6: 그 마술 좋아하마
8: 마인이 람브로차 람브로차 원래 이 트랙터 탈 수 있는 게 한 3명, 4명 정도 탈 수 있는데 막 옆에 지금 붙어 있고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0: 큰 바퀴로 거침없이 강바닥을 달리는 트랙터. 무스탕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8: 와, 이 정도는 진짜 처음입니다. 와, 웬만한데 진짜 오지랑 오지 다 가본 것 같은데. 와, 쉽지 않네요, 무스탕. 와, 와,
9: 가이드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게 우리만 타고 가면은 너무 가벼워서
3: 여기를 건널 때 덜컹덜컹해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짐을 실은 게 저희한테 아주 좋은 행운입니다.
9: 무스탕에 있는 신이 우리한테 보내준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8: 어이구, 어우, 오, 와, 와, 오호, 예. 건넜다 건넜어
0: 우와. 트랙터의 진동에 몸을 맡긴 채 무스탕의 거친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칼리간다키강의 풍광을 즐겨봅니다
9: 저희가 저기 끝에서 건너왔습니다 저기 끝에서 아이고
0: 갈 길이 멀지만 이왕 도와드리기로 한 거 마을까지 짐을 운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짐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8: 다 라면들입니다. 라면들.
0: 포터 프리 씨와 가이드 소남 씨도 부지런히 일손을 돕습니다.
8: 여기 보면은 스피커도 사오셨어요. 스피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장날이나 이럴 때 날 잡고 한번 제대로 갔다 오잖아요. 시골에서는.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 저희가 오면서 느꼈겠지만 한번 이제 그렇게 좀 물건을 살 수 있는 큰 마을까지 가려면 막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냥 간 김에 진짜 한 트럭 막 다 사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쉐이. 이런 거구나.
0: 여러 사람이 손을 보태니 산더미처럼 쌓였던 짐도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8: 아이고. 우리가 일해준 게 고맙다고 해서 한 잔씩 주시는 거예요? 아.
11: 오.
8: 락시. 어차.
0: 락시는 곡물로 만든 네팔의 전통 증류주입니다.
8: 어, 페마. 제스.
12: 제스.
8: 제스.

0: 맛있다. 소주보다 더 깨끗한데요? 소주는 좀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도수가 느껴지는데 깔끔하다.
1: 네, 맞아요.
2: 손님에 대한 따뜻한 환대가 담겨 있습니다.
0: 이제 다시 가볼까요? 오케이.
3: 바이바이.
2: 남김없이 잔을 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4: 람브르상가.
5: 버스 누워스.
4: 버스 누워스.
3: 자, 이번엔 뒷자리 타고 출발.
2: 저 멀리 칼리간다키강의 배웅을 받으며 탕계를 향해 떠납니다.
3: 고수, 고수들.
4: 하수들, 하수들.
2: 이곳에서 탕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가야 합니다.

0: 해발 약 3,240m. 드디어 탕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 와, 역대급인데요.
2: 예, 오토바이.
1: 와.
0: 피부에 와닿는 기온부터 다릅니다.
1: 아, 따뜻한데 그래도.
3: 살 것 같아요. 뒤에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손 막 다 얼고.
1: 따뜻하다.
2: 단계.
3: 단계. 단계요?
2: 단계 번.
3: 좋아 좋아. 많이 와봤다 보니까 네팔 이쪽 지역들을 그냥 이 정도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 왜냐면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없잖아요. 최고 최고.
0: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합니다. 척박한 토양, 높은 고도, 부족한 물, 녹록치 않은 조건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삶을 이어가는 무스탕 사람들.

0: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일궈낸 이들을 만나러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1: 아, 여기가 원래 지금 다 보리밭인 거죠?
0: 이 땅에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보리입니다. 키울 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무스탕 전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죠. 이른 시간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벌써 농사일에 한창입니다. 메밀 역시 건조한 땅에서 싸게 잘 트고 환경 적응력이 좋아 무스탕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1: 다스텔레, 다스텔레, 에스카 남께호.
2: 다브레.
1: 다브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한국 사람?
1: 한국 사람.
2: 한국 갔어.
1: 아, 한국 갔다 오셨어요? 아.
2: 일산.
1: 일산에서? 아.
0: 무스탕 오지 마을에도 우리나라에 일하러 갔다 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2: 조금, 조금.
1: 네, 조금.
2: 많이 해서 별이.
1: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람브로차?
2: 네.
1: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솟고 나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줄 알았는데, 먼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로 이거를 솎는다고 하시네요, 땅을. 아, 신기하다.
0: 군더더기 없는 농부의 손길에서 그의 지난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땅에 떨어진 메밀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리

0: 찾아갑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쑥쑥 자라나 3개월 후엔 푸른 물결을 이루겠죠.
1: 좋아, 이제.

경작지 위에 자리한 마을은 곳곳이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지난 가을 심었던 보리를 얼마 전 수확해 말리는 중이라는데요. 무스탕의 첫 느낌은 거대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황무지였는데 그 황무지 속에서 풍요를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0: 지금 여기가 완전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지금 이 보리 수확철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 저기 그냥 이 탕계 마을이 다 금빛입니다.
1: 칼리간다키 강을 건널 때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었던 트랙터가 이번엔 보리 타작에 투입되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네요.

0: 밀레의 만종이 생각나는.
1: 멋있네요, 정말.
2: 9살 무렵 할머니 집에서 봤던 도리깨입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도리깨질 소리가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소환해내는데요. 마치 할머니 댁에 온 듯합니다. 한쪽에선 도리깨질을 끝낸 보리를 바람에 날립니다. 피와 건부를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죠.
0: 다시 될래? 다시 될래?
2: 어린 시절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일손을 덜어드리려 했는데요.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3: 요! 애기 멍사니.
4: 어, 아와.
0: 아와.
4: 아와 예스토 아이파스 사람.
0: 아, 풍향계처럼 룽다로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본다.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이랑 하나가 돼서 하네요. 이게.
4: 하나고 가난 설아가 올라온다.
5: 설아 얘기하면 나 아들.
0: 아들? 초라? 나 아들이.
4: 설아가 올라온다.
0: 마마. 초라.
4: 응, 나 마마래.
0: 마마.
5: 아마 아마.
0: 아마.
4: 아무도 아마 반사네 벌마.
0: 아마.
4: 아니 이렇게 설아 되는 액질밖에 아와.
0: 아, 어, 지금 온다.
4: 거의 됐어, 그래 보니까. 어, 얘 더블 됐어, 가다. 어, 안에 물만
0: 넣었어.
2: 어머님의 손길이 닿자 마법처럼 볼이 나달이 쏟아집니다.
4: 암브렐라 아와였다 마티 떠러 다니 여기랑들이 되는 이땀 가르면서.
0: 하와.
6: 하와, 하와.
0: 오, 하와.
4: 하와고.
0: 하와.
2: 비스타리, 비스타리. 네팔어로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0: 와.
2: 농사 일을 도우며 서두르지 않고 자연과 손발을 맞추는 지혜를 배웁니다.
4: 여 사벨레 칸산에 네팔레 부차. 이쪽 해바니 앙사 때 주스 바네바니 앙사 아니 창밖 해바니 앙사
0: 아주
4: 코리아 레레 창 본사니 창
0: 네팔 창 코리아 막걸리
4: 막걸리
0: 막걸리.

0: 이곳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보이는 것은 산과 들뿐이고 들리는 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소리와 가축의 방울 소리가 전부입니다. 단조롭지만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넉넉한 여유가 있는 바로 무스탕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을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입니다.
1: 장사진이.
2: 나마스테.
0: 여기서 끌어온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는데요. 수로에 문제가 조금 생겼답니다.
3: 일로.
1: 올라 가요.
3: 네.
1: 이쪽.
3: 이게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수로가 있는데 어디가 막혀 있어서 좀 쟁기 들고 가서 물이 마을까지 올 수 있도록 그 좀 약간의 공사를 하러 가고 있어요.

0: 산 넘고 물 건너라는 말을 이럴 때 쓰나요? 한없이 이어진 수로를 따라 걸어가는 길, 도착했나 싶어 여쭤봤더니 아직 한참 남았답니다.
1: 저 앞에 계곡까지 가야 된답니다.
0: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탕계로 이동할 때 못했던 트레킹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2: 이 정도까지 상류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0: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어르신.
2: 아, 그럼 이 길을 더 넓히는 거구나.
3: 네.
2: 아.
0: 주변 흙과 돌이 안으로 조금씩 떨어져 수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수로를 깊게 파야 한답니다. 수로 폭이 넓진 않지만 물살이 제법 거셌는데요. 무엇보다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몹시 차가웠습니다. 장쾌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흘러흘러 보리와 메밀의 싹을 튀어내겠죠.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며 어르신의 두 번째 미션을 돕기 위해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탕계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맞춰 밭에 물을 댄다고 합니다.
1: 우와.
0: 오늘은 어르신 밭에 물을 대는 날이라는데요. 순서를 정해 필요한 만큼만 끌어다 쓰시는 모습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자연과 닮았습니다.
2: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끌고 왔었던 물이 우리 아버님 논에 이렇게 쫙 퍼지는 걸 보니까 뭔가 뿌듯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땅인데 흥건하게 지금 젖어지고 있습니다.
0: 작게나마 제 수고를 보탠 물이 잘 스며들어 올해 농사가 풍작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0: 덕분에 일을 빨리 마쳤다며 어르신이 집에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인상적입니다.
1: 자, 여기는 그냥 탐계마을에 있는 마을 골목 어귀입니다. 근데 건물이 한 2층, 3층 요 정도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여타 돌담은 보통 이제 제 한 어깨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건 돌담이 아니라 그냥 성입니다, 성.
0: 무스탕 지역의 집들은 강한 바람을 막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벽을 높이 쌓고 골목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1: 실례하겠습니다. 다스텔레.
2: 예, first time. My in my

0: 라이브
1: 고생하셨습니다.
2: 그렇지.
3: 오, 냄새가 완전 막걸리인데?
0: 짠. 창으로 짠. 미토차.
4: 잔을 비우자마자 계속해서 창을 따라주시는데요. 무스탕 사람들의 오랜 풍습 중 하나입니다.
0: 여기는 항상 비어져 있으면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모르게 확 취해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만 마실 거면.
4: 이분들은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창을 마시는데요. 몸에 한기도 없애주고 피로도 풀어주기 때문이랍니다.
0: 좋다. 이게 새참의 맛입니다.
4: 창을 나눠 마시는 사이 저녁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네팔에서는 항상 달밭을 최고의 음식으로 치기 때문에 달밭을 먹었습니다.
4: 네팔어로 밭은 쌀밥을, 달커리는 스튜를, 그리고 쇼는 요구르트를 의미합니다. 밥에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쇼밭, 달커리를 뿌려 먹으면 달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팔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1: 다녀봐, 다녀봐.
5: 뭘 좋은데다 불러.
1: 대박입니다. 밥에다가 달커리 바로 부어주셨어요. 현지 사람들은 먹을 때 선택을 하는 거죠. 밥에다가 달커리를 넣어서 먹을지 아니면 저 쇼를 넣어서 쇼밭으로 먹을지 그렇게 선택을 해서 먹습니다. 저는 달밭으로 먹고 쇼밭으로 드시고.
4: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많이 걷고 몸을 움직인 탓인지 달밭이 꿀맛입니다.
1: 봐. 배도 고팠지만 그렇게 정성이 느껴지는 밥이니까 농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한 톨도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4: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도 가진 음식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따스한 환대에 몸도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0: 사실 무스탕 하면은 은둔의 왕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왔을 때 첫 느낌은 황무지 그 자체였어요. 근데 여기 탕계라고 하는 마을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황무지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록 색깔도 들어오고 수투파의 알록달록한 색들도 들어오고, 만약 이들이 없었으면 이곳은 정말 모래 색깔밖에 없는 외계 행성 같았을 텐데,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일구며 무채색 땅에 푸릇푸릇 초록의 색을 입히는 무스탕 사람들, 그들이 그린 멋진 풍경화를 마음에 담아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탕계 마을의 정이 듬뿍 들었나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떠날 채비를 하는데 영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 말들한테 짐 다 맡겼고 저희는 출발합니다.
3: 오늘도 잘 부탁해.
4: 아가라 얘는 안 빠져가지 않아.
2: 출발.
4: 네. 출발.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

0: 오늘은 차량이 아닌 도보로 다음 마을까지 이동할 계획인데요.
1: 바이바이.
2: 어제 같이 보리 수확했던 우리 할아버지님이 계속 계셔가지고.
1: 바이바이 매매.
0: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으니 힘을 내서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다음 목적지는 B 마을입니다. 한계에서 직선 거리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형이 험난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 이 정도 경사, 한 3, 40도 정도 되는 경사를 올라가고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풍광이 보일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런 풍경. 그리고 드디어 이 모래탑 같은 사이로 지나갑니다.
0: 무스탕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동쪽 사면이 경사가 급하고 반대편인 서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쪽에 마을이 몰려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3: 어떻게 이런 풍광이 또. 야, 갑자기 드넓은 평야지대가 나타났습니다.
0: 고도가 높아지자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칼리간다키강을 따라 로만탕으로 향해 가는 어퍼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으로 올라가 동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지만 저희 팀은 반대로 동쪽에서 로만탕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스탕에 들어온 이후 처음 만나는 트레커들입니다. 원래 코스대로 이동한 이들은 거의 트레킹 막바지인 셈이죠.
4: So where are you guys from?
5: From Australia.
4: Australia. How was it here?
5: Absolutely beautiful.
4: Nepal is first time? No?
5: It's my third time to Nepal.
4: Wow, that's good.
6: Yeah, thank you. Have a safe trip.
7: Thank you. Thank you. Bye. Bye.
0: 수억 년 전 바다 아래 잠들어 있다 거대한 판의 움직임으로 솟아오른 신비의 땅.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발걸음에 변화무쌍한 비경을 선사합니다.

0: 경이롭다.
1: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이런 지리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실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 같아요, 여기는.
2: 두 발로 만나는 무스탕. 과연 이 길의 끝에서 또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0: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슬레이.
0: 슬레이. 살람 알레이쿰. 나.

0: 응,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예, 안왔더라.
0: 예? 돈? 이 할아버지, 저는 이렇게 연주가 되셨네.
1: 자빠 두기지.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의 구제 대상을 확정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주말엔 수험생과 학부모 5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기존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 접수된 원서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2: 이번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에서 교육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대학에 원서 취소를 권고한 사례는 3건입니다. 일부 대학이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한 뒤에도 경쟁률을 공개했고, 이를 확인한 뒤 해당 대학에 원서를 낸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을 선택한 만큼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거리로 나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존 마감 시각이었던 지난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원서를 낸 수험생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3: 담임 선생님들도 마감 직전 서버 불안정을 경고하며 미리 접수될 것을 수차례 지도해 왔습니다. 제 시간에 맞춰 피땀 흘려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마감 이후 추가 시간을 부여받아 최종 경쟁률을 알게 된 수험생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겠습니까?
2: 교육부가 구제 조치에 따른 전체 경쟁률 변화가 0.001% 수준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전체 경쟁률의 변화가 작더라도 모집 단위별론 지원자 한 명의 차이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줄수 있어 단순히 수치만으로 공정성 문제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4: 사실 막 100만 분의 1, 뭐 10만 분의 1 이런 확률로 갑자기 판세가 바뀌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 바뀌었다. 나는 그 자체를 문제 삼고.
2: 교육부가 원서 접수 대행 업체 UA 어플라이에 대한 특별 현장 조사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후속 조치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엔 3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지금까지 4,5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0: 학교에서 친구를 밀어서 다치게 했다면 무조건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이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만 볼게 아니라 학생의 나이와 관계, 사건이 벌어진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습니다.
1: 네, 학생 간의 갈등이 학폭 신고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진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2023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0: 80c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지만 행정심판에서 뒤집히자 피해 학생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학교폭력이라고 봤지만 2심은 당시 학생이 만 7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도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강조한 건 학교폭력 여부를 행동 자체만 놓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한 행동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뿐 아니라 두 학생의 나이와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의 경우 발달 단계와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으로 본다면 학교 생활에서 벌어지는 학생 사이의 모든 갈등과 분쟁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학폭심의에 올라갔다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나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5만 6천여 건 가운데 심의가 열린 사건은 2만 9천여 건.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란 판단이 내려진 비율은 2022년 13%대에서 지난해 22%대로 높아졌습니다.
1: 불복 절차까지 급증하면 학교와 교육청은 분쟁 처리에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고 정작 신속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의 구제와 회복은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0: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가벼운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 절차로 해결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가벼운 사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학폭심의에 앞서 상담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보는 관계회복숙려제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에선 올해 상반기까지 이 제도를 거친 437건 가운데 387건, 89%가 학폭심의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2: 소송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교육의 사법화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교권도 그렇고 그냥 아주 일상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학생들끼리의 갈등과 다툼에 대한 문제들을 성숙하게 잘 다루는 어른들의 훈련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0: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학생 간 갈등을 일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안의 맥락과 학생의 발달 단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학생 사이의 갈등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3: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이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청소년 보호 체계에는 큰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아동 청소년 절반가량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시대. 2024년 기준 초등학생도 27.7%, 4명 중 1명 이상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1.9%가 생성형 AI로 만든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 경험도 늘었지만 초등학생 역시 1.4%가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로 만든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 가운데 56.2%는 당시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연령 확인 절차가 청소년의 접근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호 체계에는 공백이 큽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AI 플랫폼을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했는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 사례도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6: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또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또 가상의 인물인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유통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사실상 지금은 없다고.
5: 성평등가족부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생성하는 콘텐츠는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생성되는 내용도 제각각이어서 일률적인 유해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0: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2: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4: 한 달에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3: 아, 아내보다 더 이뻐.
5: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여전하신데?
4: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3: 나일성 팀메이트. 역시 우리 과일. 먼저 먹는.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은하는 사과.
4: 사과 먹어야 먹어야지.
5: 한여름 울퉁불퉁 위험한 바위 위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6: 이게 쓸려가면 다행인데 저기가 다 안반지역이라 사람이 부딪혀서 다친다고. 수영할 공간이 없어.
5: 무섭게 몰아치는 거센 파도 속에서 채취하는 것은 바로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7: 기본 무조건 조심히 치우세요.
8: 올라봐.
5: 파도의 중심을 못 잡는 담당 PD.
8: 피디님 올라오세요. 밑에 내려가면 안 돼요. 네.
5: 노련한 작업자도 파도엔 속수무책.
9: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 마. 그리고 한번 더 돌려서 하게. 올라와.
5: 자칫하면 바다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현장. 배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
10: 선생님 괜찮으세요?
11: 미역 밟으면 확 미끌라게 쭉 빠져버려. 미역 밟으면 안 돼.
5: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또 다른 현장.
12: 조심하세요. 샘물 풉니다.
5: 펄펄 끓는 샘물을 부어 무쇠 가마솥을 만드는 공장.
12: 위험한다고.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해야 돼. 최대한 집중을 해.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다칠 수도 있고.
5: 1500대의 샘물을 맨몸으로 옮기는 사람들. 조금만 실수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13: 아, 지금 이 안에는 45도 나갑니다. 30분 일하고 가서 선풍기 바람 한 5분씩 쐬어야 됩니다.
5: 아찔한 위험을 무릅쓰고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0: 그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진도항. 승선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1: 점프 빼야 된다고요! 가가지고 왼쪽부터 붙이시면 왼쪽부터 해. 맨골도.
2: 이게 차 들어가는 순서가 있나요?
1: 그죠, 섬을 기항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0: 이 배는 진도군 조도면 일대를 운행하는 배로 하루에 한 번 운행합니다.
3: 사각주도, 사거차, 맹골도, 죽도, 각도 이렇게 이제 싣고 갑니다.
0: 오늘의 목적지는 맹골도. 이곳에 여름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요.
3: 조르바 세이고 프라브포르트에 맞기 때문에 청정바야 바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진도 이쪽에 물이 세니까 이것도 좋죠.
2: 특히 맹골도가 좀 유명하다는데 맞아요?
3: 맞습니다. 옛날부터 유명한데요.
0: 맹골도에서 유명한 것은 바로 자연산 돌미역.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2: 1시간?
1: 3시간 반 정도.
2: 원래 이 정도 걸려요?
1: 항상 걸려요.
0: 진도항에서 10개의 기항지를 거쳐 11번째가 맹골도입니다. 무려 4시간의 항해 끝에 드디어 맹골도가 보입니다. 맹골도는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섬으로 섬의 대부분이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맹골도의 미역갱번을 하고 있는 김창흥입니다. 우리 이 배를 타고 섬 주위를 돌면서 갯바위 곳곳에 붙어있는 미역을 채취할 건데 오늘 평균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접안하고 이안하고 해서 미역을 채취할 것 같네요. 자, 오늘 갱번 나가기 전에 뭐 다 오 계십니까?
5: 미역 담을 건데요. 지금 군용이 나 있어갖고 지금 꾸며고 있습니다.
4: 이게 갯바위에서 왔다 갔다 마찰 때문에 많이 찢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안 터지게 잘 좀 꾸며봐요.
5: 예, 알겠습니다.
4: 구명조끼 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몇 시쯤 됐지? 한 4시 다 안 돼가나?
5: 4시 됐어요.
4: 4시? 금방 시작하러 가겠네. 자, 우리는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0: 걸까요?
1: 지금 하신 게 뭐예요, 이게?
2: 이게요? 예. 이제 물 때가 되니까. 예. 이제 견문 나오라고 이제 예. 한 반조. 예. 6시 12분이잖아요. 18시.
1: 예. 6시 12분.
2: 예. 예. 예. 한 시간 반 정도. 예. 보통 그 정도 남겨 놓고 가요.
0: 오후 4시 반. 주민들이 미역 채취를 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수레에 담긴 노란색 망은 뭘까요?
3: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챙기셨어요?
4: 이거요? 네. 조금씩 담아가고 가볍게 해야 되니까. 아하. 이제 이게 적어버리면. 네. 물건을 많이 담아보면 먹어서 힘드니까. 이게 미역에 있어서 필수죠, 필수.
0: 작업자들이 하나둘 배에 탑승합니다.
3: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그럼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맹골도에서?
5: 여름에만 와요. 목포에서 살고 네. 일하고 또 여름에 와서 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죠.
3: 아, 일하러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5: 여름마다 와요. 한 년마다.
3: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5: 여기가 이제 미역 집도 있고 엄마 아빠가 여기가 이제 집도 있고 하니까.
0: 돌미역 처리되면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까지 들어와 미역 채취에 나섭니다. 그런데 배가 두 대입니다.
2: 동쪽, 서쪽. 그래서 우리는 동쪽으로 가고 저쪽 배는 서쪽으로 가고. 동쪽, 서쪽으로 딱 반절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작업자들을 실은 배가 드디어 미역을 채취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미역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6: 미역 많이 분포돼 있는 대로 가요.
3: 그런 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6: 네. 그 미역이 우리가 이제 서금 지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미역이 많고.

0: 적금을 다 미리 봐놓죠.
1: 그런데 이때 무서운 기세로 밀려오는 파도.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데요. 일순간 작업자들 모두 긴장합니다.
2: 이런 데서 사요, 그렇게.
3: 네, 여기서 완전 파도 왔어요.
4: 이게 너무 쉽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3: 신영아, 여기는 부산이 센터라 떠나려가고.
1: 파도가 세서 위험하지만 또 파도가 세야 돌미역이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0: 섬하고 섬 사이에 지금 썰물 시간이라 들물이 됐건 썰물이 됐건 섬하고 섬 사이에 물이 그렇게 급류가 심합니다. 항상 이래요.
1: 보통 하루에 두세 곳을 옮겨 다니며 채취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작업지에 도착했습니다.
5: 파닥파닥한 게 다 미역이에요.
6: 반짝반짝한
5: 거? 네, 바위에 붙어있는 게 다 미역이죠.
1: 자세히 보니 바위에 붙어있는 초록색 미역들이 눈에 띕니다.
5: 여기서 내놓고 저 새하고 가볼래. 저는 해갖고 가보려고.
1: 목적지에 도착. 이제 접안을 시도합니다.
5: 아선!
1: 파도가 세서 배가 오래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하선합니다. 썰물대라 돌미역들이 바위 위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연산 돌미역은 바위에 붙어 자라는데 오래 끓여도 물로 지지 않고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작업에 돌입하는 사람들. 도구라고는 낫 한 자루뿐인데요. 자르는데도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5: 그것을 네. 자기 낫지 않을 때 방탄 쑤시면서 그것을 잘해야 돼요. 이럴 거. 자, 이제 여기 잘라버리면 미역을 만들기도 힘들고. 자, 한 이 정도 낫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닦아버리면 낫도 베리고.
1: 미역 끝에서 약 3cm 정도 남기고 자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미역 귀가 붙어있는 채로 채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3: 지금 미역이 아주 좋아요.
4: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3: 네, 아주 좋은 미역이죠. 이런 미역이 좋은 미역이에요. 쫄쫄이라고 귀도 조금 하면서 이파리도 딱 있을 만큼 있고.
4: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 거, 귀도 막 큰 거 좋다 생각하는데 그게
3: 안 좋아요. 예. 그 미역들은 쫄 좋은 거예요.
1: 자연산 돌미역은 잎이 적고 줄기가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처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선장이 작업자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0: 파도 치고 그러면 본 신경이 지금 작업하는데 다 가 있죠. 그래서 편하지만은 않아요. 지금 마음고생이 더 심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좀 떠나더라도. 그래서 지금 항상 주시하고 또 사고가 언제 이어질지 모르니까.
1: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파도가 거세집니다.
7: 야, 파도가. 아니, 파도가 엄청 센데요?
3: 네, 이렇게 세요, 항상.
7: 아, 그게 파도 밀려올 때는 작업 네. 못하겠어요?
3: 못하죠. 큰일 나요.
1: 보기만 해도 위험할 정도로 파도가 정말 거셉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데요. 잘못하면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어. 이럴 땐 빠르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3: 안 돼요.
7: 네. 미역 밟으면 확 미끌려가지고 쭉 빠져버려요. 미역 밟으면 안 돼요.
1: 아무래도

0: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거세집니다.
1: 위험이 다 될 것 같아. 가지 마. 위로 한 번, 한 번 더 돌 생각하게.
2: 어, 왜요? 지금?
3: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위험해요.
2: 아, 저기 선장님이 지금?
3: 철거하라고.
2: 아, 철수하라고?
3: 여기 철수하라고.
0: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4: 이게 쓸려가면 다행인데 저기가 다 안반 지역이라 사람이 부딪혀서 다친다고. 수영할 공간이 없어.
0: 작업자들을 태우고 안전한 곳을 찾아 다시 이동합니다. 다음 작업지에 도착했습니다. 자연산 돌미역의 채취 시간은 물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은 보통 1시간 반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따르면 쉼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작업자들이 미역을 따서 한 곳에 모아놓으면 한 작업자가 미역을 망에 담습니다. 자세히 보니 따는 사람과 담는 사람이 분리돼 있습니다.
2: 따지 않고 담기만 하시는 거예요?
5: 예, 담고 나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5: 아무래도 제가 초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2: 초보들은 얼마나 되셨는데요?
5: 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2: 한 달이요?
5: 예. 오늘이 딱 한 달째입니다.
0: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면 위험할 수 있어 초보자는 미역 채취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미역을 메고 가던 초보 작업자가 순식간에 미끄러졌습니다.
5: 저는 이제 어선 헤쳐놨다가 이제 지금 배 안 나가니까 정보원 메고 왔는데
6: 어떻게 해보니까?
0: 어느새 작업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3: 힘들어. 철이 너무 멀다. 안 힘들 거냐?
0: 갑자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7: 어머니! 어디로 가시려고 글로 가세요?
3: 가요.
0: 멀지 않은 곳은 헤엄을 쳐서 가기도 한다네요.
8: 고기 미역이 더 좋아요?
9: 밥맛이 더 좋죠.
8: 왜 그럴까요?
9: 이런 데는 조류가 비정상으로 와요.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지 물때가 돼야 여기는 물이 조류가 들어오거든요. 조류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트여 있잖아요. 그게 미역이 질기 훨씬 좋죠.
0: 바닥에 돌미역들이 잔뜩 깔린 곳이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채취한 후 서둘러 담습니다. 배가 바위까지 다가갈 수 없어 미역은 줄에 달아 운반합니다.
10: 아니, 항상 다 묶어도 돼?
0: 미역망 한 개의 무게가 20kg 정도. 수영을 해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물이 슬슬 차오를 시간. 담아둔 미역망을 배에 싣기 위해 옮깁니다. 배도 접안을 하기 위해 갯바위로 다가갑니다. 이때 작업자 한 명이 그만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저거. 자칫하면 부딪힐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7: 선생님 괜찮으세요?
8: 아, 조심은 해야겠네요.
9: 그래도 항상 조심해요. 갯바위에서는. 기본 무조건 조심이 최우선이에요.
0: 물이 더 차기 전에 서둘러 미역을 들고 배에 탑승합니다. 배가 미역으로 가득 찼는데요. 오늘 채취한 양이 약 2톤이나 됩니다.
8: 어머니 많이 따셨어요?
11: 90kg.
8: 90kg? 90kg면 돈으로 얼마예요?
11: 우리가 20개가 한 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해가 한 130, 140.
8: 140만 원이요?
11: 저 좋은 걸 150까지 나가요. 이야.
0: 작업을 마치고 무사히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으로 들어오자마자 애써 담아놓은 미역을 다시 꺼내서 배 위에 풀어놓습니다.
9: 이제 각자 개인 분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동 작업이에요, 다. 그래갖고

0: 개인 분배가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개인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1: 그날 수확한 미역은 작업에 참여한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나눠서 배분합니다.
2: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나만의 각자 집마다 틀리게 나만의 기술을 이제 더 만드는 거예요.
1: 오늘 한 집이 가져가는 미역은 대략 100kg 정도. 기분 좋게 술에 가득 싣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채취와 분배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미역철엔 일정이 물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가 늦을 때가 많습니다.
3: 미역 배가 배가지고 와서 미역국과 국 끓여서 초무침에서 국수 삶아서 밥 좀 먹으려고요.
1: 바다에서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저녁 메뉴는 오늘 바로 딴 신선한 돌미역으로 끓인 미역국입니다. 소고기까지 듬뿍 넣고 참기름에 싹싹 볶아낸 후 쌀뜨물을 부어줍니다.
3: 자연산 돌미역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막 끓여서 먹기에는 좀 딱딱하니까 질기니까 좀 구워야 돼요. 한두 시간 정도.
1: 푹 끓여서 사골같이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아유. 저도 한 사발 먹고 싶은데요. 이번엔 초무침인데요. 신선한 돌미역에 양파와 고추를 넣고 초고추장만 넣어 무쳐주면 되는데 요게 새콤달콤 쫄기까지 아주 별미라고 합니다.
4: 밥 먹자.
5: 밥 먹고 해야지.
4: 얼른 와, 얼른.
1: 초무침은 소면과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린다네요.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3: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들 드십시오. 미역국.
1: 돌미역국에 흰쌀밥이면 반찬이 없어도 술술 넘어갑니다. 함께 작업한 분들인데 모두 친척이나 친한 지인들입니다.
6: 다 맛있다, 다.
3: 우리 말 안 듣는 사촌 동생. 우리 엄마 동생. 아,
7: 이모님.
3: 이모. 나오기 바로 형.
7: 아, 형님.
3: 아,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
7: 아, 동생들. 네.
1: 모두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7: 어떨 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일할?
8: 안 좋아요. 안 좋아요.
7: 왜 안 좋아요? 네.
8: 권역이에요.
9: 힘들어요, 힘들어요.
7: 아, 그렇게 힘들어요, 일이?
8: 그래요. 그 부모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건 없어요. 저 미역국 먹을래요.
1: 벌써 밤 10시. 그런데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라네요.
3: 그러니까 미역 널어야죠. 저녁에 열어야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볕에서 열 수가 없어요. 야, 지나버리면 익어버린다고. 보관할 수도 없고 미역이 데쳐져요.
1: 강한 햇빛을 받으면 미역이 손상되기 때문에 피곤해도 저녁에 건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틀 안에다가 똑같은 높이의 미역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귀는 항상 양 가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 보기 싫어요.
1: 빈 공간 없이 촘촘하고 일정하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참 정훈 씨도 돕습니다.
7: 초보니까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11: 저는 이거 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7: 왜요?
11: 네? 왜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 같은 작업, 계속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지겹기도 하고요. 네.
7: 아, 따는 것보다?
10: 이것이 일이요. 네. 갱모도 배로 갔다 오는 것은 솔직히 덜 힘들어요.
7: 아,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10: 위험해도, 무엇을 할래 그러면은 배로 가재 이거 안 할래요, 이거 다. 열에 열이면 다 이거 안 할라고요.
1: 미역을 캐고 온 날 밤엔 집집마다 늦은 시간까지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2: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친정이고 하니까 엄청 오래됐죠? 나는 진짜 섬 싫어요. 섬이 너무 싫어요, 저는. 방학 때 이거 잠깐 여름에 잠깐 하니까 하지 여기서 살아 안 못 살아.
1: 낮에는 파도와 맞서 싸우고 밤이면 졸음과 싸워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꼬박 5시간이 걸려 미역 건조대에 넣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맹골도의 미역철은 정말 쉴 틈 없이 바쁩니다. 새벽에 들어와 잠깐 눈을 붙이고 오전 6시면 또 나와야 합니다.
5: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작업해놓은 결과물이고요. 지금 며칠 뜨기 전에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잘 열어졌네. 해무가 있는데 잘 마를까?
12: 해가 한번 올라오면 해무는 금방 못해요.
1: 날씨와 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야외 건조는 10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3: 물기를 충분히 뺀 다음에 건조장에 들어가야 상품이 이쁘게 나와요.
1: 미역 넣는 작업이 끝났는데요.
3: 우리 거 다 됐을게. 이모네 거 얼른 해주고 올게. 갔다 올게요.
1: 작업이 끝났으니 좀 쉴 법도 한데 바로 옆에 살고 계신 이모님을 도우러 갑니다.
3: 이거는 공동 작업이라 또 서로 도와가면서 하지 않으면은 작업이 안 됩니다.
1: 햇빛이 세지기 전에 다시 걷어서 건조기로 옮깁니다. 돌미역은 채취부터 널고 건조하는 것까지 모두 사람 손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13: 제가 끼겠습니까? 끼어내야 되니까 널고 살찐다고. 이걸 안 끼는 거는 이게 붙여갖고 나중에 뭐 이상하게 돼요. 생김새가 이상하게 돼요. 이걸 안 끼어주면.
1: 모양을 잡기 위해 미역을 떼어준 후에 팬을 미역 건조대 근처에 설치합니다.
14: 밀어주는 바람이 약하니까 물론 같이 돌면 같이 바람이 딸려오니까
15: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이야.
1: 이렇게 건조한 후에 상태를 확인해 수분이 완전히 빠진 것만 상자에 포장합니다.
3: 자 조심히 형 찢어진다 찢어져. 네. 이게 힘이 살짝만 가해도 부서져.
1: 그러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3: 네, 300에서 350g 기준으로 7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습니다.
1: 이 자연산 돌미역 한 장의 가격은 평균 7만 원 정도.
3: 주로 많이 구매한 사람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산모용으로 많이 이제 선물로 많이 나가고요. 명절 때 그다음에 미역을 자연산 미역을 꼭 드셔본 분들은 꼭 이 미역을 찾습니다.
1: 말린 상태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3: 이쪽으로 진짜로 맛있어요.
1: 진짜로 맛있나요?
3: 잘 말랐네.
16: 엄청 고소하고 엄청 맛있습니다. 짭짤하니 엄청 맛있어요. 그냥 과자 대신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1: 다시 돌아온 간조 시간.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날씨가 나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바다로 나가 돌미역을 채취합니다.
17: 올해는 네. 3년마다 못했는데 네. 몇 년 했는데 중후도 못했거든요.
18: 올해가 중후.
17: 그런데 올해는 지금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요.
1: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채취한 미역은 맹골도 사람들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3: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생을 이 바다에 또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 마음을 먹고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평생을 또 맹골도에서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1: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주물 공장.
19: 안녕하세요. 구세 불탕과 구세 가마솥을 만드는 민윤재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 이제 불탕이라든지 절구라든지 소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수처리를 지금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잘 돼가?
20: 네, 잘 되겠어.
19: 할 때 조심조심해. 그 안 다치게. 회장님 안녕하세요.
20: 예.
19: 어떻게 내들은 손을 다 보신 거예요?
20: 예. 다 보고 이제 항상 말라놓고
19: 마무리 작업 하시는 거예요?
20: 네,
19: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이 더위에도 무쇠 솥과 불판을 만들으라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무쇠 솥 만드는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작업자들이 무쇠가 아니라 흙을 채 거르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0: 큰 솥 알박기 위해서 고운 모래가 필요하거든요. 고운 흙이. 그 채가 채로 쳐가지고 고운 흙을 만드는 거예요.
2: 알박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0: 가마솥의 모양, 안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흙으로 된 건데.
1: 가마솥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거푸집을 맞추고 안에 채에 걸은 흙을 부어 중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자가 흙을 가집니다.
0: 아, 이거는 이제 가져주는 거예요. 가져야지만 그 흙이 안 갈라지거든요.
1: 애써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흙에 구멍은 왜 뚫는 걸까요?
3: 틈을 투여하면은 가스가 빠져야 불나야 된다고 옛날에 뭐 불 끓어도 돼. 그래, 공기가 잘 빠져야 돼.
1: 이제 거푸집에서 중자를 빼야 하는데요. 이때 잘못해서 모양이 흐트러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만든 중자는 거푸집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는 틀인데요. 중자를 넣고 샘물을 주입하면 중자와 거푸집 사이 틈으로 샘물이 들어가 모양 그대로 무쇠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진 중자의 표면에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회색 가루를 얇게 바릅니다.
3: 이거는 흑연이라고 2000도에도 안 녹는 흑연입니다. 안에 이제 표면이 매끄러워지 깨끗하게 나오라고 칠하는 겁니다.
1: 또 샘물이 흙에 붙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라고 하네요. 다음 과정은 중자의 표면에 열 처리를 하는 겁니다.
3: 물기가 많으면 제품이 안 나오니까 건조를 조금 하는 겁니다.
1: 작업자들이 공들여 만든 대형 가마솥의 중자가 완성됐습니다. 또 다른 중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3: 이거는 조그마한 미니솥이에요. 가정에 조그만하게 밥해서 먹는 식단제예요. 이거 찍으면.
1: 아이고 이런. 부서져 버렸네요.
3: 아이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거 못 쓰게 생겼네요.
4: 네, 죄송합니다.
3: 아, 괜찮습니다.
4: 알았어? 네.
3: 흙으로 다 뭉쳐놓은 거라 뭐 금방 내 깨져요.
5: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요?
3: 네.
1: 오후엔 다음날 사용할 중자를 미리 만드는데 요즘 솥밥이 유행하면서 작은 가마솥 판매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5: 그럼 이제 끝인 거예요?
3: 네. 그럼 이제 내일 또 이제 샘물을 내일 거푸집에다 넣어가지고 온 물견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1: 오늘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은 시간인데 한 작업자가 분주합니다.
6: 원래 이렇게 일찍 나와서 하시나요?
0: 네, 저는 직원들 나오기 전에 용해를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찍 나와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다른 작업자들이 출근 후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나와 쇠를 녹여놔야 합니다.
0: 맨 바닥에는 고철을 넣고요. 이걸 고철이라고 하거든요. 고철을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철이라고 해서 선철을 넣고 녹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1: 용해로에 철을 넣고 기계를 작동합니다.
7: 고주파 전기로라고 해서 S극, N극 자기장을 이용해서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용해를 하는 겁니다.
1: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주물 공장에서 전기 용해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핀 지 한 시간. 용암처럼 새빨간 샘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자가 노란 가루를 용해로에 넣습니다.
3: 흙물 제거제라고 쓰러집니다. 흙물만 제거하기 전용 또 흙물 제거제입니다.
1: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불순물 제거는 필수입니다. 이제 용해로에는

0: 순수한 샘물만 남았습니다.
1: 지금 한 1500도 될 겁니다.
2: 1500도요?
0: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온도를 측정해 봅니다. 온도가 무려 약 1500도 정도 됩니다.
2: 안 되는데요?
3: 도어도 없다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0: 작업자가 1500도나 되는 펄펄 끓어오르는 샘물을 퍼서 원통 모양 구멍에 붓습니다.
1: 지금 성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기입니다. 샘물이 유동성이 좋아야 되고 또 샘물이 들어갔을 때 그 가공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4: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리 출근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네.
0: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일 첫 작업은 토치로 거푸집 표면에 열을 가하는 겁니다.
6: 습기 있잖아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느라고 터치를 되는 거예요. 습기 있으면 안 나, 불량이 나요.
0: 샘물 분출 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해진 작업자들, 오늘 제작할 제품들을 만들 거푸집을 모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1: 수고하세요. 샘물 풉니다.
0: 1500도의 뜨거운 열기를 품은 샘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1: 위험한 작업이죠.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해야죠. 최대한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다칠 수도 있고.
0: 드디어 시작된 샘물 주입 작업. 펄펄 끓어오르는 샘물을 받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거푸집 구멍 사이로 샘물을 넣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푸집이 식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사를 풀어버리는 작업자.
2: 벌써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3: 네. 다 굳은 거예요, 샘물.
2: 벌써 굳었어요?
3: 네.
2: 원래 이렇게 굳는 거예요?
3: 네, 3분이면 굳어요, 얇아가지고.
0: 두께가 많이 두껍지 않아 굳는 속도가 빠르답니다. 거푸집을 해체하고 작업자도 빠르게 제품을 꺼냅니다. 굳었다고 해도 시뻘건 열기를 내뿜고 있는 상태라 꺼내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아이고 잡아! 아이고 잡아!
4: 어디 왔어?
3: 아, 지금 여 안에는 45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일하고 가서 선풍기 바람 한 5분씩 쐬어야 됩니다.
0: 작업장 전체가 열기로 달아올라 더위를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3: 그 노라가 수분이 안 말라가지고 그게 이탈하면서 그거 쳤어. 힘을 세게 붙은 샘물이 이리로 돌아갔어.
0: 아직도 그때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3: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요, 아파. 이거는 마트에도 없어요. 이거, 그지, 마트에 놓는 것도 없고, 그냥 사는데. 사람, 막, 눈물 불풋 터나.
0: 다음은 거친 부분을 다듬는 연마 작업입니다.
3: 풀한 데로다가 전부 이물질 제거시키고 다듬는 거예요.
0: 강도가 다른 세 가지 연마기를 이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줘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 하나 뭐 한 20분. 하루에 많이 만들어도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서 못해요.
0: 오늘 작업할 물량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볼 땐 쉬워 보여도 색가루가 많이 날려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3: 먼지가 눈에 이거 색가루.
7: 이제 들어가는 거?
3: 예, 어제도 하나 들어가서 나가서 뺐어요.
7: 그렇게 어떻게 해요?
3: 또 할 수 없지만 또 병원에 가서 또 빼야 돼요.
0: 이 일을 하다 보면 노상 있는 일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엔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2: 땀이 색깔이 노래요.
3: 예.
2: 이게 왜 그런 거예요?
3: 이게 가라면 그래요. 이거 범벅할 그래요.
0: 예. 장갑을 벗고 손을 보여주는데요. 피부도 노랗습니다.
3: 말하자면 녹이래요, 녹. 그래, 새가 녹슬은 붉었잖아요. 그 시기로 이게 지금 녹슬고 땀에 젖어갖고

0: 그러니까 나 그 색깔로가 하니까 나 이 녹이죠.
1: 오늘은 주문 들어온 물량이 많아 잠시 쉴 새도 없이 연마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느새 오후 1시입니다.
2: 식사하세요! 누구세요?
1: 오늘 점심 메뉴는 직접 만든 소뚜껑 위에 구워 먹는 삼겹살입니다.
2: 점심 때는 뭐야 가끔 가다가 이거 그 풀이라고 이러면은 그 노폐물 이런 걸 배출을 해놓기 위해서 삼겹살을 먹습니다.
3: 불 켜셨어요?
2: 아니요.
3: 네?
2: 원래 이래야 돼.
3: 왜요? 어?
2: 불 켜기 전에 오늘.
3: 네?
2: 아 이거는 천연 코팅이라서 화학 코팅 된 게 아니라서 이 뜨거운 상태에서 고기를 올리면은 그 부분이 급냉이 돼요. 그래서 고기를 찝어. 그 고기를 찝은 데는 계속 타기만 해요.
1: 소뚜껑 위에서 삼겹살이 노릇노릇 맛있게 익었습니다. 소뚜껑 위에서 구운 고기는 열 전도율이 좋아 특히 맛있게 익는다네요. 고된 노동을 하고 난 후 먹는 식사라 그런지 다들

0: 매튀게 만들어져가지고 고기도 잘 구워지고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1: 식사 후 바로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는 것일까요?
2: 아, 이거는 시즈닝 기계라고 제가 그 제품을 사와가지고 제가 여기에 맞게끔 세팅해놓은 시즈닝 장비예요. 길들이는. 밑에는 그냥 쓰면 녹슬어서 못 써요. 그래서 코팅을 해줘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1: 무쇠 제품에 아마시유를 발라 250도씨 이상 올라가는 기계 속에서 구워주면 사용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2: 저까지 가는데 한 25분에 30분 가까이 돼요. 너무 빨리 가도 이 기름이 딱 그 뭐야 쇠에 딱 붙질 않으니까 건성으로 붙어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이제 그 기름이 스며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 이렇게 길들이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칠수록 무쇠의 색이 진해진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예전엔 커다란 가마솥을 많이 생산했지만 요즘엔 굉장히 다양한 무쇠 그릇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2: 코로나 때는 연매출이 뭐 거의 뭐 한 15억, 16억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한 8, 9억 정도 하고
3: 연매출이.
2: 있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저 미니 수층 사려고 왔는데요.
2: 안녕하세요. 장수만요?
4: 예. 예.
2: 판매 쪽은 와이프가 잡는다.
4: 아, 예.
2: 여기요.
4: 어, 이쁘게 대우 너무 많다.
5: 안녕하세요.
4: 어, 이쁘네. 예, 안녕하세요.
2: 아, 제 와이프인데요.
3: 아.
2: 판매하고 포장하고 AS 담당입니다.
3: 아, 판매랑 AS 하시는구나.
4: 네네. 네, 고객 아. 담당이 저예요.
5: 뭐 필요하세요?
4: 아, 가마솥 좀 사려고 하는데요, 미니소. 네.
5: 식구가 몇 명이세요?
4: 4명 정도 되거든요.
5: 4명이면 여기 180 사이즈나 200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4: 아, 밥 해 먹으면 누룽지 때문에. 누룽지 이걸 해 먹으면 누룽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밥맛도 얼마나 찰지고 누룽지가 구수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네. 공장으로 직접 사러 오시는 손님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네, 혹시
4: 전화
5: 주세요.
4: 네.
5: 안녕하세요.
3: 네. 찾아오시는 소비자분들한테 고마우시겠어요?
4: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 멀리서 오시면 제가 기름값을 빼드리고 그래요. 너무 그 돈을 떠나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제가 그 사고 거기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그 마음이면은 솔직히 마음 같아서 많이 깎아드리고 싶은데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기름값은 빼드려요. 감사해서.
1: 이제 마지막 과정인 제품 포장만 남았습니다.
4: 저희 택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3: 택배? 네. 아, 택배도 나가요?
4: 예. 네. 저희는 개인 고객들이 많아서 매일매일 택배로 나가요.
1: 요즘은 가마솥뿐 아니라 캠핑

0: 때 사용하는 프라이팬 같은 제품도 많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1: 개수로 따가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0개 정도 나가요.
0: 직접 오시는 손님도 있지만 주문의 대부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들어옵니다.
2: 비율로 따지면은 개인이 한 60%, 식당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도매집에서도 또 의외로 많이 나가.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전엔 국내 판매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미국, 호주, 동남아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도 많이 된다고 하네요.
4: 이게 택배비로 따지면은 한 택배비가 한 달에 300만 원? 네.
5: 양이 그 정도로. 많은 거네요.
4: 그러면. 네, 많은 거죠.
1: 오늘 하나짜리가 별로 없네. 다 무거운 거.
4: 그러게요. 아우, 오늘은 무거운 게 많네요.
1: 감아주셔. 오. 나는 지금 어깨가 걸려. 네? 수고하십시오.
4: 네.
1: 수고하십시오.
4: 가겠습니다.
0: 정성 들여 만든 제품을 보내고 이제야 한숨 놓습니다.
1: 왜? 아, 택배 들으면서 뭐 이게 아프네. 박스 아이고, 있어?
2: 응, 박스는 있지.
1: 박스 좀.
2: 병원 안 가도 돼요?
1: 괜찮을 것 같아. 박스 붙이면 보선.
2: 몸이 재산인데 우리는 큰일 나. 둘 다 아프면 큰일 나. 공장이 멈춰.
1: 아, 여기가 많이 결리네. 그래도. 파스 붙였으니까 괜찮겠죠?
2: 이따가 내가 저녁에 마사지 해줄게. 안 아프라고 호의해줄게.
0: 오후 4시.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1: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시간 됐으니까 정리하세요.
0: 네. 네. 종일 뜨거운 열기와 사투를 벌였던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6: 아버님, 이게 끝나고 퇴근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7: 아, 참 좋죠. 집에 와서 가족들도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또 하고 또 내일 또 일하러 오고 이래 좋아요.
1: 저분들 연세 있는 분들이라도 열심히 해주고 저분들이 없으면은 이 공장에 안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오래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0: 3.18도씨 깊고 넉넉한 사이즈로 많은 양도 간편하게 열전도 빠른 3중 바닥 구조 다양한 여론 사용으로 편리한 12리터 대용량 저압 공손냄비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0: 삼성화재 새로 고친 백세, 금병안심, 플랭!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가물 도시 깊고 넉넉한 사이즈로 편리하게 12리터 대용량 저압 곰손냄비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2: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 상가물 도시 깊고 넉넉한 사이즈로 편리하게 12리터 대용량 저압 곰손냄비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2: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백세, 금병안심, 플랭!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7: 빨강머리 앤이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8: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9: 서울 강남에서
10: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11: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1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장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에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도봉산 줄기 따라 바위를 오르는 이분.
1: 자, 우리 한국 나이로 92 바위길을 가면은 다리에 근육이 쫙쫙 붙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0: 젊은이들도 힘들다는 바위산을 거뜬하게 오르는 92세 본 적 있으신가요?
1: 재밌어요. 스릴이 있잖아요.
0: 산에 올라야만 삶의 행복이 있다는 92세 산악인. 근육 운동에 푹 빠진 분도 있습니다.
2: 근육은 나이 없다. 대인각입니다. 내가 배웠어. 무릎 건다. 오늘 90입니다.
0: 근육은 나이가 없다는 90세 현역 보디빌더.
2: 이거 뭐냐면 이게 발을 들고 까치발도 까치발도. 내 맘은 내가 죽인다. 이게 실례입니다.
0: 90을 넘긴 저속 노화의 달인들 지금 만나보시죠. 거울 속의 달처럼 신령스럽고 밝은 기운이 금강산을 능가한다는 산 도봉산. 그 산을 매일 오른다는 신옥자 씨를 만났습니다.
1: 한 50년 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안 가면 안 돼. 비거나 누려나 안 빠져요.
3: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92.
0: 92세라고는 도통 믿을 수 없는 유연한 몸을 뽐내십니다.
1: 이제 진주운동 끝났으니까 갑시다.
0: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있는 도봉산. 기암괴석으로 이름난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봉산을 오른다는 신옥자 씨.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오르는 것이 나름의 산행법.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도 멈춤 없이 끝까지 오릅니다.
3: 와, 여기를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오시네요.
1: 그렇지.
3: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는데.
1: 오늘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은 와이 계곡을 해서 만장을 갈 건데 날씨가 이래서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0: 다락 능선에서 와이 계곡을 지나 만장봉 쪽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92세 신옥자 씨가 가장 즐겨 찾는 산행 코스.
1: 이거 10분 가봐도.
3: 이건 뭐예요, 어머니?
1: 이거 이제 팔도 당기, 팔도 뚝 늘어지고. 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키가 자꾸 오래지고 전부 근육이 오그러져요. 예. 그리고 쭉쭉 넓게 매일 이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예. 또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예. 허리 안 구부러지게 또 이거 이러면 저 이거 다리 근육도 쫙 쓰고.
3: 그렇게 할 때도 허리 괜찮으세요?
1: 아유 괜찮지요. 이거 땅에 닿지 이거. 이거.
3: 야, 진짜 유연하시다.
0: 반평생을 산과 함께 했다는데요. 시작은 건강 때문이었답니다.

0: 올라가니 다락릉선이고 지금 여수부통 바위길이. 바위길을 가면은 다리에 근육이 쫙쫙 붙어요. 흙길 디디다가 바위 디디면 확실히 근육이 쫙쫙. 이거는 흙길로 가는 길이고,
1: 예.
0: 다락릉선 이거는 바위길로 가는 길.
2: 흙길 말고 바윗길로 걸어라. 92세 신옥자 씨의 저속 노화 비법. 순탄치 않았던 삶에서 산이 가르쳐준 지혜였답니다.
0: 아이고, 바위가 제일 미끄러워요.
3: 비가 와서 제일 미끄러워요.
0: 제일 미끄러워요. 비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3: 네.
2: 그렇다고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0: 자, 이...
1: 야, 잘 올라가시네요.
2: 본격적인 난 코스. 바위 넘어서 또 바위. 아찔한 경사의 연속입니다. 날카로운 암릉이 수직으로 솟은 도봉산. 비 온 뒤 미끄러운 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로 합니다.
4: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0: 우리 한국 나이로 92.
4: 아이고. 아, 91 연세에 여기 지금 도봉산 올라오시는 정도면은 무릎은?
0: 한 비상 없어요. 아. 에바라 찍어도 아무 이상.
4: 축복받으신 거네.
0: 뭐 40대, 50대라고 그래요. 아.
2: 현실 나이 92세, 관절 나이 청춘. 매일 산에 오르며 지켜낸 건강이라지요.
0: 저 산 밑에 저 딱 그 미움자로 되어있는 저기 아파트가 내가 사는 집인데 저는 바로 5분도 안 걸려요. 나오면은 네. 5분도 안 걸리는 저 산 밑에 있으니까 내가 매일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는 거래요.
2: 산을 오르며 알게 됐답니다. 건강도 삶도 꾸준히 멈추지 않고 걸어야 빛난다는 것을.
0: 물 흐르는 대로 순리에 따라서 천천히. 아이 얼마나 좋아 이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2: 자신만의 천국에서 100세 넘도록 건강한 산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저속 노화의 달인을 찾아 대구로 왔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 단연 눈에 띄는 한 사람.
1: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영갑 선생님이시죠?
5: 근육은 나이 없다. 서영갑입니다. 내급해야 돼. 무릎 건강. 무릎 관절 건강입니다. 근육 강화.
1: 선생님, 근데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5: 원래 90입니다.
2: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 90이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서영갑 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운동하시면 힘들 것 같은데요.
5: 한때는 약간 힘이 들어도 하고 나면은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하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기분 좋아져.
2: 그런데 뭘 하시는 거죠?
1: 아, 햇빛에 보여주시려고요?
2: 사실 서영갑 씨는 보디빌더계 살아있는 전설. 최고령 보디빌더거든요.
1: 선생님, 그 양말이 왜 이렇게 두툼해요?
5: 이거 모래주머니 차고 한 거는.
1: 아, 모래주머니요?
5: 네, 모래주머니.
1: 몇 킬로짜리인가요?
5: 이거는 가벼워요. 1.5kg. 외출할 때만 좋은 거 말도 못 합니다. 무릎 근육 강화. 이거 발을 긁고, 가시발도, 가시발도. 이래 걷습니다. 이래 걸어야 좋죠. 비복근. 이거 비복근이거든.
1: 예.
5: 가감이 이거. 이래 걸으면 이게 강화돼요. 강화되어서 다리 아픈 줄 몰라요. 외출할 때마다 멀리 찹니다.
1: 가령 어디 뭐 결혼식을 가신다?
5: 아, 몰라요, 이제 그래요.
1: 그때도?
5: 정장 해가지고 가는데 안 보이잖아, 남한테.
2: 모래주머니가 일상이 됐다는 서영

0: 낚시.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야, 예. 아이고, 아저씨, 고생하십니다.
2: 아저씨 아닙니다. 할배입니다, 할배.
1: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오늘 90입니다.
1: 아유, 건강하시네요. 비결은 뭐.
2: 대형은 나타면 저는 저 차가 옛날 면허증 반납 돼버리고 차 없습니다. 아예 그러려고. 대형은 나타면은 이래. 기름 쓰고 그렇게 같이 받아. 이걸 타니까 종아리 근육하고 무릎 근육이 강화되고 무릎 아픈 게
1: 아유.
2: 여기 되네요. 사사 뭐야? 이 무리하지 마세요. 예. 꼭 좋은 걸 보내라. 너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0: 어딜 가든 근육 운동 전도사. 첫 걸음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3: 제가 교직에 40년 동직하다가 1999년 64세 때 퇴직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미스터 대구 선발 바디빌딩 대회를 구경 갔습니다. 가보니까 휴양차선한 그 조명을 받은 근육 무리가 이렇게 달아 올라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나도 퇴직만 해봐라. 저 무대 선다.
0: 퇴직과 함께 나선 첫 대회. 놀랍게도 우승을 차지하며 서영갑 씨는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4: 선생님, 근데 이렇게 몸을 관리하시려면 따로 체육관도 다니세요?
3: 체육 안 갑니다. 내 집이 체육관인데.
4: 집에 체육관이에요, 집이?
3: 네, 집 자체가 체육관이에요.
0: 집이 체육관이라니 더 궁금해집니다.
3: 우리 집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0: 집은 그 사람을 담는다더니 외관부터 남다릅니다.
4: 거긴 또 뭐예요? 어디예요, 선생님?
3: 바디빌딩은 근데 바디빌딩 대회 사람들 삽니다. 여기 바디빌딩. 네, 여기다. 트로피입니다.
0: 빼곡하게 쌓인 영광의 흔적들. 인생 2막에 피워낸 그의 자부심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상장 위에 개설했는데 이게 처음 한두 장 정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상자 쓰이니까 이제 그냥 던져놓고 상장 뭐 계산했어요.
0: 당시만 해도 64세 보디빌더로 입문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답니다.
3: 여 안호 체육관.
4: 어, 이게 체육관이었어요?
3: 네, 개인 체육관.
4: 개인 체육관이요?
3: 네, 단독.
4: 오, 이 체육관 이름도 있네요?
3: 네, 호.
4: 아, 선생님 호?
3: 호. 안호 서영갑이거든. 어. 내려갔던 저.
4: 선생님, 근데 문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체육관?
3: 이게 체육관 정문입니다.
4: 이게 여기가요?
3: 체육관 정문.
4: 아, 이거 그냥 창문이잖아요?
3: 이거 정문이에요. 창문이 정문이에요.
0: 상상하기 힘든 일을 현실로 만든 집념. 직접 공들여 모은 운동기구로 슬럼프 한 번 없이 꾸준하게 운동을 이어왔답니다.
3: 내가 보디빌딩을 시작하고부터 현재까지의 그 기록인데 최다 출전, 최다 입상, 최고령 선수. 보디빌딩 지도자 자격이 있어요. 보디빌딩 지도자 자격이 있어요. 심판 자격도 있습니다. 심판도 하고 지도하는 제 자격이 있고. 관우는 이 알로체육관에 관우는 건강대회이지 당연하고.
4: 선생님, 그럼 여기 관우는 몇 명이나 돼요?
3: 관우는 없습니다. 혼자.
4: 네? 혼자?
3: 아.
4: 아, 전용체육관이에요?
3: 그렇지. 서영갑 전용체육관.
0: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건강한 몸도 26년간 이어온 단련 속에서 완성된 것이겠죠.
3: 즉석 노화의 한 방법은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 무게에 실리는 운동을 해라. 건축을 생각하면 제일 좋아, 건물. 철근만 있으면 건물 넘어지지. 시멘트 없으면. 사람 똑같아. 뼈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근육이 붙어있어야 돼. 그냥 몸을 짓고 안 돼.
0: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하는 것.
3: 12시 15분 전이네. 아, 식사 시간이 가까이 오고 싶다. 앉아 나가야 되겠다.
4: 식사도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3: 12시에 먹습니다.
0: 서영갑 씨가 근육 운동과 함께 반드시 지키는 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0: 건강한 밥상이 궁금해지시죠?
1: 여기 찰밥. 특별한 반찬 없어?
2: 요거는 콩. 콩 반찬. 고구마 줄기 무침. 요거는 마른 시, 마른 그 멸치. 이건 기본입니다. 왜? 멸치가 이거 뼈 건강에 좋고, 콩도 마찬가지.
0: 과거엔 식단까지 써놓고 지켰지만, 이제는 식단보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건강 비법.
3: 시간을 지켜서 먹는 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
4: 그건 맞아.
5: 그게 보약이다.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0: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기 위해서 선택한 운동.
1: 자, 보조물로 나가야 되겠다. 아이고.
0: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근육 운동을 전파하고 싶다지요.
1: 근육 운동을 꼭 해라.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 젊은이도 근육 운동 꼭 해요. 네, 근육이 살 길이다.
0: 근육은 나이가 없다. 90세 보디빌더 서영갑 씨의 인생은 지금이 절정입니다.
6: 사랑을 해보려 해. 내가 해간 자료. 아픈 데 묻어.
7: 네, 100살 넘으신 언니. 네, 화이팅! 사랑해요.
8: 눈 말기 싫어.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9: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샤스리아칼.
2: 살라마레.
0: 살라마레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1: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2: 자, 자, 자.
3: 아, 이 영화 보러.
0: 예? 돈?
3: 이리로.
1: 미안 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2: 안심이 안 되는데?
3: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4: 식품 안심업소
2: 몰라?
4: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5: 액션!
4: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3: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이.
2: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4: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손목과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없이 살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정말 많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팔꿈치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면 흔히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는 외측상가염, 그리고 이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우라고 하는 내측상가염입니다. 자, 이름은 무슨 운동선수 병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엘보우를 많이 써서 나타난 질환이 아니라 손목을 반복적으로 쓰는 분들에게 거의 생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손목을 움직여주는 요 힘줄이 붙는 자리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목 쪽으로 오면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 우리 손목의 그 터널을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거기가 눌리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 그리고 이 엄지 쪽이 주로 아픈 드케르벤 검처염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손목과 이 팔꿈치 통증은요. 이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서 이 손끝까지 저림과 이렇게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무리 안 좋고 팔꿈치가 안 좋으신 분들도 우리가 결국은 이 목, 어깨, 체형까지 다 같이 보셔야 하는 거죠. 자, 병원에서는요, 이 염증 치료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살짝 부목 같은 것들에서 고정을 시켜놓거나 주사 치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가라앉혀도 힘줄과 신경이 눌리는 자세들, 그리고 이 약해진 이 전완근의 균형 자체는 스스로 훈련을 하셔야지 이 통증이 재발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 눌린 신경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도록 풀어주는 신경 활주 기법과 손목을 안정시키는 전완근 강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하시면서 저름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즉시 멈추셔야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우가 있거나 아니면 손목이 아프신 분들의 특징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잡고 이렇게 나날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요리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동작들이 우리 신전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그런데 이 근육을 잘 늘어나게 힘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바로 이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자, 우리가 주먹을 딱 힘을 주면요. 여기 전완근에 힘이 딱 들어오죠. 신전근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져서 아픈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를 꽉 눌러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동작은 하실 때 우리 손등부터 팔꿈치 바깥쪽까지 당기는 느낌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면 동작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특히 테니스 엘보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중요한 스트레칭입니다. 전완근에 힘 주시고 그 다음에 딱 그 아픈 포인트를 눌러주면서 그 부위가 늘어나는 느낌.

이렇게 천천히 5초에 걸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방향으로 운동이 되는 거라서 이런 통증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손목 굴곡근 스트레칭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잡아당길 때, 들때 생기는 통증인데, 주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무거운 걸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뭐 웨이트, 이런 운동하실 때 기구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 테니스 하시면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뭔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 안쪽이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전완근을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힘을 주시면 요 근육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5cm 정도 팔꿈치에서 내려온 지점에 이렇게 막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특히 또 조금 아픈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늘어나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목만 딱 꺾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를 찾아서 전완근에 힘이 먼저 들어오게 해주시고 포인트를 찾고 다음 동작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5초 유지하는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5초씩 그다음에 5번을 좌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반대쪽도 5cm 밑에 딱 주먹을 살짝 이렇게 끌어올려서 튀어나오는 근육의 부위를 찾아주시고 아픈 부위 눌러서 하나, 둘,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이게 손목 안에서 팔꿈치 안쪽 끝까지 당기는 느낌이 꼭 있어야 되고요. 골프 엘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트레치입니다. 이번 동작은 우리 상체, 굳어있는 상체를 풀어주고 여러분들의 손저림의 원인이 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을 지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우리가 이동시켜준다, 활주시키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는데요. 먼저 우리 이렇게 어깨를 말리게 만드는 여기 있는 소흉근 근육을 좀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이렇게 팔을 접어주시고 어깨를 뒤로 살짝 조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몸을 좀 돌려보세요 하면 여기는 고정해놓고 고개만 돌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러면 스트레칭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자, 어깨는 살짝 내 귀보다 뒤로 가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내 명치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기 소흉근이 쫙 늘어나게 되거든요. 한 3초, 4초 정도 하나, 둘, 셋. 네, 이완을 시켜주시고, 자, 그 다음 뭐냐면요. 여러분들 쭉 팔을 뻗어주시면서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내려주실 거예요. 지금 놀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찌릿찌릿하셔서. 자, 그 상태에서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고개를 반대쪽으로 살짝 굽혀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저도 엄청 찌릿한데 손가락 끝까지 정말 어릴 때 하던 전기놀이 하듯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2초 정도 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고개도 제자리, 그럼 다시 손도 내리면서 고개도 다시 갔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정중신경은요, 목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소흉근을 거쳐서 팔 전체를 지나서 손가락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굳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눌려서도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이 내려가는 길 어디서든, 특히 손목에서 눌리면 또 우리가 저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작을 할 때 살짝 당기고 저릿한 거는 괜찮은데 너무 깜짝 놀랐죠.

정도로 아프거나 하시면 동작을 무리해서 하지는 마시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꼭 한번 보시는 게 좋고 통증이 살짝 시작되는 부위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손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사실은 손목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굽히고 벌려주는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약한데요. 이번에는 이런 우리 손의 내재근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노란 고무줄 다들 있으시죠? 이거를 손가락 마디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사이 정도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게 이렇게 점점 시간을 늘리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순서대로 해보셔도 되고요. 전체를 이렇게 쭉 벌리셔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해요. 관절이 뻣뻣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이렇게 계속 조금 해주시면 우리가 이 내재근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하는 동작을 양손 10번, 10번씩 좀 자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W 스트레칭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목이나 상체가 아픈 모든 환자에게 꼭 시키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요, 우리가 W자로 이렇게 만들면서 뒤에서 날개뼈를 도와주면서 날개뼈를 잡아주는 우리 뒤쪽 등 근육은 강화시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목은 쭉 뽑아서 신전을 시켜주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우리 보통 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서서 하셔도 됩니다. 양팔을 만세 자세로 이렇게 좀 뻗어주시고요. 자, 팔을 여러분 천천히 내리면서 이렇게 W자를 만들 텐데 핵심은 내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날개뼈를 모아주는 거예요. 날개뼈를 쭉 모아주면서 한번 요렇게 한번 준비 자세로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걸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때 이 동작을 내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에서 쭉 날개뼈를 쪼아주면서 팔을 내려서 W자를 만들어주시는데 이때 다음 동작은요. 중요한 거는 코를 쭉 뽑아서 우리 목주름 없애는 근육까지 다 이렇게 쭉 뻗어서 뒤로 젖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쭉 넘겼을 때 여러분 혓바닥을 입천장으로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기 라인도 예뻐지시고 우리 목디스크 있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W자를 만들 때 날개뼈를 마치 자동문이 닫히듯이 쭉 이렇게 뒤에서 모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동작을 한번 쭉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를 해서 내려올 때 날개뼈를 쭉 쪼아주시면서 날개뼈 사이에 주름이 접히는 것처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시면 우리가 여기서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쇄골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자극은 항상 요 날개뼈 사이에서 먼저 올수 있게 해서 쇄골 넓게 목과 어깨가 길이가 길어지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쭉 날개뼈가 오히려 밑으로 간다. 가까워지면서 밑으로 간다. 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어깨가 좀 아프시거나 목을 젖힐 때 너무 어지럽다, 저리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과하게 꺾지 마시고 살짝 각도를 좀 줄여서 하시거나 아니면 젖힐 때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목을 젖히는 동작은 생략하시더라도 날개뼈만 조아주시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만 좀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내려왔을 때 3초 유지하시는 동작을 8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목과 팔꿈치 통증은 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에서 그리고 어깨, 손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오늘 배운 우리 신경활주법과 그리고 이런 우리 날개뼈를 조아주면서 신전을 해주는 이런 강화 운동까지 꾸준히 해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골반, 고관절, 엉덩이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보러 가요.
0: 예? 본? 미안 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습하 드셨네.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흔한 증상 중 하나죠. 비문증은 한자어입니다. 날빗자, 모기문자, 증세증자. 말 그대로 시야에 모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밖에 있는 모기가 아니라 내눈 안에 있는 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 안에 있는 모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야를 옮겨도 같이 따라다니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비문증. 우리가 한글말로는 그래서 날파리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문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가 50대 이상은 50%, 60대는 60%라는 말씀을 드린데요. 그렇다면 흔한 증상이고 누구나 있기 때문에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비문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떠한 원인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비문증의 원인은 노화에 의한 단순 비문증인데요. 눈의 맨 앞쪽은 저희가 이제 수정체가 있고요. 그리고 눈의 맨 뒤에는 망막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눈을 통과해서 요 망막에 맺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요 수정체와 망막 사이는 빈 공간이 아니라 저희가 젤리 같은 유리체라는 물질이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드시면은 이 유리체가 점점 수축이 됩니다. 움축이 되면서 요 뒤에 붙어 있던 망막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후유리체 박리라 합니다. 유리체가 붙어 있다가 뒷부분이 망막과 떨어진다고 해서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찌꺼기가 이 유리체를 떠다니면은 빛이 유리체에 있는 혼탁 부유물에 맞게 돼서 반사되면서 뭔가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노화에 의한 단순 비문증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순 비문증이 있다면은 병적인 비문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병적인 비문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망막의 구멍, 두 번째로는 망막의 박리, 세 번째로는 유리체의 출혈, 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망막의 구멍 같은 경우에는 망막 주변부의 어딘가

0: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는 원인은 다치던 외상에 의해서 아니면은 고도 근시가 있는 눈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노화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도 근시라는 것은 눈이 앞뒤로 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풍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훅 불다 보면은 점점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펑 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눈도 고도 근시, 특히 현대인들, 가까운 곳을 많이 보고 야외 활동이 줄고 하다 보니까 고도 근시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눈의 주변부가 약해져서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망막 구멍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가지 후 유리체 박리가 일어나면서 이 망막이 이 유리체가 망막과 떨어질 때 마치 우리가 벽에다 벽지에다가 뭔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다음에 스티커를 뜯을 때 벽지가 물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후 유리체 박리가 일어나면서 유리체가 망막의 일부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망막이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망막이 구멍이 생기면서 찢어지면서 그 세포 찌꺼기들이 눈에 떠다니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비문증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병적인 비문증의 첫 번째 원리, 망막 열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망막 박리인데요. 이런 망막 구멍을 저희가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망막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서 망막이 들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초기 증상으로 비문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야가 커튼 친 것처럼 가려보이는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문증과 더불어서 시야가 뭔가 가려보인다 그러시면은 망막 박리를 의심하고 빨리 병원에 오셔야겠습니다. 끝으로는 유리체의 출혈인데요. 망막을 보시면은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뇨 같은 것들이 병이 있으면은 이런 망막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눈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생혈관, 즉 가짜 혈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혈액 공급을 좀더 받아보려는 노력이죠. 근데 이때 만들어진 신생혈관은 매우 약한 혈관, 즉 가짜 혈관이죠. 그래서 잘 터집니다. 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비문증이 생기면서 특히나 그 떠다니는 것들의 색깔들이 빨갛다 그러시면은 그것은 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빨간 적혈구가 떠다니는 걸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적인 원인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비문증이 있으시면 처음에는 먼저 병원에 가셔서 내가 단순 노화에 의한 비문증인지 아니면 병적 비문증인지를 첫 번째 감별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말고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비문증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생리적 비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블루필드 4시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파란 하늘을 봤을 때, 강한 햇빛을 봤을 때 뭔가 눈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점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망막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에는 많은 혈구 세포들이 떠다닙니다. 대표적으로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데요. 백혈구는 말 그대로 하얗죠. 하얗기 때문에 그 세포 안으로 빛을 잘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있는 혈관에서, 눈에 있는 혈관에서 백혈구와 적혈구가 왔다 갔다 할 때, 백혈구가 지나갈 때는 그 사이로 빛이 통과하면서 그것이 망막에 맺히는 것이죠. 정상인 사람들도 우리가 밝은 하늘을 보거나 파란 하늘을 볼 때에 뭔가 눈에서 날라다니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블루필드 4시 현상이라 하고요. 해롭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에도 볼수 있는 비문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퍼킨즈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과에서 검사한다고 강한 빛을 쬐은 다음에 뭔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비쳐 보였어요.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역시 생리적 비문증이 하나입니다. 망막에 있는 여러 혈관들이 강한 빛으로 인해서 우리 잔상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가지 모양처럼 잔상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비문증과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양성 시각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성, 뭔가 보인다는 것이죠. 내 시야에 뭔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양성 시각 증상이라는데요. 이것은 주로 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눈에 문제가 없어도, 즉 눈에 빛이 안 들어와도 뇌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마치 뭔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구 편두통이 있는데요. 두통이 있으면서 가끔 시야에 지그재그한 어떤 선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마치 깨진 유리를 통해서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반쪽이 뭔가 검게 안 보이면서 그게 움직이고 진행했어요. 증상은 보통 한 2, 30분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편두통에 나타날 수 있는 시각 전조 증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시각 증상만 있고 두통은 뒤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뇌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비문증과 달리 두 눈에 동시에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눈을 감아도 증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속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양성 시각 증상, 즉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10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눈에 뭔가 떠다니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뭔가요? 이런 말씀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비문증은 노화에 의한 비문증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50대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10대 아이들한테 벌써 비문증이 생긴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주얼 스노우라고 하는 양성 시각 증상의 하나입니다. 아날로그 TV 세대 때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TV를 켤때온 화면 스크린에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온 시야 전체가 작은 점들로 쫙 깔려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잔상 또는 비문증 또는 야맹증 이런 동반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노우의 증상 중 하나로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질이 있는 아이들이 비문증을 주소로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간질하시면은 뭐 팔다리를 심하게 떨고 의식을 잃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는데요. 만약에 간질이 시피질, 즉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염만 오는 경우에는 그런 전신 증상이 전혀 없이 아이들이 시각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초간 또는 수분간 방울방울방울 작은 점들이 보인단 말을 하는데 두 눈에 대칭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눈이 사시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우리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비문증을 호소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문증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비문증은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원인은 노화에 의한 단순 비문증부터 또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적 비문증, 또 뇌의 문제에 의한 양성 시각 증상, 정상인도 느낄 수 있는 생리적 비문증, 다양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문증이 있을 때 이거는 으레 생기는 거겠지, 노화야 거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에 오셔서 먼저 망막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안과에서 하는 검사는 안저 촬영 검사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턱을 대고 있으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눈을 볼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인데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안과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비문증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과에 가서 어떤 원인인지 확인하시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100세 시대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 했습니다. 소중한 눈잘 관찍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래오래 눈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2강부터 4강까지 척추통증에 시행하는 검사와 치료, 척추 증상에서 가장 흔한 디스크와 협착증,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수술과 시술 후에 증상이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체크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척추통증이 급성이 아니라 완만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된 경우 꼭 팔저림과 다리저림만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보면 꼭 이런 정형화된 증상 외적으로 다른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 대표적인 네 가지 통증이 척추 통증과 상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척추 통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생길 수 있는 질환 첫 번째, 꼬리뼈 통증입니다. 꼬리뼈 통증은 주로 사무직처럼 오래 앉아있는 환자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꼬리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을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치료가 잘 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아 방문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꼬리뼈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로 그것,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죠? 꼬리뼈를 먼저 해부학적으로 보면 꼬리뼈는 3개에서 5개의 척추뼈가 결합되어 형성된 작은 삼각형 모양의

척추입니다. 불규칙한 모양의 뼈들이 유합된 형태이고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 허리, 골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앉거나 주저앉아서 엉덩방아를 찧는 등의 외부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꼬리뼈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에서는 무엇보다 자꾸 꼬리뼈 내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디스크성 요통을 자꾸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최소 1시간씩 자세를 변경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꼬리뼈 통증의 연관 증상을 호소하시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가진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연관 증상보다는 원인이 위치한 분절의 치료, 즉 4, 5번 내지는 5, 6번의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을 잇는 환자가 요통과 방사통 대신에 꼬리뼈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꼬리뼈 자체에 신경치료를 요하는 경우들도 20% 정도 있기는 합니다. 아주 오래된 증상들에서 증상 자체가 두통과 같이 질병이 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 원인 마디가 정확히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원인의 치료를 시행을 하고 3주 정도의 신경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증상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 등통증이 있습니다. 오래 앉을 때 등 쪽으로 결리거나 뻐근한 느낌이 자꾸 납니다. 뭐 간혹 골프를 치러 가면 등이 칠 때는 모르지만 치고 나면 꽤 많이 아프고 회전하기 힘듭니다. 갈비뼈에 이상이 없는데 오래 앉아 있을 때도 꽤 많이 불편해요.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항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척추 증상, 등통증과 옆구리 통증입니다. 등통증은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내과에서 검진 등을 통해서 이상소견이 없으면 그제서야 통증의학과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과적인 질환을 감별하고 오시면 저희가 진료가 조금 더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가 등 증상을 봤을 때 내과적 질환에 따르는 심장질환, 협심증과 같은 응급질환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오래 앉으면서 생기는 소화기계 질환이라든지 담석증, 신장의 결석 등을 등통증으로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특이적으로 증상이 오기보다 약간 증상이 모호한데 지속적으로 등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내과로 우선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 단순히 등통증만 있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통증의 원인이 내과적 원인인지,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먼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과적으로는 오래된 근골격계 질환, 즉 목허리의 퇴행성 디스크가 오래돼서 나타나는 등통증이 가장 흔한데요. 막상 검사를 척추 전체에 찍어 확인을 해보면 등 디스크가 흉추가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흉추부의 디스크가 진단되는 경우는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목허리의 오래된 신경학적 증상을 척추의 전반의 불편감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95%로 훨씬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목허리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척추 전반의 불편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실제 등통증이 지속되면서 흉추 자체에 주사치료가 필요한 늦간신경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오래된 경우가 많아서 증상 자체가 질병이 되어 질병과 증상이 혼합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원인은 질병이 있는 원인 분절의 치료를 시행을 하고 치료적으로 반응이 애매하고 지속된다면 2차적으로 증상이 남아있는 곳을 대증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 계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고관절 통증, 즉 엉치 통증이 있겠습니다. 오래된 디스크와 협착증 증상이 많은 환자분들에서 방사통과의 연관 증상으로서의 고관절과 엉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가장 간단하게는 패트릭 테스트라고 해서 고관절에 질환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테스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고관절의 외회전 시에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봤을 때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패트릭 테스트를 시행했을 때이 서예부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허리 쪽으로 증상이 오래되신 분들은 허리 자체의 통증이라든지 고관절 외축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신경학적 증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척추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래도 지속되는 20%에서 30%의 환자에서는 엉치에 해당하는 근육 혹은 고관절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요법을 시행하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두통이 있습니다. 척추 증상 때문에 두통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목디스크로 인한 연관 증상의 하나로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이 있습니다. 두통은 머리가 아프다는 뜻인데, 질환이 원인이 뇌 혹은 척추 질환 또는 경추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된 경우에 있어서는 원인이 없는 1차성 두통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일과성 두통 등을 혼합형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서 증상에 대한 감별 진단이 좀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추성 두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두통의 양상이 편측성으로 나타나고 주로 후두부를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목이 아픈 전조 증상을 가지면서 머리까지 타고 오는 연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을 치료하면 잘 낫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목디스크의 환자의 많게는 20%에서도 생기는데, 척추의 협착증 혹은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 매우 드라마틱하게 또 시원하게 두통이 낫게 됩니다. 이 두통은 원인이 되는 목디스크 혹은 협착증 자체를 치료하게 되면 3주 내로 두통이 소실된 내지는 감소되는 경과를 볼수 있는데요. 치료 시에 목디스크나 협착증 자체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의 뒤쪽 구조물인 후관절이나 근육의 치료만으로도 많은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목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로 인해서 근막통증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연관된 연관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목 뒤쪽으로 찌릿찌릿하면서 타고 오는 두통이 생기면서 눈알이 빠질 것 같다와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7개의 경추 분절 중 원인이 되는 마디를 찾아 치료하시면 매우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발성 골화증이나 후종인대 골화증과 같이 척추의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고 신경계 질환을 호소하지만 근육통과 두통만을 호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상학적인 조절로서 가동 범위가 허락하는 만큼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시행해서 두통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필요에 따라서 척추 시술을 중간에 시행하는 것이 신경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추의 치료에도 한달 넘어서도 두통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뇌 MRI 혹은 MRA를 추가 촬영해요. 뇌질환이나 혈관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도 시행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 5강에서는 오래된 척추 증상이 팔다리 저림증과 같은 연관 증상이 아닌 척추 축을 따라서 나타나는 액시스 페인, 이 척추 축을 따라서 나타나는 꼬리뼈, 등 통증, 엉치 통증, 두통 등의 모호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아 설명드렸습니다. 오한 증상으로 시작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척추 치료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진단이 늦어지는 만큼 치료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허리 디스크 협착증으로 인한 저림증과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되신다면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치료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꼭 가봐야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슬픔과 분노, 사랑과 애증, 아픔과 위로가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루살렘처럼 파란만장한 도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헌법상으로는 수도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아직도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발상지입니다. 많은 국가가 흠모하고 동경하고 갖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예루살렘이 일방적으로 수도라고 천명을 하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상으로는 텔아비브가 아직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지역을 묶어서 레반트라고 부르는데요. 유럽에서는 주로 레반트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를 잃고 약 2000년간이나 방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 독립을 쟁취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은 방랑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괄시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에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악랄한 상인 샤일록이 바로 유태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인구는 약 930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약 8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보통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아슈케나짐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퍼져 살았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이 아슈케나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파르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인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하여 북아프리카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즈라임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입니다. 미즈라임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중국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살아서 유대인들을 생모귀인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 팔라샤라고 불리는 유태인도 있습니다. 이 팔라샤는 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살던 흑인 유대인입니다. 이것에서 알수 있듯이 유대인은 인종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고 믿는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2000년간 방랑 생활을 하면서 정착한 지역에 토착하면서 인종적인 요소는 많이 희석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유대 율법과는 상관없이 세속적으로 사는 유대인을 힐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유대인을 마소르티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병역도 거부하고 예쉬바라고 하는 율법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정통파 유대인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 하시딤 중에서도 유대 근본주의로 무장한 초강경파 유대인을 하레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명한 유대인들이 참 많은데요. 아인슈타인, 노스트라다무스, 스피노자, 마르크스는 대표적인 유대인입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정치학자면서 사상가인 노엄 촘스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부호 중의 부호 록펠라, 퓰리처도 유대인입니다. 미국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슨, 그리고 유명한 여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 그리고 전 프랑스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도 유대인입니다. 인구 비율로는 전 세계 0.3%밖에 차지하지 않는 유태인이 노벨상의 30%를 가져가고요.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 중 5명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올드시티와 뉴시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뉴시티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한 후에 세워진 신시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드시티는 1500년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죠. 정확히 말하면 1537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슐레이만 1세가 축조를 명령했습니다. 성벽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올드시티와 뉴시티로 나뉘어진 것이죠. 뉴시티는 새로 생긴 신도시라서 관공서, 호텔, 각종 상업역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핵심은 역시 올드시티입니다. 예루살렘 속에 있는 다른 도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오래된 도시, 고도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올드시티에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올드시티는 총 길이가 4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면서 타임캡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가 있고요. 유대인의 성지 통곡의 벽이 있고, 이슬람교 최고의 성지인 황금돔 사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올드시티 안에 있습니다. 성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쪽에는 현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안쪽에는 고대가 공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올드시티는 파이를 자른 것처럼 4등분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랍 구역이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크리스천 구역이 있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유대인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구역을 나누는 것이 어떤 담장이나 무슨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 하나 차이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암묵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관광객들은 암묵적으로 구분된 이런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구역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랍 지역, 크리스천 지역, 유대인 지역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예루살렘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아르메니아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로마 제국보다 먼저인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아르메니아는 그보다 12년이나 앞서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죠. 그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이죠. 아랍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낭여행객들은 이곳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묵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싸니까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이죠. 크리스천 구역은 전 세계 성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가장 인기가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골고다 언덕과 시신을 묻었다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어서 성지 순례객들로 항상 붐빕니다. 한마디로 가장 관광지화가 된 그런 장소입니다. 유대인 구역은 아랍 구역과는 달리 집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현대화된 슈퍼마켓도 보입니다. 유럽식의 노천 카페도 있고요. 보석 가게도 있고 햄버거 가게도 있습니다. 아랍 지역과 파는 아이템이 많이 다릅니다. 아랍 구역이 가난해 보인다면 유대인 구역은 한눈에 딱 봐도 여기는 부자의 동네구나, 부촌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르메니아 구역은 왠지 모르게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한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구역이 서유럽 같이 보인다면 아르메니아 구역은 어떤 개방되기 전에 어떤 동유럽을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위험해졌지만 저는 빨리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여행을 권합니다. 가장 누추한 곳을 찾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메마른 곳이야말로 다른 곳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고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고 지금도 유대 율법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탈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10개의 복이 있는데 그복 중에서 9개를 예루살렘이 가졌고 나머지 1개의 복을 이 세상 나머지 도시들이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물도 귀한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이 왜 9개나 되는 복을 가졌다고 말하는지 저는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을 떠나서 왜 이런 척박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존경을 받으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누추해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뉴욕이 아닌, 그리고 서울이 아닌, 바로 이 땅, 이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겸손함의 미학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피오르의 나라, 노르웨이의 오슬로로 여행해 볼까 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2: 지금은 물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 오, 이야. 진짜 기적, 이거 진짜로.
4: 한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5: 아, 아내보다 더 이뻐.
6: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7: Midway upon the journey of a life, I found myself within a forest dark. For the straightforward pathway had been lost.

0: Now, it's time to join me on a pilgrimage of the soul.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를 저학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의 세 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만나볼 텐데요. 우리는요, 고전을 좋아하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가라는 타이틀을 빼고 고전이라고만 얘기하면 클래식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죠. 고전은 고리타분한 어떤 정전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전은요, 사실 오래됐잖아요. 오래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읽는 게 바로 고전입니다. 그 안에는 본질적인 뭔가가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해요. 평균 신장도 점점점 바뀌죠. 평균 수명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많이 변하는 가운데 변함없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건 없어, 이게 진리야,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부처님 말씀에다 토를 좀 달게요. 안 변하는 거 조금 더 있던데요, 부처님. 인간에게는 변함이 없는 어떤 것이 있던데요. 철학자는 본질이라고 부를 거고요. 심리학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를 테죠. 시인과 소설가는 어떤 인간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안심을 줍니다. 아, 저는요,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유명한 명대사가 탄생했죠. 하나는 라면 먹고 갈래? 하고 또 하나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입니다. 사랑 변해요. 저도 사랑해봤는데, 연애해봤는데 변하더라고요. 사랑 변하는데? 너도 지금 변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뭐가 안 변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갖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잊지 않겠다, 굳은 맹세를 해도 한참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인간한테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이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언제? 천년 전에 고전시가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 마음에서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치 않는 마음을 주제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삶에 가장 진하게 남는 거, 바로 슬프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허난설원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허난설원은 당시로서는 조선시대 때 여성이, 아무리 양반집 규수라고 해도 여성이 한문 공부를 하는 것은 집안에 허락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인 이 허난설원이 아주 짧은 생애를 살고 요절을 합니다. 죽을 때 자기가 쓴 시문을 다 태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허균이 누나를 몹시 사랑했거든요. 남은 것들을 모아서 허난설원의 문집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이 지우려고 했던 그런 한시들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비통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곡자라는 시를 소개를 할 겁니다. 이 곡자는 자식의 죽음을 슬퍼한다, 통곡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허난설원에게는 첫애와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병으로 잃어요. 곡자, 지난해 귀여운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보내네. 서러워라 서러워라 광릉 땅이여.

둥근 둘 나란히 마주하고 섰구나. 백양나무엔 쓸쓸한 바람, 도깨비 풀만 무덤 둘레에 희미하게 비치네. 지금 두 아이가, 딸하고 아들이 차례차례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엄마가 두 아이 봉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전을 잘라 넋을 부르노라. 맑은 물 올려 재를 지내네. 너희 넋 동기간인 줄 부디 알아보고 밤마다 서로 쫓아 사이좋게 놀아라. 비록 뱃속에 악이 있다만 그 아인들 잘 자라기 어찌 바라랴. 부질없이 황대사 읊조리며 피눈물로 울음소리 삼키노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가 두 아이 무덤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아이들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황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황대사는 허난설원이 쓴 작품이 아니고 중국 당나라의 한 태자, 장회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현이 쓴 시입니다. 장회태자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측천무후예요. 권력욕이 어마무시했던 여성이죠. 그런데 이 측천무후가 처다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황대사라는 이 시를 쓴 이현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황대 아래 오이가 열렸어. 열렸는데 첫 번째 오이를 따갔네. 두 번째 오이 따가는구나. 세 번째 오이도 따갈 거구나. 네 번째 오이도 따갈 거야. 자, 이때 자기 형제가 넷이 있었거든요. 이 오이 네 개 다 따가는, 죽임을 당하는 오이 네 개. 이 오이 네 개가 본인들 형제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아들이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어머니를 비판하는 시예요. 어머니가 나를 죽일 거야. 우리 형제를 오이 네 개처럼 다 따갈 거야. 죽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시입니다. 허난설원이 갖다 쓸 때 왜 이걸 갖다 썼을까요? 황대사는 나쁜 어머니에 대한 시입니다. 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금방금방 다 따가버리는 나쁜 어머니예요. 자식을 잘 못 지킨, 제대로 아이들을 건사하지 못한 나쁜 어머니야 라고 하는 자책을 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질없이 황대사 읊조리며 피눈물 흘린다라는 구절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열이 나거나 어디 다치면 엄마는 막 자책을 해요. 내가 바빠서 신경 못 써줘서 얘가 감기 걸리고 열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식을 아예 잃어버려서 무덤에다 이제 묻고 난 허난설원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실제로 뱃속에 있는 저 아기 허난설원은 저 아이를 잃어버려요. 허난설원 본인도 27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그런 슬픈 운명, 슬픈 인생사가 이 시에 깔려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장이 토막토막 끊기는 아픔이라고 해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해요. 이 비통한 마음이 과연 허난설원만의 것일까요? 저는 500년, 1000년을 넘어서 자식 잃어버린 모든 어미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식의 죽음만 비통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다 비통합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비통의 크기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을 님으로 보는 그런 시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시는 님처럼 사랑하던 주군을 잃고 주군을 잃어버린 다음에 마치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서 김인후라는 사람은 신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시제가 탁월하여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유명한 신동으로 자란 김인후를 임금이 불러서, 자네 우리 세자의

스승이 되어 주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자 옆에서 같이 자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세자하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 세자의 스승이었던 김인우는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왕이 바로 인종이었거든요. 1545년 조선의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1년도 못 돼서 8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자, 김인우는 인종이 사망하자 그 다음 왕에게 자기 관직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다 끊어냅니다. 사직을 하고 낙향을 해서 성리학 연구에 매진을 합니다. 그 마음을 적은 시가 바로 유소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유소사란 그리움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음, 이런 뜻입니다. 님의 나이 30을 바라볼 때 내 나이는 서른하고 여섯이었죠. 새 단꿈이 깨기도 전에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떠나간 님아, 내 마음은 돌이라서 구르질 않네. 세상사 흐르는 물 잊혀지련만 젊은 시절 해로할 님을 여의고 나니 눈 어둡고 머리 희고 이가 빠졌죠. 슬픔 속에 봄 가을 몇 번이던가 아직도 죽지 못해서 살아있어요. 백주는 옛날처럼 물가에 있고 고사리는 해마다 돋아납니다. 오히려 부럽네요, 주나라 왕비. 주나라 왕비는 생이별을 했기 때문에 만난다는 희망이 있으니 나는 사랑하는 님 주군하고 완전히 사별을 했어요. 죽어서 이별했습니다. 우리는 만난다는 희망이 없어요. 기다리면 그분이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아요. 절망의 노래죠. 나는 세월이 흘러도 죽지 못해 살아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가졌던 슬픔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 낙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되어 온 어떤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자식을 읽은 헌한 서론의 절절한 마음, 님과 같은 임금을 잃은 절절한 신하의 마음, 이 두 마음을 보셨는데요. 이번에 보실 시는 자신의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비통한 시입니다. 아내하고 사별한 사람이, 사별한 남편이 쓰는 시를 도망시라고 해요. 이 도라는 것이 서러울 도, 슬플 도라는 한자입니다. 망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인데요. 어떤 이제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도망이라는 단어에도 보입니다. 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양반이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왠지 근엄할 것 같고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을 것 같고 한데 아내가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도망시 중에서 정말 탁월한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도망시입니다. 추사 김정희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세한도가 떠오르죠. 세한도의 특징은 굉장히 차가운 겨울에 뭔가 메마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라있는 소나무하고 뼈대만 남은 것 같은 어떤 집을 굉장히 건조하게 좀 그려놨거든요. 거기 감정이 풍부하게 읽힌다기보다는 아, 저 사람의 지사, 뜻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세한도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추사 김정희가 이런 시를 썼어? 감정이 굉장히 끓는 시를 썼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작품 한번 보시자면 월하 노인을 시켜 저승에 호소하여 다음 세상에서 당신과 내가 바꿔 태어나 그때는 나는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살았으면 좋겠다. 왜? 당신이 이 나의 슬픈 마음을 알도록. 월하 노인은요, 사람과 사람의, 그러니까 청색실과 붉은색실을 연결해서 인연을 맺어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를 썼을 때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유배를 가 있었어요. 아내는요,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건사하면서 가장 남편도 없는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혼자 유배 온 추사 김정희한테 지금처럼 전화로 너의 아내가 위독해. 와. 지금 죽었어. 빨리 와. 장례 치르게. 이런 연락이 왔을 리가 없죠. 아마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인편으로 오는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굉장히 미안하고, 그다음에 안타깝고, 슬펐겠죠. 고생고생한 아내 임종도 지키지 못한 추사 김정희가 아내한테 보내는 헌사이자 사랑의 소네트이고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아주 오래전부터 견뎌온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나의 슬픔은 조금 작아집니다. 큰 슬픔 앞에서 내 슬픔은 위로를 받습니다. 조금 더 견뎌볼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하면 고전 시간은 맨날 우는 얘기냐? 도망갈 거야. 나 이런 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금 더 달콤달콤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한테 바뀌지 않는 게 슬픔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랑에 빠지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그 사람, 천년 전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을 시는 홍랑의 시조 맷벌들 골라꺾어입니다. 일은 넘으신 어머님이 이 시를 가장 잘 외세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본인을 이 홍랑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저희가 써놨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유일하게 외우는 시조가 홍랑의 맷벌들 골라꺾어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대한민국의 한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으니 할머니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맷벌들 가려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말이 참 예쁘지 않아요? 가려서 꺾었대요. 맷벌들은 그냥 산에 막 자라는 그냥 야생 벌들인데 그중에서 예쁘고 예쁜 것만 꺾어서 님의 손에 보낸대요. 쥐어주지도 못해요. 보내요.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님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래요. 님하고 어떻게든 가깝게 가고 싶어요. 내가 님 옆에는 못 가도 내 대신 보내는 이 사랑의 징표는 주무시는 그 사적인 공간 창밖에 심어두세요. 라는 얘기예요. 비가 내려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새잎이 얼마나 조그맣고 이쁩니까? 그 이쁜 걸 보면 나인가 하고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홍랑하고 이 시를 받았던 사랑의 대상하고는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깔려 있어요. 홍랑은 함경도의 관기입니다. 관청에 딸려 있는 이제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홍랑이 함경도에 기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지방에 고죽 최경창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옵니다. 둘다 시를 잘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고죽 최경창이 홍랑을 두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홍랑은 관기기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최경창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갈수 없는 산길에서 최경창을 보내면서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홍랑은 그 다음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고죽 최경창이 50도 못해서 사망을 하거든요. 둘이 연애했던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홍랑은 고죽 최경창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심효사리처럼 무덤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홍랑 여자의 사랑이 참 지독하다, 절절하다 싶은데 이때 임진왜란이 빵 터지는 거예요. 홍랑이란 이 여자는
고죽 최경창의 시를 챙겨갑니다. 원고를 글쓴 거를 싹

챙겨서 보따리에 메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최경창의 그 문집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이 여자의 공로예요. 그 집안에서는 그래서 홍랑 어르신이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해요. 지금 연애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고전시가의 연애담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그게 누구냐? 전설이 된 레전드의 이름 황진입니다. 황진이는요 굉장히 문제적이고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황진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조로 굉장히 많이 접했지만 이 사람은 캐도 캐도 볼매다, 볼수록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웹소설의 어머니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까 싶거든요. 선계약 후연애, 선결혼 후연애 이런 모티브가 웹소설에 좀 유행을 하는 한 가닥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계약 연애를 선구적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황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세양이라는 사람한테 한 달 계약 연애를 제시를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만 연애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헤어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한 달 만에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시조는 황진이 어저 내일이야라는 시조입니다. 읽어보면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겠느냐.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중의적 표현의 시다. 어느 부분이 중의적, 다시 말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냐면요, 네가 나보고 있으라고 했으면 내가 갔겠냐, 너를 떠났겠냐. 근데 네가 나를 가라고 해놓고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 건 나도 몰라 라는 게 첫 번째 뜻이고요. 내가 그 남자한테 가지 마세요 했으면 그 남자가 안 갔을 텐데 네가 보냈잖아. 그리고 나서 그리워하면 이거는 나도 모르겠다, 이 바보 황진이야 라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진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뭔가 뭐 청산이 벽계수야 이런 시조를 쓰고 뭐 서경덕하고 같이 뭐 송도 삼절이라고 불렸고 이런 유명한 얘기들은 우리 알잖아요.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조선에 황진이가 있다면요, 중국에도 황진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진이, 이 설도는요 중국 당나라 장안에 살고 있던 시인입니다. 그런데 자, 황진이는 서경덕을 사랑했다고 하죠. 설도라는 시인은 원진이라는 시인을 사랑했습니다. 황진이가 연인을 사랑하고 설도가 연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설도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이 시가 춘망시라고 하는 네 숫자리 한시입니다. 김옥이라고 하는 1930년대 우리 시인이 번역을 해요. 춘망사라고 안 하고 동심초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아서 한글시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번역한 그 시에 노래를 얹어서 우리 유명한 동심초라는 가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동심초라는 것은 그 세 번째 수에 나와 있는 공결 동심초라는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아내 될 사람하고 이제 신랑 될 사람하고 사주 단자를 청색시라고 홍색시로 이렇게 묶는데 이 묶은 매듭을 동심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결혼할 거야라는 겁니다. 근데 당나라 여류신 설도는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뭔가 인연을 더 맺고 싶은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풀립으로 동심결을 맺고 있는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가곡을 김옥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난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 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의 가곡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사임당이 쓴 시로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의 당나라 여류시인 설도가 쓴 것이다 라고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어요. 홍랑도 그렇고 황진이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고전시가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

0: 몇백 년 후에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같은 곳에서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구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가 듣고 보는 많은 노래와 시의 가사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1000년, 500년 이런 시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거든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 보고 싶고 그립고 하는 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거,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속상하고 슬플 때 좀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걸으면서 헨젤과 그레텔이 마치 빵 조각이나 아니면 돌덩어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걷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그냥 걸을 때보다 나무가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물소리가 들리는 곳을 걸으면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 나무하고 물은 저를 위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어머니의 품에 들어왔다, 이곳은 나를 안아줄 태초의 장소, 내가 태어났던 그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찾는 마음 중에 하나로 오늘은 시성 두보의 시를 볼 텐데요. 이분은 뭔가 고생의 아이콘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우선 벼슬에 나가는 나이가 좀 늦었고요. 겨우겨우 벼슬에 올려서 이제 하급 관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록산에 난이 터집니다. 난이 터졌을 때 이 사람이 가족은 이제 탈출을 시켜요. 본인도 이제 피난을 갈 수 있었는데, 아, 나는 관리야, 이곳을 지켜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도시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어요. 누가 뭐 밥을 잘 챙겨주기를 하나요? 가족이 옆에 있기를 하나요? 고생고생하면서 쓴 시가 바로 춘망이라는 시입니다. 봄날에 멀리 바라보며 라는 건데, 자연과 대비되는 이 불쌍한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는 시입니다. 도성이 깨졌어, 도성이 깨어져, 산과 강만 의구하고, 성 안에는 봄이 왔으나 초록만 우거졌다. 봄은 이 파탄이 난 줄 모르고 돌아왔어요. 초목은 우거졌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봄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흰머리는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서 도무지 비녀조차 못 이길 지경. 내가 얼마나 지금 빈궁하고 안 좋은 상황인지, 머리가 하얘졌고요. 머리숱도 빠졌어요. 비녀를 끼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란에 힘들어하는 나의 신세를 읊은 춘망이라는 시를 보았습니다. 고전 시가에서는요, 시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활용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발상이에요. 시인들은 자연을 활용,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요. 아, 봄이 왔구나. 그리고 거기에 기댑니다. 마음을 기대요. 자연은 내가 내 마음을 의탁할 곳.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인생사의 반대 지점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로 성혼이라는 시인의 말 없는 청산이요라고 하는 시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태라는 것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흘러가는 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도다. 값이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밝은 달도 임자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명월은 주인이 없구나 본다고 해서 누가 혼내거나 너 저거 봤으니까 돈 내 이러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흰머리 생기면서 아프지 않고 늙고 싶습니다. 제 이 시조가 바로 저의 노년에 대한 워너비 시조입니다. 또 한 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촌에 눈이 오니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길인 돌길마저 눈에 묻혔다. 살인문을 열지 말아라. 누가 나를 찾겠는가. 밤중에 떠있는 한 조각 밝은 달이 나의 벗인가 한다. 이 시는요, 옛날 500년 전에 쓰인 시인데 저는 이 시가 왜 좋을까요? 저는 가끔 깨똑이 마비됐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이 전산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떴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면벽하면서 쉬고 오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신음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네요. 전화를 잠시 꺼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CF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고전시가를 아주 여러 편을 봤습니다. 우리의 고전시가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 중에 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을 대변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슬펐고 나도 슬프다. 슬픔의 계보를 찾아보는 건 우리 슬픔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데요. 우리가 사람이고 유기체고 포유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술 문명이 바뀌는 대로 우리 몸이,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빨리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요. 어플도 아니고 우리는 앱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진화하지 않는 마음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진화를 거부하는, 진화가 되지 않은 어떤 이유를 고전 시간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토니가 방송됩니다.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안 돼!
1: 크크가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달걀 맛이 나는 별맛나.
1: 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소름이 끼친단 말이지. 꼭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0: 엄마야, 엄마!
1: 뭐야, 뭘 밟은 건가? 아무것도 없네. 뭐지?
2: 으악! 이러다 죽겠다. 아이들이 기다리겠어.
1: 다행히 안 늦었다. 얘들아.
0: 내가 1등.
2: 내가 더 빨랐거든.
1: 날 기다린 게 아니었네. 잠시나마 기뻤다.
0: 별만나 별만나답게. 봄날의 벚꽃잎 맛. 이건 오싹오싹 공동묘지 맛.
3: 토니,
0: 너는 꼭 별만나 먹을 때만 슈퍼파워냐? 맛있는 걸 어떡해.
2: 됐고, 공동묘지만 냈다.

0: 번개 맛!
1: 사랑의 맛! 팬이 맛!
2: 네이! 팬의 맛이 나는 재미있는 바나나!
1: 무지개 맛이다!
3: 치! 자기들끼리 다 먹었네!
1: 우와! 불꽃 매운맛? 새로 나온 과자구나! 매운 건 못 먹으니 남겨놨구만! 향기로워! 맛있어! 최고야! 최고! 먹어볼래? 자!
4: 매운 거 싫어!
3: 그래! 먹어봐!
5: 아, 벌써 끝이 아니...
3: 그래도 맛있었지!
5: 어? 봉이야! 별 만나 과자가 이상하게 변했어! 봉이야? 봉이야!
6: 어둠의 별 만나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5: 너 대체 누구야?
6: 마법 유치원은 오늘로 끝이라구!
5: 준이에게 알려야...
7: 예뻐져라 예뻐져라 베리베리 예뻐져라 예뻐 예뻐 맛이 정말 정말 최고야 베리베리 예뻐졌나?
1: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0: 먹어보라고. 먹어보라니까. 싫어. 나는 매운 거 싫어.
1: 다음 차례는 저 녀석들이야.
2: 아직 남은 과자들이 있겠지. 그럼 마저 해치우자구.
0: 드디어 멈추셨군. 자, 아, 우리 같이 핵폭탄 매운맛에 빠져보자. 어? 어? 남은 별만나 과자가 있었네. 넌 안 먹는다며?
3: 그건 매운맛이고.
0: 어쨌든 먼저 먹으면 그만이지.
3: 조니!
0: 로블리!
3: 로블리.
1: 걱정 마세요. 준이도요.
3: 이유가 뭐죠?
1: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0: 특이한 점?
3: 뭐, 마법 스캐닝?
1: 마법 스캐닝이요?
0: 맞아요. 토니가 저를 향해 마법 스캐닝을 쓰려 했어요.
1: 어, 마법 스캐닝은 물건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
0: 아, 토니가 뭔가 알아낸 거예요.
3: 그때 준이는 별만나 과자를 먹으려 했는데.
1: 별만나 과자라. 관찰 해바라기로 과자 봉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요.
0: 어? 놀이터에 두고 왔었는데.
1: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친구들이 먹었던 별만나 과자도 말이지요. 토니와 친구들이 쓰러졌던 순간을 봐야겠어요.
0: 저게 뭐야?
1: 저 녀석들이 범인이었군. 우리가 저 녀석들을 잡아야 해요. 들켰을까?
4: 들켰으면 어쩌지?
5: 들키면 안 돼.
4: 요리조리 꼭꼭 숨어 다니면 돼.
6: 얘들아, 여기 못 보던 과자가 있어.
7: 쉬,
6: 뭐가 그렇게 급해? 이 과자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5: 잠깐, 파란 친구가 왜 안 오지?
8: 뭐라고?
5: 저기로 간 흔적이 있어. 사랑아, 여기 있어?
8: 멈춰!
5: 이건 함정이야. 이 녀석들 함정을 만들다니. 이 악당들을 혼내주고야 말겠어. 악당 녀석들에게 친구를 괴롭힌 벌을 주자!
3: 기다리고 있었다.

0: 뭐야? 무슨 짓이야?
1: 너희가 누군지 말해.
0: 응, 말할 것 같아.
2: 얘네들 상태를 보니 아주 더러운 곳에서 온 것 같아.
0: 뭐라고?
2: 설마 화장실?
0: 감히 우릴 보고 화장실 출신이라고 하다니.
1: 화내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은데.

0: 아니야 아니라고.
1: 우린 어둠의 기운이 깃들어서 전화가
0: 그걸 말하면 어떡해.
2: 오호라 어둠의 기운이라고? 그게 어디에서 온 건데?
0: 그게
3: 설마 화장실에 똥의 기운이 건가? 그렇다면 곧 다 똥일 것 같아.
2: 똥이 묻어서 변한 거 맞잖아.
0: 아니야 비밀의 숲이야.
2: 아 비밀의 숲. 저는 어둠의 기운에 대해 조사해봐야겠어요. 주미, 슈리, 친구들이 부탁해요.
3: 네.
0: 돌려보내줘. 다시 너무 불안할게.
4: 이게 어떻게?
3: 어, 맞다. 별 만나 과자.
5: 일어났냐? 여기 별 만나 과자.
3: 에? 주니 저리 치워. 별 만나 과자에 이상한 게 숨어 있다고.
5: 이제 괜찮아. 상해버린 별 만나는 슈리하고 로블리가 처리했거든.
3: 정말?
5: 자.
3: 나
5: 이제 안심하고 먹어도 돼.

얜 집 없어?

좋았어! 나랑 놀고 싶은 친구! 여기 뭐가 있어?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네. 혹시 어디가 아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샴푸는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한 건 소이사 선생님이야. 이분들이 너를 싹 낫게 해줄 거야. 잠깐, 잠깐만. 손을 씻고 온 거야? 우리 강아지가 더러워지면 어쩌라고?

이제 나와주네. 걱정 마.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으니까. 고마. 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한다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은 도움도 안 되고. 가려움을 싹 없애주는 샴푸.

지금 봤어? 쟤네들도 가려운가 봐. 거기 얘들아, 강아지처럼 목욕하는 건 어때? 모두 너희를 위해.

잘했어.

칠하고 있구나. 나도 칠하는 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빨간 울타리가 역시 최고지. 완전 멋져. 더 빨리 칠할래. 내가 도와줄게. 더 빨리 칠할래. 내가 도와줄게. 됐다. 완벽해. 와, 정말 도움이 됐지? 그치, 곰마? 뭐야? 왜 내가 칠한 걸 망치는 거야? 이 빨간색을 봐. 이게 더 예쁘잖아. 난 빨간색이 좋아.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아무도 너랑

힘이 차.

너 정말 포즈가 멋지구나. 잠깐 기다려. 선수는 빛이 나는데 이건 아직 전혀 안 빛나는 것 같은데. 너를 위해 다

입놀이 할까? 숨바꼭질은? 좋았어! 자, 둘, 셋, 넷, 다섯, 준비됐지? 이제 찾는다!

0: 가요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1: 가요 부를 거야 해.
0: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을 주차해줘.
2: 사슴.
0: 동물도 영화도 600에게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잘 지내자 친구야.
4: 꾸러기 물고기.
3: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줄까? 숨차. 자 산소.
5: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6: 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0: 팀으로 변신.
1: 여러분도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큰 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록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12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오!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0: 11팀으로 변신!
1: 11의 성공입니다!
0: 예헤이!
1: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오! 11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2: 10팀으로 변신? 안 돼!
1: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 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2: 5팀류 변신!
3: 아!
2: 5팀으로 변신!
1: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인정했습니다.
0: 럭키, 럭키, 럭키!
1: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0: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1: 와우, 아쉬워하는군요.
4: 안녕?
5: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6: 9팀으로 변신!
1: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다른 쫓아갑니다.
7: 4팀으로 변신!
0: 2팀으로 변신!
1: 24는 아직 끄떡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8: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1: 밤 새워서도 할 수 있지. 하하, 난 최고야.
2: 그거야.
0: 이 팀으로 변신.
8: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9: 11팀으로 변신. 만세.
2: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0: 2팀으로 변신!
1: 3팀으로 변신!
0: 2팀으로!
1: 3팀으로!
0: 2팀으로!
1: 3팀으로!
0: 2팀으로!
1: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10: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11: 쉬쉬?
1: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15입니다!
10: 아하! 변신해라!
2: 팀으로! 하이파이브!
1: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 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예! 이가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네요.
12: 아, 레드!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7: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7: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7: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7: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착해야 해, 착하니.
2: 안녕, 난 윤이야. 난 유치원 친구들이 좋아.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
3: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어머, 윤이야 고마워.
2: 선생님을 도우면 마음이 즐거워.
4: 자자, 간식 먹자. 장난감 정리하고 책상 앞에 앉으세요.
5: 아싸, 네. 샌드위치.
6: 맛있는 냄새.
7: 윤이야, 네가 갖고 온 장난감도 아닌데 왜 네가 정리해?
3: 아, 뭐 어때? 아무나 정리하면 되지.
7: 같이 하자.
3: 고마워.
7: 빨리 하고 간식 먹자.
3: 좋아.
4: 다 모였어요?
8: 네!
3: 얍, 얍. 그래, 타야지. 이렇게 하지.
7: 됐다. 자.
9: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내가 먼저 왔는데.
2: 근데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시우가 실망하겠지?
9: 자, 나 먼저 타.
10: 우와, 너 진짜 착해. 나 딱 50번만 탈게.
9: 그래.
7: 윤이, 저 머리핀 예쁘지?
10: 응,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아, 이거? 이모가 사준 거야. 어때? 이쁘지?
7: 응. 윤이야, 나 그 머리핀 해봐도 돼?
2: 어떡하지? 나도 좋아하는 머리핀이라 빌려주기 싫은데. 하지만 빌려주지 않으면 지아가 섭섭할 거야.
3: 자, 해봐. 고마워.
7: 어때?
10: 엄청 예쁘다. 얘들아, 우리 잡기놀이 할래?
7: 그래, 가자 윤이야.
2: 어? 난 잡기놀이 말고 그네 타고 싶은데.
7: 윤이야, 뭐해? 얼른 와.
10: 같이 가. 49, 50.
9: 나 다 탔는데.
4: 자, 우리 어제 인어공주 책 읽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인어공주 동국의 역할을 정할 거예요.
11: 와! 선생님, 저 인어공주 하고 싶어요.
4: 인어공주?
11: 야, 네. 남자 공주가 어딨냐?
10: 여기 있는데?
4: 자자, 역할은 제비뽑기로 정할 거예요. 자, 친구들이 여기서 종이를 한 장씩 뽑을 건데 종이에 적혀있는 역할이 우리 친구들이 맡은 역할이에요. 알았지?
8: 네!
4: 자, 우리 지아부터. 자, 하나씩. 다음에 하나씩 보지 않고 뽑으면 돼요. 좋아요. 자, 하나씩 천천히. 선생님은 적을 거 가져올게.
10: 제발 제발 인어공주 나와라.
12: 싫어, 제발 인어공주가 나오기를.
10: 제발 제발 좀 빨리만 살려주세요. 인어공주.
2: 나 인어공주야.
12: 나 마녀야. 인어공주 누구야?
3: 나.
12: 좋겠다. 나 마녀 싫은데.
3: 근데 마녀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
12: 그래? 그럼 윤이 너가 마녀 역할 할래?
7: 나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리고 너 영부 엄청 잘하잖아.
2: 응? 응? 야, 제비뽑기를 정한 걸 왜 바꿔?
7: 왜만 바꿔? 이렇게 바꾸면 되지.
2: 아니, 그래도 규칙상 그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6: 어떡하지?
7: 내 맘인다?
6: 나도 인어공주.

0: 윤희야. 착한 아이는 친구를 속상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윤희 착한 아이지? 그러니까 윤희는 할 수 있어. 친구한테 인어공주 역할 양보할 수 있어.
1: 혜민아.
2: 비상! 비상! 친구 마음만 소중하지라는 윤희의 마음이 위험해! 윤희를 마음의 방으로! 응!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갑자기 여긴 어디지? 저기 누가 있나 봐.

0: 마녀 옷을 준비해야지.
1: 마녀 옷?
0: 어? 윤이 왔구나. 나 지금 윤이 너의 마녀 옷을 손질하고 있었어. 인어공주에서 마녀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니까.
1: 아, 근데 너 누구야?
0: 나? 착하니. 윤이 너의 착한 마음. 윤이가 친구한테 양보도 잘하고 선생님도 잘 돕는 거. 다 이 착하니 때문이지. 아, 네가 희민이한테 인어공주 양보한 것도 나, 이 착하니가 시켰어.
1: 아, 근데 나 아직 인어공주 양보 안 했는데.
0: 허, 뭐? 아, 윤이야, 왜 그랬어? 너 착한 아이잖아. 착한 아이가 양보 안 하고 욕심부리면 안 되지.
1: 아니, 나도 양보하려고 했어.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됐어.
0: 그럼 빨리 가. 가서 친구한테 인어공주 양보해, 빨리.
1: 아, 알았어.
2: 잠깐!
1: 아, 깜짝아.
2: 윤희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인어공주 역할 하고 싶지? 아, 그치?
1: 하고 싶어.
0: 아니야, 아니야. 욕심내지 마. 윤희, 너 친구가 속상해해도 괜찮아?
1: 안 괜찮아. 친구가 속상하면 나도 마음 불편해.
0: 들었지? 우리 윤희는 이런 아이라고. 자. 친구 좋아하라고 그네도 양보하고, 친구 좋아하라고 머리핀도 빌려주고, 친구들을 위해 잡기놀이도 같이 하는. 그렇게 친구들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바로 윤이라고.
2: 맞아, 윤이 정말 멋져. 최고야.
0: 그렇다니까.
2: 근데 윤이 마음은? 윤이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 거야?
1: 어? 내 마음?
2: 그네 타고 싶어서 제일 먼저 뛰어갔던 윤이 마음.
1: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2: 오늘 처음 하고 온 머리핀이라 빌려주기 싫었던 윤이 마음. 인어공주 역할 뽑아서 기뻤던 윤희 마음은 누가 알아줘?
0: 그건 딴 친구들 마음 생각하느라 윤희의 마음은 생각 못했네.
2: 그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진짜 착한 마음이야.
0: 맞아, 윤희야, 미안. 나 착하니 내 주인 윤희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 그래, 인어공주 하고 싶은 윤희의 마음도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인어공주 역할 희민이한테

0: 양보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1: 이윤이 너의 불안한 마음.
2: 불안이 네가 갑자기 왜 나와? 지금 얘기 다 잘 돼가고 있는데.
1: 나 불안해서 왔지. 이윤이가 친구한테 나도 인어공주하고 싶어. 그래서 양보 못해. 라고 했다가 친구가 윤희를 싫어하게 될까봐 불안하다.
0: 그럼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윤희야, 그냥 친구한테 양보해.
3: 양보해. 양보해.
2: 자자자자. 착하니 불안해. 둘 다 그대로 멈춰라.
4: 아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5: 근데 댕댕아, 나 어떡해? 불안이 말대로 내가 인어공주 양보 안 해서 희민이가 나 싫어하면?
2: 그래서 희민이가 이윤희를 싫어하게 되면 그건 할 수 없지 뭐.
5: 할 수 없다고?
2: 그래, 희민이가 윤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희민이 마음이니까 윤희가 다른 사람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순 없는 거거든.
5: 그래도.
2: 근데 희민이가 진짜 진짜 좋은 친구라면 아마 윤희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희민이한테 가서 네 마음을 잘 이야기해봐. 어때? 할 수 있겠어?
0: 할 수 있지?
5: 응, 해볼게.
2: 이야! 윤희 파이팅!
5: 파이팅!
2: 파이팅!
5: 나 이거 진짜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주는 거야?
2: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안아, 자, 착하니.
5: 나 이거 정말 주는 거야? 그럼 너 마녀해? 아, 저 희민아.
1: 어떡해?
0: 불안아, 좀!
5: 사실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래서 못 바꿔줘. 미안.
6: 아, 그래? 불안 뭐 할 수 없지. 내가 마녀하지 뭐. 괜찮아. 나도 연기 좀 되거든.
7: 와, 진짜 마녀 같다.
6: 그니까. 아차, 지아야, 그 머리핀 이제 돌려줄래?
7: 맞다, 깜빡했어.
6: 자, 고마워.
8: 자자자, 우리 이제 역할 한번 적어볼까?
6: 네.
8: 자, 인어공주 누구?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4: 유치원 가자.
5: 놀이터리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놀이터리랑 교실놀이, 교섭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6: 놀이터로 와.
5: 신난다.
6: 내일 또 놀자.
5: 놀이터리 유치원.
7: 화산이 부글부글.
8: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7: 구왕 공룡의 불을 받아라. 얍! 아,
9: 혼점, 너 아직 집에 안 갔어?
7: 어? 좀 전까지 할아버지랑 공룡 놀이 했거든.
9: 공룡 놀이?
7: 응, 여기서 막 부글부글 화산도 폭발했는데.
9: 아, 나도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해달라고 하자.
7: 좋아.
10: 할아버지!
11: 우와, 이게 훈민정음이구나.
12: 훈민정음이 어디 갔나 했더니. 퍽, 퍽.

0: 새벽이 너 부글부글 화가 난다.
1: 부글부글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2: 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할아버지!
1: 아까 할아버지가 이 가루 불리니까 부글부글 했는데 한번 해볼까?
3: 우리끼리 해도 될까?
4: 한번 해보자!
1: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3: 뭐야! 가루 넣으면 된다며!
5: 할아버지가 됐는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새벽이 때문에 훈민정음을 잃어버렸으면 한글 파괴도 못할 뻔했군. 개벽! 지금 생각해도 화가 부글부글 나. 잠깐, 화가 날 때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며 끓어오를 때도 부글부글. 오늘은 이게 좋겠군. 비읍, 우, 부, 기어, 으, 리을, 글. 비읍, 우, 부, 기어, 으, 리을, 글. 부글부글.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볼까?
7: 전지! 어? 훈민정은?
8: 천지는?
7: 얘들아, 훈민정음을 되찾았어.
9: 정말? 정말?
7: 어? 이럴 수가.
0: 훈민정음을 쉽게 뺏길 순 없지.
10: 천지, 잘 더 빠져나가는군.
7: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10: 기회는 또 있는 법. 어서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1: 모마, 자마!
4: 아야!
3: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라는 거죠?
7: 맞아.
1: 시옷이랑 시옷. 시옷이랑 시옷. 아! 호수! 호수 아닐까?
12: 호수? 내가 가볼게. 헛! 어? 땅 위에 커다랗게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호수는 잔잔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3: 그럼 히읗시옷.
1: 어? 여기 홍시. 홍시도 히읗시옷이 들어가.
9: 말랑말랑 잘 익은 감 홍시. 홍시도 괜찮은 것 같아.

0: 게다가 엄청 맛있어.
1: 홍시도 아니면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2: 저게 뭐지?
0: 아까워 산놀이 하던 건데 이제 터졌나봐.
3: 갑자기 화산이? 역시 화산이야.
2: 맞아, 여기도 터지고 있어. 전 세계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나 봐. 사람들이 위험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화산이야.
0: 화산?
4: 이제 곧 전 세계가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이고 말 거야.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모음, 자음 준비됐지?

0: 화산에서 나는 가스 냄새야.
1: 저기 화산이 있어요.
2: 어서 가보자.
0: 어? 용암이야. 내가 올라가서 볼게. 헛! 어?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뜨거워.
2: 너희들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피하자. 여기서 기다려.
1: 네, 조심하세요.
3: 아, 한글용
0: 천지?
4: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군. 그렇다면 터지다. 화살이 더 강력하게 터지다!
0: 모두 조심해!
2: 모음이나 자음이나 위험해!
5: 주문아? 예!
0: 화산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4: 나한테 맡겨!
6: 떨고 있니?
4: 태극공 회오리가 이렇게 셀 줄이야.
0: 천지가 사라졌어. 잘했어.
7: 이 정도 가지고 뭘.
2: 빨리 용암을 굳혀야 해.
0: 좋아.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1: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이, 기역, 식,
7: 디귿, 아, 바,
8: 용암이 식다.
7: 내가 글자를 찾을게. 헛!
8: 나라 천지!
0: 나머진 내가 쓸게. 욕망치로 오!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오와 아가 만나 와! 한 번 더!

0: 뿅망치로 아!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휴시 와를 만나 화. 휴시 아와 니음 만나 산. 화산.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아, 하마터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을 뻔했어. 정말 아찔했어.
5: 화산놀이를 너희들끼리만 하려던 거야?
2: 네.
5: 안 돼요. 화산놀이는 어른이랑 꼭 같이 해야 돼.
2: 네, 할아버지.
5: 화산은 말이지 뜨거운 마그마라는 시뻘건 불덩어리가 땅속에 있다가 뻥! 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2: 아하.
5: 모두 긴장해.

0: 진짜 화나면 더 펑 터지는데. 게다가 엄청 뜨겁잖아.
1: 어? 너희들 정말 화살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2: 그럴 리가요.
3: 와, 신기하다, 신기해.
1: 우리 그럼 한글과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듣고 가는 게 콕! 모찌팻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팻 하우스에 콕! 말랑 모찌팻 네이카.
1: 하마가 우지직
2: 하마 저거봐 저거봐
3: 뭔데?
4: 저기 뭐야? 꼬리가 헬리콥터 같다. 똥을 사방에 뿌려.
2: 똥을 뿌려서 여기는 내 땅이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문.

0: 하마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1: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악어?
0: 악어도 싫어하겠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햇빛.
1: 햇빛?
0: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
1: 정말? 와, 그래서 저렇게 물속에서 사는구나.
2: 아, 천지대장님, 갑자기 배가. 저 잠시 화장실 좀.
3: 이렇게 중요한 때 조금만 참아. 아, 금방 끝날 테니까.
2: 아, 참. 아우. 아우,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4: 개벽?
2: 한글 용사, 아,
4: 절대 못 지나간다. 어, 천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막으라고 이렇게나 카드를 보내주셨거든. 이야! 어? 이떠머지다! 오!
2: 어? 넘어지다 말다니. 그렇다면 멈추다.
5: 움직여지지가 않아. 아,
6: 아.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뺐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쭉. 비읍, 우, 푸, 지읍, 이, 지, 지읍, 이, 기역, 직, 부지직.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어? 천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3: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럼.
4: 천지.
5: 개벽의 방해도 점점 만만치 않아요.
7: 오늘은 반드시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어.
8: 그래야지. 하지만 더 급한 건 파괴된 한글을 되돌리는 것.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0: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파괴했다는 거죠?
1: 히읗이면 해, 미음이면...
0: 아, 해마! 해마 아닐까?
5: 해마? 그럴 수도 있어. 잠시만. 해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0: 아, TV 화면. 화면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 화면!
9: 화면? 응? TV 화면은 잘 나오는데?
1: 근데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하마가 응가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
0: 그러게. 어? 하마! 하마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1: 제일 쉬운 걸 이제 생각했네?
7: 계속 하마만 나온다는 거지? 혹시 파괴된 한글은
5: 하마?
10: 하마 안 탔다!
11: 한글 용사?
5: 쫙! 자, 어서 피하세요.
11: 감사합니다.
5: 쫙! 여기도 하마똥, 저기도 하마똥. 하마가 똥 뿌리는 걸 멈추질 않아. 천지가 하마 글자에 부지직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7: 세상이 하마똥으로 뒤덮이기 전에 빨리 하마 글자를 찾아야 해.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요.
9: 자음 모음 준비됐지?
0: 네! 모음, 자음, 변신!

0: 어서 하마를 찾아보자.
1: 어? 저기 희은님 있어요.
2: 응?
1: 저게 뭐지?
3: 저건 홈이야. 꽃밭을 가꿀 때 흙을 파는 도구야.
1: 아하.
2: 저기 또 희음이 있어요. 응? 하마야.
4: 하마에서 글자 하마를 찾아야 해.
1: 응. 알겠어요.
0: 모두 피해. 자! 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4: 가까이 못 가면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5: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가까이 갈 수 없게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0: 더 강한 마법?
5: 부지지보다 더 강한 말, 부지지! 똥을 더 강하게 뿌려라, 부지지!
6: 이럴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지.
2: 야, 우리도 우산 가져올 거야. 그럼 하마터미 막는 건데.
0: 우산으로 막게 놔둘 줄 알고. 천지 각오해라.
1: 하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하마 싫어하는 거. 아, 햇빛. 그래, 햇빛 있으면 하마의 피부가 말라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4: 좋은 생각이야.
0: 참, 뭐,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은 마법진!
4: 히읗! 에!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1: 우와, 하마가 뿌디직 똥 누는 거 멈췄어!
2: 성공이야! 야호!
5: 내 마법을 멈추다니 대단하군.
6: 천지 대장님, 저 똥 마법 됐어요. 아!
5: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저리 가.
1: 하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3: 한글 마법 비 주룩주룩 내려라. 비.
1: 다시 촉촉해졌어.
2: 오, 기분 좋은가 봐.
4: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한글.
0: 아는 내가 쓸게. 엿,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히읗이 아르마나 하.
2: 미음이 아르마나 마.
7: 하마.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어허허, 오늘도 이렇게 해결되었군. 한글 용사 아이야. 그리고 모음이랑 자음이 모두 수고했다.
1: 우와, 몸길이가 5m가 넘는 하마도 있대.
2: 진짜? 우와.
9: 하마는 해가 있는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거든.
1: 아, 근데 하마는 악어가 안 무서운가?

0: 맞아. 악어도 물속에 살잖아.
1: 하마는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있거든. 하마가 앙! 꽉 물면 두꺼운 악어 가죽도 뻥! 뚫어버린대.
2: 역시 하마 대단하다.
1: 그치? 그럼 우리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앙! 한글 과자를 먹을까?
2: 와!

0: 내가 박인수가 되다니.
1: 그만 읽을까?
2: 잠깐! 강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1: 나 파김치 됐어.
3: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4: 2번 신나고 재미나다.
1: 와! 안 돼!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엄마 폰 말고 내 폰.
1: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천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더 커져 하면 플러스.
3: 몰라 그래?
2: 플러스.
1: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1인1.
4: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이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조심조심 아기 안기.
5: 페파와 조지가 아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갓난아기 이비를 돌보고 있고요.
0: 우리 곰돌이 분유 먹을 시간이네.

0: 신고수 연습하기 힘들어요. 곰돌이가 더 비슷하지 않을까요?
1: 얼추 비슷하겠는데? 이제 이비를 알아줄 준비가 된 거니?
0: 그럼요. 미안해 곰돌아. 한번 더 해볼게요. 아기처럼 약한 게 뭘까? 달걀 같다고 했지? 엄마, 아빠 보세요. 저 이런 것도 엄청 잘 들어요. 아주 약한. 약한 것도.
2: 괜찮아. 우리 딸 엄마랑 같이 치우자.
0: 아빠, 전 아무것도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1: 괜찮아, 페파. 달걀 깨진 것 같고 뭘.
0: 이비를 안 왔다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됐어요, 아빠.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2: 속상할 땐 배부르면 낫던데. 와서 점심 먹을래? 토마토를 왜 그렇게 먹어? 새로 개발한 거야?
0: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3: 페파 어머니,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레베카 이모.
3: 갓난아기랑 산모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이비가 잠은 잘 자는 편인가요?
2: 네, 통나무 인형인가 싶게요.
3: 그럼 산모는 잠이 부족하진 않나요?
2: 밤에 좀 깨기는 하는데요. 가능하면 낮잠을 많이 자요. 페파가 많이 도와주고요. 우리 조지.
0: 조지도 아기예요.
2: 차차 적응하겠죠?
3: 그럼요. 이비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재볼까요? 미안, 이비. 딱딱하고 불편해서 우나 보네요.
0: 이비 달래는 방법 하나 아는데.
3: 역시 언니가 최고네. 엄마 말대로 네가 많이 돕는구나.
0: 네, 많이 도와요.
3: 아기 낳는 방법도 배워볼래?
0: 아니요, 됐어요. 이비는 너무 약해서 안 돼요.
3: 아기를 안전하게 안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곳에서 안아주면 된단다, 페파.
1: 이비 준다고 만든 조각 이불이 딱이네.
0: 맞다! 지금 가져올게요. 보세요! 이비 주려고 만든 거예요. 추억이 잔뜩 담긴 이불이에요.
3: 와, 정말 멋지다. 딱 하나뿐인 이불이네. 게다가 이불도 잘 들고 있는데.
0: 진짜?
3: 이 정도면 이비를 안아줘도 되겠어, 페파.
0: 네!
3: 갓난아기를 안을 때 좋은 방법은 어른들이 봐주실 때 안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안 다치게 쿠션이나 조각 이불을 받치고 말이야.
0: 알았어요.
1: 푹신하게 받쳐줄게.
2: 여기 아기.
0: 세상에, 너무 작다.
2: 아, 페파도 갓난아기 잘 안을 수 있지?
0: 이비가 그러는데 제가 아빠보다 낫대요.
1: 우리 이비가 정말 그랬어? 벌써부터 아빠를 배신하네.
4: 페파는 갓난아기 이비를 낳는 게 좋았어요. 갓난아기 이비를 낳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냐.
0: 귀 검사하는 날.
4: 페파 가족은 이비가 소리를 잘 듣는지 첫 번째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0: 이비, 네 이름 뭔지 말할 수 있어? 이비.
2: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0: 방금 말했어! 야호!
2: 와우, 발음도 정말 비슷했어.
0: 조지, 너도 해볼래? 이비라고 불러봐. 안녕. 아니야, 조지. 이비. 안녕. 알았어. 내 이름부터 한번 해봐. 페파. 뭐해? 내 이름 말해야지. 페파. 페파. 제다.
2: 여보, 병원 아직 멀었어요?
1: 아니요, 다 와가요.
4: 조금만 더 늦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딱 맞게 병원에 왔군요. 안녕, 페파, 조지. 오늘 병원에 어떻게 왔니?
0: 차 타고요.
4: 오늘 병원엔 왜 온 거니?
2: 이비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 받으러 왔어요.
4: 아, 그러니까 오늘은 잘 들리나 보려고 들르셨네요.
2: 아우, 네.
4: 좋아요.
0: 선생님, 조지가 내 이름 안 불러줘요.
4: 오, 조지가 안 불러줬어?
0: 그냥.
4: 이름 어떨까? 온 김에 셋 다 귀 검사를 해보자꾸나.
0: 네! 네!
4: 좋아, 그럼 이쪽으로. 여기는 청각검사.

0: 검사실입니다.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는 곳이죠. 이분은 귀검사 선생님이에요.
1: 입이랑 배파 조지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 좀 해주실래요?
2: 네, 맡겨만 주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귀를 잘 챙겨야 맑은 소리가 들려요. 자, 검사는 입이부터 해볼까요? 이걸 입이 귀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3: 네, 선생님.
2: 단, 검사할 때는 방해 안 되게 모두 조용.
3: 어?
2: 쉬. 입이 언니랑 오빠 고마워. 됐다. 아기 귀는 다 정상이에요.
4: 아우, 감사합니다.
2: 좋아, 다음 페파랑 조지 저기 앉아서 머리에 헤드폰을 써볼래?
5: 좋아, 페파랑 조지. 지금부터 삐 소리가 들리면 앞에 있는 블록을 바구니에 넣는 거다. 알았지?
3: 알았어요. 네.
5: 아주 좋아. 시작한다. 좋아, 잘했어. 이제 삐 소리가 더 작게 날 거야.
3: 됐다!
5: 수고했다. 헤드폰 벗고 나와도 돼.
1: 검사는 잘들 받았나요?
2: 네, 말을 워낙 잘 따라서요. 근데요, 조지가 작은 소리는 듣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1: 진짜요? 아기 때 청력 검사 받았을 땐 괜찮다고 하던데.
2: 그게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4: 그렇군요.
2: 근데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에요. 조지, 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소리는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이걸 쓰면 소리가 더 잘 들릴 거야. 보청기인데 써볼래?
3: 네.
2: 말랑말랑한 반죽을 귀에 쏙 넣어서 네 귀에 맞는 보청기를 만들 거야. 이걸로 너만의 특별한 보청기를 만들어줄게. 오! 다 됐다. 처음엔 좀 낯설어도 쓰다 보면 익숙해져. 미리 말하는데 조지, 소리가 크게 들려도 놀라지 마. 오!
0: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4: 조지, 지금 네 웃음소리를 듣고 웃는 거니?
3: 네!
0: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가 좋았어요. 조지 웃음소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옥스포드 타운 스워트
1: 성공이다.
2: 사건 발생.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도주로 확인. 스워트 출동. 지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워트 옥스포드.
3: 자석 대서동.

0: 망치.
1: 아, 내 음식들.
2: 내 골프채.
1: 내 파이. 내 카메라.
0: 내 쓰레기통.
3: 나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배 위에 프레츠리 붙었어. 뱃속으로 들여보내야 해.
4: 아. 잠깐 메카쿠키, 그건 프레츠리 아니야. 바로 자석이란 거야. 우리처럼 쇠로 만들어진 걸 끌어당기고 달라붙어.
5: 우와, 메카빌더잖아. 신난다. 너희도 무료 프레츠리 데이 때문에 온 거야?
3: 프레츠리 데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5: 저기 푸드트럭이 오나 봐.
6: 프레첼 드세요!
3: 내 프레첼! 어떡해?
7: 안녕, 얘들아. 푸드트럭은 어디 있어?
5: 저기 위에 있어.
7: 저 위에? 왜? 어째서? 자석 장치는 끄고 나왔는데? 다행히 열쇠는 가지고 있어. 내가 가서... 아... 내 열쇠! 이제 어떡하면 좋아? 자석 장치를 끌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8: 자석이라고요? 와우!
4: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8: 계획하고
4: 시험하고
3: 해결한다.
8: 자, 계획을 세우자. 일단 저 자석에 붙어있는 물건들을 전부 떼어내야 해.
3: 그리고 푸드트럭도 떼어내야지. 오,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4: 어, 우리가 커지면 되잖아. 메카 자이언트로 말이야.
3: 우와, 좋은 생각이다, 메카 엘모.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고! 메카 자이언트!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난 원래대로 작아져. 가져올게.
8: 안 돼. 자석은 쇠를 끌어당기는데 메카빌더도 쇠로 만들어졌잖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제트기.
3: 잠시만요, 오실리아입니다. 자이언트 메카빌더 지나갑니다.
6: 어서와. 혼자서 심심했는데.
3: 안녕하세요, 마우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이런.
4: 메카쿠키 몬스터가 어디로 갔지?
3: 얘들아, 여기야. 아우, 정말 딱 붙었네. 어쨌거나 이렇게 왔으니 프레첼 하나 부탁해요.
6: 닭군 맛있는 프레첼 하나죠, 우리 메카빌더 친구. 바로 나갑니다.
3: 어, 뭐야, 프레첼을 눈앞에서 놓치다니. 저 새는 기중기 안에서 뭐하는 거지? 나한테 멀리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지. 굴러라, 눈동자! 메카엘모, 메카에비! 저기 큰 빨간 버튼이 보여. 어쩌면 저걸로 자석 장치를 끌 수 있겠어.
4: 만세! 어서 버튼을 눌러서 메카쿠키도 구하고 푸드트럭이랑 물건들도 떼어내자. 메카들 가자!
8: 메카엘모! 우리도 새로 돼 있잖아. 메카쿠키 몬스터와 똑같이 말야. 우리도 저렇게 될걸?
4: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어떻게 저 버튼을 누르지?
8: 메카엘모, 네 덕분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투석기를 만든 다음에 물건들을 던져서 버튼을 누르고 자석 장치가 멈추게 하는 거야.
4: 만들어보자!
8: 이 판자를 이용해서 투석기를 만들자.
4: 이 파이프도 쓰자. 메카엘모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어. 아이쿠.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자석이 잡아당겨버렸어.
8: 괜히 새라서 그런 거야. 이 나무 조각으로 시험해보자. 어? 아주 가까웠어. 자석이 당기지도 않았고 나무는 괜찮다는 뜻이지. 다시 한번 해보자.
4: 와, 이 공도 될 것 같아.
8: 내가 잡을게. 여기 있어, 메카헤비. 고마워, 이지. 붙어버렸네.
3: 오, 왔어, 메카헤비. 마윈 알지?
6: 안녕.
3: 그리고 저기 새도 있어.
8: 아, 네가 바로 자석 대소동을 일으킨 주인공이구나.
3: 어, 어떡해.
4: 걱정 마요, 여러분. 메카이모가 친구들도 구하고 푸드트럭이랑 물건들도 떼어낼 테니까. 우와, 공은 자석에 끌려가지 않았어. 이제 메카이모는 투석기를 이용해야겠다. 아우, 좌석이 도시의 쇠란 쇠들을 전부 끌어당기고 있어.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 좋아, 생각해보자, 메카이머. 생각, 생각, 생각. 그! 메카이머가 방법을 생각해냈어. 메카이머가 직접 가서 버튼을 누를 수 없다면 대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되잖아.
8: 좋은 생각이야, 메카이머. 어서 계획을 세워보자. 이것도 쇠라는 생각을 못했네. 잊지 마, 자석은 쇠로 된 것들을 잡아당긴다는 거. 그러니까 쇠로 되지 않은 도구를 이용해야 해.
4: 맞아. 그래서 메카이머는 지금부터 쇠가 아닌 물건들을 이용해서 엄청 멋진 버튼 누르개를 만들어볼 거야.
8: 좋아, 엄청 멋진 버튼 누르개로 우리도 풀어주고 다른 물건들도 떼어줘.
4: 알았어. 쇠가 아닌 걸로 만들어진 물건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7: 나 있어! 나도!
3: 나도!
8: 나도!
4: 자, 그럼 이것들을 다 연결하자. 메카이모의 만능 접착 테이프! 엄청 멋진 버튼 누르기 완성! 시험해보자! 괜찮아?
3: 왔어, 메카엘모. 자석에 붙은 걸 환영해.
4: 그래, 쿠키. 나도 이제 깜짝 못하게 됐어. 이게 뭐야?
2: 세상에.
8: 어떡해.
4: 이러다 이 자석이 프리티 빅시티의 모든 쇠를 끌어당기겠어.
3: 그리고 브레칠도 못 먹겠지. 저 쇠도 브레칠은 못 먹을 거야.
8: 포기하지 마, 메카들. 우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4: 근데 어떡해? 우린 여기 붙어있는데.
8: 저 쇠가 버튼을 누르면 되겠다.
3: 시험해볼까? 내가 할게. 잭잭잭잭잭.
8: 아니야, 메카 쿠키. 프레칠 하나 부탁해요. 저 꼬마 새는 프레칠을 좋아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 자석 장치를 끌 수 있을 거야.
4: 좋은 생각이야, 메카이비. 그럼 시험해보자.
3: 예! 자, 꼬마 새야, 맛있는 브레칠 먹으렴.
8: 이런, 저 버튼이 아니야. 물건으로 버튼 누르기를 만들어서 결국 자석 장치를 껐어.
6: 문제 해결 기념으로 모두에게 가꾼 맛있는 프레칠을 드립니다. 고마워, 메카빌더.
7: 고마워, 메카들.
8: 자, 여기 열쇠하고 프레칠이에요.
7: 고마워, 메카빌더. 어떻게 해결한 거야?
8: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4: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3: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4: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9: 예, 웃긴 얘기 해줄까? 수탈기 왜 건널목을 뒤어서 건넜을까? 바로 운동 중이었거든. 봐라, 거의 다 와간다. 트리탑 숙녀 곧 도착합니다.
8: 자, 착한 물고기들아, 어서 이 자석을 물어야지.
6: 좋았어.
10: 시간 맞춰 오는 건?
6: 어서 오렴 내 달걀들아.
9: 마윈한테 달걀을 배달할 시간이야.

0: 리카빌더 출동 준비.
1: 최고로 좋은 착지였어.
2: 기차가 멈추질 않아. 도와줘! 도와줘! 내 달걀
3: 우리 기차.
1: 귀여운 우리 수탉.
2: 기다려 마윈, 돌아서 다시 올게. 기관사로서 약속해.
0: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기차가 돌아서 다시 오면 기차에 멈추게 해서 머윈의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배달해야 해. 단 하나도 안 깨뜨리고 말이지.
1: 잘 부탁해.
2: 보자, 기차가 멈춘다. 기차를 멈춰야 한다. 아하! 뭐든지 정지 표지판 앞에서는 멈추잖아.
0: 정말 좋은 생각이야, 메카엘모.
3: 정지 표지판은 우리한테 있어. 사람들이 기찻길을 건널 때 써. 빨간색은 멈추라는 거고 초록색은 가라는 뜻이야.
2: 고마워요. 자, 메카빌더, 어서 시험해보자. 기차를 멈추게 해야지. 메카들 안 하고 뭐해?
4: 메카엘모 표지판이 빨강.
2: 미안, 초록색이 가라는 거지? 가자!
4: 예! 기차가 온다!
0: 준비해, 메카엘모!
2: 빨간색은 멈추란 뜻! 기차야, 멈춰! 돌아와, 기차야, 멈춰! 정지 표지판을 못 본 건가?
4: 잠깐, 정지 표지판 어디 갔어?
5: 정지 표지판은 나도 봤어. 근데 멈추질 않아.
0: 아, 또 놓쳤어요.
2: 아, 어떡해. 정지 표지판은 소용이 없어.
4: 그래, 기차, 달걀, 귀여운 수탉까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
0: 기차가 멈출 수 없는지도 몰라.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차를 멈추게 해야겠지?
1: 서둘러야 해. 달걀이 안 오면 아이들이 엄청 배고파질 거란 말이야.
2: 기차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0: 우리가 커지면 멈추게 할 수 있어. 내가 메카 자이언트가 돼서 기차를 멈추게 할게.
4: 시험해보자.
0: Go! 메카 자이언트! 자이언트 메카엘비다! 아?
2: 봐봐! 규칙 잊지 마!
4: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0: 내가 기차 꼭 멈출게! 제트기!
5: 메카엘비, 도와줘! 기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0: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기차를 들어서 기차역에 갖다 놓을 거예요!
5: 조심해줘! 달걀들은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알았지?
0: 특별히 더 조심할게!

0: 메카 앱이 괜찮은 거야? 시간 다 됐다.
1: 이것도 실패야. 게다가 달걀도 다 깰 뻔했다고.
2: 아, 괜찮아, 메카 앱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
0: 그래, 이번에는 분명히 깰 거야. 문제 말이야. 달걀이 아니라.
3: 어쩌나. 빨리 달걀을 받아야 하는데.
1: 어서 저 기차를 멈추게 해야 해. 생각해, 메카들.
0: 덤디덤덤덤.
2: 집중해, 메카들.
0: 생각을 하. 얘들아, 못 움직이겠어. 소방호스에 걸렸어.
1: 소방호스 때문에 멈춘 거네? 아, 바로 이거야!
2: 메카쿠키 몬스터, 네가 해냈어!
0: 내가 해냈어! 신난다! 근데 내가 뭘 해냈어?
2: 소방호스가 널 못 움직이게 했잖아. 어쩌면 기차도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1: 좋은 생각을 해냈다고!
0: 별거 아니야!
1: 소방호스를 기찻길 위에 가로질러 놓으면 기차가 달려오다가 호스에 걸려서 멈추게 될 거야.
4: 저기 봐, 소방호스도 넉넉히 있고 기찻길에 까는 나무토막도 있어.
1: 그럼 이 나무토막들도 바닥에 까는 게 좋겠다.
2: 메카일모에게 필요한 도구가 있어.
1: 비눗방울 막대기?
2: 아니, 메카일모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 메카일모에게 드릴이 있었지. 게다가 짜잔! 더 큰 드릴도 있어.
0: 자, 그럼 이제 나와라 망치손을 이용해서 잘 고정시켜보자. 쿠키가 간다. 아자!
1: 어서 메카쿠키 몬스터 호스 걸어.
0: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걱정 마, 빨리 할게.
2: 멈출 기회가 있어.
0: 그래, 기차 잡으러 가자. 좀 도와줄래?
2: 메카 쿠키.
1: 당겨. 가자. 메카들 저쪽이야.
3: 잘 부탁해.
0: 여러분.

0: 문제 해결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1: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텐데.

0: 돼.
1: 포기하지 마. 백화연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다.
2: 근데 어떡해. 정지 표지판도 안 됐고 메카 자이언트도 안 됐잖아.
3: 또 소방호수도 잠시 속도를 줄였을 뿐 오히려 기차가 더 빨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했잖아.
2: 성공이다. 드디어 잡았어.
1: 알았다. 호수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해결에 도움을 줄 순 있을 것 같아.
2: 어?
3: 무슨 소리야?
1: 호스가 기차를 잠시 못 가게 막고 있을 때 자석으로 기차를 들어올리는 거야.
2: 좋았어! 기차는 쇠로 만들어졌으니까 자석이 끌어당길 거야.
3: 근데 애비, 어디 가서 기차를 끌어당길 만큼 커다란 자석을 구할 수 있을까?
2: 가자 메카들, 우리가 멈춰야 할 기차가 있어.
1: 조금만 더 내려 메카 쿠키 몬스터. 조금만 더. 그만.
2: 기차가 온다.

0: 내가 잡을게. 늘어나는 파이. 예하!
1: 좋았어.
0: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거대한 자석으로 기차를 끌어당겨서 멈추게 한 거야.
2: 브레이크 고쳤다.
3: 고마워 메카빌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머핀을 만들 수 있겠네.
4: 너희가 기차를 멈췄고 달걀도 한 개도 안 깼어. 어떻게 해결한 거야 메카빌더?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릴 부린다.
0: 다시 출동해야 해.
1: 예헤. 잘 있어 수타가. 안녕 기지.
0: 고마워.

0: 이어서 소맥커핑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gentlemen, this is Comecafin Airlines.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1: Say, 치, 차가차, 이리 모여 빨리 파.

저건 고대 그리스인들이 꼽은 최대 불가사의 중 하나, 기자의 피라미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신비의 소자 스핑크스. 많이 본적 있지?

0: 안전해 보이지? 조건 이집트 L&D 오파트라!
1: 이 몸을 잡으러 온 괘씸한 자들이 누군가 하였는데.

0: 추하군. 너희들에겐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아. 특히 그쪽의 여자. 하지만 그쪽? 그대는 꽤 봐줄만하군. 어때? 나의 것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의 온갖 재벌을 그대에게 약속하지.
1: 그 말은 소매기가 퍼트러와 결혼? 소매가 정신 차려! 저렇게 예쁘고 돈 많은 여왕님이 너를 좋아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 분명 함정이야! 너무 대놓고 말했나? 설마... 배신했다!
0: 현명한 결정이군. 추한 것들, 아직도 거기 있었나?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 돌아가도 좋다.

0: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즐기려는 것 같아. 고약한 취미의 여왕님이구만. 괜찮아? 저 몸빼는 뭐지?
1: 허둥지둥 되는 게 꼴사납고 추하군. 다들 아름답지 못하다니까. 이해해주니 다행이군. 그럼 슬슬 준비할 때인가? 우리의 결혼식을 말이지.

0: 나의 것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것은 모두 추해지게 마련. 하지만 그대는 영원히 그대로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 미라가 되어서 말이지.
1: 화투라! 소매가리 당장 터져!
0: 오, 감히 나와 겨루고자 하는 건가? 재밌군. 야!
1: 갑자기 미모 대결이 시작됐어.
0: 그렇게 더러운 꼴로 이 나를 아름다움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너는 누구를 원하는 거야? 누나야!
0: 내가 이런 꼴이 되다니!

이번엔 누나가 좀 많이 고생하긴 했지. 진짜 아름다움이란 저런 게 아닐까?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EBS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 혐오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반대 민원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당수는 학교에서 편견이나 혐오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실제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현행 보호 지원 체계에는 어떤 공백이 있는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이번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본이 공개된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이 사안의 쟁점은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안내 자료를 만들면서 보호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성별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 이것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요. 다수의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을 고려해서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민원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반대의 정도에 따라서 보호 대상의 범위를 정하게 된 꼴이 된 것이죠.
0: 네,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반대 민원에 대한 우려가 내용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말씀이신데, 혐오차별 대응 지침에서 이런 여론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이런 일부 반대 민원을 근거로 조정 근거라고 주장하는 행정 관행은 지적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소수자 보호 원칙을 정립하면서 단순한 수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합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권위원회법 같은 경우도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참고자료로 밝힌 2020년에 발간되었던 인권위와 교육감 협의회 자료를 보더라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은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떤 혐오나 차별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1: 사실 이거는 실태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행히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18세의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87%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71%는 교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을 들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표현을 넘어선 직접적인 괴롭힘도 있었는데, 또래로부터 한 60%, 교사로부터는 31%가 경험했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0: 특히 교사에게서 편견이나 혐오가 담긴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이 72%에 달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1: 사실 교사로부터 이런 혐오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교사 개개인의 문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양성 과정이라든지 현직 연수 등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다룰 만한 법령상의 근거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 보면 교직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 표현이 과연 학교 폭력의 범위에 해당될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요.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같은 기타 법률에서도 우리 인권 교육이라든지 혐오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0: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69%가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상담 선생님이 계시죠. 상담 교사에게 그런데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죠.
1: 말씀하신 대로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의심된다고 집계된 비율이 69%였습니다. 우리가 일반 응답자 대상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이 성소수자 응답자의 거의 90% 가까이가 학교 상담 교사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 같아서가 55%였고요. 담임교사나 부모에게 알려질 것 같아서가 53%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소문날까 봐가 50%가 나왔고 또 혐오하거나 또 차별할 것 같다는 응답도 4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담을 받아본 학생들도 실제 비슷한 응답이었는데 그 상담교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77%로 나타났었습니다.
0: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상담 내용이 부모나 다른 학생에게 알려질 것이다, 소문이 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네요. 학교 상담에 어떤 비밀 보장 제도가 있을 텐데 여기에도 공백이 있는 걸까요?
1: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결과들이 결국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지금 학교 상담을 담당하는 위클래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령은 물론이고 어떤 지침이나 이런 곳에서 전혀 범위와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0: 그렇다면 우리 법과 제도는 무엇부터 어디부터 보완해야 할까요? 보고서에서는 좀 세 가지 입법 과제를 제안하셨죠.
1: 네, 맞습니다. 해외 사례를 검토를 해보면요. 법률로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정책적 변동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제안한 것이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 따른 차별금지 사유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에 대해 규정을 살펴보면 한 7가지의 그런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19가지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사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 사유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0: 두 번째 제안은 학교폭력 제도인데요. 현재는 이런 혐오나 차별이 동기가 된 폭력도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혹시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1: 맞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이제 행위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폭력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가 편견이라든지 증오를 동기로 한 것인지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단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보더라도 그 구체적인 고려사항에서 혐오와 차별과 같은 동기에 관한 사항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런 동기에 기반한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세 번째로는 실태 조사를 제시하셨습니다. 보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가 혹시 부족한 걸까요?
1: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실태가 정기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걸 우선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자살과 자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과거 20년 전에 시행했던 조사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국가기관의 책임하에 이런 실태조사가 좀 수행되어야지 입법과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근거가 축적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0: 네, 학교는 학생의 배경이나 정체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겁니다. 학교안 혐오와 차별을 줄이고 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주 배경 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학교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과 학교 생활을 어떻게 도울지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도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또 문화적 다양성을 배우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실 밖 생존 교양에서는 AI가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조민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먼저 다문화 학생이 정말 크게 늘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감하십니까?
1: 네, 우리 교실의 모습부터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5.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제 다문화 교육은 일부 학교에서만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0: 다문화 학생이 5%라면 이 중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겠죠? 혹시 AI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1: 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 배경 학생에게는 AI가 실질적인 학습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AI 기반 한국어 교육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입니다. 모두의 한국어는 학생의 수준을 진단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AI 튜터, 발음 연습, 퀴즈, 학습 기록 등을 제공합니다.
0: 네. 수업뿐 아니라 사실 교사와 학생, 또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에도 언어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AI 통번역 기술이 좀 도움이 되나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번역 기술도 학교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에서 AI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정통신문이나 학습지를 학생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2026년부터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나 학교 행사에서도 AI 동시 통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언어가 다르면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사이의 언어 장벽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0: 그러면 언어 문제가 해결되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1: 그렇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때로는

0: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AI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1: 네, 인공지능이 선생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바꿔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쉬는 시간에 함께 놀 친구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주거나 친구들이 나를 편견 없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도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에서는 언어를 돕는 기술과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교실 경험이 함께 가야 합니다.
0: 그러니까 AI를 단순히 다문화 학생을 위한 돕는 기구다, 이게 아니라, 돕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사실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면 종종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교실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6학년 사회 시간에 진행한 세계지리 미션 탐험대 수업도 이런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탐험하고 싶은 나라를 하나 정한 뒤에 그 나라의 위치와 수도, 기후와 지형 같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음식, 전통의상, 집, 교통수단, 축제와 같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검색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을 직접 골라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의 해외 탐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조사한 나라의 장소를 활용해서 마치 그곳을 직접 여행한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조사한 나라의 자연 환경이나 생활 모습, 문화적인 특징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였습니다.
0: 그런데 AI는 또 특정 국가나 문화를 정형화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새로운 편견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1: 바로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를 함께 다뤘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어떤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특정한 전통 의상이나 관광지, 대표 음식만 반복해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나라의 문화가 아주 단순하게 보이거나 잘못된 편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다문화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보여준 이미지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들의 모습을 잘 담고 있을까 하고 한번더 질문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인공지능 교육이자 좋은 다문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는 어떤 좀 기준을 가르치셨습니까?
1: 네, 아이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의 약속을 정했습니다. 첫째, 특정 나라와 문화를 과장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기입니다. 다른 문화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둘째,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가 사실과 맞는지 검토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가 그럴듯해 보여도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와 비교하며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잘못되거나 불쾌한 표현은 발견하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정하기입니다. 만약 편견이 담겼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바르게 고쳐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0: 네, 그렇게 수정하는 과정이 또 좋은 교육 과정이겠죠. 이렇게 수정을 거친 뒤에는 수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셨을까요?
1: 네, 학생들은 자신이 탐험한 나라를 주제로 가상의 기행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대륙에 있는지, 어떤 자연환경과 볼거리가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기행문을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이 이 수업에서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0: 그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확실히 있었을까요?
1: 네, 처음에는 이 나라 음식 신기하다, 옷이 특이하다, 이 정도로 바라보던 아이들도 조사하고 글을 쓰다 보면 조금씩 질문이 달라집니다. 아, 여기는 더운 지역이라서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이 음식에는 이런 역사와 문화가 있었구나.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것도 많네. 이렇게 다문화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나라의 국기와 음식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 모습에는 각각의 환경과 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경험입니다.
0: 네,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편견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 편견을 깨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0: 있겠죠.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9월 21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졸레.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봐라.
0: 예? 본.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싱그러운 실록이 가득한 칠갑산이 반기는 곳. 눈 돌리는 곳마다 맑고 푸릇푸릇 청양엔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1: 딸 좋지?
2: 네.
1: 최고지?
2: 네.
3: 뭐 사람 살기는 최고의 고장이죠.
0: 산 좋고 물 좋으니 몸에 좋은 작물들도 잘 자란다죠.
4: 네.
5: 와, 괜찮죠?
0: 이런 무더위가 몰려온 올해 복다림에 딱 좋은 음식도 청양에서 맛볼 수 있고요.
6: 간도 깜짝이다.
0: 어디 그뿐입니까? 조선시대부터 명맥이 이어져온 청양만의 전통문화도 만날 수 있죠.
3: 그 모시 키우기에 적합한 그런 기후가 아닌가.
0: 청정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청양의 보물들을 만나봅니다.

0: 거야.
1: 아니야, 그래도 잘려고 했어.
0: 이제 요번 비 오고 나면 좀 온도 떨어지면 꽃 좀 나오겠지? 아유,
1: 굉장히 좋다.
2: 그 주인공은 바로 부기자. 여름이 한창인 이맘때 보랏빛 꽃을 키운답니다.
1: 제대로 햇빛을 보고서 부기자가 잘려지 이렇게 빵듯이 내려와.
0: 원래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였는데 네. 이게 이제 탄저병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를 안 맞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비.
2: 여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행여 꽃이 일찍 시들까 노심초사. 밭에서 나는 것들이란 무릇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지 않습니까?
1: 지금 꽃 피면은 이게 언제쯤 따지요?
0: 8월 중순.
1: 8월 중순.
0: 한 45일. 45일 지나면 따겠지.
1: 8월 중순 따고 9월 달에 또 열고 또 11월 10월 말경 그때 또 한 번 또 따고 신난다.
2: 농부를 어깨춤 추게 하는 구기자는 잎에서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작물. 전국에서 구기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여기 청양 운곡면입니다.
0: 옛날에는 뭐 이제 농사가 어렵잖아요. 좁잖아. 산골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기자를 심었는데 이게 소득이 좋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구기자 600g 환균에 310원이었거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러면 310원을 가지고 쌀 한 말 팔고 소고기 한 근 샀어. 그러니까 엄청 좋은 작물이었죠.
2: 예로부터 참 귀하고 쓸모있는 작물. 이 마을 사람들은 구기자 꽃이 풍성하게 피는 해엔 그보다 반가운 게 없었답니다. 구기자 마을로도 불리는 운곡면에는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장소가 있죠.
0: 소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여기가 이제 주산지 아니에요. 주산지라 연구소를 여기에다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신품종을 지금 여러 개 만들어냈어요.
2: 약 3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4개 반 가량의 너비의 큰 연구소에선 부기자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이게 다 썩어가지고 탄저병 걸려서 노지에서 농사를 못 쪘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님들이 만든 품종은 탄저에 이제 엄청 강하게 만들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데 좀 굉장히 수월해지고.
2: 여러 해 동안 농부들을 괴롭혔던 탄저병 해결에도 도움을 줘서 생산량도 크게 늘었다네요. 이곳에서 요즘 열심히 개발 중인 것은 좀 색다른 구기자입니다.
4: 화분으로
0: 분재용
4: 을 하기 위해서
5: 구기자.
0: 네. 괜찮네. 그런데 이제
5: 시청자들이 집에서 할 만해요?
4: 이게 집에서 충분히 가능.
0: 충분히 하는데 이제 화분에 넣으면 구기자가 조금 기술이 필요해.
4: 그렇죠.
0: 화분에다 키울 때는.
4: 그러니까 이거는 수영을 잡기 위해서 분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0: 예. 일찍 여는데? 교생종이에요 이거?
4: 그 생과용으로 주스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구기자에는 좀 약간 아린 맛이 살짝 나는데 그 아린 맛이 거의 없습니다.
0: 이게 당도가 얼만큼 나와요, 그럼?
4: 당도는 한 14브릭스 정도 나오고.
0: 엄청 다르네.
4: 예, 떫은 맛이 아린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과용으로 개발된 청감이라는 품종입니다.
2: 요즘 마을에서도 연구소에서 내놓은 이 신품종 덕분에 활기가 넘칩니다. 첫 수확한 청감으로 구기자 청을 담궜는데 이제 딱 맛이 들었답니다.
0: 와,
6: 괜찮죠?
1: 원래 일반 일반 구기자는 약간 조금.

0: 단맛 있고 좋다. 맛이 좀 안 좋은데
1: 아 청감 몇 개 신명하네.
0: 네, 청감이 달아서 청이 맛있어요.
1: 어 할아버지들이 술 많이 먹고 오면 그럼 한 숟갈 퍼먹고 그 해독되는 데는 아주 술 같은 거 해독되는 데는 엄청 구기자가 좋았죠.
2: 온 마을 즐겁게 하는 구기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구기자와 식재료 궁합이 딱 좋다는 닭. 뭘 만들지는 짐작이 가시죠?
3: 엄마 육수 얘는 안 끓여주세요.
2: 한방 재료 두루두루 넣고 육수를 내고 거기에 말려둔 구기자까지 듬뿍. 요렇게 하면 청양의 명물 구기자 백숙이 되는 것입니다. 구기자 대체 어디에 좋은 건지 말 좀 해줘봐요.
3: 구기자를 넣으면 피를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기운을 복돋아 주고 엄나무는 뽀얀데 지금 얘가 구기자 들어가서 조금 붉은빛이 나네.
2: 국물 잘 우러난 백숙에 화룡점정 좋다는 재료 팍팍 더 넣고 구기자 한 번 더 올려주면 마무리. 복날 먹으면 딱 좋을 구기자 백숙입니다. 좋은 걸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아무래도 남편이겠죠.
3: 날개, 날개, 날개.
4: 어? 날개를 남편 주신다고?
3: 날개.
5: 아, 바람 나라고.
3: 바람 나서 나가라고. 바람 나서 날아가라고요.
4: 아니,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안 붙들어도 못 나가요. 잤어도. 야, 입어라.
5: 나이 먹으니 갈 데가 없네. 수상태밖에 없어, 갈 데가 없어.
2: 이런 게 충청도식 농담인가요? 그나저나 참 만나게 드시네요. 아유 그냥 저도 부러워 부러워요 그냥.
3: 그러니까 막 손님들이 막 얘만 먹으면 속이 막 편하다고 그래. 술 어제 술 잡숫고 막 속이 미식미식해가지고 막 비척비척 와도 얘 잡숫고 나면 속이 금방 편하대.
2: 쿵 하면 짝 하고 맞는 남편과 청양에서 사는 것 참 좋아 보입니다. 제 말이 맞죠?
6: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산이 많다 보니까 공기 좋죠. 물 좋죠. 오염 안 돼 있으니 짐승들도 잘 되지.
2: 그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출발.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이곳. 산허리에 넓게 자리한 농장인데요. 여기서 방목해 키우는 건 흑염소입니다.
7: 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2: 거의 하루 종일 산 곳곳을 다니며 풀을 뜯는 녀석들이지만 특식으로 아가시 나뭇잎을 주는데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냉큼 다가오는 법이 없는 녀석들. 어쨌든 식욕이 두려움을 이긴 모양. 먹성 하나는 참 끝내주는 것 같네요.
8: 흑염소를 키우려면 풍부하게 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건조한 지역이든 좀 위에 지형을 좀 많이 띄워놓을 수 있는 지형이면 더 좋고요.
2: 이곳 운곡면은 야트막한 산이 많아 염소 같은 가축을 방목하기에 금상첨화. 하지만 30도가 넘는 유례 없이 더운 6월 날씨에 승호 씨는 특식을 좀 준비했다네요.
8: 우와, 엄청 시원하겠다.
2: 이 정도 신경만 써주면 흑염소는 참 잘 자라는 고마운 동물입니다.
8: 흑염소의 더위 추위에 강해요. 더위나 추위에 강한 동물에서 우리나라의 기후에 잘 맞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2: 오늘은 좀 바쁜 날. 흑염소를 사러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8: 암눈도 비슷하고. 일단 가봐요. 일단 내려가 봐요. 저희 농장으로.
3: 오늘 나올 게 있다고 그러시죠? 네.
9: 어디서 오셨어요?
5: 예산.
9: 아, 예산 쪽.
3: 여기가 많이 못하고.
10: 그리고 이렇게 나서 키운다 하니까요.
2: 녀석들을 유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8: 일단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때 잡을게요.
2: 역시 식탐 강한 녀석들. 이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8: 됐다.
11: 자, 그 끊어와야지 무조건.
8: 얘들은 물 많이 줘요. 네? 물.
5: 물 많이 주라고. 네.
2: 오늘 보낼 녀석들은 암컷 새끼 두 마리와 수컷 새끼 한 마리.
8: 딱 봐도 딱 틀려요. 여자 달려고 남자 달려고 딱 달려요. 딱 하나요.
5: 이거 너는 좋은 데 간다. 호강하는 데 말은 마. 굉장히 호강한다니까. 아마 잠이 깊기다.
8: 끈 꽉 잡고 있어요. 놓지 마요.
3: 여기 사장님 쪽으로 와.
2: 이제 운명을 받아들였는지 얌전해진 녀석들. 그래, 새 집에 가서 무럭무럭 잘 자라라.

0: 농장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승우 씨.
1: 네, 갔다 왔어요, 저기.
2: 네, 갔다. 날 더워서.
1: 저기.
3: 왜?
1: 아이고. 잘 있고.
3: 날 더워서 그냥 정신없어.
1: 애들에서 저기 얼음을 타서 얼음물.
3: 애들. 네. 걔들 고급이다. 참 살았는 뭐 얼음을 염생이한테 비겨? 아이고 참나.
1: 뭐 다 알려주시고 응. 집에서 일 많이 하는 아버지죠 뭐.
3: 네가 하는 일 아빠가 쳐다보면 아이고 차라리 아이 마음 쏙 든다 이런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이 어지간히 하는 거면 이 그냥 그 정도면 됐어. 그래야 제가 자꾸 배워가면 하는 거지 뭐.
0: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농장을 지금의 규모로 키운 재용 씨.
2: 토지 만드는 토지야 이게. 이렇게 토지에다 팔지를 닭을 방목시켜서 키우면 닭도 좋고 소도 좋고 위에 소 있잖아요 위에.
0: 우연한 기회에 방문했던 뉴질랜드의 방목 목장을 보고 꿈을 키웠고 맨손으로 야산을 개간하다시피 해서 지금의 농장과 식당까지 차린 것입니다. 자, 몸보신이 필요한 계절이 시작되면 이곳을 찾는 손님도 부쩍 는답니다. 하하, 입소문이 낯걸랑이요. 찾아오는 손님들이 찾는 메뉴는 대부분 이곳. 맛내기가 까다로워 아무 식당에서나 먹기 힘들다는 흑염소 전골입니다.
4: 여름에 날 덥고 하니까 이제 몸에 손 좀 생기라고 자주 오는 거지.
0: 거기에 전골 맛을 한껏 올려줄 각종 양념을 넣고 한입 가득 먹으면 그 맛은 그야말로 으라차차.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구먼요 나는.
5: 김치. 김치.
6: 대표님이 사시는 청양은 어떤 느낌이에요?
5: 공기 좋고 물 맑고 사람 좋은 살기 좋은 곳이요. 딸 좋지?
7: 네.
5: 최고지?
7: 네.
5: 뽀뽀 아빠 뽀뽀.
7: 아빠.
5: 이제 뽀뽀. 아이고 잔다.
0: 농장에서 산을 따라 쭉 내려가면 만나는 작은 마을.

0: 마을 일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나무가 바로 이 뽕나무인데요. 예전부터 운곡면엔 뽕나무가 참 많았답니다. 그 뽕나무 잎을 먹고 자란 누에로 실을 뽑고 아주 특별한 옷감을 만들었는데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 촌포라는 식물입니다. 오로지 청양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옷감이죠.
1: 에, 춘포는 우리 청양 문곡의 주산지고, 춘포의 원단은 원실은 명주실, 시실은 모시실이에요. 그걸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춘포입니다.
0: 부드러운 명주와 시원한 모시를 섞어 짠 옷감을 더위가 시작되는 늦봄부터 입는다고 해서 봄 춘자를 써서 춘포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이석희 씨 부부는 춘포의 명맥을 잇고자 2년 전 귀촌했습니다.
1: 이 사진이 제 그 할머님 사진이거든요. 조모님 사진인데 전국 사진 대전에서 이렇게 대통령상까지 받은 거예요. 한국의 아름다운 여인상 해가지고.
0: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춘포 짝이 이석희 씨 부부가 이어받지 않았다면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전통문화인데요. 석희 씨는 더 오래 청양의 자랑거리를 지켜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아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옷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그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춘포에 필수 재료가 있는 곳.
1: 아, 예쁘게 잘 됐다. 네. 이렇게. 지금 몇 개가 돼, 이제. 거의 다 쳐서.
0: 춘포 제작은 누에 고치에서 실을 빼 명주 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 이게 요 누에 고치 요 하나에 하나에서 보통 실이 1km 정도 그 1000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게 이제 계속 연결돼서 70~80도 정도 물의 온도를 높여서 그 얼레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을 빼서 이제 그 날실을 만드는 거예요.
0: 잘 여문 누에 고치를 따뜻한 물에 담가 불리면 실 빼기 작업 준비 완료. 살살 풀어 실 끝을 대여섯 가닥씩 잡아서 얼레에 걸고 뽑아주면 비로소 명주실이 된답니다.
1: 그 요즘은 이 누에 고치까지 생산하는 집이 전국에 유일하게 아마 한 서너 집? 세 집, 네 집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청양에는 저희 집하고 한 집이 있는데 그 집도 누에꼬치까지는 이제는 실험용 이렇게 하시는데 청양에 우리 목면에 또 한 집이 저보다 먼저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유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하시고 계시고. 저도 그분한테 많이 좀 자문 좀 받지. 네.
0: 뽕나무 잎이 무성한 계절은 누에 농장이 가장 바쁜 시기예요. 약 25일 동안 몸집을 최대 1000배 가까이 불릴 정도로 먹성이 좋은 누에. 그만큼 먹이를 충분히 챙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입맛 까다로운 누에가 먹는 먹이는 단 하나?
2: 뽕나무지, 뽕나무.
3: 뽕나무?
2: 누에는 이제 오로지 뽕나무만 먹고 자라니, 뽕잎만.
0: 보기에 그다지 예쁘진 않지만 만지면 비단같이 부드러운 누에. 이 녀석들 식사하는 소리가 또 예술이라고 합니다.

시골이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돌벌이가 되는 게 참업이었죠. 두 집 중에 한 집 정도는 다 뇌를 쳤을 정도로 시골에서는 이게 주업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0: 하지만 명주실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제 뇌에 치는 집은 손에 꼽을 정도. 이 농장에선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누에를 키웁니다.
1: 아까처럼 끝을 잡아야 돼.
2: 여기요?
1: 네. 아까처럼 그렇게 잡고서.
2: 제일 가운데 쪽에 걸어요?
1: 네. 이거 가운데 있잖아요. 거는 데가.
0: 이게 바로 누에가 고치 만드는 작업을 할 공간인데요.
1: 이게 아파트 일명. 안에 들어가 딱 들어가면 올려놓으면 애들이 다 찾아 들어가서 집 칸칸이 집을 진다니까.
0: 뇌에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이용해서 무게가 위로 쏠리면 틀이 자연스럽게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 칸칸이 뇌가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뇌를 키우는 것은 파라리 자연 그 자체죠.
1: 오염원이 많거나 아니면 농약이라는 이런 거 요소가 많이 있으면 뇌를 기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깨끗한 조건, 산속에 이렇게 한적한 조건이 최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뇌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0: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청양 사람들. 그들 손끝에서 탄생한 청양의 보물들. 청양에서 발견한 귀한 선물입니다.
3: 너한테 물어보면 한때는 이 사람 왼손잡이야.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2: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4: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5: 아, 아내보다 더 이뻐.
6: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접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7: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한 듯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관심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6: 야생에서 자란다는 건 꽤 힘든 일이죠. 점프도 배워야 하고 으르렁대기도 해야 하고 수영하는 법과 비행하는 법도 난생 처음 배워야 하니까요. 제대로 배워야 해요. 속도도 빨라야 하고 강해야 하며 위장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야생에서 잘 번식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누구이며 가장 작거나 혹은 가장 길들지 않은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죠. 그들은 귀엽고 야생에서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대표적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야생동물한테 강력한 생존 무기가 없다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동물들은 먹이의 뼈를 부수는 강력한 턱과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치열한 전투력, 매우 혹독한 기후를 견뎌내는 대단한 근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이 새끼 동물들은 잘 자라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야생에서는 가장 강한 자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강한 동물들을 만나볼까요? 이 친구는 치명적인 힘과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숲과 산을 누비죠. 시비는 바로 회색곰입니다. 이 새끼곰들은 지금은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먹이사슬의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죠. 이 최상위 포식자들이 어른으로 자라면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더는 귀엽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은 아마 이 어미곰과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160kg의 체중으로 대단한 무성 본능을 지닌 이 대장곰은 회색곰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새끼를 보호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어미곰의 새끼라면 어미곰의 좀 더 여유로운 모습도 볼 수 있죠. 곰의 모유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새끼는 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새끼들은 평균적으로 생애 첫 2년에서 3년을 어미와 함께 보내는데 모유만 먹는 건 아니죠. 불곰의 모든 아종과 마찬가지로 회색곰도 잡식성입니다. 즉, 이 새끼곰들은 식물과 고기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즐기는 거죠. 어미는 새끼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연어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곰의 발에 닿는다 해도 잡기는 쉽지가 않죠. 어미곰은 새끼들이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 새끼들이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전투력을 갖출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다 자란 회색곰에게 도전할 만한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 사냥꾼과 다른 회색곰을 제외하면 말이죠. 이 회색곰은 한 번의 타격으로 270kg 이상의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길고 날카로운 발톱 때문에 부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수컷 회색곰은 짝짓기 시즌에 관심 있는 암컷이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싸울 겁니다. 그때가 바로 수컷의 힘을 보여줄 때죠. 회색곰 한 마리는 최대 건장한 인간 5명의 힘을 지닐 수 있으며 일부 성숙한 회색곰은 0.5톤 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턱이 매우 강력하단 걸 잊지 마세요. 회색곰의 무는 힘은 제곱센티미터당 최대 84kg에 달하는데 이것은 회색곰의

게 한 번 물리면 쉽게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회색 곰에겐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딜 전략이 있죠. 회색 곰은 여름과 가을에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은 후 겨울이 오면 굴로 들어가 무기력 상태인 일명 토르퍼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겨울잠의 가벼운 형태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인내심과 야만적인 힘이 결합해 회색 곰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털이 복슬복슬한 이 작은 새끼 곰도 미래에는 강력한 회색 곰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숲으로 떠나볼까요? 중앙아프리카는 가장 강한 새끼 동물의 다음 순위를 차지한 동물을 포함하여 만종 이상의 식물과 동물이 가득한 곳이죠. 9위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 사촌 중 하나인 침팬지입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이지만 예측 불가한 충동을 가진 이 강력한 영장류는 인간보다 약 4배나 더 강합니다. 그리고 새끼일 때는 4배 정도 더 귀여울 수도 있죠. 여러분이 새끼 침팬지라면 꽤 귀중한 존재입니다. 침팬지는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침팬지는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강한 힘을 사용하며 종종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침팬지는 인간보다 근육 섬유가 더 길고 밀도가 높아서 같은 공격 범위 내에서 훨씬 더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죠. 이제 그 힘과 지능이 결합한 모습을 살펴볼까요?

침팬지는 매우 능숙하게 막대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장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침팬지는 종종 길고 얇은 막대기를 사용해 흰개미처럼 손에 닿기 어려운 작은 먹이를 낚아내죠. 막대기에 붙은 벌레는 이곳의 침팬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침팬지들의 먹이를 관찰해보죠. 오, 과일을 먹고 있네요. 벌레나 기타 단백질 공급원 외에도 침팬지는 과일과 나뭇잎, 씨앗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침팬지도 모든 종류의 감정을 느끼지만 폭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감정이 침팬지의 영리한 힘과 결합해 이 작은 침팬지가 미래의 사나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요한 숲이네요. 이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를 한번 마셔보세요. 잠깐, 이건 강하고 치명적인 포식자 소린데요? 파리를 차지한 동물은 고양이과 중 가장 덩치가 큰 호랑이입니다.

러시아부터 북한, 인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서식하며 6개의 아종을 가진 이 큰 고양이과 동물은 혹독한 추위뿐만 아니라 더위도 견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냥감의 사지를 찢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도 지니고 있죠. 네, 이 귀여운 새끼 호랑이가 잔혹하게 변할 때까지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태어날 때 앞이 보이지 않죠. 연약하고 어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새끼들은 몇 주가 지나야 완전한 시력을 갖게 됩니다. 야생에서는 새끼의 사망률이 높아 어미는 24시간 내내 소중한 새끼들을 보호하고 먹이며 지키죠. 이 보호구역에서 지내는 새끼 호랑이는 포식자가 없으니 안전하게 어미와의 유대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경이로운 동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호랑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끼들이 조금 더 커지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데 거칠게 싸우고 뒹굴며 조금씩 힘을 키우기 시작하죠. 이 새끼 호랑이들은 어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군요. 어미가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생 본능은 언제 시작될까요? 호랑이의 경우에는 일부는 선천적이고 일부는 후천적입니다. 새끼들은 어미와 함께 사냥에 나서며 어미한테 최고의 사냥꾼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새끼는 생후 4주에서 6주가 되면 고기를 먹기 시작하죠. 어린 호랑이들은 어슬렁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운이 좋으면 먹이를 찾을 수도 있죠. 새끼는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경험을 쌓습니다. 이것은 보통 생후 2년까지의 일이며 그 이후엔 어미를 떠나 홀로 크고 넓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죠.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육지 포유류 중 하나가 살고 있죠. 7위를 차지한 건 바로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가 자동차 바퀴 7개 정도의 무게인 68kg을 넘어서는 새끼 아시아 코끼리는 태어난 지 불과 몇 분 후에 바로 일어서서 걸을 힘을 지니고 있죠. 야생에서 아시아 코끼리 무리는 카우라고도 불리는 성숙한 암컷이 이끄는 긴밀한 가족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들이 카우의 뜻인 소와 닮은 점은 별로 없지만 새끼들이 크고 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될 많은 모유를 생산하죠. 평균적으로 새끼 코끼리는 생후 6개월 동안 질 좋은 모유를 매일 10리터씩 먹습니다. 생후 4개월이 되면 새끼 코끼리도 식물을 먹는 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형제와 놀이도 합니다. 놀이는 단순히 밀치고 박치기 하는 것 이상이죠. 성장하는 새끼들 모두가 규칙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힘을 안전하게 드러냅니다. 놀이가 너무 힘들어지면 어미가 있는 곳으로 후퇴하게 되죠. 어린 암컷은 어미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머물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코끼리 생활의 모든 면모를 배웁니다.
어린 수컷은 8살에서 12살 사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무리에서 쫓겨나죠.

전 세계 아시아 코끼리 개체의 약 3분의 1이 사육 상태로 살고 있으며 일부는 동물 보호 구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린 이 보호구역이 멸종위기종인 코끼리의 개체수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아 코끼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코인데 가장 강력한 신체 부위 중 하나죠. 어른 수컷 코끼리는 코로 최대 35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오토바이 한 대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강하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죠. 물을 빨아들일 때, 물에서 호흡할 때, 흙을 뿌릴 때, 먹이를 옮길 때와 같이 그 쓰임이 다양합니다. 이 모든 능력을 갖춘 어른 아시아 코끼리가 최대 600kg의 짐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코끼리나 심지어 새끼 코끼리한테도 힘으로 도전하진 않을 겁니다. 힘에 관해서라면 새끼 코끼리들이 7위에 오를 자격은 충분하죠. 장담컨대 이런 습지에서 수영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치명적인 포식자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가장 강한 새끼동물 6위를 차지한 동물에 빠져들어 볼까요? 바로 바다악어죠. 호주,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해안 지역과 민물에서 발견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충류종인 바다악어는 겉모습도 까칠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사납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랑스러운 새끼들도 세상에서 우는 힘이 가장 강한 동물이 될 테죠. 어미악어는 개체수가 많을수록 생존에 유리하단 걸 알고 있으며 바다악어 둥지에서는 40에서 70개의 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을 때는 포식성 물고기나 새, 거북이, 심지어 다른 악어에게까지도 먹이가 될 수 있죠. 완전히 자란 바다악어를 위협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작을 땐 매우 연약한 존재죠. 새끼는 자신이 먹지 않으면 먹힌다는 걸 빨리 배웁니다. 어미악어의 감독하에 새끼악어들이 먹이를 사냥할 땐 머리 윗부분만 물 밖으로 꺼내 사냥을 시도하는 최소 노출 전략을 익히려고 노력하죠. 이런 자세를 취하면 그들이 먹이를 덮칠 범위 내에 있을 때까지 들키지 않고 먹잇감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치열하죠. 몸 길이가 7m에 이르며 무게는 약 1000kg에 달하는 이 악어의 모습이 바로 최상위 포식자의 모습이죠.

비교하자면 사람의 치아로 스테이크 조각을 찢는 통은 제곱센티미터당 8.4kg에 달하죠. 강력한 무는 힘과 그들만의 전략으로 미래의 최상의 포식자가 될 이 새끼 악어들이 가장 강한 새끼동물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북극으로 떠나야 하니 목도리를 두르세요. 이곳과 같이 산과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그린란드, 노르웨이, 알래스카, 시베리아, 캐나다의 평원에서는 오직 강인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5위를 차지한 동물은 바로 사향소죠. 사향소는 영하 40도 이하의 추위도 비웃을 정도로 무척 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향소의 새끼들은 이런 악천후와 싸울 준비가 된 채로 태어나죠. 갓 태어난 새끼 사향소는 장난칠 겨를이 없습니다. 이 강인한 새끼들은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리와 함께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새끼가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사향소 새끼가 굶주린 곰과 늑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끼 사향소이고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편안히 앉아서 든든한 경호원들이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죠. 그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을 형성하고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뿔군단이 즉시 공격할 준비를 하죠. 네, 이 무리를 상대하려면 꽤 무모해야 합니다. 이 강한 무리는 겨울잠을 자지 않죠. 길고 덥수룩한 털로 추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적응했습니다. 털이 한 겹이 아닌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깥층은 아래층의 털과 피부를 보호하는 길고 거친 보호용 털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층에는 사향소를 멋지게 보이게 하고 온기를 유지하는 훨씬 짧은 털이 있습니다.

살향소의 힘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수컷과 암컷 모두 뿌리 있는데 새끼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죠. 수컷 사향소는 짝짓기 시기에 머스크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향을 발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향소의 영어 이름이 머스크 옥스가 된 이유죠. 주변에서 그 냄새가 날 땐 조심해야 합니다. 짝짓기 시기에는 수컷 사향소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약 360kg에 달하는 엄청난 체중을 지닌 이 헤비급 선수들은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는 확실한 승자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싸움은 암컷 무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강한 힘으로 박치기를 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걸까요? 저 뿔 사이에 있는 보스라고 불리는 납작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보스는 아주 강력한 헬멧 역할을 하는데

그 아래에는 특별하게 형성된 공기 쿠션이 있어 두뇌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싸움에서 이긴 승자는 암컷과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강인한 생명체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사형소의 새끼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잘 자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새끼는 추운 날씨에서도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다음 동물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은밀하게 접근하고 하늘로 솟구치는 강한 맹금류가 사냥 중인 하늘을 관찰할 시간입니다. 4위를 차지한 건 바로 힘의 상징인 독수리죠. 전 세계적으로 60종 이상이 발견되는 독수리는 엄청난 힘을 지닌 사냥 실력이 뛰어난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독수리들은 곧 하늘을 나는 강자가 될 테죠. 새로 태어난 물수리 새끼들의 부모를 만나보시죠. 다른 수리종과 마찬가지로 물수리는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짝과 함께 지냅니다. 매년 같은 둥지로 함께 돌아오기도 하죠. 이들은 가족의 유대가 강한 헌신적인 부부입니다. 물수리는 가능한 한 포식자가 접근할 수 없게 둥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의 집에서 바라보는 바다 전망은 어떨까요? 새끼들을 키울 땐 협력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어미는 둥지에 머물면서 새끼를 보호하고 아빠는 먹이를 구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기 전에 새끼가 먹을 수 있게 잘게 잘라주기도 하죠.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격성이 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새끼 초원수리들은 형제끼리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죠. 혹시 여러분의 형제가 매우 도전적이라도 독수리만큼은 아닐 겁니다. 어떤 독수리는 먹이를 두고 싸우다가 형제를 죽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독수리들은 성장함에 따라 날개 운동을 하며 날개의 힘을 키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물수리는 안전한 둥지에서 날개를 펄럭이며 연습 비행을 한 후에 생후 2개월이 지나면 완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죠. 새끼 호랑이와는 달리 새끼 독수리는 스스로 사냥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죠. 이 흰머리 수리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조류의 먹이 사슬에서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흰머리 수리는 사냥하는 동안 야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물고기를 찾기 위해 높은 곳에 자리를 잡죠. 매우 뛰어난 시력으로 먹잇감을 찾으면 이 강력한 포식자는 사냥을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힘도 들이지 않고 사냥하는 것처럼 보이죠. 비행의 최대 속도는 시속 64km지만 사냥을 위해 물로 뛰어들 때는 무려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면 발톱으로 재능을 뽐낼 차례죠. 발톱은 독수리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흰머리 수리가 발톱으로 움켜쥐는 힘이 인간보다 10배 정도 더 강할 수 있다고 하죠.

흰머리 수리는 먹이를 발톱으로 잡아서 발톱으로 죽이기도 하죠. 먹이를 먹기에 좋은 위치를 찾으면 한 번에 먹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빠 독수리라면 잡은 먹이를 새끼들한테 나눠주겠죠. 시력이 뛰어나고 뼈도 부술 수 있는 강한 발톱을 지니고 있으니 이 맹금류들은 하늘을 지배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크기와 힘이 같은 의미일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닙니다. 가장 강한 새끼 동물 3위는 작디 작은 동물인 가위개미거든요. 재미있는 사실은 거의 모든 종류의 개미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개미는 몸집에 비해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미 중에서도 가위개미의 힘이 최고죠. 이들은 무려 자기 몸무게의 50배까지 지탱할 수 있거든요. 인간과 비교하자면 어른이 자동차 두 대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운반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개미가 통나무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꽤 인상적이죠? 하지만 개미가 이 정도로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들이 처음 태어날 땐 작은 물방울 정도의 크기죠. 그리고 이들의 자랑스러운 어미는 매우 인상적인 여왕개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왕개미는 이 집단의 대장이며 평생 최대 2억 마리의 새끼개미를 생산할 수 있죠.

개미 유충이 부화하면 일개미는 유충을 돌보는 고모 역할을 합니다. 이 창백한 작은 유충들에게 먹이를 주고 깨끗하게 유지하죠. 이 작은 개미들은 번데기 단계를 거친 후 가족 농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가위개미는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생활하죠. 이들은 조심스럽게 모은 잎을 먹는 대신 이 식물을 이용해 곰팡이를 기릅니다. 이렇게 5천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죠. 이제 가위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봅시다. 가위개미에겐 1초에 1000번이나 진동하는 전기톱과 같은 턱이 있죠. 네,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들은 둥지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머리 위에서 알을 낳으려고 하는 날곤충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위개미는 이 포식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쫓아낼 수도 있죠. 그럼 개미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 걸까요? 이 무척추 동물은 작고 가볍고 탄탄한 몸 덕분에 덩치는 작지만 강합니다. 튼튼한 외골격이 있다는 것은 근육이 몸을 지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그것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이건 사람이 자동차 두 대의 무게에 해당하는 짐과 그 위에 추가 짐까지 얹고 운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힘에 있어서 몸집의 크기는 확실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가장 강한 새끼동물 8종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꽤 튼튼했죠. 세상에서 무는 힘이 가장 강한 바다악어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턱부터 혹독한 영하의 온도를 견디는 거대하고 강력한 사양소도 보았고 0.5톤을 들어올릴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닌 호랑이도 만났습니다. 이곳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에서는 사자보다 더 강한 거대한 근육덩어리 동물을 찾을 수 있죠. 가장 강한 새끼동물 2위를 차지한 건 바로 고릴라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보다 4배에서 9배 강한 근육 힘을 자랑하는 어른 고릴라는 일반적으로 방해를 받은 경우에만 일어나서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믿기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작은 새끼들이 커지면 자신의 무리를 책임지게 될 테죠. 새끼 고릴라가 태어났을 때의 크기는 겨우 사람 손바닥의 절반 크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장류가 될 거란 사실을 생각하면 그 솜털 같은 시기에서 완전히 성숙한 12살이 될 때까지 급격하게 성장해야 하는 거죠. 어미 고릴라와 새끼들은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처음 6개월 동안은 거의 항상 함께 지냅니다. 침팬지처럼 새끼 고릴라들도 어미가 빠르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미를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새끼 고릴라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잘 매달려 있습니다. 새끼는 최대 3년 동안 모유를 먹지만 생후 두 달 정도가 되면 식물도 먹기 시작합니다. 새끼 고릴라들은 장난기가 많고 점점 자람에 따라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미는 늘 새끼를 따라다닙니다. 야생에서 고릴라는 최대 30마리가 무리를 지어 살죠. 무리의 대장은 실버맥이라고 불리며 아버지와 아들처럼 한두 마리의 수컷이거나 두 마리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두 배 정도 무거우며 야생에서는 최대 220kg까지 나간다는 기록이 있죠. 와, 정말 덩치가 크네요. 실버백은 815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자기 몸무게의 4배에 달하죠. 고릴라는 거의 초식동물입니다. 이들의 먹이가 식물이라는 거죠. 이들은 식사 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고릴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격적이진 않죠. 심지어 수줍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컷들이 지배권을 놓고 충돌할 땐 공격적일 수도 있죠. 새끼 고릴라가 자라면서 이런 통제 가능한 힘을 갖고 어미의 보살핌도 잘 받는다면 튼튼한 고릴라로 자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물들의 놀라운 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열대기후 지역에 사는 이 생명체의 힘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죠. 1위는 바로 장수풍뎅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죠. 이 건장한 생물은 자기 체중의 100배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동물의 힘을 합한 것보다 힘이 더 강하죠. 그리고 이 힘센 장수들이 처음에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걸 알면 더욱 놀랄 겁니다.

장수풍뎅이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 같은 모습으로 삶을 시작하죠. 변신의 귀재입니다. 다른 강한 새끼 동물들과는 달리 장수풍뎅이 유충은 혼자 생존할 힘을 갖고 있죠. 장수풍뎅이로서 최고의 삶을 살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 부모가 돌봐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두꺼운 진흙을 머리로 파는 일도 이 유충에겐 문제없습니다. 장수풍뎅이 유충에게 주어진 임무는 먹고 먹고 또 먹는 거죠. 이들은 최대 4년 동안 부패하는 식물을 마음껏 먹어치울 겁니다. 번데기 단계에 들어갈 만큼 통통해질 때까지는요.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새로운 신체 부위와 함께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조심하세요. 새로운 갑옷을 입은 장수풍뎅이 지나가요. 장수풍뎅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 중 하나죠. 길이는 17c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머리에 코뿔소 같은 거대한 뿔이 달려서 코뿔소 딱정벌레라고도 불리죠. 정말 인상적인 뿔이네요. 이 뿔은 포식자를 피하려고 땅을 파거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찾을 때 사용합니다. 장수풍뎅이가 자기 체중의 100배에 달하는 무게를 운반한다고 알려졌지만 야생에서 장수풍뎅이가 큰 짐을 들어 옮기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죠. 사양소와 비슷하게 장수풍뎅이 수컷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뿔을 사용합니다. 장수풍뎅이는 검투사식 대결을 하며 힘을 발휘해 상대를 제압하죠. 강한 장수풍뎅이만이 짝짓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장수풍뎅이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튼튼한 외골격과 천천히 수축하고 이완하는 근육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육은 매우 강력하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드라마 같은 전투는 한 마리가 패배해야만 끝이 나는데 이번엔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강인한 챔피언은 암컷과 짝을 이루어 자신의 힘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되죠. 자기 몸무게의 100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장수풍뎅이는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힘을 품고 자라고 있죠. 이런 이유로 장수풍뎅이가 가장 강한 새끼동물 중 1위에 자리 잡은 겁니다.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줄레이. 살람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마귀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보러 가.
0: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듯 하네.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

0: 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1: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전주현이 멜라토닌 콧찌 같아.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4: 때론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5: 영상을 보니 토스가 너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라켓을 하늘 위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4: 내가 몰랐던 포인트를 짚어주니까 그런 피드백들이 저를 성장시키죠. Look what you can do. 구구재미나이 BTS.
6: 혹시 탈모일까 고민되시죠?
7: 직접 만져보세요.
8: 어? 진짜 얇아졌네.
6: 얇아지면 탈모의 시작.
7: 시작부터 판시딜.
9: 모근 세포에 영향을.
7: 모근이 튼튼해야 모발이 굵어지죠.
9: 탈모엔 판시딜.
10: 남성 여성.

0: 사라입니다.
1: 둘째 마리아입니다.
2: 셋째 드레오입니다.
3: 넷째 세모아입니다.
4: 안녕하세요.
5: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6: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7: 금방 도착할게.
6: 금방은 아니고 4시간 넘게 기다려. 이름을 정리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3번 해야 돼.
8: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 솔직히는 좀 걱정은 돼요.
6: 좀 빨리 걸어봐요.
10: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0: 독일 상공을 지나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갈 거예요.
1: 지금까지 몇 시간 탔어요? 비행 게?
0: 다 합하면 한 12시간 반 정도 타요.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1: 네. 여기가 이제 진짜 네덜란드 분위기야.
2: 할머니, 할아버지 안 피곤하시죠?
0: 네, 피곤하죠.
1: 아, 조금은 아직. 피곤한데 그래도 신나요. 애들 보러 가는.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피곤한가 보네.
0: 난 안 피곤해요. 환승은 왼쪽으로 가라고 써졌어요.
1: 저쪽으로 갈까? 여기가 쉬는 데인가 봐요. 경렬나면 쉬어야 되는데, 아, 우리 시간이 7시간이나 여기서 7시간 동안 뭘 해야 되지? 여기 7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0: 아니요. 당신 아이 쇼핑 좋아하니까 저 열심히 가서 쇼핑하고 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음료수 하나 한 잔 사갖고 오시고. 나는 여기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보고 있을게요.
1: 나 혼자 가다가 길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0: 아까 오면서 오니까 커피 좀 샀는데? 여기인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있네.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아메리카노 믿음. 네, 아메리카 핫.
1: 야?
0: 예. 여 공항에서 음료수 사면서 팁 줘 보기는 처음이네.
1: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0: 내기지 말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공항 밖에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요.
1: 누가 뭐라 그러면 이제 아 우리 네덜란드 갔다 왔어. 아 드디어 이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0: 공항 밖으로 나갑니다. 와
1: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안녕하세요. 오,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요. 사진 한 장 찍어줘, 인증샷.
0: 아, 그래요.
1: 비드 선생님,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0: 네. 하트 하나. 네,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손주 생각이 안 났네. 그러네, 진짜.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여기 나왔다는데. 안녕.
0: 안녕.
1: 안녕, 사라, 마리아. 안녕, 사라, 마리아. 다니엘.
0: 안녕하세요.
1: 우리 멋쟁이 사이, 안녕.
3: 짐이랑 이런 거는 다 잘 보내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1: 너는 지네가 관심 있냐? 엄마,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어?
3: 아니, 엄마, 아빠도 관심 있지, 당연히.
4: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0: 어이구.
5: 조금만요, 조금만요.
1: 열심히 해.
4: 네. 어서 오세요.
6: 선물도 엄청 많아.
3: You understand?
4: 네.
3: 말해줘, 말해줘.
4: I was feeling nervous, happy, but kind of sad because I wasn't able to practice any Korean. You told us to, whatever we do, it has to be Korean. After this, you and Dad are supposed to do this.
7: What should I do?
4: You're supposed to do this. I think it's best if I keep an iPad with me.
1: 야, 드디어 이제 브라질에 갑니다. 얘들아 기다리라, 할매 할배가 간다.

0: Again, something in our operation is not running as it should be.
1: 저희 조종석에 문제가 생겨서 기술자 불러서 고쳐야 된대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0: 전라길에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1: 짐 찾고 좀 모르고 다시 오고 언제 그걸 정로서 가서 타고
0: 지금 출발해도 늦겠는데
2: 산파울로에서 찾으셔야 돼요.
1: 아~
0: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가 됐어요. 뭐 한국 같으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3: From the flight deck captain, this time with some good news.
4: 곧 이륙한대요.
5: 나온다, 올라갑니다.
0: 이륙전 아직 안 했어요. 이후에 가면 진짜 젊은 사람들처럼.
5: 아니, 공격할지 움직여야지.
0: 빨리 걷고 있어요.
5: 어떻게 더 빨리 가?
0: 그럼 어디로
5: 가라고 하냐? 아니요, 빨리 가라 그랬잖아. 하나 나왔어요. 여기 엄청 늦은데 왜 이렇게 꼼짝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 하겠네, 그냥.
0: 봐, 여기 상류 있어 있죠? 자, 상류 있어 가는 거. 이제 비 39.
5: 에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가다가 바카스나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여기 한국이 아니라 바카스도 없지. 마지막 비행기 국내에서만 타면 됩니다.
0: 실상 막상 오니까 비행기도 뭐 과속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의 그래도 애정시간과 맞춰져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좀 안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유, 그나저나 긴 시간 고생했어요.
5: 그래도 애들 볼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렁설렁해요.
0: 애들 만납시다 이제.

0: Are they actually arriving now? They are not.
1: Yeah, I think on time.
0: So they.
1: They were.
0: I think on Rio de Janeiro.
1: Yeah.
0: The connection.
1: If it's more than 40 hours of trip, you know.
0: Yeah.
1: How tired it is.
2: 아이고, 이제 비행기가 드디어 도착했네. 도착했나 보다.
3: 4강 시작하네.
2: 아유, 잠도 안 자고 애들이 나왔나. 4강 시작하니까
3: 분들 꽁소리를 하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2: 도착했다, 드디어.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3: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네, 조금만 이제
2: 너무너무 좋은 거래요.
3: 기다리면
2: 아니 얘들이 얼마나 많이 커갖고 아가씨 같이 커버렸나 하고 지금.
3: 아, 그래요. 우리 것만 돌아보고 있는 거죠?
2: 진짜 우리 것만 돌고 있어. 아, 아이고 잘 만났다.
3: 미안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곧. 와, 요리 없을래? 밖에 있는 아우. 사람들이 왜 우리를
2: 밖에
3: 빨리
2: 있는 사람 기다려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을 타고 왔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좀 기다려야지. 어. 갈까요?
3: 갑시다.
1: Why I'm nervous?
0: 어서 오세요, right?
1: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0: 왜 안 나와? 나오세요.
1: 아, 네. 예? 예? 예?
2: 와!
3: 빨리 가시죠.
1: 어서 오세요.
0: 애들아, 애들은 자고 있지.
2: 아빠!
1: 아빠! 어서 오세요.
0: 엄마.
3: 애들아.
0: 애들은 자고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내 긴장이 되지? 나야 뭐 늙었지. 이거 애들이 그린 거야.
4: 아,
0: 애들이 이거 봤어요? 이거
5: 봤어요.
0: 이거 마리아가.
4: 반영이에요.
5: 이거 마리아가
0: 어.
5: 우와.
0: 어. 네. 이거는
1: 또 미소 스마일.
0: 이거 사위가. 사랑해요, 저자. 사랑해요.
4: 아니, 애들이 왔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왔구나.
0: 애들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늦어. 지금 새벽 3시잖아.
4: 그러니까.
6: 차야, 조그맣게 없고 어떻게 다시냐. 작아, 작았는데 어떻게 다시
0: 어떻게 넣어야지, 뭐, 어떻게든.
6: 어? 들어가겠냐? 이걸 이렇게 하고.
0: 싼 거 빼고요,
6: 어,
0: 빼고.
6: 이거 저거 하고.
7: 이거는 저희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7: 아,
1: 예.
7: 실을 수 있는 거 저희가 바로 실을
6: 여기, 네. 여기 봐. 여기 봐.
0: Is it okay to?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6: 어?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0: 조심히 운전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요.
8: Should I say if there is a red light in the...
1: Oh, yeah, tell him if we don't stop. They don't stop
8: either. They want to go first.
1: Don't stop.
0: 아, 여기 만약에 빨간불인데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천천히 운전해서 가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혹시라도 그렇게 빨간불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경찰들도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천천히 가십시오.
7: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0: 네, 조심히 오세요.
4: 진짜 브라질 우리가 도착해서 필리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지 아, 실감이 안 나네. 아직도 비행기 있는 거.
8: That's the odd wheel.

0: 4시가 됐다, 야.
1: 필리핀은 아침에 또 7시에 나가야 되는.
0: 아, 필리핀 피곤하겠다.
2: 많이 짐을 갖고 와야 될 거야.
3: 아니야, 주세요, 저기. 아,
4: 진짜 옛날 집이다.
3: 그래도, 웰컴입니다. 웰컴입니다. 들어오세요. 아유.
0: 우리 딸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2: 들어오면서 우리 딸내미 집이 뭐니?
3: 사진?
2: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0: 그래서
3: 들어보실래요? 문 열고? 우와! 저 애들이 만든 카페. 아까 그 사인 어디 갔어?
0: 야, 이렇게 해놨구나. 아유, 이쁜 것들.
3: 이거 할아버지, 다니엘이 이거 할아버지래. 아. 어. 주름 보여, 주름? 네. 주름?
2: 이거 할머니. 수프레. 나같이 생겼어요, 봐요. 내 거예요? 나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네,
0: 똑같아. 아, 나도 똑같아요? 어?
2: 그러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 잘 들었네. 아이고, 자. 고맙네.
0: 드라마에서 보면 뭐 프로포즈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신혼여행 갔을 때 막 침대 위에 이렇게 쫙 꾸며놓은 그런 거를 봤잖아요. 그건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드라마 찍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그 실제 그 상황이 우리가 잠자는 침대 위에가 그게 펼쳐져 있다는 게. 손주들이 많아서 참 좋구나. 와,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3: 네, 여기가 아들들.

0: 사무엘이랑 얘는 항상 같이 자 이렇게. 사무엘이랑 다니엘
1: 그건 아무래도 첫째 사라져. 첫 선주잖아.
2: 첫 선주, 첫 기쁨이야. 네. 첫사랑이라고 하면. 네.
1: 애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컸어요.
2: 같이 소풍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1: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놀래요 하면 놀아줘야죠.
3: 이제 좀 들어와서 쉬세요.
2: 네, 그래.
1: 그래.
2: 오늘 수고했다.
3: 네, 아빠도 푹 쉬세요.

0: 따뜻해, 좋다.
1: 아, 그냥 해도 잘 마셔요. 이렇게 그냥, 어이구, 어이구. 우리 다니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어? 다니엘 왔어? 아유, 이렇게 많이 커버렸어. 아유, 할머니 알겠어? 응?
3: 네, 좋아.
2: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우리 사람 아저씨가 돼버렸어.
1: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보다 이제 키 다
2: 그러니까, 아유.
0: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0: 이제 사랑 엄마를 내려다 봐야 되겠네.
3: 내 옷 다 입어요.
0: 네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3: 안 자른데. 우와. 할머니, 아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흥미로운 얘기가.
3: 그래파다 할아버지.
2: 우리 막내. 우리 보자. 오이구구.
4: 잠깐만요. 술 씹었어요. 어색해요. 돈욕해요. 돈욕해요.
5: 마리아!
6: What?
5: Huh? Really? Oh my God! Oh my God! Oh my
2: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3: Oh my
7: God! Oh
3: my God! Oh my God! Oh my
6: God! When did you guys? When did they arrive?
8: 언제 왔어요?
6: 언제 왔어요?
2: 늘 자고 있을 때 왔어.
6: 3시.
3: 6 a.m. 3. Oh. 3. I was close.
9: 3.
10: 빨리 와. 할머니 선물 사왔어.
8: 자, 이거부터.
6: 예!
8: 자, 또.
11: Wait, how many did they get?
6: We're gonna be billionaires.
8: 너무 많잖아요. 가사 안 했어.
6: We're gonna be billionaires.
11: No, like all of this is ours, is it? Is there? Or is each of them?
8: No.
11: I'm sorry.
8: Yo,
11: 열어봐.
8: 내려와,
11: 여기.
8: 내려와,
11: 봐.
8: 사람이 이거
11: 할 거.
8: Open.
11: 아, 네. 어, 저 엄마가 좋다. 어, 김.
10: 김, 니네 좋아하는지.
8: 김. 김.
10: 이모가, 이모가 김 줬어.
11: What is that actually? Is that a pet?
8: 어?
10: 마리아.
6: 마리아 계란후라이. I head downstairs to eat some breakfast, eat and make.
10: 계란후라이 하라고.
8: 아,
10: 감사합니다.
8: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지?
6: 우와.
8: 한국 밥솥을 여기서 살려고 보니까 한 세네 배 이렇게 값이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 들고 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10: 엄마 많이 해 밥솥. 친절해 엄마 아빠한테. 아,
8: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해야지 참을.
2: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유 제일 아주 잘했어.
8: 자 다음 거 now next 맞아. bring it for.
6: 하 me 아미.
8: 아니야 you have one two three 짠.
6: I thought
4: that this house was gonna be packed with jjajangmyeon. It was gonna fill the whole kitchen.
8: Yeah.
4: But when I saw it stop, I was like, okay, you don't need any more. We don't need any more Korean food, I guess. We already got enough.
8: Hold on.
4: Oh, you're supposed to break it in half.
8: Yeah,
10: 그렇게
4: 해. 아, 이거. 아, 기다려. 이거 BTS 오리오.
10: 이거. 이거 다니엘.
4: 이거 나무.
10: 이거 나무.
4: 아. I got the jackpot. I got the jackpot. I am an army. I went crazy. I was like, wait, is this real? Is this real? When I got the I think it's the Love Yourself album, I went
8: crazy.
4: I went supernova, I guess.

0: 너가 알아서 해.
1: 다 뺄까?
0: 짜장면 끓여줄게.
1: 짜장면을 만듭시다.
2: 여기다 먹을 거예요?
1: 짜파게티가 비싸서 한 달에 한 번 먹나 봐, 애들.
0: 한 달에 한 번이고 많이 먹는 거지.
3: My mom barely makes any 짜장면 because like so expensive here in Brazil. Come on, you can afford that, can't you? So I don't understand the logic.
1: 애들한테 귀한 음식이야. 특별한 날 먹는.
0: 네 개지? 다섯 개?
1: 여기에 다섯 개.

0: 아우 많이 끓이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1: 맞아.
0: 그러니까 그때마다
2: 그냥 아. 할머니 how many more minutes?
0: 할머니 얼마나 걸릴까요?
1: 텐미. 아까부터 할머니 텐미니만 부르지.
0: 텐미니.
2: I still.
0: Still? 아직도 텐미니.
1: 아 아직도.
2: Still?

0: 엄마께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1: 내가 저한테 그럴 것 같아.
0: 아니, 애들이 할 거야.
1: 애들이?
2: 이건 차백이에요. It's actually kind of hard.
1: 예, 짜장면이 왔습니다.
2: 세 명이요?
3: 얘들아, 빨리 와. 짜장면 무거워.
4: 나 얘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5: 잘 먹겠습니다.
6: 점심을 먹고 왔어.
7: 그나마
6: 계속해.
7: 몇 시요? Yeah, I enjoyed it. I enjoyed it. That's all I'm gonna say.
0: 어머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4: 할머니 맛있어요.
0: 맛있게
4: 먹어.
0: 네.
8: That was the new man of the house.
0: 그렇지.
8: I'm just what? I'm able out. Okay.
0: 네. 김치가 있으면 좋겠다.
1: 그러게.
0: It'll be nice with the kimchi, right?
4: Yeah. Don't you have kimchi?
0: No, we don't. Have to make.
9: I like kimchi a lot. I like kimchi a lot. Especially newer kimchi. I like it a lot.
0: Harmony made it.
9: That's why I like it.
0: Harmony did a great job, right? Mm-hmm. Yeah. I'm not sure that's something popular that you can talk about. 어머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4: 그러면 할머니가 김치 한번 담아 주고 가야 되겠네.
1: 마리아, 김치 맛있어?
4: 아니요.
0: 매워요?
4: 매워요.
7: 매워요.
8: 나 좋아.
7: Yeah, he likes it.
0: 네. 사라랑 다니엘은 잘 먹어요.
7: I'm the one that likes it more in here.
4: 오, 그렇구나.
7: 사람들 만나면 그게 그
10: 항공사에서
7: 누가 일을
10: 하든지.
7: 너는 조금
0: 있으면 알바하잖아.
7: Mom, is it more? 그 말을 이어서
10: 하는 말이에요.
7: Maybe just a little bit.
0: Little bit?
10: 더
7: 주세요.
10: 3회는 제일 잘 먹네.
4: 이야.

0: 끝까지 먹고 있어.
1: 그래.
2: 하피 하피 하피 하피 하피 하피 하피 하피
3: 잘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0: 누워있는 것도 힘드네. 아이고.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어쨌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좋고, 힘들었고.
1: 좀 어때요?
0: 아무래도
1: 열이 많이 나나?
0: 아무래도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요. 아이고. 아마 아무래도 몸살 감기 같아.
1: 지혜! 엄마! 아빠가 몸살이 왔나 봐. 드디어.
2: 아이고.
1: 약치. 뭐 없어?
2: 몸살약?
1: 응.
2: 뭐. 몸살약은 없는데?
1: 뭐, 아, 니네는 젊으니까 몸살약도 없나 보다.
2: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1: 혹시 선생님들한테 비상약은 없어요?
2: 혹시 뭐, 감기 몸살약 같은 거.
1: 응.
2: 타이레놀 같은 것도. 저희한테 타이레놀. 아, 예, 타이레놀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고마워네.
2: 보신할 만한 걸좀 사갖고 와야겠네.
0: 그래. 아이고.
2: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1: 하람이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놔둬야지.
2: 응?
3: Some of your life is not well?
2: Yeah.
3: Oh, no, are you serious or is this just funny?
2: Serious, it is serious.
3: Okay.
2: Maria! You!
3: For me to do what? It was pure chaos in here. I didn't know how to handle a sick grandparent. I had to control an out of control Daniel.
2: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 the 할아버지. 마리아 갔다 올게. 다녀올게요.
4: Seatbelt, everybody.
2: 이게 we going to make crab or that's too yes.
4: Okay, let's go there.

0: 물 한 잔 가져와, 물.
1: 물?
0: 물 한 잔 가져와.
1: 알았어요.
2: 할아버지 이거 보면 좋아하셔서 사진기 바로 꺼내 드셨을 텐데.
3: Should have been driving from the beginning here.
4: 바다다 장면. 시. 저 바다봐.
2: 바다봐.
3: 바다 봐. The water is really good.
2: 그리고 물이 안 차갑고 따뜻해.
4: 오 그래?
2: 엄마, 제 사람들은 저렇게 수상스키 같이.
4: 우와. 와, 브라질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와, 너무 좋다.
1: 예쁘다.
4: 예쁘다. 필리페 고마워.
3: 네.
4: 여기야?
2: 네네네. 여기다 세워놓고 좀 걸어가야 돼요. 나?
3: So you like this weather?
4: 좋아, 너무 좋아.
5: That is happy.
1: Yeah.
5: This part of the city is old.
2: 저기 엄마, 여기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파란색, 하얀색 들어간 벽돌들. 타일들, 타일.
5: This one is the Azulejo.
4: 옛날에 그럼 포르투갈 시대 때 지은 거로구나.
5: 그때부터 있다.
4: 오. 저 아저씨 들고 다닌 거 뭐야? 사진 찍나?
5: 그러신 것 같은데.
1: 네,
2: 그렇지, 엄마. 역시.
4: 이제 다른 문이야.
3: Let's be in the shade. Yeah, let's be in the shady part.
5: 더워, 조금만 더워.
3: Yeah, I mean, it's quite hot there, though. It's very hot. Better like this.
1: 나 아이스크림 주세요, 제발요.
2: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1: 네.
6: 오케이.
2: Me dá, por favor.
6: Na casquinha da tapioca de mandioca, sem leite, sem açúcar.
4: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파는 분 같이 통 자체도 이렇게 네모고 또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그게 이렇게 서로 공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얼음 아이스크림이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퍼서주는 그 아이스크림 말하면 고급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5: Obrigada.
2: Muito obrigada. Oh,
6: caiu. Mais um.
1: 맛있어요, 엄마.
4: 맛있어요.
1: 엄마, você quer um? Delicioso?
4: 그냥 하나 더 살까?
2: 먹어볼래, 엄마도? 엄마 무슨 맛으로 먹어볼래? 이거?
4: 똑같이 아니, 반반.
2: 아, 반반.
4: 노란 게 훨씬 맛있어.
2: 감사합니다.
4: 오브리가드. 이게 맛있어요? 거의.
2: 맛있어요?
4: 이게 맛있어, 하얀 거. 필리페. 아. 맛있어요.
3: 맛있어요.
2: 이, quanto é?
6: 예, 요 21불.
2: 픽스라고 우리로 치러 계좌 이체하듯이. 이거 찍어서. Obrigado.
4: 아, 여기 이제 시장 들어가는 거야? 와, 여기는 또 특별하네.
2: 여기는 이제 기념품들이 많아. 수빈이 기념품도 팔고 그래서 이런

0: They know how to make combinations. Yeah. Yeah, they do.
1: 한국에 가서 입을 수도 있고 전철 타고 다닐 때 저 사람 저 옷은 어디서 샀지? 그런 옷들을 나는 어디를 가면 즐겨서 사는 편이거든요. 이 옷 입고 싶어.
2: 예쁘다.
1: 필리페, 나 이거 사.
0: 여기?
1: 응. 여기? 여기.
0: 여기요?
1: 내가 입으면 이쁘겠어? 이뻐?
0: 예뻐요. 예뻐. My gift to you. My gift to you. Me vende essa aqui, por favor?
1: 이거 말고. 뉴.
0: New one?
1: 이건 여기 입은 거 말고 뉴.
0: Poxa, esse aí você tem um, esse aí tava lá no mostruário, né? Você tem um que é novo. Exactly like this. They only have the one there. But they put it on display today. So it's still new.
2: 아, 오늘 저거 진열한 거래. 오늘 진열한 거라고.
1: 고마워. 가자.
2: 갑시다. 이제
1: 집에 가서 패션 쇼를 한번 해야 되겠다.
3: But he asked, he wants water.
4: He wants water.
3: Oh, no, you're getting that.
4: No, I'm getting, don't worry.
3: I'm hungry.
4: You're hungry? Well, good. Well, that's sad. I'm gonna go check if there's any food.
3: Mario, when you're gonna go to the store, there's no food left.
5: What? 아이고, 어이구,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Wait, is that like...
5: 아이고, 아이고, 목이 너무 아프다.
3: Because they said that they're going out, but 마리아, they didn't say where.
5: 네?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나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3: 어?
5: 파스 몰라?
3: 아니요.
5: 파스 모르는구나.
3: I'm so
5: 벌써 와 이리 가지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3: 네.

0: 마리아.
1: 네? 선생님. I was like, Daniel, Daniel, pay attention. Daniel. I felt like one of those, like, doctors. They have to go, like, rushing through everything, and if you don't rush something, then what's gonna happen, so. 아마 terror is going on, you know?
0: 마리아, 너무 힘들다, 이거.
1: Found it, found it, found it!
0: 다니엘, 마리아.
2: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3: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4: 너가 해보고 해볼까?
1: No.
5: 할아버지.
1: No, no, no, no, no, no,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5: 할아버지.
1: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6: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14: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5: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16: 한 명에서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17: 아, 아래보다 더 이뻐.
18: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차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19: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3: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19: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한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1: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뚱쾌. 변비엔 메이킨.
5: 세상의 속도를 멈추고 나를 되찾는 시간. 깊이 스며드는 온열과 입체적 지압에 파우제 딥 히팅 마사지. 온전한 회복의 시작. 세라젬 파우제.
6: 리아 불고기 레드.
7: 그렇게 먹지 말고
6: 이제 이 맛에 집중. 리아 불고기 레드.
7: 새로운 맛도
6: 근본의 맛도 우리 함께하자. Taste of fun,
8: 보테리아. 파스타 소스 하나에도 망설여질 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저당 파스타 소스. 당분 50% 다운. 이제 파스타 소스도 라이트하게. 라이트 앤 조이 오뚜기.
9: 우리가 알던 인도 너머 거친 대지와 깊은 계곡을 따라 또 다른 인도가 펼쳐집니다.
1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1: 사스리 아칼.
12: 줄레. 살라마 알라이쿰. 나.
9: 종교와 언어,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때론 뜨겁게 타오르고 때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때론 거침없이 내달리는 사람들. 30년을 다녔는데도 인도는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하네요.
1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9: 하늘과 가까운 은둔의 땅에서 척박함을 축복으로 바꾼 삶을 따라가면
10: 히말라야와 사마귀가 짓는 풍경이 어딨어요?
9: 길에서 만난 인연은 친구가 되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은 추억이 됩니다. 바람이 길을 만들고 기도가 삶을 지켜온 땅. 지금 그곳으로 갑니다. 시크교의 중심지 암리차르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평등을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13: 아, 저 한식 조리사 있어요. 칼질을 보시면 현란한 게 느껴질 겁니다.
9: 국경에선 두 나라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물의 도시에서의 여유를 즐깁니다.
10: 승차감이 마치 소금쟁이가 물에 떠가지고 삭삭삭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9: 카슈미르의 풍성한 맛까지 지금 또 다른 인도를 만납니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약 4,800km를 날아 인도의 북서부 암리차르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암리차르는 펀잡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이자 시크교 최대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인도를 다닌 지 어느덧 30년이 됐지만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기분입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니 익숙한 소리가 들리네요. 바로 도로 위의 언어. 인도에선 경적 소리가 곧 의사소통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아 정말 인도에 왔구나 실감하는 거죠.
1: 가끔 이게 시끄럽긴 한데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녹음해가지고서 가끔 이거 화이트 노이즈처럼 일할 때 들음 인도 글 쓸 때 이 소리 듣잖아요. 그 인도에 있는 것 같아요.
0: 거리로 들어서니 터번을 쓴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신이 주신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시크교도들입니다. 암리차르에선 곳곳에서 시크교 상징을 볼 수 있는데요.
1: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시크교 왕국의 무장들, 장군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크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부심의 근원인 거죠. 자기들의 뿌리고.
0: 15세기 펀잡 지역에서 시작된 시크교는 전 세계 약 3천만 명이 믿는 세계 5대 종교입니다. 암리차르는 시크교도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이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죠.
1: 사스리아칼.
0: 여기서는 인사말도 다른데요. 사스리아칼. 이때 멀리서 눈이 마주친 멋진 신사분. 바로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1: 사스리아칼. 예세해. 이게 아자 아 기다리잖아 해. 이제 발 만들잖아 해. 아차차차차. 하하하.
0: 인사는 했는데 사실 처음 본 사이입니다. 세례를 받고 시크교 계율을 따르는 칼사인데요. 복장부터 남다르죠.
1: The Sikh people so is covering the head is turban.
2: It's cool.
1: 아 껴 껴. 아
2: 예 아무래도 해.
1: 아 아, 그래서 반지 깎아를 껴야 해. 반지 깎아를. 야, 예, 예, 그래서 터번. 터번에. 아차, 예.
2: 얘도 건강해.
1: 건강해. 상철빛.
0: 터번에 지닌 나무빛은 머리카락을 빗어내듯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아차지, 아차지, 아차지. 예절을 칼.
0: 여기에 약자를 지키는 칼과 절제를 뜻하는 속바지 그리고 헌신의 팔찌까지 모두 시크교도의 중요한 증표입니다.
1: 아까라 아차.
2: 주루리 होने चाहिए इंसान के पास.
1: 아차, 아차. 아차.
2: 이제 5 주루리 होना.
1: 시크교를 믿는 분들은 다섯 가지 성물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터번, 내 머리를 빗는 빗, 그다음에 여기 옷 속에 있는 끈, 그다음에 칼, 그리고 팔찌. 원래 사실 바지춤에 있는 이런거나 아니면 빗 잘 안 보여줘요. 저도 빗은 한 두 번 봤고요. 이 바지춤 들어서 보여준 할아버지는 처음 봤어요.
0: 암리차르에서는 길을 몰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 행렬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모두의 발길이 향하는 곳. 바로 시크교의 심장, 황금상원입니다.
1: 자, 이제 황금상원 입구가 보이고 있는데요. 암리차르란 뜻은 암무릿, 그러니까 성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노수라고 우리가 불교에서 하잖아요. 감노차르, 장소. 감노의 도시란 뜻이고, 이 황금상원 안에 있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강이 감노수라는 의미예요.
0: 신비로운 분위기의 황금사원. 16세기 말 시크교의 제5대 구루인 아르잔이 세운 이곳의 정식 명칭은 하르만디르 사힙인데요. 19세기 초 건물 상부에 그물이 피면서 지금의 황금사원으로 많이 불리게 됐습니다. 사원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문이 나 있는데요. 평등을 강조하는 시크교답게 계급과 종교,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3: 진짜.
0: 사원에 들어가기 전 맨발은 기본입니다. 흐르는 물에 손과 발, 얼굴을 씻어내며 내면의 번뇌까지 씻어내는 세정의식을 거쳐야 하거든요.
1: 예, 손을 닦고요. 이제 발을 닦으러 갈 겁니다.
0: 허리를 숙이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걸기도 좋고요.
4: So you are Hindu. So why you visit me this?
1: 하리만디르. This is Sikh Mandir야?
4: 지지.
1: Yeah. Why visit here?
4: 아마라 힌두어니까 좋다.
1: 아, 힌두메 is Sikh메 is similar. Same.
4: Same.
1: 아, same.

0: 아이씨. 황금털 가기 전에
1: 누구나
0: 머리를
1: 머리를
0: 가려야지.
1: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부에 두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0: 다 젖었어! 너무 땀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1: 이곳에 온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역의 문턱을 넘어 봅니다. 드디어 마주한 황금사원. 호수마저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사원. 지붕과 벽면은 약 750kg에 달하는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통치자들과 신도들의 기부로 더해진 것이죠. 사실 황금보다 귀하게 대접받는 건 따로 있습니다. 사원의 성스러운 호수, 압리사로바죠. 남녀노소 할것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은 몸을 담그는 의식을 통해 신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에 때를 씻으며 영적 정화를 기원합니다. 성스러운 호수에선 누구나 평등합니다.
0: 여기서는 굳이 시크교에 있는 신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래서일까요? 만나는 분들마다 친절하시더라고요.
0: 네?
2: 아,
0: 네. 아, 차오자이가. 아차.
2: 어, 나래.
0: 아지.
2: 맞아요. 낫다 해. 비교 낫다 해.
0: 아차.
2: 왜세 해? 이제 바보 좋대 잡대 해.
0: 바보 좋대 잡대 해. 아.
1: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가면 하리만디르 본당에 도착합니다. 아. 벌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살아있는 스승, 경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시크교는 10대 스승 이후로 인간 지도자를 두지 않았거든요.
0: 원래는 이제 시크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탄압을 받아서 좀 비참하게 사형을 나오고 나서 더 이상은 사람 지도자를 만들지 않고 여기 성경 이름이 그랜드 사입이거든요. 그랜드 사입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은 그랜드 사입 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 시대가 달라져도 경전의 가르침대로 믿음과 신념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의 신념은 사원 뒤편에서도 이어집니다. 사원을 찾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구루칼 앙가르. 황금사원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무료 급식소로 손꼽힙니다.
0: 줄을 보면 정말 길잖아요. 이게 하루에 최소 5만 명에서 8만 명, 행사했을 때는 20만 명까지 먹어요. 하루에 밀가루 10톤, 쌀 2톤, 콩 2톤, 우유 800g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큰일이 있을 땐 더 많이 쓰겠죠. 이게 모두 기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얼뜨거.
1: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시크교의 교리처럼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식판을 들고 같은 줄에 섭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도 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데요.
0: 여기가 식당입니다.
1: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식당. 길게 이어진 줄을 따라 모두가 차별 없이 같은 바닥에 나란히 앉습니다.
0: 자, 짜파띠고요. 통밀로 만든 빵이에요. 이건 이제 콩카레. 그다음에 이건 렌틸콩 스프예요.
1: 따뜻하고 소박한 밥상으로 평등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종교도, 계급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저로 먹든 손으로 먹든 밥을 나누는 순간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0: 이 사람들은 지금 밥을 먹으면서 카스트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칼이나 통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밥을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이걸 이렇게 한것서 카스트를 타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밥 한 끼 잘 얻어 먹었으니 저도 밥값을 해야겠죠?
2: 아이백.
0: 자,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여기는 야채를 다루는 공간이에요. 야채 중에서 여기는 지금 생강 써는 데고요. 저쪽 가면 마늘 까는 데가 있고, 원래는 양파 까는 팀이 있는데 오늘 양파가 안 보이네요.
1: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의 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돌아가다 보니 시간이 되는 대로 오가면서 일손을 보태는데요. 남녀노소, 현지인 외국인, 정해진 일은 따로 없습니다. 앉으면 바로 일 시작입니다. 저는 생강 썰기 당첨인데요. 꽤 그럴듯하죠?
0: 아, 저 한식 조리사 있어요. 칼질을 보시면 현란한 게 느껴질 겁니다. 꽤 잘해요. 아, 예. 내가 조선 제일 겁니다.
1: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들에게 나눔은 특별한 게 아닌 삶의 일부입니다.
0: 이분들이 정말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많은 금액을 대부분 사원에 기증하고, 그 사원이 커뮤니티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식으로 사회가 움직이거든요. 인도네에서 소수 종파로서 정치적으로 좀 불리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꿋꿋하게 싸워가는 과정을 보면서 전 이들의 신앙 형태와 사람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더 받는 것 같아요.
1: 대가 없는 나눔과 환대로 차별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그들이 지키는 평등의 가치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길 기대합니다. 황금사원 근처, 고소한 빵 냄새를 따라 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오면 꼭 들려야 한다는 앞니차리의 명물인 꿀차 골목입니다.
0: 여기도 꿀차집이네요. 저 안에서 하는 거고, 화덕이 있잖아요. 저 진흙 화덕이 이제 꿀차를 굽는, 저게 탄돌이에요. 우리가 탄돌이 치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진흙 화덕이란 뜻이에요, 저게.
1: 언뜻 보면 우리가 아는 난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3: 저 난 호타 해, 오 3 타라가 난 호타 해. 1 또 플레인 난 호타 해, 지스메 코이 필링 니 호티. 2라 버터 난 호타 해, 지스메 버터 라가 카르케 इसमें तंदूर में लगाया जाता है तीसरा नान उसको बोलते हैं कुलचा और नान सेम है जिसमें आलू गोभी पनीर प्याज इन सब की फिलिंग होती है
1: 그냥 평범한 반죽 같지만 안에 속재료 보이시죠? 속재료가 들어간 반죽을 납작하게 펴서 전통 화덕 탄두루에 넣는데요. 떨어지지 않게 한 번에 착 붙이는 게 기술입니다. 콜리플라워, 치즈, 혹은 둘 다 들어간 모듬. 취향에 따라 골라 넣을 수 있는데요. 수백 도의 화덕 열기 속에서 5분이면 노릇노릇하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기버터를 발라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시키죠. 매콤한 병아리콩 카레와 아삭한 양파절임을 곁들여 먹는 암미차르 꿀차. 아, 빨리 먹고 싶은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0: 아, 인도 음식은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당에 이렇게 조그만 곳이라도 손을 닦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인도인의 오른손은 그 누구의 오른손보다 깨끗해요. 인도 여행 30년 차로서 손으로 먹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이 손은 물컵을 드는 손이에요, 왼손은.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손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받쳐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을 짚고서 뒤져서 찍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쓰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양파가 있네요. 되게 밀가루를 화덕에 구우면은 왜 도우의 잘 구운 피자의 그 도우 맛 있죠? 탄 맛. 그 탄 맛에 양파향이 샥 올라오면서 살짝 하얀 맛이 스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아마 맛없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1: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꿀차. 역시 한 손으로

0: 뜯어야 제맛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받치고 엄지검지로 짚고 참 쉽죠. 고소한 꿀차 한 장으로 앞니처리의 맛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걷다 보니 뭔가 시원한 후식이 담겨서 이곳에 왔습니다. 딱 봐도 맛집 분위기가 나죠? 손님마다 하나씩 들고 있는 이것은 앞니차르의 또 다른 명물입니다.
1: 펀잡 그리고 앞니차르에는 유명한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시예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양대 라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니차르 라시고 앞니차르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이 집이에요.
0: 앞니차르 라시의 특징은 두툼하게 올린 말라이. 우유를 끓일 때 생기는 고소한 지방층인데요. 진한 발효유에 설탕이나 향신료를 넣고 고소한 말라이를 듬뿍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1: 땡큐.
0: 여기 보이시나요?
1: 우유를 끓이면 생긴 단백질인데 정말 고소해요. 그래서 이게 단골한테는 이걸 또 두껍게 줘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 보면은 이거 좀 더러운데 뭐지 하고 안 먹어요. 그럼 인도인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봅니다.
0: 진득한 말라이가 들어간 라시 한 잔. 그 맛은요?
1: 정말 정말 롱밀한 요거트 맛입니다. 이 진한 이유가 뭐냐? 이게 물소젖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일반 우유는 유지방이 3.4%인데요. 물소는 8% 되거든요. 근데 물소가 훨씬 찐득찐득하고 유치한 맛이 나요.
0: 역시 맛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 I'm the fourth generation.
1: Full generation.
2: I am 99 years.
1: 99 years, 아차.
2: Yes, it's very good.
1: I guess you guys are very proud.
2: Yep.
1: This is fourth generation.
2: Yep. I'm a civil engineer.
1: Aha, really?
2: Yep. This one is my father.
1: Your father?
2: Yep.
1: 아차. 아. 아, this is like history.
0: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를 이어 지켜온 앞니차르 라시의 맛. 그러니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달콤하고 진한 라시 한 잔에 일상의 피로가 씻겨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도심을 벗어나 차로 40분 달려 국경 마을로 향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검문소 와타리 와가보더.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 특별한 국기 하강식이 열립니다.
1: 2002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 위기까지 갔어요. 너무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두 나라가 국경에서 국기 하강식을 퍼포먼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자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국경의 명물이 됐습니다.
0: 거대한 스타디움 형태로 지어진 행사장.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들어서면은 저 멀리 파키스탄 쪽 관중석도 보이는데요.
1: 콜로세움 아닌가요, 진짜? 양쪽에서 관중들을 성우 막 환호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뭐 약간 레슬링 경기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0: 관중석을 가득 메운 인파의 열기가 경기장을 휘감는데요. 아, 그야말로 압도되는 기분입니다. 힌두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갈등으로 1947년 둘로 나뉘어진 인도와 파키스탄. 그중 와가보더는 관광객한테 개방된 유일한 육로 국경 통로입니다. 그 경계에서 두 나라의 국경 수비대와 관중들이 매일 저녁 마주하는데요. 그늘 한 점 없는 관중석엔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내리칩니다.
1: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43도예요. 거기다 지금 나무 한 그루 없는 땡볕에서 제 몸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사람 몸에서.
0: 그런데 더위보다도 뜨거운 것은 관중의 열기입니다. 음악이 나오자마자 곳곳에서 춤판이 벌어지는데요.

저도 초대응에서 함께 어울려봤습니다. 파키스탄 쪽 관중석도 꽤 채워졌는데요. 본식에 앞서 대형 인도 국기를 든 여성들이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0: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 수많은 여성들이 쏟아져 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요.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과는 달리 인도 여성들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삼엄할 것만 같던 국경이 어느덧 노래와 춤으로 가득한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이후 점차 대중 참여와 공연 요소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됐는데요.
1: 이게 나름 그때부터 200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0년이 남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노하우를 모아가지고 재밌겠어요.
0: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양국 군인들의 절도 있는 입장이 시작됩니다. 바라보며 진행되는 퍼포먼스. 인도 국경 수비대의 기선 제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세라 곧바로 이루어지는 파키스탄 레인저스의 반격.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열기는 뜨거워집니다. 머리끝까지 뻗어올리는 발차기는 상대에게 기세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때 국경 문을 열고 열리던 하강식. 팬데믹과 테러 등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국경 문을 닫고 진행하는데요. 아쉬운 만큼 더 뜨거운 열기로 채워내고 어느덧 관중의 호응도 최고조에 이릅니다. 매일 저녁 열릴 때마다 매일 뜨거운 열정의 국기 하강식. 어느덧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피날레, 양국 국기가 동시에 내려오는 시간. 어느 한쪽 국기도 먼저 내려가지 않도록 천천히 호흡을 맞춰갑니다. 긴장과 대립의 국경에서 매일 상대와 호흡을 맞춰온 지 67년. 오늘 마주한 함성이 내일의 평화로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북쪽, 히말라야 카슈미르 계곡에 위치한 스리나가르로 향합니다. 해발 1585m의 고산 분지. 스리나가르는 카슈미르 계곡의 중심 도시이자 수많은 물길이 도시 곳곳을 흐르는 낭만적인 물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2: 아이고야, 좋네. 와, 여긴 진짜 꿈만 같네요. 이게 인도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우는 스리나가르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인 제양기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오직 카슈미르, 오직 카슈미르라고 하고서 죽어요. 그 정도.

0: 스키로 유명한 인도 최고의 휴양지이자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1: 황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지상낙원. 그 중심에는 달호수가 있습니다. 북적이던 암리차루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풍경만 다른 게 아닙니다.
0: 이게 과연 인도인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있고 호수가 있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신자들이세요. 그래서 복장이 다르거든요. 아살람 알레이쿰. 각 주마다 말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때로는 종교가 다릅니다.
1: 암리차루에서는 사스리 아칼, 여기에선 아살람 알레이쿰으로 인사를 나누고 다로수로 향하는데요. 다로수를 제대로 보려면 전통배 시카라에 올라야 합니다. 호수의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용으로 화려하게 꾸민 배들도 많아졌는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구석구석 오갈 수 있는 실용적인 형태를 이용합니다. 배 자체가 그들의 일상이니까요.
0: 이게?
1: 저야 뭐 바쁠 거 있나요? 느긋하게 다로수를 즐겨보기로 합니다.
0: 아이고, 그렇지, 시카란 이 맛이지.
1: 히말라야 산자락 아래 잔잔한 물길이 열립니다. 옛날에 무구랑제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0: 지붕이랑 이 쿠션이랑 와 너무 편해요 진짜. 이 시카라는 차체 배 선체가 낮아가지고서 수면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오 진짜 제가 타본 사람이 모는 배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마치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가지고 삭삭삭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도 인도에서 누린 최고의 호사가 인거인 것 같아요.
1: 여행자에겐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겠죠?
0: 현지 분들이 지금 배 타고 무트로 마시러 나가네요.
1: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호수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수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물 위에 펼쳐진 소박한 풍경. 만물 트럭처럼 물건을 가득 실은 배도 있습니다. 여기선 장을 보는 것도 이웃집에 마실 가는 것도 배 한 척이면 충분합니다.
0: 연꽃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연꽃 진짜 크다 여기.
2: 예, 연꽃 니까다 까말 까그래 아니겠어. 에세 화이트 화이트 루비.
0: 까말 쌉지?
2: 나드루 카슈미르가 보라 나드루.
1: 카슈미르 사람들의 식탁을 채우는 나드루 밭을 지나 조금 더 안쪽 물길로 들어가는데요. 한적한 풍경에 마음까지 잔잔해집니다. 고요한 물길의 끝자락, 다로수의 또 다른 명물, 하우스보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 토지를 살 수 없었던 영국인들이 호수 위에 별장을 만든 것이 시작인데요. 지금은 카슈미르만의 독특한 숙박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아람세, 아람세. 아람세, TK. 아, 살람 알레이쿰.
1: 안으로 들어서면 밖에선 상상할 수 없던 화려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0: 카시미르라는 지역 자체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 세공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나무로 이제 디테일하게 세공해가지고서 밖에서 조명을 써가지고 만드는 모습들.
1: 입체적인 나무 장식과 샹들리에가 분위기를 더합니다.
0: 이게 카시미르 스타일 샹들리에예요. 이렇게 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여기서 오래 거주하고 싶은데 땅을 못 사게 하니까 별장 대신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영국 사람들이 빅토리아 스타일로 이렇게 배를 장식을 하고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만의 저택을 만든 거죠. 오픈! 다이닝룸.
1: 손님을 맞이하던 고풍스러운 다이닝룸. 오랜 세월을 간직한 찻장과 주전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같은 호수 위인데 참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고단했던 삶의 무게도 이제는 호수의 깊은 고요 속에 묻혀 흘러갔겠죠?

0: 어두운 새벽. 다로수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1: 4시 반이요.
2: 시원해서
1: 어, 바람도 불고.
3: 아디 굿모닝.
2: 굿모닝.
1: 그야 외려.
2: 야 루다구스라고니까.
0: 오늘은 새벽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 하는데요.
1: 밑에서 이렇게 빛.
0: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배들. 새벽에만 열리는 다로수의 수상시장입니다. 직접 키운 채소를 실은 배들, 시금치, 여주 등 다양한데요.
4: 마타르. 아, 줄기콩.
0: 마치 먹음직한 토마토가 보여서 하나 사보기로 합니다.
4: 모닝. 아, 티켓, 티켓. 살라말레이콤. 예세해. 예, 스타마타에. 야, 깨합산네 구두가야?
5: 맞아도.
4: 아, 구두가야? 아, 차. 예, 원래, 에케지 깎이 떠야 되나? 에이, 무슨 토마토가 헌드릭이야. 무슨 맹가에, 바이야. 예수스 마켓이네.
5: 잠깐만.
0: 유쾌한 흥정 끝에 한 바구니 얻었습니다.
4: 약간 단맛 돌고, 토마토 특유의 시큼함, 그리고, 아, 토마토 향은 되게 좋네요. 인도 야채들이 보면은, 채소들이 향은 되게 좋아요.
0: 배를 바짝 대고 흥정 중인 상인들. 정성껏 기른 채소인 만큼, 제 값을 받기 위한 흥정도 치열합니다.
6: 보고 있습니다. 아차?
4: 아차, 아차, 아차.
0: 좁은 뱃머리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상인들. 농사도, 장사도, 가족의 미래도 이 배 위에 다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시장 구경도 재밌어지는데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2시간 동안 바짝 열리는 시장. 모두 근처 텃밭에서 키운 거랍니다.
1: 이야, 저 사이로 어떻게 들어갔냐. 아, 오, 진짜 떠 있네.
7: Floating land.
1: 아, floating land.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0: 여기는 달로수 사람들이 가꾸는 수상밭입니다.
7: 저의 land hai na is pe hum sabziya karte hai idhar hum idri ke rehne wale hai
1: acha
7: isi darya mein mitti nikalte hai usi se banta hai isme khad wad nahi dalte
1: acha
7: ye mitti isi se banta hai perfect sabzi acha
1: acha
0: 수초와 갈대를 엮고 물 위에 띄우고 그 위에 호수 바닥에 진흙을 덮어 만든 천연 텃밭 라드. 들어서면 영락 없는 밭인데요. 옥수수부터 거대한 토종 밭까지 호수의 영향을 머금은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온 김에 직접 키운 박을 하나 주시는데요. 어, 정말 대박 선물이죠?
7: 고작이에요.
4: 호스크리아 사는지.
0: 해가 높아질수록 상인들도 분주해집니다. 남은 채소는 서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서둘러 뱃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하는데요. 어우, 이분은 완판하셨네요.
4: 안 많다. 가시미리 난해. 가시미리 난.
8: 이카케.
9: 브렉퍼스트.
4: 아, 꼰사부지. 꼰사사부지.
8: 아마 그 계란타. 토마토타. 요 초다 초다 로그레테.

0: सब बोलूं ताई जाने के लिए आने के लिए रोटी लेने के लिए
1: क्या पैरी पैर
0: हम कहाँ हम दास
1: दास
2: हाँ हाँ
1: हे 어떻게 저 비닐
3: 바이야 이해해서 아까 난해 아까 바이야 바이야
2: 아 받을 수도 없이 가시더라고요
1: 빗방울 굵어요
2: 물 위의 하루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날 오후 거센 비가 그치고 스리나가르 구시가지로 향합니다. 오랜 분쟁의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옛 골목을 지나 독특한 모습의 사원으로 향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슬람 사원 칸카이 물라입니다.
4: 개인적으로 제가 스리나가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슬람교 사원인 칸카이 물라에 왔습니다. 되게 특이하잖아요. 사실 이슬람교 사원 보신 분들도 1395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사원을 만든 분이 카시미르 최초로 수피교를 전파하신 분이에요.
2: 수피교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전통인데요. 둥근 돔 대신 뾰족한 목조 첨탑은 카시미르 전통 불교 그리고 힌두 목조 건축과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독보적인 양식입니다.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이가탄탄 이가탄
2: 안쪽으로 가면 더 볼거리가 많습니다 정교하고 화려한 벽과 천장 놀랍게도 모두 종이로 만든 장식입니다 카슈미르 전통 종이 공예와 섬세한 채색으로 꾸민 사원 내부. 신성한 공간을 밝히는 샹들리에까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4: 스리나가르나 카슈미르 보면은 카페트 유명하고 공예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페르시아로부터 카페트 만드는 방법, 목공예하는 방법, 그리고 종이 공예하는 방법을 가져와가지고서 여기를 기반으로 온 카슈미르의 수공예를 퍼뜨린 거예요.
2: 630년 전 카슈미르의 장인 정신이 빚어낸 예술의 집합체입니다. 사원 외벽 역시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정교하게 짜맞춘 전통 기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4: 여기도 보면은 이 나무 건축이랑 그리고 나무 역자 깎아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목조 건축이죠 진짜 이거는. 이 한국도 목조 건물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는 또 진짜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2: 화려함 속에서도 나무의 온기가 전해지는 참 특별한 사원입니다. 도심에 왔으니 시장 구경도 나서는데 초입부터 익숙한 모습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뭔가 그 추억의 아이스케끼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4: 이게 인도 전통 아이스크림인 쿨피입니다. 너무 좋네요. 인도는 이 맛이죠. 이게 되게 과학의 혁신 같은 거거든요. 냉장고 없는 상태에서 얼음이 유지가 되고요. 차가운 것도 유지가 돼요.
2: 원액이 담긴 통을 이틀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4: 언 게 아니라 차가운 채로 굳어지는 거예요, 저게.
2: 얼음과 소금을 섞어 온도를 영하로 낮추는 냉매통은 16세기 무굴 제국 시절부터 전해진 지혜입니다. 맛도 그대로 내려온 것 같죠? 쿨피 다음엔 시원한 수박과 길거리 음료까지 어쩌다 보니 미식 여행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마지막엔 와즈완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4: 와즈완이 뭐냐면은 이 카시미르 사람들의 전통 홀레요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나온 요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요리를 모아가지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와즈완 논베지가 있고 또 이제 채식주의자와 힌두들을 위한 와즈완 베지테리안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정통은 아니긴 한데
8: 로간 조시야.
2: 원래 와즈완은 36가지 정도의 상차림이지만

0: 요즘은 가짓수를 줄여서 대중적으로 맛볼 수 있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와즈완의 주재료는 부드러운 양고기인데요. 부위와 조리법을 달리해 다채로운 맛을 냅니다. 생강, 회향, 계피 등 풍부한 향신료를 더해 감칠맛을 끌어올리는데요. 양고기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요리가 나올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한번 먹어볼까요?
1: 다른 인도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카시미르 칠리의 고장답게 고추 맛이 강하고 매콤한 맛이 강하고 민트 향은 조금 적은 편이에요. 한국 사람 입맛에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0: 푹 익혀서 결대로 뜯기는 갈비.
1: 되게 부드러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간 조시라고 하는 북인도를 대표하는 양고기 카레 중에 하나고요. 되게 진득하고 그레이비한 맛으로 유명해요. 끝맛이 이게 무슨 맛이지? 맵네? 이러면서 오래가는 맛이에요. 이게 양고기를 경단으로 만든 상태에서 고수 베이스, 한 분도 못 드시는 분들 있죠? 고수 베이스의 커리에다 넘어놓은 요리고요.
0: 고추를 듬뿍 넣어 칼칼한 맛이 일품인 매콤한 조림요리, 미르치꼬르마. 요구르트와 고수를 넣어 부드럽게 졸여낸 머튼 다니월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조리법이 이어집니다. 인도식 치즈 빠니르를 새콤한 소스에 자작하게 졸여내기도 합니다.
1: 요건 이제 카시미르에서 나오는 연근 커리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카시미르 여기서 중요한 요리면은 논 베지터리안 요리인데 이것만큼은 채식 요리가 좀 포함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연근으로 만든 커리는 여기서 처음 봅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맛이. 연근을 푹 졸였습니다. 아주 부드럽네요. 연근 잘 안 익거든요. 근데 이만한 연근이 그냥 이빨이 쑥 들어가요.
0: 이 깊은 맛도 다로수가 내어준 선물이겠죠? 스리나가르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또 다른 인도를 만나러 떠납니다.
2: 이쪽은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먹어. 아이고 멋있다. 그치.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쯤 정도의 풍경이 아닐까요?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Midway upon the journey of a life, I found myself within a forest dark. For the straightforward pathway had been lost.

0: Now, it's time to join me on a pilgrimage of the soul.
1: TV 전에 은퇴시켰어야 됐는데.
2: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3: 이 어린 아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0: 하고.
1: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지.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2: 후원 문의 1800-1725 북네이버스.
3: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4: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5: 그런 거 없어도 돼.
3: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4: 너 로밍은 했냐?
5: 당연하지. 봐.
4: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3: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6: I'm injured. I'm injured.
4: 너 뭐해?
3: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5: 어, 저파수인가?
7: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5: 어?
3: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어, 버스 온다.
8: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버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0: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1년 중 딱 한 번 오늘만 기다려온 초보 농부가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첫 출하일을 맞았거든요.
2: 계산이 안 되는데.
3: 몇 개 나가는 거예요?
2: 지금 거의 한 1톤 정도예요.
3: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2: 그렇죠. 이제 전국으로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더 이상은 나오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1: 그런데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복숭아 맞죠? 흔히 보던 복숭아와는 영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창 물이 오른 이 납작한 복숭아 때문에 생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깊은 산과 너른 들의 고장 화순. 남도의 여느 마을이 그렇듯 쌀을 비롯한 곡물 농사가 주를 이루고 간간이 고추가 눈에 띄는데요. 주변과 달리 유독 시선을 끄는 과수밭 하나. 따가운 햇볕 아래 가지치기와 복숭아 수확을 동시에 진행 중인 오늘의 주인공 윤세력 씨를 만났습니다. 세력 씨는 지난 1년간 이와 같은 결실을 보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답니다.
3: 지금 이게 다 매달려 있는, 열려 있는 것들이 이게 다 뭐예요?
2: 열려 있는 거 납작 복숭아라고 합니다. 그 유럽 납작 복숭아라고 하고 도넛 복숭아 그리고 UFO처럼 생겼다 그래서 UFO 복숭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정식 명칭은 거반도 복숭아입니다. 서유기에서 선우공이 먹었던 복숭아가 사실은 이 납작 복숭아예요.
1: 이름도 낯설지만 생긴 게 정말 희한하죠. 둥실한 모양이 아기 엉덩이 같기도 하고 만두나 찐빵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2: 제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키워야지만이 그 맛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NS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유행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납작 복숭아를 보고 나서 아, 얘 분명하게 난중에 될 작물이다. 시장 조사를 했더니 너무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 말아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저한테는 도화선이 됐어요.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시작을 해서 복숭아를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던 제가 미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1: 사실 윤세력 씨는 흙 속에 미래를 심기 시작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된 초보 농사꾼.
2: 가지들이 햇볕을 가리니까 햇볕이 들어가서 복숭아가 이쁘게 잘 익으라고요. 맛있고 좋은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따면서도 이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어요.
1: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시행 중입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 이미 땅은 어떻게 가꿔야 할지 계획이 다 있었다는군요.
2: 우리 흙수단에 첫 걸 보세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부터 복숭아 둑을 1m 이상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비가 오면 빨리 빗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강도를 지금 첫 번째 비벼보고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심지어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조개 껍데기는 안정적인 천연 칼슘제고요. 그리고 조개 껍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 빠짐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품질과 맛으로 승부하는 시대라고 저는.

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특징은요, 납작해서 먹기 좋다. 그리고 안에 딱딱했을 때 먹었을 때 먹어볼게요. 안이 파래요. 황사과처럼 독특한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복숭아보다 당도가 더 높아요.

0: 일반 복숭아의 평균 당도는 10에서 13브릭스. 납작 복숭아는 얼마나 될까요? 와, 높은데요?
1: 진짜 이 수박, 꿀수박인데 했을 때가 13에서 15브릭스. 그래도 저는 목표가 20브릭스라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0: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밭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셨네요. 어머니. 아들 윤세력 씨는 어머니 땅 중에서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밭을 빌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2: 복숭아 따였는데 풀이 있어서 풀네요. 아, 봄에도 3일 맺었단게요. 풀이 있으면 맺고 싶은데 나도 내 농사가 많아 보니까 많이 못 도와줘요. 조금 농사가 따로따로라. 나는 벼, 콩, 팥, 옥수수. 얘는 아들은 복숭아만.
3: 아들이 한 복숭아 드셔보셨죠?
2: 먹어봤죠.
3: 어때요?
2: 좋은 건 안 먹어보고 나는 못난이 적은 거. 큰 건 못 먹었어요. 아들은 큰 거 좋은 거 따먹으라기도. 맛이 괜찮대요. 이 아줌마 맛이 좋아. 아, 따다서 보시오. 아들이 내가 책임질게. 뭐라고 안 할 것이오.
0: 어머니 농사와 아들의 농사가 갈라서기까지 우여곡절께나 있었겠죠?
1: 뭐한거 엄마? 비도 오는데 뭐 들어해? 아이고, 비 오면 싫으니까.
2: 알았어, 갈란다. 아들이 뭐라 하겠어, 누구하러 오네?
1: 마음이 나는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2: 알았어, 아, 신난다, 나도 피곤하다. 가세요, 우리 아들.
1: 그래, 가세요, 어머니.
2: 알았어요.
0: 5년 전 아들의 귀향과 함께 시작된 모자간 밀고 당기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가 봅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평온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 여기다 물을 좀 타야 이제 밖으로 갖고 와요, 양님.
0: 밭에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뭘 하시나 보았더니
2: 계란찜 하려고요?
3: 점심 준비하시는 거예요?
2: 예.
0: 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반찬, 계란찜은 기본이고 쇠고기 우국까지 준비 중이시네요. 아니, 아까 분명히 어머니 농사일도 한가득이라고 하셨잖아요. 김 매주고 얻은 핀잔은 잊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런 계란찜이 나왔죠. 새콤하게 잘 익은 파김치와 갓 담가 싱싱한 겉절이까지 김치만 두 종류. 뜨끈한 국물까지 곁들이면 진수성찬이 불어올까요?
2: 너무 먹어서.
0: 때맞춰 아들도 들어왔어요.
1: 엄마, 아이, 진짜 또 먹지 말라니까. 아니, 그건 나, 너면 먹지 말라니까. 어, 그랬어.
2: 네.
1: 아니, 이상해 먹지. 이거 연출하지 마라, 연출.
0: 그냥 넘어가도 좋으련만 굳이 상까지 바꾸는 아들.
4: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시는 요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계란찜이 저희 엄마의 그 시그니처 메뉴예요. 진짜 맛있어요.
0: 그러면서도 어머니 솜씨 자랑은 놓치지 않으시네요.
4: 맞다, 엄마. 맛있네.
2: 그거 괜찮냐?
4: 맛있어.
0: 살가운 말보다 불쑥 타박부터 쏟아낸 이유, 뭘까요?
4: 집에서 많이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들 온다고 이렇게 계란찜 하시지, 반찬 하시지, 이게 손이 보통 많이 가요. 그래도 제가 먹어야 또 막 제대로 갖춰서 드세요. 안 그러면 물 말아서 된장 찍어, 된장에 고추 먹고.

0: 이런 식이거든요. 미안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래요?
1: 어머니의 평생 노고를 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 젊어서 꾸준히 하고 살살 뭐 노후에 좀 즐기고 살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남들은 뭐 게이트볼 그것도 치러 다니고 노래도 배우러 다니더만 그런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쪽으로 빠져 살아.
3: 아들한테 좀 맡기고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 난 안 돼. 제가 복숭아 나게. 별로요. 낫지도 별로 다보다 못해.
1: 몸상가였고 재기발랄했던 아버지를 만나 4남매를 두신 어머니. 하지만 집안의 가장은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0: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일을 아예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우리들이랑 밤 10시, 11시까지 맨날 어렸을 때 농사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시험 때만큼은 그리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라, 일할 사람은 일하고 했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한다 그지.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했던 것도 있고.
1: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곳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야무진 일솜씨로 인정받은 세월이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0: 직장 가는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야, 연봉이 이러더니 시골에서 농사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셨거든요. 귀농한다고 엄마를 3년을 설득을 시켰고 3년 내내 듣던 말이 딱 세 글자. 미친놈. 지금은 어디서 잘한 것 같은가 못한 것 같은가? 아직도 못한 것 같은가?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어?
2: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 알아서 이제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1: 어머니도 이젠 한결 누그러지셨습니다.

0: 복숭아 밭에 누가 오셨네요.
1: 봐라, 진짜 잘해.
0: 화수목내에서 직장 다니는 윤세력 씨의 아내.
2: 내 옷을 닦아야 된다?
3: 어.
2: 어때? 괜찮지?
3: 맛있어요.
2: 그래.
1: 여보, 응? 복숭아 좋아하는데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으면 돼, 좋지?
3: 아까워서 못 먹지.
1: 이 사람아, 아까워하지 마라. 무엇을 아까워해. 다 네 건데.
0: 이 집 복숭아 아끼는 건 고부간의 의견일지.
3: 쉬는 날만 와서 해줄 수 있어가지고 네. 자주는 못 오고요. 쉬는 날이나 뭐 퇴근하고 이럴 때만 한 번씩 와요.
0: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수확철에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1: 고맙소. 그만 좀 따라다녀.
2: 따라야.
1: 나와, 나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가, 가, 가. 좀 가. 제껴, 이래야 돼.
0: 설마 일손 도우러 온 고양인가요?
4: 고양이들이 있네요.
1: 예, 네, 사실 얘네들이 길고양인데 계속 저 일하면서 쫓아다녀요. 길고양이를 걷어서 집고양이가 됐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복숭아 밭에서 큰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새들이 엄청나게 복숭아가 달기 때문에 쪼아먹거든요. 쪼아먹는데 녀석들이 복숭아를 지켜주고 있긴 해요. 조심해, 가위 조심해.
4: 나무에 진짜 올라와 있네요.
1: 아, 그럼요. 얘네들.
0: 윤세력 씨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복숭아를 노리는 새에게 고양이들이 철퇴를 내린 모양이에요.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한 계기라도 있었던 걸까요? 한두 마리도 아닌 고양이들은 어쩌다가 이 복숭아 밭에서 문지기 노릇을 맡게 됐을까요?
1: 대한 통계를 해봤더니 10분의 1 이상 이 새 쪼는 피해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20,

0: 소리에 한데 모이는 고양이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따로 없죠?
1: 배고프지 말라고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을 했었을 때 훈련이 돼서 그 소리 듣고 계속 와요.
0: 은혜 갚은 까치? 아니, 고양이들이네요.
2: 윙크!
0: 그 시간 아내는 어머니 집 거실에서 복숭아와 씨름 중입니다. 이게 다 오늘 수확한 것들이래요.
3: 포장하는 거는 여기 안에서 하시나 봐요?
4: 네, 복숭아가 시원하게 있어야 되기도 하고 제가 근데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이왕이면 이제 우선 거실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0: 시집 올 때는 대기업 사원에게 왔는데 하루아침에 농부의 아내가 돼 진공포장의 달인이 됐습니다.
4: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안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남편이니까요. 믿고 결혼을 했으니까 먹여 살리겠지라는 마음에 네,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해서 딱 그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그만큼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나름 듬직합니다.
0: 갑작스런 변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걱정보다 믿음을 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인 거죠. 포장 작업을 마치고는 이내 시어머니 부엌에 들어온 며느리.
5: 큰사람이.
4: 네.
3: 와, 너무 부침이야. 맛있게 보이네.
5: 큰사람이 열심히 잘 살자고.
0: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 맛있어, 맛있어.
6: 달달하게 인생 행복하게 더 잘 사시다.
5: 고마운데 뭐 늙었고 달달하게 일하고 열심히 달달하게 살게. 알았어.
0: 모자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언젠간 복숭아 향기처럼 달달해지겠죠.
3: 아, 아내보다 더 이뻐.
7: 언니들이 개맛을 알아? 가을에는 숙회가 최고요.
8: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9: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8: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10: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2: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13: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14: 서울 강남에서
15: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16: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겨

0: 끼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상담 완료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3: 뭐가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6: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7: 10, 9, 8, 7, 6, 5, 4, 3, 2, 1.

가창오리떼가 저렇게 난다는 거는 공기역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공기역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하거든요. 감각으로 느껴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저렇게 많은 수의 오리들이 날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경이롭죠. 동물적인 감각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그거를 저희도 모사를 많이 해서 지금 드론쇼의 충돌 회피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원칙적으로 밤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드론의 위치를 눈으로 보기 어려워서입니다. GPS를 이용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곧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일일이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1: 드론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충돌 경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GPS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GPS라는 신호는 1초에 한 10번 정도 수신이 되거든요. 1초에 10번이 되는 신호가 또 5천 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정확한 시간에 계산이 되진 않고 속도랑 가속도까지 결합을 해서 충돌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은 또 지상 컴퓨터에서 1초에 수백 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0: 각각의 드론이 움직이며 모양을 만들고 수천 개의 화소가 되어 작품을 만드는 거죠. 모양을 바꿀 때마다 모든 드론이 이동합니다. 그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크죠. 그래서 컴퓨터가 미리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드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계산 없이 이것을 해내는 무리가 있습니다.
1: 가창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각자가 해결을 함으로써 전체 군집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천 마리도 아닌 수십만 마리가 충돌 없이 비행합니다. 이곳에 리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동료를 보는 거죠. 동료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맞춥니다. 너무 붙거나 떨어지지 않고 같은 속도를 내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가창오리의 이 규칙을 드론의 충돌 회피 알고리즘에 적용했죠. 드론 역시 거리를 두며 부딪히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입력된 알고리즘대로 움직일 뿐 가창오리처럼 서로 통신하지는 않습니다.
1: 드론들이 서로의 위치까지를 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돌 회피 등을 다 고려해서 경로를 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0: 드론은 알고리즘이 정한 경로로만 갑니다. 주변을 보지 않죠. 가창오리는 주변을 보며 비행을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가졌을까요?

순식간에 퍼지는 공포. 공포의 전달 속도는 약 초속 40m에 달합니다. 수십만 마리가 순식간에 한 몸처럼 동기화됩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면 포식자는 표적을 정하기 힘듭니다. 흰꼬리 수리가 작전을 바꿉니다. 사냥에 성공하려면 한몸 같은 무리를 쪼개야 합니다. 무리를 휘젓는 거죠.

군집이 붕괴되며 가창오리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무리가 사라진 상황. 이제 숨을 곳은 차가운 물속뿐입니다. 흰꼬리 수리는 끈질깁니다.

모두 끈질깁니다. 하지만 숨이 차 고개를 내미는 순간

0: 자신과 똑같은 생존 의지를 가진 동료입니다. 같은 의지를 가진 동료들이 모입니다. 수십만 마리가 하나의 의지로 동기화됩니다. 이 순간을 드론이 재현할 수 있을까요?
1: 현재 통신 기술로는 수천여 대의 드론이 서로 통신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아직 그런 통신 기술이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갑창오리와 같이 각자가 역할을 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군집의 목표를 이뤄내는 거, 이게 이 분야의 성배이고 그것들을 모든 전 세계 연구자가 쫓고 있습니다, 지금.
0: 과학이 따라하고 싶은 자연의 기술, 작은 군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숲에서는 종종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나뭇잎들이 이사를 갑니다. 사실은 누군가 운반하는 중이죠. 인류보다 먼저 농사를 지은 입군 개미입니다. 개미 사회는 철저한 분업 사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죠. 채집 개미는 커다란 톱날을 장착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컴퍼스 삼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합니다. 자기 몸보다 큰 잎사귀를 옮기는 것도 채집 개미의 몫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무임승차한 개미들이 보입니다. 잎을 들고 가는 동안 채집 개미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머리 위로 천적인 기생파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것은 입군개미의 먹이가 아닙니다. 나뭇잎은 사료입니다. 벽면에 하얗게 핀 버섯균. 가져온 잎을 먹여서 키웠죠. 농부 개미가 버섯에서 수확한 당분이 개미들의 진짜 먹이입니다. 개미 왕국의 분업 시스템을 본뜬 로봇이 있습니다.

0: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1: 소프트 로봇을 시작하게 됐던 연구 계기 중에 하나가 개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로봇들이 보통은 하나의 로봇들을 우리가 제어를 해왔는데 다수의 로봇을 통해서 하나의 로봇이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다.
0: 자세히 보면 작은 로봇 군단입니다. 하나의 입자는 참깨보다 작습니다. 마이크로 크기죠. 각각의 로봇은 일종의 자석입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면 자성을 가진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이들도 개미처럼 역할이 나뉩니다.
1: 자기장으로 이 마이크로 로봇들이 0도 방향으로 아니면 45도 방향으로 아니면 90도 방향으로 이 자화되는 정도를 프로그램할 수가 있어서 이것들이 위아래로 붙을지 아니면 옆으로 붙을지 대각선으로 붙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 세로로 이어진 로봇은 키가 커집니다. 대각선으로 이어지면 면적이 넓어지죠. 가로로 붙으면 힘이 세집니다. 이어지는 방향에 따라 자라는 역할도 다릅니다. 0도 로봇은 무거운 물체 밑으로 파고들어 이동시킵니다.

0: 어떤 개체가 어떻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1: 저희가 일일이 다 어떻게 움직일지를 하나하나 조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들이 함께 만나면서 조립이 되면서 어떤 외부 환경이나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마이크로 로봇이라 하고 있고요.
0: 홍수가 나면 불개미는 섬을 만듭니다. 애초에 거창한 전략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눈앞의 동료를 붙잡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모여 모두를 살리는 구명보트를 만든 거죠. 불개미의 생존 본능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45도 로봇들은 불개미처럼 서로를 단단히 붙듭니다. 끊어져 있는 전선을 연결하고

0: 다시 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90도 로봇들은 가장 힘이 셉니다. 자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옮기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무거운 배터리나 복잡한 회로도 필요 없습니다.
1: 저희가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터나 센서나 배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초소형으로 가게 되면 초소형 배터리를 쓰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작아지고요. 모터도 마찬가지로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센서도 넣을 공간이 정말 부족하게 됩니다. 또는 저희가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물질들을 몸 안에 넣는 것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전한 힘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주 작은 로봇들이 혈관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사망자 4명 중 1명은 혈전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단순히 피떡에 구멍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은 찌꺼기가 다시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떡을 떼어 몸 밖으로 옮기는 것도 혈관 청소부의 일입니다.
1: 정말 작고 복잡한 혈관으로 들어가면 현재 의술로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이크로봇이 들어간다면 현재 의료에서는 힘쓸 수 없는 부분들도 저희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동기가 되고 있고요. 생명체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다 할지라도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모터나 이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몸 안에 다 존재를 하고요.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감지해서 반응해서 또 다른 모션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로보틱스에서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현대과학과 자연 사이의 간극. 어떤 식물은 그 간극을 메울 힌트를 주죠.

나무로 울창한 이곳. 사실 숲이 아닙니다. 3,600여 개의 기둥이 있지만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전체 면적이 축구장의 약 1.5배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무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몸집을 키운 걸까요? 식물에게 잎은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에 유리하죠. 그런데 바람이 먼지를 실어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빛의 통로가 막힙니다. 청소만 잘해도 발전 효율은 약 20% 높아집니다. 식물 잎도 청소가 필요하죠. 진흙구덩이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상징하죠.

꽃말은 청결. 흙탕물에서 자랐지만 먼지 한 점 없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연은 물 위로 태양광 패널들을 널어놓았습니다. 잘 닦고 관리해야 하죠. 잎을 닦으려면 일단 걸레가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게 좋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처럼 말이죠. 물방울이 너무 작으면 닦기 힘듭니다. 조금 더 커야 합니다. 연잎은 가운데가 낮고 오목합니다. 물을 모으기 좋은 그릇 모양이죠. 물을 가운데로 모아 둥글게 뭉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끈한 걸까요? 연잎을 확대하면 마이크로 크기의 돌기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 채워진 공기가 물을 밀어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나노 돌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돌기 안에 더 작은 돌기들이 있는 거죠. 연잎이 가진 천연 코팅입니다. 촘촘히 코팅된 연잎 위엔 물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먼지 위로 물걸레가 미끄러집니다. 게다가 줄기는 넓은 잎에 비해 가늘고 깁니다. 잘 흔들릴수록 골고루 닦이죠.

0: 연잎의 원리가 재치 있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독일과 영국에서는 벽에 발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당시 골칫거리였던 노상방뇨 때문이었죠. 발수 페인트가 발린 벽은 소변을 튕겨냅니다. 일명 소변을 되돌려드립니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범인도 소변이 묻는 건 싫었던 거죠. 연잎의 발수성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1: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0: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 착용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2: KF4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 때문에 만들었던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고체의 파티클을 제거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말과 같은 액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연잎 효과는 다른 건 아니고 연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혹은 나노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형상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기가 사실은 들어가게 돼요. 공기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제 물방울이 왔을 때 공기 때문에 사실은 튀겨나오죠.
0: 연잎의 나노 구조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마스크 원단의 표면을 미세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이온 빔으로 표면을 마구 두드려서 나노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스크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침방울을 튕겨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이 마스크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미끄러운 기름은 나노 구조까지 쉽게 스며듭니다. 발수성 좋은 연잎도 기름에는 약합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젖지 않는 소재도 만들 수 있을까요?
2: 자연에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기름을 묻지 않고 기름을 흘러가게 하는 게 있을지 않을까 해서 찾다 보니 네펜딕스와 같이 자기 몸에다가 물을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기름이 이제 흘러가는 거를 찾게 되었어요.
0: 겉보기에는 풍요로운 숲. 그런데 이곳의 흙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이제 부족한 영양분을 모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펜데스가 노리는 것은 근처에 사는 흰개미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흰개미를 유혹할 수 있다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펜데스는 통 입구에 하얀 띠를 둘렀습니다. 흰개미를 부를 미끼죠.

0: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오는 동료에게 경고할 새도 없이 미끄러집니다. 흰개미들이 맥없이 미끄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펜데스는 몸통 입구에 덫을 숨겨놨습니다. 입구를 자세히 보면 일자로 난 고랑들이 있습니다. 고랑에는 무언가가 고이기 쉽습니다. 네펜데스는 고랑의 수분을 모읍니다. 물막이 만들어지면서 마찰을 줄이죠. 그래서 기름도 미끄러집니다.
1: 물을 먼저 코팅을 하니까 개미 같은 것들이 잘 흘러내려가서 저를 잡아먹더라. 근데 알고 보니 개미 발바닥에 기름 성분이 있더라.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조가 왜 코팅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원리를 좀 많이 고민해서 같이 결합을 시킨 거죠.
2: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이 충돌해서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이 같은 원유 유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주변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0: 2007년, 12,000여 톤의 원유가 서해안 생태계를 덮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름을 걷어냈지만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1: 그때 가장 큰 또 문제는 기름 흡착은 하긴 하되 한 번으로 끝납니다. 기름 흡착포라는 것은 한 번에 기름 흡착을 하면 그걸 끝나요. 그리고 나서 태워야 됩니다. 태운다는 건 사실은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2차 오염이 굉장히 큽니다. 재난에 좀 대응하거나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조금 위험하거나 혹은 좀 오염되는 상황을 좀 환경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연구를 하자.
0: 네펜데스처럼 물을 머금는 섬유를 만들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물막이 물만 통과시키고 기름은 걸러냅니다. 기름이 쉽게 분리돼 수백 번 다시 쓸 수도 있죠.

0: 연구 과정에서 뜻밖의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1: 이온빔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로 표면에 계속해서 거기에 이온으로 두들깁니다. 두들기다 보면 결국 나오는 구조는 면집과 같은 그런 마이크로 나노 구조란 말이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이온빔을 무작위로 두들겼는데 연잎 표면과 유사한 모양이 나왔던 거죠.
1: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연구들이 자연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즉, 식물 표면도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최적화된 구조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최적화를 향해서 혹은 최적화와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연에 그게 있었던 것이죠.
0: 뜻밖의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물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맞닿은 곳. 수면입니다. 장구벌레입니다. 목이 유충이죠. 숨쉬기 위해 거꾸로 섰습니다. 호흡관을 물 밖으로 내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물고기만 장구벌레를 노리는 건 아닙니다.

하늘과 물을 가르는 경계에 섰습니다. 경계를 떠나는 자가 있으면 경계로 들어오려는 자도 있습니다. 잠자리는 짝짓기를 하면서 물속에 알을 낳습니다.

방금 전까지 짝짓기 하던 상대가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살았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접착제가 붙은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죠.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표면 장력은 물방울을 잡아당깁니다. 곤충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늪인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소금쟁이에게 수면은 늪이 아닌 길입니다. 표면 장력을 박차고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소금쟁이는 기다릴 줄도 압니다. 먹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물 위의 하이에나죠. 수면을 지배하는 능력은 포식자를 피할 때도 쓰입니다. 소금쟁이는 물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합니다. 반응 속도는 약 0.02초에 불과하죠.

0: 이 독특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의 표지까지 장식했죠.
1: 제가 생각했던 크기에서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좀 당황을 했죠.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있나.
0: 논문의 주인공은 미국 소금쟁이 라고벨리아입니다.
1: 라고벨리아라고 하는 아이는 아주 유속이 빠른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만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쓸려가는 환경인데, 거기 살았다는 것은 이 라고벨리아가 그런 부채 같은 다리에 기관을 발달을 계속 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라고벨리아에게는 독특한 기관이 있습니다. 다리 끝 부채꼴 구조가 물을 밀어내는 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물살에도 휩쓸리지 않죠. 놀라운 것은 이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 부채 구조가 물에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뺄 때는 이제 표면 장력이나 이런 다른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므라들므로써 얘는 그것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휘젓기만 하면 알아서 이 부채 다리가 펼쳐졌다, 오므라들었다.
0: 부채꼴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펼쳐지는 자동 장치를 달았죠. 모터나 정밀한 센서도 없습니다.
1: 그래서 만들 때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구조 또는 재료 또는 메커니즘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기계적으로 지능을 가진 구조체다. 그래서 기계적 지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고요. 구조 자체가 어떤 목적의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계산 없이.
0: 물 위에 뜰 때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 자체가 이미 정답지죠. 정답지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에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털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부력이 생깁니다. 네 개의 다리가 무게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착지할 때도 저절로 균형을 잡도록 최적화되어 있죠. 사실 자연엔 효율적인 것들이

0: 가득합니다. 생김새 하나하나가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찾아낸 해답이죠. 35억 년 생명의 역사는 생존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던 연구 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 처음에는 자연을 이길 수 있겠다. 생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학자로서 자연을 이기겠다는 마음은 접었어요. 독특한 아주 효율적인 곤충들이나 생물들을 보게 되고 자연은 그 생존에 있어서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있구나. 인류 역사상 알아낸 게 많이 없구나. 네, 그런 것도 느꼈어요, 사실. 네.

0: Now, it's time to join me on a pilgrimage of the soul.
1: 홍수로 물에 잠겨버린 집, 쓰레기장에 갇힌 아이가 있습니다.
2: 이 어린 아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맨발로 그런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1: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살 판디. 온갖 쓰레기가 모인 이곳에서 판디가 버는 돈은 1,000원 남짓. 하루 한 끼가 전부인 상황에 홀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학교 대신 매일 쓰레기장을 찾아야 하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판디의 꿈이 쓰레기 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3: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그때도 사람 살았어요. 그때는 여자는 좀 지금보다 더 꽃 같은 거였어요.
3: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4: 이런 상큼한 여자와 이런 어두운 여자가 당연히 공존하는 거지라는 걸 대중적으로 선언해버린

0: 처음에는 그런 마이너한 밴드였는데 진짜 순식간에 데뷔를 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자우림의 보컬리스트이자 프로듀서, 작곡가, 작사가 솔로 앨범도 하고 있고요. 김유나라고 합니다.
1: 목소리 개인이 엄청 잘했습니다.
0: 저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뭐 노래하는 사람으로 데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못할 거다 생각했어요.

0: 할수 있는 일은 모든 시간에 뭔가 허투루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들어갈게요. 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2: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는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를 하던 아마추어 밴드였거든요. 이니벨이. 그러다가 어느 날 MBC 쪽에서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 타이틀곡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으로 어쨌든 저희는 데뷔를 하게 됐어요.

일단 노래 축하합니다. 바로 그 노래야. 비니스의 노래.

0: 홍대에서 밴드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중반에 클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1: 홍수는 나이트 클럽 말고요.
2: 음악이랑 다 같이 됐죠.
0: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펑크 문화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는 관객들이 대부분이었고.

0: 처음에는 저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 눈동자색도 그렇고.
1: 칼라렌즈 껴가지고. 그때 칼라렌즈 낀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 게. 96년 이때니까.
2: 칼라렌즈 그게 뭐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멤버들이 예벽 선배 같은 그런, 예, 복학생 같은 느낌의 두 분이었고, 처음 만났는데 자기들은 프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데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운데 단체로 오신 아저씨 손님들, 막 양복 입고 오셨더라고요. 양복 입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클럽이었어요.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너희가 타이틀곡을 만들어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예. 그런 기회가 어딨어요? 여러 가지 입맛대로 다 노래를 준비해 갔거든요. 뭐 발라드도 있었고, 뭐 가요 같은 노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너무 세게 부를 수 있는 헤이헤이를 고르신 거예요.

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선하다고 좋아해 주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건 진짜 블루스 곡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블루스를 좋아하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가요 문법하고 전혀 맞지 않았고, 당시에는 발라드가 굉장히 우세했어요.

0: 성공한 밴드는
1: 정말 어려운 거죠.
0: 그게 현실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수 권인하입니다. 그때 제가 신천뮤직에 속해 있었는데 대표를 취임하면서

0: 그 동네에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죠.
1: 자우리가 김민아가 처음 딱 등장했을 즈음에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0: 여성 보컬리스트가 있는 밴드들이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뭐 솔로 위주의 이제 음악 시장이 되면서 그런 밴드들이 이제 많이 묻혔죠. 묻히다가 자우림이 조금 결이 다른 밴드로 보컬에서부터 아주 깨끗한 보컬로 등장을 했으니까.
2: 그런데 합주하러 버스를 또 셋이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헤헤헤 아니야? 다 기타 메고. 대박!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0: 그런데 대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일반 대중이나 또 젊은이나 우리처럼 뭐 나이를 더 먹었어도 어떤 그 멜로디 라인과 가사가 주는 뉘앙스에서 느끼는 제일 핵심적인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헤이 헤이 헤이 여기서 나오는 그 간결한 어떤 메시지가 그냥 그 다음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거에서 얘들 야 이거 히트하겠다

0: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사회 비판적인 부분은 거의 뉴스에 토대를 둔 것 같고요. 이번 11집 앨범에 들어있는 Let It Die 같은 것도 6인치 굉장히 많아요. 성향인 것 같아요. 학생이었던 때부터 학교의 부조리 같은 거를 잘 못 참아서 학급회 시간에 막 손들 쳐줘요 막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죠.
2: 안녕하세요.
3: 성구랑 저랑 많이 하는 얘기가 장군님이다. 화통하다 그래야 되나? 네, 뒤끝 없고요.
4: 유나님이 예민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예를 들어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육감까지 다 예민한 건 맞고요. 주파수랑 이런 걸 다
5: 세우고 있고.
3: 응, 세우고 있고.
5: 옛날에 그 여자가 메인 보컬을 하는데 그 여자가 약간 프론트에 있는 게 어색했나 봐요, 다들. 그 예를 들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반말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술 취했나보다 그냥 누워서 못 들은 척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데 유나는 대놓고 저랑 친하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어?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3: 통쾌했죠.
5: 네, 재밌었어요.
3: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이 타이라나
6: 80이요? 80?
1: 아니야, 106이요. 네, 다행히 운 좋게도 저는 대중음악을 직업으로 갖게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떨 땐 저의 감정도 나누고. 하지만 일탈이라는 곡은 제가

유일하게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무슨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 기뻐할까? 유일하게 그걸 생각하고 만든 곡이에요. 할 일이 있어.

저희들은 1집의 타이틀곡을 일탈로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는데 부적격 심의가 났어요. 그때는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시키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뭔가 뜻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밴드가 수상하거나 하면 방송이 금지됐어요. 그냥 저희가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반 검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0: 90년대 말 그때가 뭔가 약간 어떤 변곡점이라고 해야
1: 그
0: 되나?
1: 전까지는 그 어른들이 튀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고,
2: 그런 경직된 면이 아직, 네, 그런 독재사회의 잔재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었어요. 튀면 안 되는 거.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운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은 이 노래에 굉장히 열광하셨고 다들 일하다가 갑자기 사표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사람이 제일 많은 역이 어디야? 그랬더니 신도림역이래요. 그래서 거기 신도림역이 들어가게 됐고, 뭐 예를 들면 스트립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0: 뭔가 파격적인 행동이 용기 있고 좋다라고 느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보기 전날에 삭발하고 이런 이야기도 써 있고 이제 공연을 하면 이 곡이 나오면 모두 관객분들이 거의 이성을 잃고 뛰셨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노래가 아직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
1: 자우림의 음악이 저한테 준 감정은 약간 해방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풀어내야 되는 이 답답한 것으로부터 건전하게 저를 해방시켜주니까요, 자우림의 음악은.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 2000년생이시죠?
1: 네.
2: 근데 자우림 데뷔가
1: 97년. 네,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확실히 내실이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락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회가 당연하게 건네준 틀을 거절하고 사회가 당연하게 지어준 집을 부수고 나답게 사는 거의 시초잖아요. 자우림이 딱 그렇게 살아온 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런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해서 홍대의 주축 중한 명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0: Still late. Even educated fleas to it. That's too late. Let's fall in love.
1: 오늘 정말 특별한 페스티벌인데요. 올해 1회로 개최되는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여성 뮤지션만 출연하는 페스티벌에 가고 있어요. 기획자 오지은 씨가 연락을 해왔을 때, 아, 자매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야, 무조건 할게요. 그랬어요.
2: 솔직히 여자 뮤지션은 흥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씬에는 있고 음악계에는 있고 그래서 저도 쭉 듣던 말인데 하루 만에 매진이 났어요.

0: 일단 너무 귀하잖아요. 중년 여성 아티스트라는 게 너무 귀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인디펜던트, 독립, 뭐, 인디 뮤지션들 씬만 해도 40대가 넘어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나 정말 드물게 없거든요.
1: 아,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이 굉장히 적구나. 든든해요, 그냥. 선배님은 너무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후배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아,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도 당연히. 라는 용기라고 할 것도 아닌, 당연하게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2: 안녕하십니까.
3: 전 오늘 물론 노래를 하러 왔지만 여러분들과의 대화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만 나오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향이 있냐고 해서 그게 뭐 고민할 거리나 돼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2: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3: 음악을 해서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샥 올라온다? 그리고 얼굴까지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왜 나만 발부터 찍어줘? 내 발에 뭐 붙었나?
0: 그, 막, 유나 언니가 옛날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남들이 다 꾸며주고 만들어준 걸 그냥 예쁜 척 하면서 부르는 인형처럼 취급을 받을 때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4: I'm a girl you're thinking about. The one thing you can live without.

0: 저에게 주어진 홍대 여신이라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충실해지려는 제가 있어요.
1: 저는 이제 운 좋게도 홍대 여신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홍대 마녀라고 불린 게뭐 그나마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2: Look at me, I'm at the party. I'm coming for you and my army.
3: 뭔가 그런 다양한 모습이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인디 뮤지션이라는 것은 되게 젊고 예쁜 여신같이 보이거나 혹은 좀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짙게 한 마녀 같은 언니 한두 명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인가 보다. 모두가 다 같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양하게 교류하고 하는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0: 물론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고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성 뮤지션들도 그들만의 어떤 뭔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족쇄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3: 그리고 더더욱 중년 아티스트의 모습이 정말 드물었죠.
1: 근데 유나 언니는 헤이헤이헤이에서 하는 보컬과 파헤에서 하는 보컬이 다른데, 그거를 완전히 당연히 둘다 앨범에 실어도 되고, 그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를 대중에게 그냥 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본인이 전부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엄청난 기술자이고, 네, 외국에 누굴 찾아야 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지금 TV를 틀면 김유나가 노래하고 있는데.
4: 저는 여성인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라 너무 행복하고 오늘 들려드릴 김유나의 음악들은 한 명의 영희로서의 음악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줄 완벽한 첫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곡을 쓰고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는데요. 그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시시했어요, 솔직히. 나는 매일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너무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치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당시에는 버드나무 숲이었던 게 기억나고, 그 대치 사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잠겼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항상 물난리가 났어요. 어릴 때는 시간이 영원히 가지 않아서 과연 미래가 올까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악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쯤? 2, 3학년쯤? 제 생부가 설거지를 하다가 비누를 덜 닦았다. 그러면 폭행이죠. 갑자기 벼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난 2학년인데 당연히 못하지.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나?

0: 무척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다 폭력의 피해자였고. 근데 정말 밖에서는 막 그렇게 애들한테 잘하는 아버지가 없는. 근데 생부가 죽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와, 나는 이 사람을 증오하면서 평생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 증오할 대상이 죽어버려서 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1: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 증오보다 강력한 건 없어.

0: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오를 한다는 네. 게.
1: 그러면 증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증오는 힘이 돼요. 가장 파워풀한 힘. 모르시는구나. 네.
2: 그 유나 얘기를 한 번에 쫙 알게 된 건 아니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적도 있고 술 마시고 또 이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이었고요. 예전에 좀 이해 못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김유나.
0: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2: 가사나 아니면 평소에 저한테 얘기하던 것들 아니면 행동 근데 그걸 다 이제 나중에 딱딱딱 맞춰서 이야기를 크게 만들어 보니까 아, 유나는 그래서 지금의 김유나였구나.
3: 솔직히 맨 처음에는 그 가사의 내용과 감정이 약간 증폭이 돼 있구나라고 처음엔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든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저는 제 경험이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네, 대신에 저는 다른 분들의 고통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의 내면을 알고 제 속을 알지만 타인의 내면이란 고통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사실 타인의 고통을 작업하는 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일했고.

0: 네, 여객선 침몰 사고 특보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승객과 선원 총 462명을 태우고 인천을 떠나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이 진도 부근의 바다에서 오늘 오전 9시쯤 침몰했습니다.
1: 저는 그 뉴스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던가 구조팀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바뀌는 보도 내용. 너무 아이들이었으니까.

아, 지금 해야 될 음악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키리에를 시작으로 슬픔, 타인의 고통, 고통과 애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앨범이 탄생했고,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뉴스에 기생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교활한 부분일까라고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0: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 갑질이 여전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경찰에 입건된 데이트 폭력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그 인한 자기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3: 굉장히 본능적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뭐 분명인 것 같아요.
2: 안 해봐도 그럴걸요?

음악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음악은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 생존한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수는 있어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리입니다. 저는 생존자이고 유가족입니다. 일기를 뭐를 일기 있나?
1: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여기도 여기 자 자우림 콘서트 한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여기 있다. 22년 10월 31일 갔어요.
0: 저는 이제 부모님을 같은 방식으로 떠나보낸 뒤에 유서를 쓰게 됐어요.

0: 그 노래가 너무 난 거예요. 와, 나 자우림 콘서트 한 번만 보고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근데 정말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뜬금이 없는데? 한 번만이라도 공연장에서 유나님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짠! 응원봉인데요. 이거 근데 불 켜지진 않아요. 이게 그때 무대에서 그 조명 감독님이 이렇게 막 켜주신 것 같아요. 노래마다 색깔이 막 바뀌었어요.
1: 진짜?
0: 네.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흔들고 그랬어요. 기쁜 노래를 불어도 막 울고 슬픈 노래를 불어도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1월 달에도 여전히 공황장애가 되게 심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유나님을 보러 가서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그때 아주 조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공연은 하루지만 저는 그 하루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고 다시 집 밖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콘서트 가려고.

0: 저는 원래 진짜 엉망진창인 인간이었어요. 항상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전혀 막 어둡거나 슬픈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너무 권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보험이었다. 그냥 내 인생과 맞서는 하나의 방법. 그런데 저는 음악을 해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진짜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은 좀 무책임한 그냥 응원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유나님은 조금 더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마음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1: 각자의 상황,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 받아들이는 에너지도 다를 거고, 그래서 각자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되게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음악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동시대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5: 아, 됐어?
3: 씨가 좋아요, 비가 좋아요, 노래.
6: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라디오가 하도 재밌다고 해서 방학 때 그 안방 침실에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사이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확실히 비었을 시간에 라디오를 들고 거기에 이제 숨는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숨어서 아무도 없는데도 숨어서 91.9를 켰어요.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빌리 조엘이었어요. Just the way you are. 컬처 쇼크. 이런 음악이 있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제가 들은 노래는 클래식 오페라고 동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거 뭐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몰래 금지된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악이 저의 도피처가 되고 지금은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게 저는 삶의 방식이 됐어요, 이제.
7: 어린 유나 만나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6: 조금만 버티면 20대에 독립할 수 있고,
8: 물론 경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니까 가장 좋은 점은요. 제가 원하는 악기를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CD 다 살 수 있고,
6: 네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버텨라란 의미는 아니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9: 나중에 더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오늘 이런 공연이 정말 나의 소중한 청춘의 하루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10: 좋아지지 않고.

0: 배틀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동주노타. 미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버스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3: 저는 그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4: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5: 빨강머리 앤이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6: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7: 서울 강남에서
8: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바퀴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9: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0: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9: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11: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0: 식료품 안심업소 오케이.
1: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은
0: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8: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9: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0: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9: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7: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8: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장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2: 아, 말이.
3: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4: 아, 예, 반갑습니다.
2: 아, 아빠 심어줄게.
5: 더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2: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3: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에 있었어요. 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교태가 돼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구조왔을 때 그 경계를 하고.
2: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업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4: 맞아요.
2: 너무 안타깝고.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50대가 되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제가 입학 동기가 한 1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냥 서로 이름 정도 기억하고 잘 지냈니? 반갑다? 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빠이빠이.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거리 한 10m 정도 하면서 사는 친구죠. 그 입학 동기 중에 한 명하고는요, 그거보단 훨씬 가깝게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여자친구였는데 지금 저랑 살아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죠. 근데요, 50대가 되면요,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떠납니다. 자녀들은 떠나가죠. 그리고 부부관계 둘만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TV 같이 보다가 중간에 약간 턴 좀 보느라고 시간이 떴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어색하죠?

대화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녀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세값 빼주고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되나 하는 돈 얘기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빈 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녀가 크면 좋죠. 야, 이제 우리도 자유다. 이제 돈 들어갈 일 끝났다. 근데 막상 그 방을 보면 왠지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등록금도 마련하고 학원비도 마련하고 또는 집을 얻을 때도 아이들이 크니까 방 다 각자 줘야 돼서 방 하나라도 더 있는지 구하려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애쓰면서 막 신경 쓰느라고 막 고통스러우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아이들이 커서 이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서 막 자유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데 왠지 서운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동안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이 사라진 거죠. 이제 난 어떡하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할 게 있어요. 나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나만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 삶은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운동 이런 건 별로 없고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내 삶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자녀가 독립하는 그날 내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이 될 거예요. 자녀의 독립을 상실이 아니라 내 삶의 재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을 글로 다 투자했는데 나 남편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 시댁도 마음에 안 들었어. 오히려 내 자식들 키우는 거에만 집중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 자식이 날 버리고 떠나네.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터지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상실을 맞아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상실을 내 자리로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빈자리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취미가 있고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로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과잉 통제 함정도 있어요. 혹시 내가 자녀한테 올인했던 게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랑이냐 집착이냐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진로에 감섭해요. 친구 관계를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한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소개팅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엄마가 포스트잇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서 한 열 몇 장을 붙여놨대요. 만나지 말 것, 마음에 안 들음, 어떤 친구인지 좀 더 확인해 볼 것. 알고 봤더니 소개팅 하는데 뒤에 몰래 와서 몰래 훔쳐본 거예요.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통제하는 게 본인 존재의 이유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역할을 놓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건 거예요. 이걸 과잉 통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과잉 통제는 부모 자녀 관계를 망쳐요. 성인이 된 자녀라면 자율성을 원해요. 모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면 더 이상 부모의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을 거고요. 엄마는 항변하죠. 아빠도 항변하죠. 이거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게 놔달래니까요. 라고 하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한 부모는요, 자녀들한테 안전한 기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래요. 아이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끙차하고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소파 밑에도 들여다봤다가 옆방에도 갔다가

한참 놀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와 보죠. 돌아와서 엄마 그 자리에 있나 보고 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불렀다가 엄마 어디 있는지 알고 나면 다시 자기 돌아가서 블로그로도 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럴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게 안전기지입니다. 이건 마치 한참 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돌아오는 충전소 있죠. 요새 그 로봇 청소기 보니까 자기가 한참 일하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자기 자리 돌아가서 충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50대 부모의 역할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떠나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기지인가? 내가 주유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옛날처럼 돌아왔을 때 우유를 주는 엄마는 아니지만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느긋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인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도 걱정은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관계에서도 실패해서 다시 또 징징 울면서 일로 올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 충전소처럼 주유소처럼 받아주면 돼요.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 거죠. 저도요 사실은요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 불안해요. 막 걱정되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저 스스로를 해방시켜주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50이 되면 대화 자체가 사라지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많은 부부가 경험하는 현실인 거예요. 흔히 농담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아, 15년이에요. 25년이요. 근데 아직도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부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대요. 이걸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대화가 좀 줄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지난 20몇 년 동안 대화의 주제가 돈과 자녀에 국한되었던 거라서 그래요. 그거 아니면 시부모 문제였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크고 성장한 다음에 우리 둘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둘만의 알콩달콩했던 20대 초중반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얘기는 닭살이 돋아서 못하겠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중에 실버타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수천 쌍의 부부를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 연구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뭐였냐 하면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감정계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감정계좌가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의 말, 여보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하는 칭찬의 말, 오늘 무슨 일 있어? 어저께는 학교에서 힘든 일 없었어? 직장에서는 괜찮았어? 이런 작은 관심, 이게 입금이고요. 비판, 무시, 방어, 그리고 경멸, 이게 출금인 거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어제도 그러더니 내가 오늘 이거 입고 간다 그랬는데 왜 다리미질 안 해줬어? 더 심한 말이 있죠.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감정계좌의 출금인 거예요. 행복한 부부일수록 감정계좌에 입금되는 게 훨씬 많고요. 불행한 부부일수록 출금이 많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공감해주는 말, 칭찬은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왜 하냐 그러겠지만 부부니까 그걸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화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전에 저 젊은 시절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아주 예쁜 영화가 있었거든요. 젊은 처녀 총각이 여행지에서 만나서 그 하루 돌아도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대화 나누고 사랑을 막 알콩달콩 시작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는 결국 이 사람들이 결혼했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중년 부부가 됐는데 대화하다가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막 또 헤어지고 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봤더니

정말 철학적이고 예쁜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자녀 얘기,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아주 밑바닥을 까는 사랑 확인 얘기, 그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진짜 친밀한 부부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대화일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눈만 봐도 저 사람 감정 알잖아요. 그 감정을 서로 느껴가면서 서로 부드럽지만 솔직한 얘기, 그런 얘기가 진짜 대화거든요. 그 진짜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부부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걸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의 루틴을 만드세요. 예전의 공동 루틴은 퇴근함과 동시에 아이 같이 목욕시키는 게 공동 루틴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는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0분, 30분 같이 걸으세요. 주말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리고 토스트 한 잔 구워서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는 겁니다. 작아도 돼요. 뇌는 그 반복되는 경험을 같이 하는 걸 통해서 서로의 연결감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제발 좀 고마워하세요. 배우자한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뭐 밥 차려주는 게 뭐 어때서, 좀 덜 바쁜 사람이 하는 거 맞지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서로 오늘 밥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사실은 나도 일하고 왔는데.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수고했어. 오늘 직장에선 별일 없었지.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 사소한 것들, 그 작은 감사 표현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 배우자한테 진짜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여보,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요새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요, 부부관계에서도 반말로만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존댓말도 좀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서로 반말만 하면 존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한 6대 4, 7대 3의 비율로 섞었어요. 예의 지키려고. 가식적이라고요? 부부 사이 원래 남이에요. 적당한 가식이 있어야 예의도 지키고 그게 더 좋은 부부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도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저희 부부도요, 늘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걸 보면, 지금도 미워하지 않고 지내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말을 서로에게 자주 합니다. 답은 아마 둘이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데도 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없앨 수가 없어요.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함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요즘 어때?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은 거기서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예상치 못한 이별들,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first frosted from this year. You have to wait.
1: Wow.

가능한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끝에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잘 끌어들이고 잘 되새기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내 아파트 단지나 내 주택이나 내 별장이나 내 공원이나 내 식물원 안에 잘 연결시키는 그 일종의 나는 연결사라고 보면 돼. 연결사.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허지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제목이 무가당 구미는 어떤 맛일까? 자, 요즘에 이런 과자류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다과류 같은 것에 그 설탕이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노 슈가 혹은 슈가 프리 뭐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많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왜냐면 맛이 좀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덜 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찾게 되는데
1: 근데 또 네. 슈가 대체 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0: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0: 약간 안정을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 약간의 위안.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구미 젤리를 먹은 시츄에이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와, 이걸 만들어
1: 오,
0: 볼 겁니다.
1: 지금 신났어요.
0: 네, 그러니까요.
1: 예.
0: 무가당 구미, 이거 어떻게 만들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와, 이거 약간 저의 느낌입니다.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슈가가 안 들어갔다 이러면 대체가 됐다라고 하면,
1: 네.
0: 아, 맛이 너무 달라 하는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
0: 아,
1: 탄산음료도
0: 맞아요, 맞아요.
1: 제로가 있고 뭐 그냥
0: 아하, that's
1: 있잖아요.
0: right.
1: 근데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0: 저도 그래요.
1: 그걸 또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0: 민감하신 분들은 딱
1: 네,
0: 냅니다.
1: 맞아요.
0: 아무튼 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무가당 구미제리를 한번
0: 음흠.
1: 영어로 맛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0: 아,
1: 새로
0: I need
1: 아예
0: English,
1: 예예
0: sorry.
1: 오케이 오케이 new arrival
0: New arrival.
1: yes 그 no sugar
0: No sugar.
1: jelly
0: Jelly.
1: try
0: Oh, have I tried the
1: yeah
0: j-
1: 예
0: Ah,
1: yeah yeah yeah
0: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응?
0: I haven't tried them yet. Not yet.
1: No, sold out
0: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와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0: You have some?
1: 아니, no, no, no. 이미 in my stomach.
0: Oh, you ate it.
1: I tried.
0: Uh-huh.
1: Yes. 근데 no difference.
0: Oh, no
1: Yes,
0: difference.
1: no sugar, sugar almost same.
0: Really?
1: Yeah.
0: I hope they're still sweet.
1: 응?
0: I hope they're still sweet.
1: Still sweet.
0: Sweet tasting,
1: Yeah,
0: yeah?
1: still sweet. Yeah,
0: Oh,
1: you.
0: I want to try it.
1: 야,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는데.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3: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3: I hope they're still sw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친구한테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1: 뭐.
0: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1: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0: 갑자기.
1: 저도 이 신맛 젤리 진짜
0: 오,
1: 좋아하거든요.
0: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1: 예.
0: Yes.
1: Did you try? 너 시도해봤어? 먹어봤어? The new sugar free. 새로 나온 슈가 프리. 설탕 없는. 예, 설탕 없는 젤리겠네요. 네, 여기 젤리, 구미.
0: 정말 젤리라고 하시네요.
1: 그쵸, 구미. 근데 구미라고 하는군요. 젤리도 영어잖아요. 예, 또
0: 아, 네요.
1: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아끼세요.
0: 냉정합니다.
1: 오케이. 그러면은 구미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구미 아니고, 예, 구미. 왠지 Y로 끝날 것 같은 느낌. Y.
0: GUMY.
1: Yes.
0: 뭔가 영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1: 너 그래요?
0: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Y?
1: Yes.
0: 아닙니다. 이게 단수여도 GUMMY예요.
1: M이 두개 들어가는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gummies에서
1: 예.
0: s를 넣게 된 거죠.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자, 우리가 흔히 구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1: 네.
0: 쫄깃쫄깃하고 뭐 약간
1: 맞아요.
0: 딱딱하기도 하고 심지어 sometimes,
1: 예.
0: right?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구미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mmy라고 하게
1: Gummy.
0: 됩니다. gummy, right? so 구가 아니라 g에 가깝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우리 젤리라고 들어봤죠.
1: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0: 한국에서는 사실 구미라고 하기도 하지만 젤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1: 주로 젤리라고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된소리 나서 젤리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1: 맞아요.
0: 영어권에서는 특히 이제 북미권 미국 영어 같은 데서는 젤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미를 얘기를 하지 않고 과일 잼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젤리보다는 거미. 라고 하는 게
1: 거미.
0: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뭔가 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뭐
1: 네.
0: 과일 그 맛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슬기 씨도 헷갈렸을 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1: 네.
0: 바로 sugar free. 요즘에는 sugar free라고 하는 게 뭐 과자나 무슨 뭐 식재료에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낌은 나요.
1: 네.
0: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명사 뒤에 free를 넣게 되면 명사가 없는, 안 들어가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사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1: 그쵸.
0: 뭔가 나쁜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죠.
0: 그렇죠, right?
1: 예.
0: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예로부터 자유로워.

0: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아.
0: 명사에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좀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So,
1: 오.
0: sugar는 우리가 그럼 음식 관련해서는 물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죠.
1: 몸에는 사실
0: 그렇기
1: 해롭죠.
0: 때문에 sugar free라고 하게 되면 안 좋게 들어갔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이렇게
1: 아,
0: 생각하게 되는
1: 그러면
0: 겁니다.
1: free가 자유라는 그 명사랑 뭐가 없고
0: 자유로운.
1: 공짜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자유로운에서 파생된,
0: 다 여기서 그게 나온 거라고
1: 아,
0: 보면 돼요.
1: 그렇군요.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조금은 뭐 물론 내야 되지만 약간 마음의 짐처럼 있는 tax free가 있잖아요.
0: tax-free.
1: 예.
0: Alright, tax-fre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안 붙는 거죠.
1: 그쵸.
0: 솔직히 tax를 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cost이기 때문에
1: 예,
0: 비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1: free가 되는 거니까.
0: 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So
1: 예.
0: 명사 free라고 하는 것은 아, 뭐가 없구나.
1: 그래서 굳이 여행 가가지고 tax free만 사요.
0: 그렇죠.
1: 예.
0: 왜냐면 자유로워지고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예.
0: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1: 네.
0: 미국에서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친구였어요.
1: 네.
0: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이거 프리 몰라? 자유롭게 많다는 거야. 얘가 떠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프리 하면 많다는 얘기야. 라고 해서 저 한동안 그렇게 쓰고
1: 아,
0: 다녔잖아요.
1: 정말요?
0: 그렇게 알아듣고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1: 그쵸, 너무 반대 개념이잖아요.
0: 잘 지내고 있니?
1: 예.
0: Okay, so 명사 free. So for example,
1: 응?
0: 만약에 지방이 없어요.
1: 네?
0: 지방이 안 들어갔대요.
1: 예.
0: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 Fat free.
0: Fat free. Okay,
1: 오.
0: 그리고 다시 한번 무가당이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 거니까
1: Sugar
0: That's right.
1: free.
0: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우유다. 그러면 This is milk.
1: 네.
0: Right?
1: 네.
0: 하지만 이건 무지방 우유입니다.
1: 아하.
0: 어떻게 해요?
1: This is fat free milk.
0: That's right. Fat free
1: Oh.
0: milk. How about this? 나는 음료가 drink죠.
1: 네.
0: 나는 있잖아. 무가당 음료들을 안 좋아해. 어떤
1: 아,
0: 친구는 뭔가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좀 달달해야
0: 네. 그래서
1: 맛있잖아요.
0: 난 좋아하지 않는다. 무가당 음료들을.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그렇죠?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이럴 수도
1: Yes.
0: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1: This is fat-free milk.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자,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없는이라고 할 때, less 붙은 거본적 있어요?
1: 네,
0: less라고
1: less.
0: 하는 거. 무슨 less라고 하면 뭐가
1: 그쵸.
0: 없는이죠?
1: 네.
0: 자, 이 less 같은 경우에는 꼭그 앞에 나온 게 나쁜 의미다,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별로 없어요.
1: 예,
0: 중립적이에요. 그냥
1: 오.
0: 단순하게 그게 안 들어간,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텐데, sugar free는 얘가 나쁘게 느껴지죠?
1: 그쵸.
0: free가 들어간 거 보니까.
1: 응?
0: 하지만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1: 와.
0: hope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ope free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1: 아.
0: hope가 없는이 되는 겁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here?
1: Yes, yes,
0: Okay, alright.
1: yes.
0: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아, 아직. 근데 여기저기 다 품절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그쵸.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Uh-oh.
1: 오, 자, 아직이니까
0: 네. 이게
1: 그러면은
0: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아직 아닌 거죠.
1: 그쵸. 그래서 저는 not yet 으로 할게요.
0: 오케이.
1: 아직은 안 먹어본 거죠.
0: 아마 단독으로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Yeah.
0: So, not yet.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어디서
1: 오,
0: 많이 본 단어도 나오기도
1: sold out.
0: 하고요.
1: 네.
0: 그렇습니다.
1: Not yet.
0: Not yet. 우리는 뭐 그냥 아직 이러지만 사실 아직 아니야.
1: 아니야.
0: not이 들어갔으니까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사실 많이 쓰는 거예요. I'm sorry.
1: 예.
0: Not yet. 뭐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here? Are you here? 전화로 했을 때 여기 도착했어? 했을 때 아, not yet, not yet.
1: 예.
0: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문장으로 다 풀기도 합니다. I'm
1: 네.
0: not there yet. 이런 식으로도 문장 안에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sold out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미 cover 했었죠, 여러분들.
1: 네.
0: Right. Sold out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인 겁니다.
1: 그쵸.
0: 다 팔려서 아웃된 거예요.
1: 네.
0: Alright? 원래 실제로요, 여러분들, 물건이 다 나갔다라고 할 때, it's out 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1: 오.
0: 팔려서 나갔다. 뭐, 의역해서 품절인, 뭐, 매진인,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게 형용사인 걸 어떻게 알수 있죠? sold out?
1: They are의 비동사가
0: 그렇죠.
1: 있는데요.
0: 비동사 있죠? So they
1: 네.
0: are sold out.

0: 쓰게 되는 겁니다.
1: Yes.
0: 자, 그리고 보면 they're sold out. 근데 어디서?
1: Everywhere.
0: Everywhere. 여기저기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곳에서 지금 다 sold out인 상황인 거예요.
1: 야, 어떤 상점을 가도 없는
0: 맞아요.
1: 거죠.
0: 왜냐하면 요즘에 특이한 맛이나 뭐 성분이 들어가거나 하면 유행을 확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구하기 힘들단
1: 말이죠. 살 수가 없어져요.
0: Right. 자, everywhere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편의점이 어떤 외국인이 한국 갔다가 네. 다시 미국에 온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 한국은 말이야 편의점들이 막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
1: 오.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한 블럭에 진짜 엄청 많잖아요.
1: 그래서 브랜드별로 있죠. 막.
0: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자 편의점이 영어로 뭐죠?
1: Convenience store.
0: 그죠. Convenience store입니다.
1: Yes.
0: 자 복수로 써서 편의점들은
1: 네.
0: 들은 모든 곳에 있었어.
1: 아, convenience stores
0: are 해도 되고 그럼 팩트니까 근데 과거형으로 하면은
1: 아,
0: convenience stores were
1: everywhere.
0: Right. Hey man, it was a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in Korea.
1: Yeah.
0: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우린 모든 곳을 다녔어. 우린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
1: 오.
0: 그냥 갔다 쓰면 돼요.
1: Yeah. We were moving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We went. Right.
0: Moving은 그렇게 쓰면은요.
1: 예.
0: 이사 다닌 겁니다.
1: 아, 여기
0: yeah.
1: 여기.
0: So we went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Alright. 간단하게 everywhere 쓰면 여기 저기라는
1: yes.
0: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Okay. So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1: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Not yet. We are sold out
0: they every... are.
1: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네, 자 그랬더니 우리 미션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1: 오,
0: 이건 마유입니다.
1: 그렇죠, 네. 마유. I tried one, but I couldn't the difference.
0: 음흠.
1: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no.
0: 오.
1: Yeah.
0: Okay. Alright. I tried one 했는데 내가 하나 먹어봤다.
1: 네.
0: But I couldn't know the difference. Okay.
1: Yes.
0: 들으면 알지를 못했다. 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1: 아, 그래요?
0: 자,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0: Which is tell 되겠습니다.
1: 말할 수 없다?
0: Right. I couldn't know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1: 네.
0: 좀 어색해요. 그렇게 아예 쓰질 않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tell th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을 거의 묶어서 쓰기 때문에요.
1: 아.
0: 이 tell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말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차이를 알아보다, 식별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tell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리고 그것을 격식으로, 완전 격식으로 바꾼 것이 distinguish. 라는 동사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 이거 구별하다, 식별하다 엄청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오히려 네. 한국에서는 약간 좀 아카데믹한 이 단어를
1: 맞아요.
0: 더 잘 알더라고요.
1: 많이 외웠었어요.
0: 그래서 distinguish.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훨씬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바꾼 거 바로
1: tell
0: 되겠습니다.
1: Yes. Alright?
0: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암기해라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데
1: 네.
0: 이 정도 문장들은 아예 암기해도 안 아까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tell. 이러면 내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의역하면 알만하다.
1: 네.
0: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얼굴이 완전 부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요. 한 거예요.
1: 예.
0: I can tell. 알 것 같아요. 얼굴이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슬기 씨한테 어? 슬기 씨 머리 뭔가 했죠? 뭔가 바꿨죠? 했을 때 슬기 씨가 어? Can you tell? 이러면 티나요?
1: 오,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그래서 알아보겠어?
0: Right.
1: 오케이.
0: 식별이 되냐?
1: 네.
0: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I tried one, but I can't요? 아니면
1: I couldn't.
0: Couldn't. Okay. Couldn't는 모양상 뭐의 과거형이죠?
1: can의 과거죠.
0: can't의 과거입니다.
1: 네.
0: So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1: 없었다. 없었다.

0: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current 뒤에.
1: 동사 원형이 와야죠.
0: That's right.
1: 예.
0: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할 수가 없었다, right? 뭐 그런 능력이 안 됐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와, 나 일어났는데 너무 막 빛이 밝아가지고 이런 느낌? 나는 내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아,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나의 눈을.
1: I couldn't open my eyes.
0: 그래서, oh, I couldn't open my eyes.
1: Yes.
0: Or maybe she was so beautiful that I couldn't open
1: Oh,
0: my eyes. 뭐,
1: sorry.
0: 어, 죄송한데,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you know what I'm
1: 없으면
0: saying? 몰랐어요, 대신지.
1: 예.
0: 자, 두 번째는요, 그녀의 목을 돌릴 수가 없었어, 움직일 수
1: 아이고,
0: 없었어.
1: 디스크
0: 아,
1: 왔다, 디스크 왔다.
0: yeah.
1: 예. She couldn't turn,
0: 트렌드 좋고 움직이다가 뭐죠?
1: move.
0: 아하.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뭔가 다친 거예요, 그렇죠?
1: 그쵸.
0: So 현재 할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할수 없었다.
1: Yes.
0: 시제만 잘 가지고 놀수 있어도 영어 실력 엄청 올라간다고 했었죠.
1: 그쵸.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ouldn't open my eyes.
1: I couldn't open my eyes.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자, 여기서는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1: 네.
0: 제가 아까 tell만 알려드렸는데, tell the difference를 사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차이를 알다 정도?
1: 네.
0: Okay, right?
1: 알아두고
0: I'm sorry,
1: 싶었어요.
0: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런 식으로.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여전히 달면 좋겠네. 이거 약간 덜 다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음료 있잖아요.
1: 예.
0: 그 슈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안 들어간 걸 주면 딱 하고 너 장난해? 바로
1: 와,
0: 나오더라고.
1: 진짜
0: 알더라고요. 그런
1: 미식가예요.
0: 사람들이
1: 예.
0: 있습니다.
1: 아니,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실 구별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지만, 그렇게 제로인지, 그렇지
0: 아닌지
1: 않은지를 딱
0: 맞아요.
1: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0: 놀라워요.
1: 와, 진짜
0: 네.
1: 좀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I hop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Okay.
1: 저는
0: I hope.
1: 바랍니다.
0: 바란다.
1: They are still, 이렇게. 걔네들이 여전히 달기를 바란다.
0: 와.
1: 네.
0: 뭔가 달콤하고 뭐
1: 달다.
0: 달달.
1: 그쵸? 그럼 they are still 달다. 우리 또단 거는 슈가가 아니라 스윗이잖아요.
0: 그러죠.
1: Sweet,
0: 확실히
1: sweet.
0: 아는 거는 굉장히
1: 자신 있죠?
0: 자신이 있더라고요.
1: 거의 내가 마유예요.
0: 말투 막 스타일 자체가.
1: 뭐다? 그렇죠?
0: 어?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전문 강사의 느낌.
1: 그렇죠.
0: So I hope they're still sweet. 정답
1: Yes.
0: 맞습니다. 자, 이 스윗은 단 뜻도 돼요. 달콤한도 되지만 사람 성격이나 막 이런 거
1: 아,
0: 있잖아요. 행동이나 이런
1: 맞아요.
0: 거 보면
1: 네.
0: 다정하다라고 할때 한국에서도 요즘에 어우 스윗해, 스윗남 막 이러잖아요.
1: 완전요.
0: Right. 이 스윗 자체가 사실 좋은 느낌을 다 담은 단어예요.
1: 진짜.
0: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정뿐만이 아니라 막 친절하고 뭔가 의리도 있고 뭐 모든 게다 들어갔습니다. 스윗한
1: 특히나
0: 거.
1: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다정한 남편, 다정한 남자 분들한테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Oh, so sweet!
0: 맞아요.
1: 이렇게 가는 것
0: 그게
1: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게
1: 예.
0: 모든 게막다 들어가다
1: 다
0: 보니까.
1: 표현이 돼요.
0: That's right. So
1: 예.
0: sweet하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sweet하다라고 쓸수 있고 어떤 행위도 sweet하다라고 oh, that was sweet했어. 이렇게도
1: 그쵸.
0: 가능합니다.
1: 오.
0: 자, 이거 달콤한 맛이 나온 김에 조금 뻔한 거 말고 맛이 좀신 거는 어떻게 하죠?
1: 신 거.
0: 아, 요거는 gummy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1: 아, 저 알죠.
0: 거예요.
1: Sour.
0: 이거는
1: Sour.
0: 붙어 있거든요. 써 있거든요.
1: 엄청 크게 써 있어요.
0: 자,
1: 왜냐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거든요.
0: 맞아요.
1: 에이.
0: 그거에 또 빠진 분들이 있죠.
1: 맞습니다. 저요.
0: 하지만 아쉽게도
1: 아우, 뭐야.
0: 스펠링 하나.
1: A 아니에요?
0: A가 아니라
1: 언제 바꿨지? 내 허락도 없이?
0: 원래 바꿨습니다. 네. So sour인데 sour가 아니라 sour는 여전히 그렇게
1: Sour.
0: 아우어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음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0: Right.
1: Sour.
0: 그래서 실제로요, sweet하고 sour를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Sweet and sour. 이렇게 하면
1: 아,
0: 뭔가 달콤하고
1: 시고.
0: 새콤하기도 하고 이런
1: 네.
0: 느낌,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인공 패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이 아니라 입영작 frame patterns 중에 하나예요.
1: 예.
0: 바로 I hope.
1: I hope.
0: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 네.
0: I hope는 아, 바란.

0: spicy.
1: 너, 나 too spicy.
0: It is not too spicy.
1: 왜냐면 어느 정도는 스파이시 가능한데 너무 매운 나 감당 안 된다. So I hope it's not too spicy.
0: 네.
1: How about this? 성공하다라는 동사 뭐죠? 동사?
0: Success.
1: 아, 그거는 명사입니다. 아, 많은 그래요?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success는 성공이란 명사고요.
0: Succeed.
1: Succeed. 그러면 저는요,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0: I hope you will succeed.
1: Okay, I hope you will succeed. 괜찮고요.
0: 예.
1: 더 많이 쓰는 거는 I hope you succeed.
0: You succeed.
1: Will 넣지 않고 쓰는 게 더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요. I hope 뒤에 아직 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굳이 will 쓸 필요가 없어요. Will 쓰는 경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간절히 바라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꼭 굳이?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So, 요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ope it's not too spicy.
0: I hope it's not too spicy.
1: I hope you succeed.
0: I hope you succeed.
1: Very,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I hope they're still sweet.
0: I hope they're still sweet.
1: 이거 gummies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0: 그쵸.
1: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아하, 두 번째는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0: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명사 free.
0: 네.
1: 명사가 안 들어간 명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우유가, 아니,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무지방 우유야.
0: It's...
1: 아, 이건?
0: 아, this is fat-free milk.
1: 그렇죠? fat으로부터 free 한 거예요.
0: 네.
1: How about this? 난 무가당 음료를 안 좋아해. 음료들이라고 해볼게요.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Drinks. Alright. 자, 세 번째.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자, 너는 시도해봤니? 일단 어떻게 할까요?
0: Did you try?
1: 한번 먹어봤냐는 질문이에요.
0: 네.
1: Did you try 그 새로 나온 무가당 gummy들을?
0: The new sugar-free gummies.
1: 그렇죠.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네, 다음 한번 볼게요.
0: 네.
1: 아, 그죠. Can't 아니라 couldn't.
0: Couldn't.
1: 이왕이면 읽을 때도 couldn't처럼 여기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읽어주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So couldn't do something.
0: 네.
1: 자, 가볼게요. 난 눈을 뜰 수 없었어. 나의 눈들을 뜰 수 없었다고.
0: I couldn't open my eyes.
1: 그렇죠. I couldn't open my eyes. 이거는 뭐 아침에 너무 졸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네, 꼭 예. 로맨틱할 필요 없겠네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걔는, 그녀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의 목을 움직일 수 없었겠죠.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0: Yes.
1: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자, 식별하는 게 뭐였죠?
0: 식별하다 tell.
1: Tell. So 나는 tell 할 수가 없어서 그 차이를.
0: I couldn't tell.

0: tell the difference.
1: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똑같아 보였어. 이 색, 저 색, 색 둘 다 똑같아 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n't open my eyes. She couldn't move her neck.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3: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3: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미션 해결할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O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Oh,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0: Oh. Mm,
4: I want to try one.
1: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helped you.
1: 네, I should have helped you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이죠. couldn't 동사 원형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0: 오.
1: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이병작 하실 때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1: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오. 선배님은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과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고. 아, 지금 먹어, 지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편안하셨나요? 오늘 강의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전반부에는요,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반부에는 상실을 어떻게 견디고 회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신과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번아웃 중에 간병인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케어기버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병인들의 우울증이라는 이야기죠.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또는 다른 아픈 자녀 이걸 돌보는 사람들을 가족 간병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의 40%에서 7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돌보다 보면 되게 힘들고 괴롭고 마음적으로 상처도 많이 입는데 또 그거를 힘들고 괴롭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부모님을 돌보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더 중한 병에 걸려서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간병의 스트레스

중에서는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동양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부모님 돌봄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50대 여성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와의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스트레스까지. 쉽게 말하면 감정노동의 극단인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스트레스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으면 비행기에 탈 때처럼 해라. 비행기 안내방송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류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에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니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돌보겠다는 그 지속 돌봄을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나부터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형제자매 다른 가족하고 역할을 나누세요. 역할 분담을 하라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는 데는 물리적, 경제적인 요인이 다 들어가요. 돈도 분담에 따라서 나눠서 내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도요. 시간 여유 있는 형제 한 명이 한다 그러면 적어도 주말에 한두 번쯤은 다른 형제가 와서 하는 거예요. 휴가를 좀 며칠은 줘야 되거든요. 역할을 나누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을 돌보고 노부부, 노부모를 돌보는 것들은요.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방문요양서비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이걸 사용하는 게 사실 불효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반드시 간병을 안 해도 되는 나만의 시간, 휴가 시간을 좀 몇 시간이라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연세가 점점 드시고 몸이 약해지잖아요. 사실은 중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진 자녀들이 많아요. 일종의 양가 감정인 거죠. 뭐 도덕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잘 키워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고 그냥 마치 애증이 섞여 있는 관계로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자녀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도 많고 서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서로 주고받다가 사이가 아예 틀어진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7순, 8순, 9순 넘어가고 자녀들은 30살, 40살, 50대가 되니까 부모님이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안됐고 안쓰럽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노쇠를 목격하는 건 나의 거울을 보는 것과도 비슷해요. 근데 그 거울을 내가 스스로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존재론적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늙고 힘이 빠져가는, 등이 굽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게 불안한 거 잊어버리려고, 막 젊은 척하고, 안 늙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다 그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할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친구가 우연하게 찍었던 뇌 영상 MRI 사진에서 아주 중대한 암일 수도 있는 얘기를 듣고서 3일 후에 정밀 검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3일 동안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좋은 암으로는 안 나와서 지금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의 마지막을 예상할 때 내 삶에 진지해지죠. 근데 내 부모를 돌볼 때 성인 자녀, 특히 50대 자녀들은 여러 가지 우울함과 불편함, 그리고 괴로움, 도망가고 싶음,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평생 보호만 받던 자녀였던 내가, 그리고 내 맘대로 하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무겁고 도망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근데 그 낯설고 무서운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그 모 대학 교수님으로 정년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분 본인의 어르신을 모시고 저한테 다니세요. 늘 볼 때마다 되게 얼굴 표정이 되게 여유 있어지고 뭐라 그럴까 품이 있어지는 모습이에요.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프고 불편한 거 괴로움 본인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어려워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계시면서 마음 성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지금 50대 우리들은 다 그런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50대에는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애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최근에 저도 느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요새 결혼 청첩 무지 많죠. 그리고 특히 지인 부모님들 부고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구나. 자녀들이 다 떠나는구나.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그렇게 되겠구나. 언젠가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 이야기 아시죠?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잖아요. 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만나서 정말로 미남이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에우리디케가 갑자기 죽었어요. 오르페우스는 그걸 못 찾고 부인을 찾으러 저승까지 내려가죠.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천상 하프 리라를 연주해서 저승의 신들을 그냥 울게 만들어서 아내를 데려 나올 수 있게 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네 부인은 너를 따라갈 테니 저승을 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오르페우스가 등 뒤에 부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 조금 있으면 나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집에 가서 우리 좋은 영화도 보고 즐겁게 데이트도 하고 근데 대답이 없어요. 조용히 따라오니까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우리디케는 다시 먼 저승으로 사라지는 장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잡으려고 하면 노력할수록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 돌아볼수록 그거는 더 사라질 거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게 상실의 심리인 거죠. 정신과 의사들은요, 애도의 5단계를 제안합니다. 퀴블러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면 가장 처음 부정을 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고는 화를 내죠. 이건 누구 때문이야? 어떻게 하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부모님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 수가 있어? 화를 냅니다. 분노하죠.
그러다가 할 수 없구나.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있고 누구나 다 늙어지는 거니 타협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약간의 우울증에 빠졌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복잡성 애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재난사고와 트라우마가 있고 나서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죠. 1, 2년이 지나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그 상실에 잡혀 있고 그러면 그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가장 흔한 원인은요.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 자체가 슬픔을 드러내는 게 약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복잡하게 애도 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물론 그 와중에 주변에서 그 슬픔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슬퍼하라고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슬픔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트라우마를 입고 나서 쓰러지는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 또는 중증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딛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외상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실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깊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우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의 나로 변하지 않았을 거다. 어쩌면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술 작품 중에 일본의 긴스키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왜 도자기 같은 거 그릇들 깨지면 우리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 귀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인 기법이래요. 그러면 수리한 게 더 귀해지는 거죠. 상실을 경험한 사람도요.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그 흔적이 오히려 더 깊은 인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내 건강을 먼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마음이 잘하려고 해도 내 몸이 따라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경험, 나의 상실의 경험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나의 회복을 도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통에 빠져서 평생을 사는 거 그게 나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이 상실에서 내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나 스스로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긴 인생에서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직면하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 50대가 겪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소통을 할 것이고 어떤 품위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이. 살람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따랐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봐라.
0: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3: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대로 보낼 때가 있어요.
4: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5: 서울 강남에서
6: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0: 이곳에선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죠. 지리산 삼신봉자락, 해발 800m 골 깊은 심산 유곡에 청학동 도인촌이 있습니다.
1: 어디서 오신 거예요?
2: 아,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산세도 좋고 시기 좋고 밥도 맛있고 여러 가지로.
0: 물 맑은 땅에서 나고 자란 재료로 정성껏 산골 밥상 내어주는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어간답니다.
3: 애기들이라는 줄 몰랐어요. 오랜만찬을 담아가지고.
2: 아, 잘 먹습니다.
3: 그래요?
2: 네.
0: 갖가지 산나물과 채소 듬뿍 담긴 산채 비빔밥 한 그릇.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는답니다.
2: 건강한 맛입니다. 맛있기도 하고.
4: 딱 맛있다.
0: 감탄은 아직 이르답니다. 후 고아낸 토종닭 백숙에 상다리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차려낸 아침상까지. 청학동 종부의 삼시세끼를 맛봅니다. 최고의 요리는 기교가 아닌 농부의 정성에서 태어난다고 하죠.
5: 도끼잎을 이제 도와줬어요.
0: 직접 흙을 일구고 작물을 키워내서 가장 맛있는 때에 맞춰 거둬들입니다.
6: 호박이 하나 벌써 컸네요. 그렇지? 애호박이라 엄청 잘 커요.
7: 여기 있어요.
5: 우리가 먹을 것은 밭이었어요. 이 산 중에 논은 없잖아요. 밭에다가 이제 옥수수, 감자,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많이 해서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형편이 좀 부하니까 이제 채소 종류로 해서 반찬 종류로만 이제 하죠.
0: 벌교에서 청학동으로 시집 오셨다는 윤길례 여사님.
3: 불편한 것도 많고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말도 못해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편해졌지.
0: 40년 훌쩍 넘는 세월, 지리산 너른 품에 기대어 버텨왔다죠.

0: 이렇게 이런 것은 너무 크고 이파리가 뻐시게 새카만 뻐시잖아요. 이런 것은 연해갖고 노르니 이제 비가 와서 하나씩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1: 봄부터 늦여름까지 살순이 올라오니 손 놓고 있을 수 있나요?
2: 진짜 부드럽네. 나무 그늘 밑에 있어가지고 좀 부드럽다.
3: 이게 아주까리예요. 아주까리. 이거 이파리 따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삶아서.
1: 고소하고 쫄깃해서 목나물로 먹기 좋답니다.
3: 봄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요. 여기에 천지가 나물. 두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날마다 두들어와도 두드면 돼요.
1: 조금만 바지런을 떨면 밥상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튼실하게 자란 토종닭들이 반겨줍니다.
0: 닭을 키우고 있어요. 손님들 오면 한 마리씩 잡아주고 사온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근육이. 이게 노아매긴다고 육기닭하고는 달라요.
1: 쌀알 먹여 키운 입맛 고급스러운 닭이래요.
0: 너들 맛있게 먹어라.
1: 청학동 깊은 골짜기 안쪽 부부의 민박집이 있습니다.
0: 옛날 집인데 뭐 볼 게 뭐 있어요?
4: 내가 직접 쪘어요.
1: 청학동 은씨 집안 종가로 일평생 한복을 입고 예를 실천하며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며 사셨다죠.
0: 여기서 다 키우고 결혼식도 여기서 다 하고 딱 내가 딸 다섯이다가 막둥이 아들 하나.
1: 부부가 민박집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7년이나 됐답니다.
3: 보물창고.
5: 무슨 보물창고야?
3: 나물. 나물 보물창고예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죽순, 말린. 5월 말에 땄어요. 엄청 많죠? 닭이에요. 껍질 까고 속만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깨끗이 잘 말랐잖아요. 이거는 누런대라고 해요. 해놓으면 고소하니 맛있어요.
1: 봄날 하나하나 채취해 햇볕에 정성껏 말려둔 묵나물. 산중 최고의 보물이죠. 좋은 재료의 맛을 깊게 살려줄 장맛도 놓칠 수 없죠.
3: 3년 됐어요. 아주 오래된 간장은 더 새카매요. 새카매서 하얀 나물은 못해요. 까만 나물 같은 건 알 수 있지.
1: 솜씨 좋던 시어머니를 도우며 익힌 손맛 덕에 산골 요리사로 거듭났다지요.
3: 옛날에는 민박하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안방도 비워주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동생들도 다 같이 있었는데 시동생들도 다 나가고 방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자꾸 수리를 해갖고 민박하게 됐죠.
1: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청량한 지리산 계곡에서 여름 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달래는 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죠. 먼 길 찾아온 길손들에게 밥 한 끼씩 내어주다 4년 전 1박 3식을 시작했답니다. 저녁은 닭백숙.
3: 이건 약물이에요. 엄나무하고 황칠나무하고 꾸지뽕나무하고 여러 가지 육수를 냈어요. 데려가지고. 백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텃밭이 작년에 담은 거예요. 배추김치, 갓김치는. 텃밭이는 떨어지면 담고 계속 담는 거예요. 저 백김치랑.
1: 하나같이 닭백숙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각종 장아찌도 환상의 짝꿍입니다.

0: 당연하죠.
1: 육수 먹을 때는 이런 게 들어가야 안 느끼하고 그래요. 봄에 나는 김치, 봄에 딱 날 때만 따왔어요.
0: 한 시간가량 푹 고아 진한 국물의 닭백숙도 밥상에 오를 차비합니다. 닭 육수에 살짝 뒤친 초록빛 부추로 몸단장까지 합니다.
2: 엄마, 아빠 말고 맞잖아요.
3: 우와. 우와.
4: 오빠 이게 소금달이야.
0: 눈으로만 봐도 벌써 군침이 절로도네요.
2: 아, 빨리 먹고 싶다.
4: 빨리
2: 아니야? 아, 빨리 먹으래요.
5: 줄게. 예, 아, 줄게.
0: 신나게 물놀이 한 후 맛보는 닭백숙. 김치까지 더해서 야무지게도 먹네요.
6: 김치가
7: 너무 맛있어.
6: 그 맛을 좀 알겠어요?
7: 맛있네. 맛있네. 이렇게 자꾸 뜯어 옳지. 그래야 맛있지. 옳지. 그래. 그렇게 먹어야 돼. 아유, 잘 먹네.
0: 쌉싸름한 곰취 장아찌는 어른 취향 저격.
5: 제 외갓집이 약간 시골집인데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힐링이 되네.
0: 하루 다섯 팀, 20명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있는 안주인 손길이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소홀함 없이 아침상 차려내려면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죠. 20인분의 도라지 무침도 뚝딱.
8: 거의 맨날 그냥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계속 삼시 그냥 끊이마다 반찬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계절마다 있는 요리를 많이 했어요. 네. 식구가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0: 간이 배워야 하는 음식 빼고는 당일 조리가 철칙. 새벽부터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9: 아침에는 주로 어떤 메뉴가 나와요?
8: 아침에는 나물요.
9: 아, 나물 좀
8: 나물하고 여러 가지. 우선은 육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볶아요. 간장 넣고. 우리는 전부 다 조선 간장으로 써요. 조선 간장.
0: 나물 고유의 맛은 살리고 감칠맛 더하는 비법이죠.
8: 고사리는 들깨가루만 넣으면 최고예요.
0: 삼강오륜 읊던 선비님은 주방 보조가 됐고요.
10: 이거는 곰치, 이거는 호박잎.
9: 예전에 어머니랑 같이 부엌일 많이 하셨어요?
10: 많이 안 했어요. 지금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들어갔지.
8: 진짜 부엌에도 안 들어왔어요. 손님이 하나 오면 빨리 해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도와주니까 얼마나 수래요. 해주신 게 고맙죠.
0: 자식들 다 출가하고 홀로 고생하는 아내를 돕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니 부엌 일도 내 일이 되더랍니다.
10: 이건 생각인데 한테 넣고 국물 끼워놓으면 시원히 맛있어요.
0: 수확철인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네요.
9: 어머님만 이렇게 듣는 거예요? 딴 데
8: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걸로 하니까 이것도 해보지 이것도 해보니까 맛있다고 손님들이 잘 드시더라고요.
9: 단무지예요?
8: 단무지요? 감이에요. 감. 감을 감장아찌예요. 이제 올 곧 감 나오면 이제 또 해야지.
0: 요리 연구도 많이 하셨다네요. 단호박은 간장과 조청으로 졸여내고 쫄깃한 목이버섯은 두부로 영양을 더합니다. 양념 칼칼하게 한 코다리 조림은 밥도둑이죠. 아침이 든든해야 하루가 든든하다는 게 어머니의 지론. 맛있는 냄새 솔솔 풍기니

0: 꼬마 손님들 참기 어려웠나 봅니다.
1: 잘 잤냐? 아, 애기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저 애들은. 귀여워 죽겠더라고요.
2: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3: 재밌어요.
0: 꼬마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가지 튀김도 준비했답니다. 그렇게 올린 반찬 종류만 무려 25가지. 그야말로 상다리 휘어진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아침상입니다.
4: 부지만해.
5: 방송이
6: 뭐가 제일 맛있어?
5: 가요.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0: 아이 입맛에도 맞을까요?
7: 이 무가 진짜 맛있어.
0: 음식 하나하나 빠지는 맛이 없다는군요.
1: 근데 이거는 곰치예요. 곰치하고 앞에 거 오방이. 아이고 이 복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이게 복순이지 이랬어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요. 즐겁고 행복해요.
4: 아유 잘 쉬다 갑니다.
8: 네, 또 와라. 언제 커서 또 올래. 너희들은 음식을 잘 먹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러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꿈이. 아이고 이뻐라.
9: 약간 이렇게 귀엽네.
0: 누구에게나 망중한의 시간은 필요한 법.
10: 고생했어. 편안하게.
1: 감사합니다. 당신도 고생했지 뭐.
11: 아 시원해 좋다.
0: 오미자 차 한 잔에 잠시 고단함을 내려놓습니다.
11: 두 벌이 있어. 뭐 민박이 됐건 뭐에 대해서 그것도 용돈이라도 조금씩 벌어가면서 여기서 생활하는 게 마음속으로 즐겁고 재밌지요 뭐.
1: 이 꼴차게 그 밥맛이 딱 쳐다보시고 오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요?
0: 넉넉한 인심으로 푸짐한 정을 차려내는 곳. 청학동에서 마음까지 채우고 갑니다.
4: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12: 쌈으로. 그래서 이 연꽃 쌈으로 먹으면 정말 예, 상추쌈 쳐다도 안 봐요. 예.
13: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12: 이 연근으로 연잎으로 예, 죽을 거를 살았고 30년을 더 살았어요. 이 연근하고 연잎을 먹고.
14: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15: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16: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

0: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장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4: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5: 반갑습니다.
6: 아, 아빠 심어 줄게.
7: 더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8: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4: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 했었어요.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교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있던 아이인데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구조왔을 때 꼭 경계를 하고.
8: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업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5: 맞아요.
8: 너무 안타깝고.
9: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오, 선배님 여전하신데?
3: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2: 나일상 팀메이트.
4: 역시 우리 과일.
2: 먼저 먹는.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3: 사과야.
5: 오늘 여행은 좀 색다릅니다.
6: 이 집집마다 벽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게 있네요.
7: Like a demon, okay? He suffered by using this weapon.
5: 다소 민망하지만 한편으로 재미있는 문화.
8: 너무 좋아요. 이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도 좋고.
5: 아직도 이런 마을이 있다고? 부탄 오지 중의 오지. 라야에서 만난 놀라운 라야 부족의 문화.
9: 누나는 거기 와 있어.
10: 누나는? How many husbands do you have?
9: 쪼라. 아니, 아주 보겸디이나. 아니, 뭐지?
5: 비밀에 쌓인 은둔의 마을. 신이 숨겨놓은 그 땅으로 가봅니다. 직항이 없는 부탄을 가기 위해선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로 파로에 도착한 뒤 다시 차로 4-5시간을 달리면 푸나카에 도착합니다. 부탄. 가기 쉽지 않아 더 신비로운 나라. 부탄의 옛 수도 푸나카는 그런 신비로움이 더 배가 되는 도시입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이곳은 예로부터 풍요로운 땅으로 불리웠는데요. 부탄 불교 문화가 가장 크게 꽃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푸나카종으로 향하는 다리 위에 있습니다.
8: 저는 지금 부탄에서 가장 긴 서스펜션 브릿지인 푸나카의 다리를 걷고 있는데요. 이곳은 여느 부탄처럼 아주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은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추와 고추, 어머니의 강, 아버지의 강이 흘러서 하나의 강을 이루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5: 푸나카를 상징하는 건물이 바로 이 푸나카종인데요. 종은 사원과 행정기관은 물론 군사적으로 요새 역할까지 하는 부탄 사회의 핵심 건축물입니다. 특히 푸나카종은 아름답기로도 유명합니다.
8: 이 예쁜 다리를 건너면 이제 푸나카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그저 으리으리하고 뭔가 대단한 요새처럼 보였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좀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어요.
5: 사원 입구에는 보통 이렇게 경전이 새겨진 마니차가 있습니다.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는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8: 종소리가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금색 통에 써 있는 글자가 온마니 반메훔인데 이곳 사람들은 이걸 한 번씩 돌리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과 우리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5: 푸나카종의 내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탄 역사에서 푸나카종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왕실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초대 국왕의 대관식도 이곳에서 열렸고 현재 국왕의 결혼식도 여기에서 치러졌습니다.
8: 이 종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작은 마을을 하나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부탄에서 종은 단지 큰 규모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리고 종교의 기관이 합쳐진 형태의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지방 행정 업무 중 상당수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행정과 종교가 공존하는 공간. 푸나카종은 문화자라기보다는 삶의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부탄 사람들에게 불교는 가까이 있습니다. 푸나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을의 이름은 솝소카. 작은 마을인데 부탄은 물론 이웃나라에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동네랍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대체 이 마을은 뭐가 그리 특별한 걸까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그림을 발견했거든요.
6: 여기는 마을에 들어왔는데 집집마다 벽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아마 이 동네가 뭔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8: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남근입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남근 마을.
6: 이 남근상이 이 동네 심볼이라고 하더니 진짜 그 문 위에도 이렇게 걸려있네요, 모형이.
8: 정말 이런 게 없는 집이 없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6: 이 집에도 남근상이 문 앞에 딱 걸려있네요. 뭐 계시나? 구슬장폴라. 구슬장폴라. Did you make it by yourself?
4: No, it's my father.
6: Ah, your father. Your father made this one.
4: 이시라. 아무 이시도 없는.
6: Is your mom in your home? Can I ask her? 구슬장폴라.
4: 구슬장폴라.
8: 부탄의 여느 집처럼 가족 사진과 나란히 국왕의 사진이 보입니다.
6: 수자. What is this?
11: 자오, 네 춤이 자오입니다. 춤, 또 배선의 춤이에요.
6: 아, 로컬 버터.
8: 자오는 주로 버터차, 수자에 얹어 먹는 과자입니다. 고소한 쌀 과자 맛입니다.
6: 대신 별로. 약간 느끼할 것도 같았는데 오히려 그 고소한 맛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짭조름한 티를 같이 곁들이니까 그 느끼함이 싹 사라지는 그런 맛이에요.
12: Have you actually experienced any good things after putting the palace symbol up in your home?
11: 알루나 아니 선배래. 그거 아니 봐. 지금 스티브 쌤에 봐. 마치로 지난 날 오서 왔더니 보세요. 아니기면.
12: Yes.
6: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는 마음에서부터 사실 좋은 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걸 걸어둠으로 인해서 한편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우리 집은 뭔가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 속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 그런데 어쩌다 이 마을엔 이런 전통이 생긴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6: 야, 이게 보니까 남근상들 형형색색으로 뭐 이렇게 조각을 해서 페인팅한 것도 있고 안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 주장 폴라.
12: What are you doing now?
7: So just so I'm sketching one follows.
12: Oh.
13: Why do you drawing?
7: Okay. Drawing, I think maybe in 15th century. Okay.
13: It's very old.
7: Yes, very old one. Came from Tibet. Mm. And his teaching is different from others. Ah. Okay. So most of like a demon, okay, mm. he is subdued by using this weapon. Ah. Okay. If you like worship this one, mm. so you will get some good energy mm. and good power. If you keep this in your home, mm. so this one, it will pair with this like a, ignore like a bad luck and bring some good luck.
5: 사실 남금벽화가 이 솝소카 마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마을이 남금 마을로 불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치밀한

0: 형식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것일까요? 뭔가 다른 곳에는 없는 이 서원만의 남다른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서원의 명성에 걸맞게 내부에는 오가는 여성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도 보였습니다.
1: 도탄의 서원들은 사실 그 내부를 찍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안에서 어떤 예식을 드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뭔가 기도 소리도 들리고 또 음악 소리도 들리는 거 보니까 아주 뭔가 중요한 예식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불이 끝나고 스님이 나옵니다.
2: 아, is it prohibited to take your picture inside? So I just wonder what happening in the temple.
3: What kind of ceremony performed for a couples who are struggling conceive?
4: 미미랑 같이 아니지 쪼라 밀람 따탕이 반다 전전한 나온 밀람말로 땀부끼는로 내가 얼마 빠라 마음이 되나 남기라다 아니 왜 땀에서는 얼마 빠 마음만 남에서는 자세히 랑 밀람 랑긴 밀람 따탕을 해줘.
0: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애군을 막던 남근 조형물은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기원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마을을 나서던 길, 자욱한 연기와 고소한 냄새에 끌려 이곳을 찾았는데요.
5: 오야, 뜨겁다. 크주장 폴라.
0: 한여름 햇살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실내가 후끈후끈합니다.
6: 열기가 대단합니다.
0: 뭔가 했더니
6: Are you frying rice now?
5: 야, 저는
0: 아까 쏩쏘카 마을에서 대접받았던 과자가 바로 이겁니다. 부탄의 국민 간식과도 같은 이것은 버터차, 수자에 넣어 먹는 자우.
5: 식당에 가면 항상 이 쌀 튀긴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땀이 뭐 보세요. 야, 땀이 나서 눈이 따가울 정도예요. 아, 그래도 더운 내색을 못하겠네, 이분들 앞에서요.
0: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 대도 없다 보니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7: This one is our traditional culture.
2: Can I taste?
7: Yes, yes, you can. You can taste from.
5: 오, 아주 적당히 짭짤하네. 맛있네요.
7: It's salty water.
5: Yes. Salty water?
7: One is salt water, yes.
0: 쌀을 튀겨내는 방법도 흥미롭습니다. 팬에 모래를 넣어 뜨겁게 달굽니다. 여기에 쌀을 넣어 그 열기로 튀겨내면 뻥튀기처럼 쌀이 부풀어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래는 체에 거르고 자우만 남깁니다. 이게 예전부터 해오던 전통 방식이랍니다. 주로 마을 아주머니들의 부업입니다.
2: I'm sorry, but may I have your salary?
7: So per day we are getting 600 rupees per day.
0: 이 일은 무엇보다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8: 나야.
5: 야.
8: 나
5: feel hot, but. 오이구야. 땀이 막 정말 비오듯이 쏟아지거든요. 뭐 드릴게 사실 이거 물밖에 없어서 물 한 통씩이라도 좀 드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0: Thank you. 그냥 가기가 죄송해 가지고 있던 생수 한 병씩을 나눠드렸습니다.

0: 버린채라.
1: 땡큐. 버린채라.
2: 버린채.
0: 제가 98년도에 군 제대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화생방 훈령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의 그 수준인데요? 와, 눈물 콧물 정말 쏙 빼놓는 시간이었습니다.
3: 흥미로웠던 마을 솝소카를 떠나 이제 저는 가사연으로 향합니다. 가사연은 부탄의 북서부.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고산지대입니다. 문제는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산악지대로 들어설수록 도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대부분 흙길의 비포장도로입니다. 쉽게 갈 수 없는 오지 중의 오지. 그래서 부탄 사람들은 가사 지역을 신이 숨겨놓은 땅이라 불렀습니다. 여긴 가사연 초입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좀 챙겨갈 생각입니다.
4: 이곳이 해발 4,000m에 가까운 아주 고산지대에 사는 라야족을 만나러 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음무가 껴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한층 더 강한 그런 분위기예요.
3: 여긴 작은 매점입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새모이를 주는 중입니다. 여긴 산속이라 먹이도 많을 텐데 말이죠. 벌레의 생명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불심 가득한 주인을 따라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라야 마을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5: I will be heading to Raya village.
6: Raya, 남로 이동 계를 송신래 깨아모 송타라고. 네마 뭐진 마 로리 타리 타리 정년이야. 아니 야기 마요 뭐 여. 남의 계열입니다.
7: 라?
6: 남 태워.
7: 태우로.
6: 뭐.
5: Thank you.
6: Yeah.
5: Thank you. 다린째라.
6: 다린째.
5: 다린째라.
8: 우주장 폴라.
9: 정보.
8: 우주장 폴.
9: Nice to meet you.
5: I'm Yongho from Korea. How can I get to Raya village?
9: Gandani. Gandani Garna. Gandani. Tana.
3: 승용차로는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 힘이 좋은 4륜구동 차량을 불렀습니다. 특히 우기인 요즘엔 길 상태가 더 안 좋답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짙은 운무 때문인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조심조심 천천히 나아갑니다. 자칫하다간 저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풍광만은 끝내줍니다.
10: 지금 제 밑으로는 저 수백 미터 낭떠러지인데 그것에 대한 더 두려움보다는 이 압도적인 광경이 주는 감동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3: 하늘이 바로 눈앞에 마치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언제 또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또 다른 난관입니다. 길이 끊긴 건데요. 잦은 비에 산사태가 일어나섭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11: How long are we gonna have to wait?
12: No, you can. I'll fight with the animationist and you can move.
11: Thank you.
3: 다행히 복부 막바지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통과합니다. 산사태를 직접 만났다면 어땠을지 아찔합니다.

0: 운과 싸우고 산사태를 피해가며 2시간 남짓 산길을 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중간 기착지. 여기서부터는 아예 차가 다닐 수 없어 말을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 맞춰 우리를 라야 마을로 인도해 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1: 오케이. 주장콜라.
2: 주장콜라.
1: Where come from? 라야라. 라야라.
0: 그런데 이 청년 눈빛이 뭔가 특이합니다.
3: 렌즈? 컨택 렌즈 한 거야? 컨택 렌즈?
1: 라야라. Original eye. Original.
3: Oh, you have a beautiful eye.
0: 이건 산소는 적고 자외선은 강한 고산지대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3: 일반적인 북한 남부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0: 고산지대의 삶은 눈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또 2시간 남짓 말을 타고 산길을 가야 합니다.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3: 지금 이 말을 타고 시작하는 이 위치가 해발 3,400m예요. 우리는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라야족이 사는 곳인데 무려 해발 4,000m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500m 정도를 올라가야 돼요.
0: 길이 험하다는 이야기는 진즉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3: 해발 뭐 3,500, 4,000을 넘나드는 굉장히 가파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는데 워낙 또 잘하는 친구들이 앞장서서 끌어줄 테니까 네, 믿고 가야죠.
0: 천천히 움직이며 마주하는 풍광은 차에서 볼 때와 또 다릅니다. 이 좁은 흙길이 라야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3: 지금 그나마 이 길이 예전보다는 조금 넓어진 길이라고 하는데 과연 외부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0: 지금도 라야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서 오간다고 합니다. 가는 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3: 아유, 할머니 힘들게 저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다가 우리를 만나셔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대신 메고 올라가고 있어요.
0: 우리를 안내하느라 말을 끄는 것도 힘에 부칠 텐데요.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청년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 제가 좀 미안해집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2시간쯤 왔을까요? 마침내 저 너머 마을이 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어렵게 온 라야 마을입니다.
3: 오, 정말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야, 너무 놀란 게 마을 규모가 정말 거의 생각했던 것보다.
0: 이 라야 마을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내 한 명과 남편 여러 명이 사는 일처 다부제 때문입니다. 마을은 보기에는 여느 부탄의 시골 마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라야프족에게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직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아온 까닭입니다. 마을 초입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마주쳤습니다.
4: 오, 이거. 오, 저기 보세요. 어머니들 일하고 계셔. 전통 복장을 입고.
3: 부주장 뽑을라.
0: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특이한 모자입니다.

0: 대나무를 엮어 만든 원뿔형 모자인데요. 끝에 뾰족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1: Very nice hat.
2: 얌박가둘로 아마기.
3: 만날랬지.
1: Traditional.
2: 아니지 람룩이나라.
3: 이나. 야식지 잔젤레미.
4: 아니지.
3: 엄마는 야식지 잔젤레 안 쓰고만. 아니 요즘 야식지 미바지. 만만렐도.
0: 마치 불탑 같아 보입니다.
1: Can you show me your hat?
2: 얌박가둘로.
5: 이 장식이 무겁네요.
1: 이 장식이 이렇게 탁 눌러주니까 안정감 있게 얘가 벗겨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5: 이렇게.
3: 또 전 받아주. 나 치즈구나.
2: 예쁘다. 호멜로 고기 아니 잠 두다.
3: 나 치즈 돈다. 나
4: 치즈 돈다.
1: This is for woman.
0: 모자는 눈비를 흘러내리게 하는 실용적인 역할은 물론 라야프족임을 드러내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1: What are you doing now?
3: 야로 심이 야로. 부잡다. 야야 나미.
4: 나사이 나사.
2: 진이 아무리.
0: 야크용 건초를 미리 만드는 중이군요.
1: 이거 이렇게 잡고 여기 밑에를
2: from the ground.
1: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0: 온 김에 저도 같이 좀 도왔습니다. 낯질이 제법이죠.
3: 다른 가지 나 대, 왜 나 대고 왜 나 같이 살지 아니 짱아 왜 나 대고 왜?
1: 여기서 같이 살자고요?
3: 어 아니
1: 아, 안 돼요. 안 돼. 나 결혼했어. 애가 둘인데.
3: 내 신명하시래라.
1: 아 마음은 아는데 이제 괜찮아.
3: Let's.
1: 받아주세요.
2: You are working so well. She's saying you to stay here.
1: 야, 거봐.
2: Work for them.
1: 이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다니까.
0: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돕는 것. 이게 현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풀베기를 좀 도왔더니 한 분이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온 가족이 나와 멀리서 온 손님을 반깁니다. 그 녀석 눈이 똘망똘망 아주 귀엽습니다. 식구는 단촐한데 뭔 세간이 일이 많을까요?
1: 오 여기 근데 차도 못 오는 동네인데 어떻게 이 냉장고가 있죠?
6: 뭐 나가래?
1: My car?
6: 응.
1: My horse?
6: 나가 탑이 안 해봤다.
1: 아이고.
6: 얼마나 해봤죠? 뭔데 왜?
1: 여기다 줄 줄 이렇게 끼워가지고 등에다가.
6: 오.
1: 나네
6: 간차 마도실에 나를 입다 이제 간차 안가 되지 겁니다.
1: 야 이게 뭐 못 나가도 뭐 한 3, 40kg 안 나가겠어요? 그래도 냉장고인데 이거를 등에 짊어지고 여기까지 갖고 오셨대요. 오.
0: 이번엔 안방입니다.
1: 침실인데 우와 이건 뭐야?
0: 내 식구가 이걸 다 쓴다고요?
1: You collect? Is this your hobby?
6: 아니 겜 많이 배치 안 해서 안 좀 배나 챔보다. 때 찌나 겜나 찌 추추고 배나 안 해서 봤죠.
1: 외진데 사는 분들이니까 밖에서 오시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반갑게 느껴지겠어요? 우리 아빠도 애기도 이 손님들이 아주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시겠죠.
0: 음식 냄새가 나자 시장기가 돕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부탄식 고추 치즈 볶음. 에마다치와 나물 볶음입니다. 역시 나물은 반쯤 말려 꼬들꼬들한 것이 특징. 어느 요리에나 고추는 빠지지 않습니다. 라야 마을의 음식 중 남다른 건 바로 이건데요. 볶은 곡물가루에 차를 넣어 반죽한 다음 생으로 먹습니다. 밥 대신인 거죠.
6: 아니 레기를 쓰일래 뭐 답은 걔 아니 보사고 봐.
0: 빨리 불 없이 만들어 먹어야 했던 예전 유목민 시절의 전통이랍니다.
6: 아가씨 실라.
1: 윗 아까 윗 this side this is.
6: 예, 제가 지갑에 샀네요. 아, 이 맛이 아니 차다 차다 지갑에 싸워.
1: 고추랑 같이 해갖고 좀 먹고 갈 것 같은데.
0: 쌈처럼 반찬을 얹어 같이 먹는데요. 처음 맛보는 독특한 식감입니다.
1: 뭐 국수를 하든지 수제비를 하든지 익혀서 먹잖아요. 근데 익히지 않고 바로 먹으니까 너무 이게 낯선 느낌인 거예요. 맛도 그렇고. 근데 반찬하고 곁들여서 먹으니까 그나마 조금 아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싶지만 쉽진 않네요.
0: 처음 맛보는 음식도 신기했지만 사실 궁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처 다부제 풍습에 관해서입니다.
1: I heard that this area traditionally practiced polyandry. Is that the case for you too?
6: 어, 아니면 유일해. 뭐, 다 되면 미일.
1: 나도 됩니다. 미일.
6: 아니면 해마 해마 아니면 유일라. 마음속 지울로 막이 숨 아니면 유일라.
1: You want to have another wife?
6: 뭐 자르미니 미토베라.
1: 얼굴은 계시는데.
0: 일처 다부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옛 풍습. 마을에 딱 두 집 정도 남아 있답니다. 점심도 먹었겠다. 본격적으로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
7: 부장꾼. 딱 봐도 학교 가고 있네요. 이거는 뭐 왜 달았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8: 아이 파티 좀 하세요.
7: 맛있어. 바이바이.
8: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로다. 바이로스. 겸난 땡냐. 바이바이. 하세요. 쭉.
7: 맞아, 이제는
8: 그래, 그래.
7: 학교 가는구나.
0: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수줍음이 많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이 여성도 그랬는데요.
7: 이수장 뽑아올라.
9: 감사합니다.
1: You're wearing a traditional clothes.
0: 이 마을 여성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이렇게 전통 의상을 즐겨 입습니다.
1: What do you call this kind of costume?
10: 언니들이 짐랑라서, 언니들이 충현자라고, 언니들이 샴랑.
1: So your husband went out to care, take care of yak now?
10: 누나는 도쿄였습니다.
1: 누나. 그러니까 남편 한 분은 루나나에 가 계시고. 또 다른 남편은 지금 학교 근처에 가 계신다는 건데 이제 how many husbands do you have?
10: 쪼라
0: 여기가 마을에 두 집 있다는 일처 다부제의 가정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부탄에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전통. 저를 그냥 보내기 미안했나 봅니다.
1: 네, This is your husband?
10: 아니,
6: 아니 마 이모나. 이나라.
10: 아니, 그 아주 보겸디나. 아니, 뭐지? 콜로 십시 몰라. 단 친구들이 집주였어.
0: 라야프족은 보통 여성 한 명이 같은 집안의 남자들과 결혼합니다. 남편들이 형제인 거죠.
1: When did you get married?
10: 마셔도 살 해만래라.
6: 네, 로 감지기 해만. 로 추삼지?
10: 추삼 파슬라서 알로라 로 캐치했어.
6: 나디 로 감지했어.
10: 숨추소딘다.
6: 37.
1: Is it common in this village?
10: 미라 해만래나 시간 지민올라서 친구래지.
0: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일처 다부제에 대한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0: You have three children. They didn't ask, or like, who is my real father or something like that. They also, they naturally accept as their tradition.
1: Yeah, and just it. Yeah, okay.
0: 그게 사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풍습이거든요.
2: 살아온 환경과 역사가 다르듯 풍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을 배워가는 게 바로 여행의 의미겠죠. 마을이 왜 이렇게 썰렁한가 했더니 여름엔 남자들이 대부분 야크를 키우기 위해 여름 목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라야 마을의 여름 목장은 마을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3: 우리 라야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야크를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그 야크를 보러 가는데, 야, 이 4,000m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m가 저에게는 아주 마지막 깔딱고개 같은 숨이 콱콱 막힙니다.

0: What is this white flags?
1: These are for dead people. Mm. When someone dies, they perform rituals and then they put this in their memory.
0: So these white flags only at the top of the town, top of the village?
1: Yeah, usually people, they prefer place where there are plenty of winds. So the moment the wind, you know, flutters the flag, they believe the prayer is being carried to Buddha.
2: 이건 마니다르로 불리는 기도 깃발. 보통 망자를 위한 공덕과 좋은 환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크는 추운 고산지대 동물이라 서늘한 날씨에서 방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크 여름 목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0: 야, 이제서야 야크를 만나네요.
2: 해발 5,000m에 가까운 고산지대. 여름이면 눈이 녹은 여름 고산에 풀이 돋아납니다. 풀이 자라면 야크와 함께 산을 오르고 눈이 내리면 다시 마을로 내려옵니다. 라야프족의 삶은 야크와 함께 계절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분이 목장의 주인입니다.
0: You live here?
3: Looking after the yaks. Yaks, they can't stay in the low altitude.
0: Oh,
3: they
0: are
3: living in the high altitude.
0: How many yaks do you have?
3: 50 something.
0: 50? Ooh. Can I ask how much is one yak?
3: About
0: 30,000 Bhutanese currency.
3: Yeah.
2: 야크는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저지로 치즈와 버터를 만들고 야크 배설물은 겨울철 연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0: 아, 이렇게 줄에다가 나 순번대로 이렇게 해서 젖을 짜시는구나.
2: 새끼에게 먼저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새끼는 잠시 떼어놨다 젖을 짠 후 다시 어미에게 보냅니다.
0: 얘가 빨아야 우유가 이제 잘 나오도록 상태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짜고 적당히 짜고 이제 아이가 먹을 걸 약간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젖을 먹이는 거죠.
2: 혹시 발길질을 할 수 있어 젖을 짤 때는 야크의 뒷다리를 묶어놓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젖을 짜는데요. 한 통이 금방 채워집니다.
0: When did you learn milking, yak milking? 10살부터 하셨으면은 진짜 뭐 최고의 전문가의 손길이시겠군요. 벌써 짜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쫙쫙쫙 박자에 맞춰서. Can I try?
4: 하긴 제가 농에 딱 맵서.
0: 오케이. 보기에는 등치가 이만하고 하지만 아주 예민한 동물인가 봐요.
2: 그날그날 짠 젖은 한 통에 모아둡니다.
0: 아, 갖다 물을 이렇게 다 모으시는군요.
2: 통이 차면 마을로 내려보내 치즈와 버터를 만듭니다. 여긴 여름 목장의 숙소인데요.
0: 이 안은 굉장히 따뜻하네.
2: 여름이라도 온도는 10도를 조금 웃돕니다. 며칠 전 직접 짠 젖으로 만든 야크 치즈입니다.
0: 야, 이거 맛있겠다.
2: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0: 야, 진짜 부드럽다. 아우, 좋아요. 짐에. 바우 짐에. 많이 이제 말린 건데 여기서 더 마르면 좀 딱딱해지죠.
2: 말린 치즈도 맛이 괜찮습니다.
0: 야, 이게 맛이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네요. 이 치즈가 갖고 있는 맛과 양분이 응축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좋네요, 이거.
2: 계절에 따라 자연의 주기에 따라 이동하며 살아가는 삶. 도시에서는 사라진 그 삶의 모습을 만났던 하루입니다.
3: Small compliment from the yap.
5: Thank you very much.
3: Plastic tissue.
5: No problem, no problem.
3: Oh, nice. Thank you.
5: Yeah, thank you very much. I will never forget. Thank you. Bye bye.
3: Bye. See you later.
2: 계절이 오면 산을 오르고 때가 되면 다시 내려옵니다. 자연을 앞서지도 거스르지도 않는 라야의 삶.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 애쓰지도 행복의 의미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물 흐르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써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낸 오늘 하루 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행복을 쫓지 않아서 이들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6: 우리가 떼로 지어서 무리를 지어 있는데 무슨 빛이 나죠?
7: 그동안 봤던 불상들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 그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6: 내가 생각하는 그 똥이 맞는 거예요?
8: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9: 어? 보장기신?
8: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9: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10: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1: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

0: 된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안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4315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4: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3: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4: 1년이면 뭐 금방이네.
0: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4315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6: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5: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7: 계약일로부터 91일?
5: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8: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9: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 1566-4315
10: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1: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5: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2: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100%가 아니고?
5: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8: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9: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4315
10: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3: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응?
1: 돌아왔어.
0: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1: 왜?
0: TV에 네가 나왔어.
1: 별거 아니야.
0: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
1: 고마워.
2: 잘 다녀왔어? 선계에서 온 말썽쟁이는 만났어?
3: 만나긴 했는데 놓쳐버렸어.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쉴게.
4: 나도 들어갈게. 아침에 봐.
2: 무슨 일이야?
5: 여보,
6: 어?
5: 이것 좀 봐봐요.
6: 뭔데요?
5: 아까 밖에서 찍은 건데, 윤호 방에 있는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6: 인형?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윤호야? 윤호야? 윤호 자니?
0: 아니요.
6: 잠깐 들어가도 될까?
0: 네? 네. 왜요?
6: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인형이... 여기 있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상표도 없네.
0: 상표는 왜요?
6: 그냥 뭔가 해서. 늦었으니까 그만 자거라.
0: 네, 안녕히 주무세요.
1: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얼레리요!
3: 꼴레리요!
7: 이 녀석들을 그냥! 뭐냐? 뭐냐? 너 왜 그러냐?
3: 배고팡? 배고프. 그래요.
7: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3: 야, 너!
7: 응?
3: 배고픈 오리를 봤으면 뭐라도 좀 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7: 저건 또 뭐냐?
2: 왜 이리 말이 많아?
7: 응?
2: 혼나기 전에 가진 거 다 내놓는 게 좋을걸?
7: 나원 까불지 말고 가.
3: 말이 안 통하는군. 그럼
7: 귀찮게.
3: 내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인데.
7: 얼씨구 닐리비야. 이 오리 녀석.
2: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7: 우리 구이를 해먹어버릴까 보다.

0: 살려주세요.
1: 야? 응? 너 개 발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0: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좀 봐주세요. 이래야지.
1: 아, 그런가?
2: 참, 가지가지 하네. 불쌍하니까 한번 봐준다.
1: 아이고, 오씨, 괜찮아.
0: 다행이다.
1: 두목님, 우리 나오심 특공대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0: 뭐? 갑자기 왜?
1: 걷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2: 부하가 되겠다고? 니들 이름은 뭐냐?
1: 나비였나? 오씨의 어우!
0: 심심해심!
3: 나오심 특공대입니다!
2: 그건 또 뭐냐? 어쨌든 알았어.
3: 감사합니다! 충성!
2: 아우 시끄럽고 밤이 깊었으니까 잠 좀 자자.
3: 네!
2: 아 그만해! 어? 아라리오?
4: 벌써 나가는 거야?
5: 응, 다녀올게.
4: 아, 우린 조금만 더 자자.
1: 치야? 얘들 어디 있는 거야? 오씨, 심심이, 기상! 기상!
3: 왜?
1: 집합!
6: 아침 일찍 왜 불러?
2: 왜 이렇게 시끄럽냐?
1: 두목님, 아침거리를 준비하려고요.
2: 아침? 좋지.
1: 출발.
7: 우와, 늦었다. 다녀오겠습니다.
8: 아, 윤호야, 간식 가져가야지. 이거 잘 다녀오거라.
7: 네.
1: 아저저, 저기 온다. 출동.
0: 출동.
4: 갑자기 웬 고양이야? 고양아, 뭐 하는 거야?
9: 이따 수업 끝나고 공원에 갈래?
0: 공원?
9: 조윤호! 윤호야, 이따 공원에 갈래?
4: 공원?
9: 얼굴은 왜 그래? 누가 그랬어?
4: 고양이가...
9: 고양이? 어디야?
4: 조금만 더 가면 돼.
0: 기침하면 안 되는데? 나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9: 앉아서 기다리자.
1: 오씨, 출동!
9: 오리다.
1: 꽈?
4: 아까 고양이도 이랬는데.
1: 지금이다!
4: 어?
9: 삐어삐어! 잡았다! 너네 뭐야?
6: 심심이가 없어졌어요.
2: 방금 나도 선기 기운을 느꼈어. 저쪽이다. 닐리리야. 이봐.
0: 두목님 해주세요.
2: 나 선기에서 왔구나.
10: 나타났어 녀석이야.
9: 가자.
10: 응, 가라리오.
0: 전계에서 넘어온 그 말썽 꾸러기로군. 너희는 일단 놓아주지.
9: 무서워라.
1: 조몽은
0: 쟤 좀 혼내주세요.
6: 얘들아.
9: 오시다.
6: 괜찮아?
2: 감히 내 부하를 건드려? 네 일이야? 피했다 이거지?
5: 또 말썽이군.
2: 응? 넌 해치? 딱 잘 만났다. 닐리리야!
5: 아라류!
2: 저건 또 뭐냐? 변해봤자 얼마 못 버틸걸? 닐리리야!
5: 아, 뜨거! 어서 피해!
9: 삐요삐요! 삐요삐요!
2: 닐리리야!
9: 삐요삐요!
2: 치사하게 둘이 덤비냐?
6: 조모님 화이팅!
3: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2: 둘 다 혼내주마!
6: 조모님! 아, 귀! 귀!
2: 뭐? 뭐래냐?
11: 귀라잖아.
2: 귀?
9: 안녕.
11: 고무장갑을 꼈으니 감전될 일은 없다.
12: 뭐야? 순간이동도 하잖아.
6: 도망가.
5: 아라류.
9: 미아가 왜 안 오지?
4: 미아가.
0: 아, 미안. 좀 늦었지.
4: 네가 없을 때 오리가 날아와서 보고 있는데
9: 갑자기 고양이들이 공격해왔어.
0: 고양이? 고양이들이 어딨어?
9: 갑자기 사라졌어.
4: 정말 어디 갔지? 신기하네.
0: 어서 가자.

0: Snoop.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디야.
0: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도서관 대소동.
5: 쉐기 쉐기. 88번을 흔든 이 몸의 폭발력을 보여주마.
6: 멈춰라 배드콜라맨.
5: 피틀리스맨.
6: 쥬아. 배드콜라맨, 악행은 여기까지다.
5: 과연 그럴까. 피틀리스맨, 네 덕분에 난 파괴력이 더 강해졌다.
6: 뭐?
5: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은 난 제로콜라가

0: 잭, 탄탄, 냠냠씨 제 레시피 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1: 아, 여기는 냠냠시티 도서관. 도서관은 저희가 자주 가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0: 야, 큰일이에요. 레시피 스톤을 노리는 악당이 도서관에 먼저 접근 중인 것 같아요. 잭, 탄탄, 서둘러요.
1: 안 돼, 당장 갈게요.

0: 단신 슈퍼제 메카탄탄.
1: 슈퍼제 메카탄탄. 악당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0: 물론이죠. 히어로는 방심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가 나면 콱 물어버릴 거야. 듬직하군.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누구야? 이건 책이잖아.
2: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더 아니고. 풍성한 머리의 비밀.
0: 매도매도.
2: 책을 돌려드릴게요. 뭐야, 배송이 히어로들이잖아. 괜히 놀랐네.
0: 모두가 사용하는 도서관을 어질러 놓다니.
2: 시끄러워. 나를 방해할 거라면 젤리로 만들어주겠니?
1: 슈퍼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0: 오늘 사서 아저씨 무서워.
1: 또 소동을 피웠다간 도서관에서 쫓겨날 거야. 매두매두는 어디 갔지? 또 함정 같은 걸 만들고 있나?
0: 근처에 매두매두 냄새가 나. 아슬아슬.
1: 큰 소리가 날 뻔했어.
2: 얄미운 히어로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0: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1: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지?

0: 셋은 도서관 출입 금지.
1: 열강이 혈안들, 너희들 때문에 도서관에 못 가게 됐잖아.
2: 뭐? 먼저 소동을 피운 건 너잖아. 연장을 하는 건 어때? 어?
1: 이건 내가 가져간다.
2: 연장은 안 되겠는데?
3: 그치, 다른 방법이 좋겠어.

0: 오, 찾았다! 레시피 스톤!
1: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야!
0: 매두매두!
2: 요건 내가 가져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못 따라오겠지?
0: 입구가 막혔어!
3: 이거 다 먹어버리자!
0: 시간이 없어! 그 전에 매두매두가 도서관 밖으로 도망갈 거야!
2: 얄미운 히어로 녀석들! 이번엔 꼼짝 못할 거다!
4: 아니, 어떡해! 아까 자고 있었는데!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 죄어!
0: 한다! 저기 봐!
3: 우리 생각대로 됐어.
2: 꼼짝 마!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이 책들을 모두 불태울 테다.
0: 매도매도 비겁하다.
3: 시선아!
2: 시끄러워! 너희들도 움직이지 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못 맞췄지? 이번엔 내 차례다. 무궁화 꽃이 핑.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어.
1: 이야!
0: 풍성한 머리카락이야!
2: 잘 가요, 매두매두!
1: 이거 빌려주세요.
3: 염염 레스토랑의 잭 한탄?
1: 네!
3: 어?
4: 슈퍼잭 메카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전원 발색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꼬마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5: 퀀텀 다이노 스테기의 선택. 다이노스터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즈. 이거 받으렴. 앞으로 잘 부탁해.
6: 이게 정말 제 거라고요? 어서 잡아, 오즈! 믿어지질 않아. 내가 퀀텀 다이노의 선택을 받다니.
5: 자, 어서 변신해보렴.
6: 워치를 작동한 다음 어디 보자.

0: 다이노 슈트 변신! 이게 진짜 나야? 오지? 슈트 정말 잘 어울리는데? 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소장님, 이 모습 그대로 집에 가도 돼요?
1: 그럼.
0: 정말 고맙습니다.
2: 잘 가. 내일 같이 임무 수행하러 가자.
0: 후후! 나는 다이노스타다! 조심하세요! 순식간에 도착했네! 이 슈트 정말 굉장한데?
3: 그렇게 해서 아기 공룡은 마침내 양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어요.
0: 다녀왔습니다!
3: 오즈, 늦었구나.
4: 누구시죠?
0: 제가 누구일까요?
4: 가까이 오지 마.
5: 엄마, 오빠가 다이노스타가 됐어요.
4: 어?
5: 제가 그럴 거라고 했죠?
4: 뭐?
0: 오늘 도티 유치원 앞에 거대한 스테고사우루스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퀀텀 다이노였어요. 정말 굉장하죠?
4: 굉장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누가 너한테 다이노스타 같은 거 되라고 했어? 그 이상한 슈트 지금 당장 벗어.
0: 알았어요, 엄마.
5: 안녕, 친구. 우리 벌써 두 번째 만나는 거네? 근데 넌 이름이 뭐야?
6: 난 세기야.
4: 공룡 말을 할 줄 알잖아.
5: 잡았다. 이제 네 차례야. 잡아봐, 스테기.
4: 너 청소는 할 줄 알아? 가게 일은 도울 수 있고?
6: 아니요. 오즈?
0: 스테기는 퀀텀 다이노예요. 제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할 수 있게 도와주죠.
4: 다이노스터라고? 절대로 안 돼! 네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지금 당장!
0: 엄마...
4: 이 다이노 워치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록 해. 중고거래 앱에 올리는 게 좋겠구나. 그럼 워치를 가져갈 사람이 나오겠지.
0: 하지만 스테기는...
6: 안 돼.
0: 그렇게 꿈꾸던 다이노스터가 됐는데 엄마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6: 오즈...
0: 스테기...
6: 정말 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생각이야? 난 싫어, 오즈.
0: 어쩌지? 나도 못하겠어. 난 다이노스타가 되고 싶어.
5: 바로 그거야, 오즈. 넌 멋진 다이노스타가 될 수 있어.
0: 좋아. 엄마를 다시 설득해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7: 이봐, 다이노 치를 판다는 사람이 너야?
0: 그게... 다시 생각해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거래는 없던 일로 할게.
7: 안 돼. 넌 다이노워치를 가질 자격이 없어.
0: 뭐?
7: 다이노워치는 네가 내키는 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더 필요해. 전설의 다이노스터인 우리 형이 퀀텀 터널 속으로 사라졌거든.
0: 세상에, 네가 사라진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동생이라고? 맞아. 난 다이노스타가 될 자격이 없어. 꼭 형을 찾기를 바랄게.
7: 걱정하지 마.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0: 스테기를 잘 부탁해!
2: 안녕, 오즈. 어디가 딸 좋아. 오늘 같이 임무 수행하기로 했잖아.
0: 루시오...
2: 무슨 일이 있어?
0: 그게 오늘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실은 다이노 워치를 에단한테 줬어.
2: 뭐라고? 에단한테 줬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8: 중앙교차로에 카르노 타우루스가 나타났어. 에단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2: 뭐? 서둘러. 어서 가야 해. 퀀텀 다이노 파워! 오지? 다이노워치를 되찾으러 가자.

0: 다이노워치를?
1: 스테기의 파트너는 너야. 에단이 아니라. 가자!
2: 알았어!
3: 드디어 나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어. 우리 형처럼 다이노 슈트 변신!
4: 싫어! 오즈!
3: 어디가? 안 돼! 스택이! 멈춰!
4: 오즈!
3: 오즈 그만 찾아! 길을 포기했어! 이제 네 파트너는 나야!
1: 해변! 다이너슈트 변신!
2: 스테기!
4: 오즈!
1: 레벨 더 스파이크! 해변, 피해! 거기 있으면 안 돼!
0: 어서 일어나!
3: 제발, 부탁이야, 스택이!
0: 안 돼! 지금 이럴 시간 없어!
1: 레벨 더 스파이크!
0: 어디로 갔지? 너야?
5: 뭐야, 이건 반칙이지?
0: 루시오! 힘내, 조금만 더 버텨!
3: 퀀텀 다이노 파워! 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0: 에단, 내 워치를 돌려줘! 부탁이야, 내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해야 해!
3: 다이노스터가 되지 않겠다고 했잖아! 워치를 넘긴 건 너라고!
0: 그건 정말 후회하고 있어!
1: 오즈, 서둘러!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0: 에단! 제발 돌려줘! 루시오를 구해야 해! 시간이 없어!
3: 맘대로 해.
0: 고마워, 에단!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0: 나도 같이 싸울게.
1: 좋았어, 해보자고.
0: 가자.
1: 고진, 꼬리를 잡아. 겨우 이 정도 속도는 날 못 잡지.
0: 꼬리 잡았어. 끝내버려, 루시오.
1: 나만 믿어, 오지. 내프터 드라이브. 두 번은 안 놓쳐.
0: 루시오? 스테고 쉴드. 좋았어.
1: 우린 제법 호흡이 잘 맞는데.
0: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1: 머리가 더 생겼을 뿐이야.
0: 스테고, 테라, 쉴드! 절대로 지지 않아!
1: 이런.
0: 우진, 괜찮아?
2: 루시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 제발! 루시오한테서 떨어져!
0: 이건 블레이즈 볼트?
2: 준비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루시오!
1: 좋아, 해보자고!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3: 사건 발생.
2: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공장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포드.
4: 바르게 달리는 풀포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6: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줄까? 숨차? 자아산소?
7: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8: 응급환자 발생! 성지레비 기능차 출동!
9: 엑스레이 찍을게요.
10: 상처가 났네요.
11: 진짜 받고 지사도 꽁!
12: 성지렌더 주세요. 알약이 짠!
13: 입원이 필요합니다.
14: 주사 싫어!
15: 성지레비 구독자 약국놀이 원형왕
16: 피니핑 노트북.
17: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18: 영상 편지 1초차. 생일 축하해 츄.
19: 더 샘플슨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20: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2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3: 지당하신 말씀.
2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5: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26: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수천 년을 내려 요정들의 모든 마법이 담긴 책 요정 백스. 짠! 요정 백서를 훔쳐 모든 마법을 다 내 거로 만들어야겠어. 뭐야? 이거 왜 이래?
27: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26: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불타 불타! 뿅크크!
28: 이게 무슨 일이야!
26: 크크!
28: 댕댕! 파!
26: 하지만 이미 요정 백서는 불타버렸지! 둘, 셋! 뿅!
29: 예스가
28: 요정 됐어.
29: 용서 못해.
30: 요정 백서의 훼손이 생각보다 심각하네.
29: 크크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30: 다행히 요정 백서를 새 것으로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재료를 찾았지.
31: 특별한 재료요?
30: 그건 바로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
31: 한지?
30: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당나무로 만든 특별한 종이 한지가 전해오지. 한지로 만든 신라시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신라 백지묵석 대방황불 화엄경은 13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네.
29: 헉! 1300년이나요? 우와!
30: 이렇게 오래가는 한지의 특성 때문에 세계적인 예술품의 복원에도 한지가 쓰이고 있지.
29: 이
0: 이야, 그렇게 훌륭한 종이가 있다니.
30: 이런 한지를 주목하는 곳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국제기구 1번 유네스코, 2번 유네스입.
1: 갑자기 문제?
2: 좋은 문화재가 있으면 어디든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입이 아니라 코, 유네스코.
30: 그 코가 아닐세. 응? 하지만 정답.
31: 예!
30: 피라미드, 종묘, 석굴암 같은 건축물은 물론 훈민정음 같은 기록유산, 판소리와 같은 전통까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유네스코. 그런 유네스코가 우리의 전통 종이 한지도 주목하고 있지. 8000년의 세월도 견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우수한 종이 한지. 우리만의 전통을 넘어 이제 온 인류가 지켜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한지. 크크가 훼손한 요정백서를 복구하기 위해 바로 이 한지가 필요하다. 딩동댕 삼총사!
31: 네!
30: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를 찾아오게!
31: 네! 대우정님!
1: 각자 흩어져
0: 한지를
28: 찾아보자!
31: 출동!
1: 응? 여기가 한지가 있는 곳? 이곳에서 한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응? 이게 한지인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 그냥 실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한지가 아니라 갑옷 같은데? 한지는 어딨지? 아, 여기 맞아. 한지는 없는데?
3: 한지를 찾고 있나요?
1: 깜짝아. 네, 한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3: 당연히 알죠. 그 전에 문제!
1: 문제?
3: 방금 본 갑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0: 1번 절, 2번 한지.
1: 아, 그 갑옷. 갑옷이니까 당연히 철로 만들었겠죠. 1번 철.
0: 땡. 2번 한지.
1: 그런, 말도 안 돼. 한지는 종이인데 어떻게 갑옷을 만들어요?
0: 한지는 아주 특별한 종이니까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한지. 한지는 빛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도 통과시키는 숨쉬는 종이라 창문에 바르기도 하고 벽지나 장판으로도 이용하죠. 게다가 한지는 아주아주 질겨서 겹쳐 바르면 철만큼이나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기도 했죠.
1: 우와! 이게 한지로 만들었다니!
0: 강하고 질긴 한지의 특성 덕분에 옷은 물론 그릇, 가구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지요.
1: 우와! 한지로 별거별거 다 만드는구나. 신기해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종이 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1: 대요정님이 복구 재료로 한지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었어. 그 훌륭한 한지 어서 주세요.
0: 그 귀한 걸 그냥 줄 순 없지.
1: 네?
0: 한지 장인을 만나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1: 직접요?
0: 한지를 직접 만들다 보면 한지가 질긴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1: 네. 그럼 그 한지 장인은 어디 계시죠?
0: 아, 그게 바로 나이스.
2: 딩딩, 만드는 건
3: 우리에게 맡겨. 여기서 만드는 건가?
0: 한 장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번의 손길이 필요하지.
2: 100번의 손길?
0: 한지를 뭐로 만드는지 알고 왔는가?
3: 그게
0: 바로 저 당나무로 만들지.
3: 당나무?
0: 섬유가 길고 질긴 당나무는 한지 만들기에 최고의 재료. 제일 먼저 당나무를 푹푹 쪄서 부드럽게 만들고 껍질을 벗기지요.
3: 우와, 이게 바로 당나무에서 벗기는 닭껍질이구나.
0: 이제 이 껍질을 칼로 긁어 하얀 부분, 백피만 골라내야 합니다.
2: 백피만?
0: 이름하여 닭껍질 긁기! 어서 긁으세요.
3: 네!
0: 하얀 부분만 남기고 긁으세요. 백피만, 그렇지!
3: 백피만! 쑥쑥!
0: 더 팍팍 긁으세요.

0: 그렇게 긁어낸 배피는 잿물에 팍팍 삶아 섬유질을 더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삶아낸 뒤엔 두드려야 합니다.
1: 두드려요?
0: 바로 이 닭방망이로.
1: 닭방망이?
0: 닭방망이로 두드려야 섬유질이 살아있는 천년을 견디는 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탁탁탁탁! 더 열정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탁탁탁탁!
1: 열정적으로!
0: 천년을 견디는 한지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탁탁탁탁!
1: 탁탁!

0: 지금은 이렇게 두드려서 죽처럼 고아진 재료를 물에 섞기. 이때 황촉규라는 풀의 뿌리로 만든 풀, 닭풀을 넣으면 섬유질이 골고루 잘 풀어지죠. 자, 이제 천년을 견디는 한지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남았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비법? 빠밤!
0: 그건 바로 흘림뜨기!
1: 흘림뜨기?
0: 여러분이 만든 이 재료를 이 팔틀로 아주 얇게 떠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팔틀로 재료를 흘리며 종이를 떠서 흘림뜨기라고 하는 거죠. 위아래로 흘리면서 뜨고 또 오른쪽 왼쪽 옆으로 흘리면서 뜨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흘리면서 뜨기 때문에 섬유질도 여러 방향으로 얽히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질긴 종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성껏 만든 한지를 마지막으로 잘 말리면
1: 천년을 견디는
2: 한지 완성!
1: 자, 그럼 이 한지가 얼마나 질긴지 당겨보자!
2: 좋아! 자, 예! 자. 와, 진짜 안 찢어져!
1: 진짜 질기다!
3: 와, 선생님! 한지 진짜 질겨요!
2: 이제 한지가 질긴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0: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 알고 있다고요?
0: 한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2: 자세히? 어! 핫! 동기리송송! 한지 확대! 우와, 부드러운 종이 같은데 확대해서 보니 당나무의 섬유질이 엄청 많아!
4: 아하! 닭방망이로 두드려 섬유질이 끊기지 않고 잘 살아있고
2: 흘림뜨기 덕분에 섬유질이 여러 방향으로 잘 엮여있어! 착! 착! 닭방망이!
1: 영치기 영차 흘림뜨기!
3: 이게 바로 한지가 질긴 이유였어!
0: 훌륭합니다! 비밀을 알아낸 여러분에게 한지를 선물하지요.
5: 우와!
6: 감사합니다, 선생님!
3: 이걸로 이제 요정백서를 고칠 수 있겠어!
7: 한지로 요정백서를 복구했네.
5: 우와!
1: 다행이야!
3: 한지로 복구해서 더 즐기고
2: 변하지 않고
1: 더 오래 갈 거야.
7: 한지로 복구한 덕에 요정 백서는 아주 오래오래 후세에 전해질 걸세.
3: 우와, 오히려 잘 됐네요.
8: 오히려 잘 됐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에이, 두고 보자. 둘, 셋, 뿅. 예!
2: 한지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어주는 종이네요.
3: 소중한 우리 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1: 더 널리 인정받기를
5: 기원합니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발색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2: 암흑 보석이요?
3: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4: 이게 뭐야?
5: 공포의 똥폭탄.
4: 어, 안 돼.
3: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6: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7: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8: 빨리 열어봐.
6: 왔어, 왔어.
8: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2: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그게 아니구나.
3: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2: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8: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3: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4: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9: 정정당당 웃음하는 날!
4: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0: 그러니까 반칙하면
11: 안 돼요.
10: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11: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12: 보기 좋구나. 우정.
11: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12: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3: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4: 자, 그리고 여러분,

0: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 알아! 누가 반지 써서 이긴대? 범이 나 웃긴다!
2: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0: 출발!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1: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0: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2: 네!
3: 잘 봐.
0: 자, 출발!
4: 오!
2: 오! 이야!
4: 오! 비행기인 줄?
2: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3: 부러우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0: 자, 지구도 준비됐지?
2: 네! 지구야 힐링!
4: 지구 화이팅! 어.
3: 만나 지구
0: 자 출발!
2: 어? 개미! 밟으면 안 돼!
3: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2: 생명은 소중해.
5: 역시 지구야.
2: 저기요. 이긴 사람은 존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4: 아니.

0: 힘내라.
1: 네.
0: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 친구 승리.
2: 좋지만 긍정당당 했으니까.
1: 어, 괜찮아. 잘했어.
0: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똥을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쁘단 겨. 못생겨져다.
8: 범이 안경이.
9: 뭐야?
10: 진짜 이상해졌어.
9: 뭐야? 왜 웃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9: 응? 내 안경 맞는데?

0: 이상하다.
1: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2: 지구야.
1: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껴라.
3: 지구, 잠깐만. 아, 기미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4: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1: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4: 어떡해, 뭐지?
5: 우와! 선생님!
6: 어,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5: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6: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5: 아닌데요, 쌤.
7: 어?
5: 아, 웃겨.
7: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1: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8: 밥 더 먹으라!
1: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7: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9: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10: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7: 뭐? 나랑 범이랑? 지면 사랑이가 보면 난리칠 텐데.
9: 선생님,
6: 응.
9: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레키오사우루스.
6: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9: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7: 우와, 제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1: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11: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6: 하면?
9: 안 돼요!
6: 맞아요.
9: 안 되긴 뭘 안 돼!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6: 자, 모두 준비? 시작!
9: 야! 어, 살살해!
6: 우와!
11: 오늘 세상에? 어, 괜찮아? 어?
1: 너 지기만 해봐.
9: 어?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부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0: 남자!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이 보석이야?
6: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지구 영웅 헌개맨.
1: 레오미,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기트갈 코드갈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로일 가이즈.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친구들 안녕. 번개 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7: 범이가 이기게 해줘.
6: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고석에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8: 조그마님! 조그마님! 우리가 찾았지요!
9: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10: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9: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10: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8: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9: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10: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왕 큰 선물 하나 주지. 괴물을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8: 역시 천재.
10: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9: 찍찍.
6: 사화 빛바랜 금메달.
11: 무범이 닭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12: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13: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11: 내가 운동 좀 하지.
14: 너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11: 초능력?
14: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12: 그거 내 실력이야.
14: 실력?
9: 실력은 무슨?
14: 무범이 진짜 실력이야.
8: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14: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6: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5: 같이!
6: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5: 예!
14: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11: 야, 닭 싸우는 거 못 봤어? 차라리 너 사자.
14: 있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6: 자, 준비.
14: 저거 내가 가져간다.
6: 조심조심.
14: 모범 받아! 태평왕 받아! 모범이를 국가대표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줘.
5: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6: 오, 잘하고 있어. 우와.
5: 오. 오. 오.
6: 포마, 괜찮아?
13: 회관장님, 성공자 쌤.
6: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11: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6: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1: 보석이요?
6: 응.
11: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6: 아, 오. 아. 아이. 없지? 없지?
11: 뭐예요, 엉망이 쌤? 장난이나 치고.
6: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11: 우리 엉망이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7: 처음 봐.
15: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
16: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11: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16: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11: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7: 하긴 어딜 가지?
15: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16: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11: 아, 진짜 돈 없다니까요.
16: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11: 보석이요? 아,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 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아빠처럼 안 되네.
16: 갑자기 닭싸움하면서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5: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7: 쥐쥐 파워!
17: 황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18: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17: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6: 짜잔!
14: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17: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14: 좋았어.
17: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14: 어?
17: 어?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6: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17: 아, 그러니까
6: 분명 여기에서
15: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 노라지?
13: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예요?
19: 거짓말이지. 암흑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20: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14: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19: 우와, 범이를 잡아.
6: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19: 찍찍 마법
15: 불을 뿜으라지.
13: 번개맨 조심해요.
15: 번개 쉴드.
19: 불이야.
6: 가짜는 사라져라. 번개
13: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멍게맨.
15: 또 망했지.
19: 돼지.
17: 세상에.
13: 엄마 괜찮아?
14: 응, 이제 괜찮아.
17: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12: 미안해, 나 때문에.
6: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다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21: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탔다다니. 진짜 기특한데?
14: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18: 뭐... 그냥.
21: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22: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두면 좋을 것 같은데?
14: 안 돼!
22: 사랑아?
14: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22: 아니, 사랑...
12: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14: 몰라.
12: 이걸 어쩌지?
6: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18: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0: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아니야.
1: 뭐지?
2: 잡았다! 개미나! 도와줘!
23: 이어서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가 방송됩니다.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2: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비산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차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히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보 페트롤 가이즈.
5: 일어서라 타이탄.
6: 와, 저건 뭔가요?
7: 타이탄, 가자! 으라차차! 야!
6: 저, 우리 아이들을 그만두세요! 야!
7: 어? 감이 어디? 다 정리됐어?
8: 뭐야? 아직도 움직인다고? 타이탄, 저 중장비들 완전히 멈추게 할 방법이 없을까?
7: 좋아, 미리 허락받지 못해 죄송하지만. 응?

0: 세수로 안 된다면 더! 더! 더! 개수를 늘리면 되겠죠? 얍!
1: 많아지기만 하면 뭐해? 그렇게 무작정 달려들어 봐야 결과는 똑같지?
0: 과연 그럴까? 라라라라라라라

0: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1: 그럼 안녕입니다.
2: 어디?
0: 허큘리스?
1: 피닉스 등장!
3: 이럴 수가.
1: 자, 지금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이스건 그물 캡슐 발사. 도망친 건가?
0: 다들 고마워.
4: 뭘 이 정도 가지고.
2: 갑자기 예의 바른 아이가 됐는걸.
1: 아까 뜨거운 맛을 좀 봤잖아. 엉엉 울더라고. 안 울었거든. 어?
5: 잡담은 쇼가 다 끝나고 하라고요.
0: 뭐야?
4: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1: 그럼요. 나는 위대한 쇼맨.
3: 정신은
1: 철근 쇼.